안동준의 팬팝 첫 곡은 바나나라마의 노래 Cruel Summer. 저희들이 보통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버전으로 많이 보내드렸는데 오늘 바나나라마의 버전 네, 보내드렸습니다. 5초의 법칙님이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피아노의 원래 이름 피아노 포르테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 작고 이 셈여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악기는 살살 칠 수 있고 세게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손가락 힘이 강해져야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체르니 얘기했습니다만은 한홍이라는 또 음악책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손가락 힘을 키우는데 주력하는 그런 책입니다. 음악책이죠. 손가락 힘이 기타도 그렇고요. 뭐 피아노도 그렇고 모든 악기들은 손가락 힘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하고 연주하고 그러면은 손가락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야 약하게 칠 수도 있는 겁니다. 노래도 사실은 그렇죠. 강하게 할 수 있어야 여리게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송 오늘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최적화된 시간 마련해 드립니다. 한동준의 팬팝송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Doobie Brothers의 What a Fool Believes, 조윤진 씨가 신청하셨고요.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의 Proud Mary, 이 노래는 3104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Serenade, Steve Miller Band의 노래는 하이나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오이 소박이 담았다고 1354번으로 5천원의 행복, 노래 3개 듣는 동안 완성했어요. 계속음은 사랑이고 정의예요. 네, 맛있어져라! 그러셨습니다. 오이소박이 맛있죠. 여름에는 오이소박이. 오이하고 가지 요리가 여름에는 아주 제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지찜 말씀드렸는데 가지는 사실 뭘 해도 맛있죠. 예, 오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오이소박이 저는 얼마 전에 샀습니다. 예, 마트 갔더니 오이소박이를 팔더라고요. 그래갖고 샀는데 예, 맛이 괜찮아요. 예, 담그는 것도 물론 맛있죠. 가끔은 사 먹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사라 맥클라클란의 When She Loved Me. 이진희 씨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 노래 토이스토리 주제곡이잖아요. 얼마 전에 토이스토리 5편 봤거든요. 아, 이 When She Loved Me, 사라 맥클라클란의 음성도 좋지만은 이 토이스토리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연주가 있습니다. 이 연주만 나오면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When She Loved Me, 사라 맥클라클란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루 리드의 Perfect Day, 이 노래는 음악 포토그래퍼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Holidays, 미셸 볼라레프의 노래죠. 욜로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사라 맥클라클란, When She Loved Me.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모니엠의 Sunny A에서 Joy의 Touch by Touch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톰 모이님이 모니엠의 Sunny 신청을 해주셨고요. Touch by Touch 이 노래는 뭐 사실 거의 매일 신청곡이 들어오다시피 합니다. 4965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Touch by Touch 그린님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인천이고요. 최근 후쿠오카 사는 후배 집에 갔다가 즐겨 듣는 걸 보고 저도 라디오 듣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도. 아 그래요. 일본에서도 지금 듣고 계시답니다. 아 이 해외에서도 또 유명하네. 큰일 났네 이거. 자 한동준의 FM 팝스 듣고 계십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비치보이스의 노래 코코모 0832번으로 신청을 해주셨고요. 라밤바 로스로버스의 노래 천밀밀 나인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집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Air Supply의 I Can Wait Forever, 그리고 Westlife의 My Love, 8342번으로 신청을 해주셨고요. 5529번으로 Take This의 Back For Good 신청하셨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음악 속으로 푹 빠져있다가 그냥 헤어나질 못하고 있네요. 오늘 끝곡은 Message of Love, Don't Vanish의 노래입니다. 미네르바의 봄봄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다윗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0: 어떻게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1: 네,
2: 아주 해피리 잘 지냈습니다.
0: 아, 해피리.
3: 저는 주변에서 네. 방송을 보시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 나도 사연을 보내고 싶다. 너희 방송에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연을 통해서 나도 좀 피드백 좀 해줘라. 그리고 목사님하고 교수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남이 선배 예쁘냐 예쁘다고 진짜? 했습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해라. 바로 결혼이다.
0: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있어요.
3: 아, 잘해야죠.
2: 네. 아니 다른 분들 저한테 꼭 그렇게 남희 씨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0: 정말요?
2: 특별히 제 남편이 네. 오남희 씨는 정말 화면하고 실물이 똑같냐 그래서 네. 어쩜 그렇게 똑같냐.
0: 아~
2: 그런데 나는 그분의 이번에 마음 읽기를 하게 됐다. 그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남희 씨의 그 숨겨진 어쩜 더 큰 대안과 같더라. 저는 정말 예쁜 마음을 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했는데 괜찮나요?
0: 아유, 너무 감사하다. 네. 제가 또 감동이에요, 되게. 그럼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레온 씨도 그렇고, 주변에서 상담 요청이 많이들 들어오잖아요. 근데 상담했던 것 중에 가장 보람된 상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레온 씨 있나요?
3: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진로 특강을 가서 이제 강연을 해요. 제가 살아왔던 삶,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0: 네네.
3: 이야기를 하고 나서 SNS를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와요. 어머 선생님은 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러나 내 상황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네. 그 아이들이 참 감사해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라고 했을 때 되게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2: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구TV에서 뵌 게 이번이 사실 첫 프로그램인데요.
3: 네.
2: 그 전에는 제가 대부분 지상파나 종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담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0: 네.
2: 그때는 신앙 상담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구TV 시작하면서 사실은 신앙 상담의 창구를 찾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부분은 제게는 굉장히 보람뿐만 아니라 아 이게 어디에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또 달라지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저도 굉장히 보람되고 네. 또 실제 그런 창구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감사하게 됐고요.
1: 저는 이제 해외 계신 네. 또 이제 동포 오신데요. 집사님이 시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제가 깨어 있을 때는 그분이 이렇게 주무시고 뭐 이렇게 반대 경우도 있는데
0: 그쵸.
1: 계속 이제 SNS를 통해서 요즘에 상담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또 그 해외에 있는 친구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면서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자녀 교육에 대한 갈등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데
0: 네.
1: 이 프로그램 계속 지켜보시라 언젠가는 그 소재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0: 진짜 좋다.
3: 맞아요.
0: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고요. 저희 노크토크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그럼 노크토크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해볼까요?
3: 그럼 도착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33살의 딸과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제게 가장 큰 고민은 딸과의 관계인데요. 일찍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아들과는 달리 제 딸은 교회라면 질색, 팔색을 하며 신앙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 생각 또한 전혀 없다며 독신주의를 선언하고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자기 밥벌이도 잘하고 사는 제 딸.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사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엄마로서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딸의 사춘기 시절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저는 딸의 사춘기 시절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못했습니다.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인 삶을 살았던 거죠. 생각해보면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함께 해주지 못했으니 엄마에 대한 분노, 교회에 대한 분노가 자연스럽게 생겼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 딸은 하나님을 죽어라 섬겨도 가난하게 사는 부모를 보며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너무나 잘 사는 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네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게도 가족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딸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딸도 다른 청년들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노크토크 식구들 저희 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믿음 없는 청년,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책이나 교재도 같이 추천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0: 맞아요.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되나요?
1: 너무 많죠. 네. 네, 점점 이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수록 자신의 생각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체험이 없는 자신의 신앙에서 이제는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성이 체험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네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엄밀히 얘기하면 부모의 신앙에 자신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동반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고 사실 뭐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 만나보면 지금 학교 복음화율이 한 4%도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학원이라든가 또 이제 부모님이 요구한 것들이 너무 과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갖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많이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온 교회가 이 심각성을 절감하고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우리가 이제 저출산 시대잖아요. 네. 애들이 다 어디 간다. 안 낳아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에 있다가 증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휘발성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휙 사라지고 애들이 다 없어요. 그 빈자리는 그냥 남아있는 채로 그냥 남겨진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초등부까지는 그래도 그냥 나와요. 엄마가 나오려니까. 그랬다가 사실 초등부 한 고학년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대신 학원을 갑니다.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우리가 왜 주일학교를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잖아요. 네. 썬데이 학원이 있어요. 또 그 학원이 또 교회 시간하고 딱 맞아. 그래서 실제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시간에 딱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 나와서 뭐 유수공주 민키 천년여왕 막 이런 거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런 만화들이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정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했다면 이제는 엄마도 야 학원 갔다가 다음 주에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학원이 때가 된 보강 같은 걸 하거든요. 그걸 꼭 썬데이 주일날 하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딱 올라간다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40% 정도 빠지고요. 네. 남아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거의 다 빠진다고 보고요. 대학에 가서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가 거의 화석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어른들은 또 교회는 실제 신앙 세계 속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3: 아무래도 문화적인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매체를 통해서 이제 미디어라는 그런 장르에서 이제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켜가는 과정인데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더라고.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가 없어졌다. 교회의 선생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바쁘기 때문에 교회 아이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좀 상처들로 인해서 어릴 때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크다 보니까 사회 속에 들어오고 사회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또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문화가 바뀌고 여기 세상 문화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0: 그렇네요. 아 근데 성인이 된 후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2: 교회 왜 안 나올까? 재미가 없어요. 할 건 너무 많고. 그런데다가 실제 교회 안 나가 보면 처음엔 약간 불안한데 별 일이 없어. 제가 몇 번 교회를 안 나가 봤는데 별 일이 없어요. 왜 저는 모태신앙이라 평생 나갔는데 주위에 가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도 인간관계 얽혀있는 게 너무 많고 거기서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거기다 어떻게 밖에서 우리를 개도끼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데다가 내가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 나에게 원하는 도덕성은 또 너무 높아. 술을 마셔도 눈치가 보이고 무슨 말을 잘못해도 눈치가 보이고 뭔가를 해도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다가 교회가 요구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나도 내 개발을 하고 나의 휴식도 취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교회가 요청하고 헌신을 하라고 하잖아요.
3: 네, 맞아요.
2: 헌신을 하래요. 내가 헌신이 돼. 나달나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청년들이 얼마나 감수성이 뛰어나고 네. 얼마나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성비가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판단해도 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역설적 기쁨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오히려 지치거나 혹은 비난을 받거나 이 양자의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굳이 계속 다니면서 이 어려움을 견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3: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서 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 찬양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은 야 나 그거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했었어.
2: 그렇지.
3: 그런 청년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 주일학교 때 그거 했었어.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청년 시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왜? 저는 냉정하게 이 부분을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상처를 받았지만 교육자들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의뢰를 하면 이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게요 라는 거짓말만 해요.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거짓말 1위가 기도할게요거든요. 근데 하우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 두 가지를 같이 교차해서 얘기해주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다 미션스쿨 나와서 신학대 나와서 신대원 나와서 본인들의 삶은 다 기독교 신앙으로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술을 마셔본 적도 없었고 본인이 어떤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이런 목회자분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정말 이 부끄럽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은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회개했어. 그러니까 이런 정말 교과서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떠나는 청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0: 진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와 멀어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딸은 현재 사회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딸. 지금의 딸 마음은 어떤 심리인가요?
2: 별 문제 없을 거예요.
0: 아, 진짜?
2: 아니,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별일 없을 거고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심지어는 엄마의 편지에 의하자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둘째인 아들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첫째는 왜 그럴까? 오히려 첫째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더 크고 그랬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의 빈자리를 딸이 채우지 않았을까?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 역할을 해야 됐던 건 아닐까? 그러면서 그 모든 역할을 자기에게 떠넘긴 엄마가 믿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가 왜 탕자에도 보면 아들은 아버지 늘 옆에 있고 둘째는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만 순서와 상관없이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 역할에 따라가지고 이 하나님 경험도 조금 달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딸은 평생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기도를 듣고 엄마의 모든 것을 통해가지고 불평도 엄마의 삶 속에서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금 긋는다고 하나님도 나에게 금을 긋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금거 넘어오지 마 아웃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넌 요 안에 있거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위기를 맞게 되고요. 엄마에겐 절대 얘기하지 않고 존심상에서 털어놓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이 딱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디서 오는가? 엄마가 했던 그 신앙의 방식에 대한 답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좀 떨어져 있고 좀 구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에 위기가 딱 오죠. 엄마의 방식으로 기도해요. 엄마의 방식으로 돌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리고 엄마의 이 죄책을 우리가 그 사연을 통해서 읽었지만 과연 엄마가 삼시세끼 한 끼 안 하고 아이들을 완전히 방치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주여 삼창 이것만 했을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엄마 역할을 더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딸의 그림은 약간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3: 교수님 말씀 듣고 시편에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가 있으시니까 반드시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2: 나는 가끔 레온 형제를 보면 목사님 같은 생각이 들어요.
0: 너무
2: 손이 모아지고.
3: 아 그래서 뭔가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청년의 입장이지만 그 저는 이제 교회를 체험 신앙이라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지만. 참 쉽지는 않은 상태니까
2: 그렇죠.
3: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위기가 또 위험한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그 기회가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기도는 또 부메랑이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리라 믿고 기도해야죠.
0: 아 맞습니다. 아니 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엄마 엄마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넘어서서 상처가 있을 것 같거든요.
2: 그럴 수 있는데
0: 네.
2: 우리가 이제 때로는 공감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요. 때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보니까 엄마 마음에 그 신앙적인 안타까움은 있는데 일단 애는 잘 컸어. 사회적으로 독립적으로 저는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아이를 끝까지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독립적 인간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것. 그게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는 잘 컸고요. 신앙적으로 그의 마음이 토라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더군다나 엄마의 섭섭한 마음이 그 사연마다 가득 들어있긴 합니다만 어쩌면 이 딸이 생각할 때에는 엄마에 대해 섭섭한 점이 있긴 있었겠죠. 네. 왜 내가 가장 엄마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엄마는 부재했는가. 그건 마치 지금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재와 비슷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딸이라면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엄마는 뭐 바빴지 뭐. 아유, 내가 뭐 운이 없었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타까움은 엄마의 시선과 엄마의 해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오히려 딸은 아,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엄마가 가끔 기도해 줄 거라는 믿음은 뒤에서 가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0: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은 어떤 때 부모로서 자리가 없어졌다고 느끼시나요?
1: 아이들은 예,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의 나와 이제 가졌던 그 경험치 그걸 가지고 이제 평생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생각해도요. 저는 제 어릴 때 또 청소년기 때 부모님이 다 바쁘셨습니다. 예, 맞벌이 때문에 사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저와 함께했던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제 당연히 마땅히 부모님, 노년이 되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함께 해드리고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함께 했던 추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키즈 메모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어릴 때 결정적인 시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정말 이 부모님과 가졌던 그 친밀감이 평생 동안 부모에게 내가 봉양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시간들을 놓쳤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또 만회하고 또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비록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또 그 빈자리를 또 아주 또 임팩트 있게 채워주실 것이고 또 노년 이후의 또 삶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깊이 친밀감 있게 메워주시리라는 또 믿음이 또 있습니다.
2: 근데 저도 사춘기 뭐 이렇게 한참 지낼 때 전 어렸을 땐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셨고요. 좀 커서는 또 신학 공부를 한다고 집을 안 들어와. 저도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그 형제도 많았고 형제가 많았지만 다들 큰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혼자 남겨진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의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렸을 때 안정감 이런 것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제가 바빴어요. 어렸을 때부터 놀아야지, 먹어야지.
0: 드셔야죠.
2: 그럼요. 또 먹어도 그냥 먹나요? 밥 먹고 나가서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그렇죠. 불량식품 끝나고 나면 또 2차 가서 또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학교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저희 때도 야간 자율학습 있었거든요. 그럼 맨날 10시, 11시에 들어와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내가 봤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빈자리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오히려 자녀들은 별로 빈자리를 못 느꼈는데 부모들이 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얘가 딱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은 뻔뻔해지는 것도 좀 필요해요. 야 좋겠다. 너 엄마 같은 엄마를 만나서 얼마나는 행운하니 가끔은 이렇게 뻔뻔해지실 필요가 있는 게 거기서 아이들의 자신감은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0: 대화에 접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1: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0: 엄마가 눈치를 잘 봐야죠.
1: 네.
0: 이렇게.
1: 혹시 우리 레온 씨는 네. 부모에게서 독립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나요?
2: 오. 저는 독립했다고 느꼈을 때가 엄마랑 같이 안 잘 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잠을 자고 살았는데 네.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룸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원룸 생활을 하면 저 혼자 방을 꾸미잖아요. 네. 꾸밀 때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때 느낀 거죠. 아, 나 진짜 독립했나 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오는 거죠.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살아가는데. 밤 누가 하지? 어떡하지? 아, 안 되겠다. 즉석식품 돌려 먹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건데. 네, 그렇죠.
1: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일찍 나와서 살았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나와 살았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독립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핸드폰 요금을 제가 스스로 낼 수 있었을 때 네,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때 아 내가 독립했구나 그게 이제 개그맨이 되고 난 뒤였거든요. 아. 개그 지망생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핸드폰
0: 남이는 내 딸인가 보다. 왜냐하면 네. 저도 애들이 독립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잖아요. 네. 저의 성장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의 성장도 그렇고 내 통장에서 돈이 이제 그만 나갈 때 진정한 아이들의 독립은 그때부터 시작이 아닌가.
1: 이제는 제 통장에서 이제 나갑니다. 엄마의 돈이. 엄마의...
0: 저를 부모로 좀 이해하셔야
1: 돼요. 지금 저희 엄마도 너무 버겁습니다. 자꾸 뭔가를 일을 저지르시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캄보디아 가서 상황버섯을 몇 킬로에 그래서 이제 아니 나는 안 사도 되는데 다른 이모들은 다 사러 가서 자기는 혼자 차에 앉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계속 앉아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 캡처해서 보냈죠. 이 상황버섯 시세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거 몇 개 살 수 있다. 그래서 엄마가 안 사고 다른 이모한테 돈을 꿔서 라텍스 베개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붙여줬는데 그러니까 말도 없이 사고를 치시니까
0: 베개냐 버섯이냐.
1: 예, 근데 되게 잠이 잘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었지 뭐. 엄마가 잠을 또 제대로 잘 주무시니까.
2: 근데 목사님 이번에 딸 독립시키셨거든요.
0: 오예요? 진짜요?
3: 아니요. 뭐
1: 대학교 보내, 대학교.
3: 이제 대학을 보내서.
2: 대학교 보내게 아, 대학.
1: 네. 대학을 독립이죠.
3: 그런 거예요. 핸드폰 요금 제가 내는데요.
1: 독립 아니에요.
0: 저희 아들도 대학을 가서 따로 사는데 독립 안 됩니다.
1: 아니에요.
2: 독립 아니구나.
0: 계좌의 독립이 진정한 독립이죠.
1: 진짜.
2: 정리하겠습니다. 계좌.
1: 계좌.
2: 아직 멀었네요. 핸드폰 요금 목사님 내시고.
1: 이제 고시입니다. 우리 엄마의 마음속엔 사춘기 시절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있어요. 우리 아까 사연을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삶의 균형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제가 볼 때는 엄마 역할은 뭐냐면 야, 넌 엄마가 바빠서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넌 어쩜 이렇게 잘 컸니? 야, 하나님이 너를 키웠나 보다. 야. 엄마는 한 게 기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잘 큰 건 엄마의 손이 아니라 너의 노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 같아. 이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어차피 팩트는 달라지지 않아요. 사실 여부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어떤 해석을 주느냐가 이 아이가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부모들은 의외로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 한 그 미국으로 입양됐던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를 찾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를 찾았는데 거기 두 사람이 나와서 막 우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아우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했더니 그 딸이었는데 그 딸이 마미 I'm fine.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떨어져 있었지만 난 잘 컸어요. 엄마가 나를 키웠으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난 잘 컸는데 내 지금 키워진 부모가 너무 고맙고 지금 엄마가 그냥 보고 싶고 또 우리 엄마한테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듣고 깨달은 게 있죠. 아, 부모는 자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세대의 자부심은 다음 세대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부모의

0: 자부심 역시 아이들의 자부심으로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이걸 뭘 기억해야 되는가? 죄책감은 우리에게 한숨을 낳지만 자부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요. 물어보세요. 넌 어땠어? 엄마가 좀 바빴는데 넌 어땠니? 아이들이 해석을 물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아 그래 엄마가 좀 자리가 없어 난 좀 섭섭하긴 했어. 그럼 어떻게? 야 미안한데도 어쩜 이렇게 넌 잘 컸니? 훌륭하게. 혹은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야 나 그럴 줄 알았어 야. 너 어쩜 이렇게 훌륭하니? 공로를 아이들과 하나님께 돌리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자부심도 없고 독립성도 강화되면서 나를 이렇게 해석해주는 부모가 땡큐인 거죠.
1: 자신감이 막 쑥쑥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교회를 멀리하게 된 것과 엄마의 지나친 교회의 헌신 이게 두 개가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0: 많은 딸들이 하고 있는 고백들도 고백들을 이 딸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다면 다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엄마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삶의 자리까지 다 도달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뭐 다른 애들 그랬던 것처럼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럼 이 친구도 교회에 그냥 식훈동 해줬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약간 아픈 얘기인데 엄마가 그렇게 평생 헌신했는데 우린 지금 이거야? 이런 어떤 헌신과 노력에 대한 열매에 대한 아쉬움과 또 이런 절망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해석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석들 중에는 엄마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했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노력과 헌신이 누군가 눈에는 헛짓이고 헛발짓이고 허공에다가 그냥 이거 번지기 날리는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다 좋았다라는 엄마의 그 고백은 그 헛짓이 운동의 순간이 되는 거고요. 그 헛발짓이 어쩌면 나의 온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몸짓으로 재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따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망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달고 다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해석과 끊임없는 딸에게 전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고백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틀, 창구,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맞습니다. 저도 늘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3: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제자들의 이 우문에 현답으로 대답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2: 네.
3: 그것은 내가 열심히 시간을 내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정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고 내가 빨래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 일이 자녀들을, 가족들을 잘 섬겨내는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림이라고 하잖아요. 식구들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그 귀한 살림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곧 교회 일과 또 세상 일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2: 근데 우리 사연에서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곁에 없던 엄마, 아이들에게 엄마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1: 엄마는 일단 엄마죠.
2: 엄마죠.
1: 엄마는 엄마예요. 자궁이고 가슴이고 젖이고 그리고 침이고 나와 함께 물고 뜯고 이렇게 빨고 하던 그런 존재가 바로 그 엄마라는 존재일 텐데 근데 우리가 양육의 직접적 양육과 그다음에 간접적 양육의 시기가 나눠져 있어요. 직접 양육은 말 그대로 끌어안고 뽀뽀하고 만져주고 베이비 마사지 하듯이 그렇게 입에 먹여주고 씹어서 넣어주고 이런 시기가 직접적인 접촉의 양육 시기라면 이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양육의 시기가 따로 있고 이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들이 한 두 살 좀 넘어가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없어도 멀리서 엄마 이런 소리가 들리거나 덜그럭덜그럭 이런 그 설거지 소리가 들리거나 엄마가 시장 갔다가 금방 올게 그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 힘 대상이 없지만 내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대상 영속성 이렇게 부르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이 대상 영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이들과의 관계가 별 문제가 없었다면 엄마가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가끔씩 없었다?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조금 돼서 성장할 때에는 엄마가 가끔 없어져 주는 게 땡큐예요. 아. 너무 잔소리를 하고 너무 개입을 하면 그것마저도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다 흑과 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네. 같고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니는 얼마나 좋으니? 너희들 청소년 한참 지날 때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니?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너희들 양육에만 힘을 썼으면 니는 죽었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너덜너덜 해줬을 것이다.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저희 애들이 저한테 했던 정말 고마운 얘기가 있었어요. 어릴 때 잘해줬잖아. 엄마 어릴 때 잘해줬잖아요. 너한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 그랬더니 놀이동산에 가서 그 하드 아이스크림을 사줬던 그 기억을 가지고 끝까지 부여잡고 제가 그걸 평생 울고 먹었거든요. 우려먹는데 그 차와 그 모성애는 함께 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엄마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24시간 풀타임으로 교회에만 있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필요했던 결정적 순간이 없었을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억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행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더 쉽게 기억하니까. 근데 누군가 자꾸 얘기해줘야 돼. 행복의 순간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이랬었어. 그땐 그랬지. 이런 것처럼. 이라라라라. 이런 것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릴 때 아이들과 지냈던 행복의 순간들을 자꾸 뻐꾸기를 날려주셔야 돼요. 뻐꾸로 가면 뻐꾸, 뻐꾸. 이거.
4: 뻐꾸기 많이 날리는
1: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 지난 일이라고 애들이 생각해요, 나중에. 아,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자꾸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네. 그냥 행복은 훨씬 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순간처럼 찰나처럼 지나가지만 훨씬 더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누군가 우리 레온 씨가 항상 우리에게 신선한 바람을 훅훅 집어넣듯이 네. 가끔씩 그러면 어떻게 정신이 훅 나잖아. 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또 한 번 인공호흡을 받게 되는 거죠. 행복은 항상 이런 심리적 심폐소생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부모의 부재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요. 있었던 순간의 그 압축적 행복에 대한 기억 살리기 여기 핵심을 두셔야 되는 거죠.
4: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에게 엄마란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자답게 살지 못한 사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여자답게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쁘게 치장도 하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물건도 사줘야 되고 내가 좋은 거 얘부터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 근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마더가 나왔대요. 엄마. 정말 슬픈 소식은 아빠는 50이 안에도 없대요.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는 전 세계 어디나 정말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제 제가 약간 초를 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호르몬상으로는 거의 남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약간 그런 로망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예. 제가 볼 땐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어떤 치장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2: 진짜.
4: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1: 많아.
4: 많아.
2: 근데 저는 엄마, 저에게 엄마란 예. 오래된 친구? 엄마랑 솔직히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20살 차이인데.
1: 진짜?
2: 네. 제가 36인데 엄마가 56. 그러니까 20살 차이인데 어렸을 때는 진짜 굉장히 친했어요. 서로 막 얘기도 하고 뭐 나 있었던 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그럼 엄마가 아 시끄러워 그만 좀 얘기해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친구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와서 살면서 이제 개그맨이 되고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연락도 잘 못하게 되고 근데 오래된 친구 고향 친구는 내가 연락을 뭐 이렇게 매일매일 연락을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고향에 가면 만날 수 있고 뭐 언제든지 전화하면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엄마랑 좀 친구 같은. 근데 제가 요즘 잘 못해서 미안해요. 상황버섯을 사줬어야 되는데.
1: 잘못했다.
2: 그렇군요.
3: 하지만 라켓츠가 있으니까.
2: 네. 잘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1: 저는 이 말이 네. 좀 떠오르는데, 네. 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그 자리에 있어. She's there.
2: 예, 오. 맞아요.
1: 그리고 God is here. 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엄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진짜 큰 믿음이거든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엄마하고 남시 사이에는 정말 끈끈한 자매와도 같은 네. 또 엄마와 딸 같은 그 아주 복잡한 관계들이 네. 아주 좋은 사랑의 악요로 이렇게 탁 마감이 되지 않나 싶어요. 네.
2: 감사합니다. 더 잘해야 되겠다, 엄마한테.
4: 그러니까.
1: 네, 상황 버섯 해요.
2: 아, 상황 버섯. 아, 캄보디아는 못 믿겠어요. 왜냐면, 아, 너무 비싸요.
1: 너무 비싸다.
4: 많이 싸네.
2: 어. 진짜 비싸요.
1: 제가 저기 상황 버섯 아는 업자 계신데, 네. 저기 10만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께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2: 아, 이건 믿을만 하네요.
4: 상황을 봐서 좀 해야 돼요.
1: 상황을 봐서. 그렇죠.
4: 상황을 봐야 돼요.
2: 아우, 라임의 황제.
4: 라임의 황제.
2: 아, 그러면 우리가 상황 벗은 얘기하다 계속 네. 딴 데로 빠지는데.
4: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야 네. 됩니다, 지금.
2: 근데 죽어라 교회 나가도 무능력한 부모. 그리고 또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잘 되는 딸. 딸이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
3: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덮여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뿐이죠.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순간으로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지금의 이 모습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깔아놓은 아 정말 좋은 자양분이었죠 라고 고백하게 만드세요. 네. 이것이 이제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하셨군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성공해서 발버둥 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로군요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이 포인트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뭐가 지금 사실 부족한 것이 뭐 나름대로 뭐 사춘기 때 잊지 못했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원만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열심히 살아오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들 딸 잘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하신 그 열심보다도 더 큰 열심으로 지금 딸을 좀 지켜보고 계시고 마침내 기었고 우리 딸을 신앙생활에 깊은 하나님께서 가두리 양식장으로 이렇게 모신 것처럼 저는 모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이제 우리가 입의 고백은 고백적 신앙이라고 하고요. 네. 실제 그 안쪽에서 운영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안쪽의 고백은 작용적 신학이다.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고백적 신학은 쉬워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아멘 하고 만나면 할렐루야 탁 하고 집에 가서 또 딴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확 덮치는 순간 있잖아요. 네. 이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 사랑 안 해봤나?
4: 아, 해봤죠.
1: 아, 이렇게 막 나를 막 미치게 만들고 막 내가 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너무 오래됐구나. 그런데 네. 이 하나님이 나를 확 덮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학교에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오래 돌아서 길을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학교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 와서 나 이 길을 이렇게 왔어 라고 했을 때 누군가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남은 역할은 이제 그 역할이 아닐까. 오랫동안 길을 걸어쳐서 돌아온 딸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거는 엄마가 미처 이루지 못했던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엄마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로서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엄마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돌아왔던 오랜 길을 돌아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날 그 지점이 언제일지를 기대하는 것. 또 하나 그 기대하면서 딸한테 계속 얘기하죠. 엄마가 널 위해 늘 기도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엄마가 널 널 위해서 기도해.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를 다 귀뚱으로 들어요. 그러나 이게 와서 하나님이 덮치는 순간이 와요. 그때 떠오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발견의 순간이 언제인지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와 같기를 바랄 뿐이에요.
4: 정말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이 좋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니까 얼마나 보시기에 지금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근데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그런 확신도 있고, 그리고 사람은 또 위급한 순간에 뭔가 내가 0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100을 채우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더 0이라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게 쫙 밀려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있습니다.
2: 지금 우리 사연의 주인공분께서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어떤 책을 추천하면 좋을까요?
3: 좋은 뭐 간증서라든가 변증서가 많이 시중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신앙도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성경책. 성경책. 요즘에 성경도 굉장히 예쁘게 또 많이 나와 있거든요.
2: 성경책 진짜 예쁘던데요.
3: 네. 그래서 성경도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이 있는데요. 좀 딱딱한 번역본보다 좀 쉽거나 우리말로 된 그런 번역본, 그런 것을 이렇게 주는 것도 좋고, 혹시 청진기라는 책 아시나요?
2: 혹시 목사님이
4: 목사님 본인 책이세요?
2: 아, 그치. 네, 어쩐지 청이 들어가가지고
1: 저도 검색해서 알았어요.
2: 아, 그래. 네, 청진기.
3: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료 볼 때 목에다 이제 매달고 하는 거잖아요.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저기 레온 형제가 얘기했지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청소년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를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고민하면서 써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따먹는 거고 결국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원초적인 질문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정지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풀어놓은 책인데요.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2: 본인 지금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3: 민망하네요.
1: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청을 좋아하십니다. 청진기에 이어서 청바지라고.
2: 청바지.
1: 또 이제 또 그 청소년과 관련된 책을 또 이제 지금 내시잖아요. 본인 입으로 이렇게 남책 얘기하듯이 이렇게도 참 쉽지 않거든요.
4: 청바지 입고 나오셨어요.
1: 그러니까요. 청바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신앙적인 접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딸이 교회를 끊은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를 보통 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다시 또 교회를 찾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 전에 신앙인으로서 그 딸을 만나기 전에 한 여자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한 여성으로서 딸을 만나보면 어떨까. 이제 딸이 사회인의 자리로 들어왔으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저랑도 절친이기도 한 유인경 기자가 썼던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엄마의 심정으로 매일 출근하는 그 딸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또 마음을 담아서 정말 편안하게 읽도록 그렇게 적은 글이라 저도 읽으면서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인 이전에 같은 인간으로 또 같은 여자로 이제 나의 젊은 시절의 자리로 들어온 내 딸에게 엄마로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잔잔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4: 야,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제 책도 얘기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저는 적어왔어요.
2: 그냥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책이요.
4: 저는 제가 적어온 게 이영표 선수가 쓴 책이 있는데 이영표 집사님이시죠. 이영표 집사님의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뭔가 이 책 제목처럼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책 제목처럼 생각이 내가 된다는 말처럼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우리 어머니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우리 따님이 그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행동이 이제 믿음의 행동이 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책 제목을 생각이 내가 된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편안하게
1: 책자랑을 해야 될 거면 내 책 얘기도 할 걸.
3: 괜히 얘기했어. 민망하네.
2: 네, 우리 노크토크 여섯 번째 시간 오늘 사연은 하나님과 멀어진 딸에 대한 어머니의 고민 사연으로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목사님?
3: 네.
2: 오늘 고민 사연 정리 준비되셨나요? 네.
3: 제가 이제 코스타 집회를 요즘에 좀 다니는데요.
2: 아, 준비하셨군요.
3: 네. 네. 코스타는 매년 주제가 있어요.
2: 네. 네,
3: 올해 주제는 일하드입니다. 아, 뭘까요?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아까 하나님의 일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근데 일하드는 이제 삼행시로 그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것이 일하드의 주제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상에서 늘 우리가 걷고 숨 쉬고 밥 먹고 또 대화 나누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 핸드폰을 하고 또 미디어를 또 보고, 모든 것이 다 일상인데요. 그 일상 속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대화를 건네오신다. 우리 딸이 지금 일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2: 네,
3: 그 일상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딸이 정말 더 깊이 정말 주님의 그 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엄마가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정말 우리 딸이 정말 마침내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네, 인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연을 들으면서 계속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도 개그우먼이 되고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랑 대화도 안 하게 되고 좀 관계가 굉장히 소홀해졌거든요. 아, 철없던 저의 과거를 또 생각하며, 또 그 당시에 속상해하셨을 엄마를 생각하며 이번 기도 편지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3: 네.
2: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연 주인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다 본인 탓이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어머니께서 딸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의 어려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에 지금 당장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어머니가 딸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의 딸이 지금의 자리까지 왔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네, 이제 노크토크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다 어떠셨어요?
1: 저는 최근에 힘들었을 때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30장 말씀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를 치료할 자 나밖에 없고 너를 회복시킬 자 나밖에 없다.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결국 이 따님과의 사이도 이 가정도 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전 엄마잖아요.
0: 네.
2: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를 한참 지나고 있는 딸이 있고요. 이 딸은 열심히 덤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딸 가진 엄마들은 다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아이가 잘 해나간다면 더할 것 없이 자랑스럽지만 그게 신앙의 자리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게 또 이 예수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딸을 위해서 그러면 상담자인 저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했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0: 네.
2: 그때마다 그 엄마들을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먼저 많이 안아드렸어요. 이렇게 꾹 안아주면 이 엄마들이 그간에 가지고 있던 그 마치 탯줄이 터지듯이 눈물이 훅 떨어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어쩌면 이 딸과 이 신앙적 포옹을 어서 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3: 저도 딸 바보인데요.
0: 네.
3: 네. 저도 이 사연 들으면서 대학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딸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힘들 때도 많고 저는 몰랐는데 자퇴도 생각을 했더라고요. 네, 그 관계가 좀 힘들고 과제도 어렵고 조금 많이 역부족이었나 봐요. 네, 그럴 때마다 이 애비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고 또 신앙적인 방언도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와 그 위기를 적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이 딸이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저도 물론 힘들고 또 어렵고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늘 기다리셨고 강한 의로운 오른팔로 저를 붙드시고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아멘.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 딸도 반드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믿고 우리 어머니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정말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란 더더욱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조차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 손잡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 되시길 바랄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3: 때로는 다윗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1: 오케이.
0: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2: 자 이제
0: 빠이.
4: 모든 사람들이 중년기에 도달했을 때 상황과 타이밍만 되면 다 외도를 할 수 있다.
2: 저에게는 귀여운 남편이 있어서 아직은 괜찮아요.
0: 아따 연하시잖아요.
2: 아주 깜찍해요.
5: 활동만 줘봐. 엄청나지 않아? 그냥 새 팔이야 새.
6: 이제 소개팅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었어. 내가 원했던 이상형 있잖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돌려서 만난 여자가 이혼했던 그 전 그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구나.

아무도 반달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반달이 보름달이 될 수 있겠는가? 보름달이 밤달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은 그 얼마나 오만할 것인가?

네, 오늘 첫 곡은 이동원의 이별 노래. 네, 이 곡이 첫 곡이었던 이유는요. 바로 오늘 오프닝 멘트, 정호승 시인의 반달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정호승 시인이 가사말을 썼던 곡이 바로 이동원의 이별 노래입니다. 아무도 반달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반달이 보름달이 될 수 있겠는가? 보름달이 반달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은 그 얼마나 오만할 것인가? 네, 이렇게 정호승 시인의 글을 참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정호승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참 쉬운 말로 사람의 심금을 울릴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요. 이 정호승 시인은요, 1950년대생인데요. 1976년도에, 그러니까 27살, 6살 때죠. 이때 반시동인을 결성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에 반하다. 그러니까 시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쉬운 시를 쓰려고 경희대 국문과 시절 이후에 운동을 벌일 정도로 쉬운 시를 쓰는 게 인생의 사명이나 마찬가지였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쉬운 시를 쓰고자 했던 그 노력으로 이렇게 훗날에도 저 같은 시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가슴에 울림과 감동을 주는 그런 좋은 작가님, 좋은 시인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정호승 시인의 이 작품들은 가수들에 의해서 노래로 창작되고 음반으로 출시된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붙이지 않은 편지라고 고 김광석님의 유작 앨범에 수록되기도 했고요. 오늘 오프닝 곡이었던 이동원 가수가 부른 이 이별 노래도 정호승 시인의 가사말이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인 서정을 아주 감명하고 쉬운 언어로 그리고 이미지화 시켰다는 그 평을 듣고 있고요. 그 김서월 시인 또 미당을 거쳐 90년대 이후 가장 폭넓은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호승 시인의 어떤 민중적인 서정성 이런 것들에 도취되고 감동되고 그리고 그 설레임을 가지고 저도 학창시절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그와 함께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정호승 시인의 가사말이었죠. 이동원의 이별 노래 들으셨고요. 한 곡이 더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가사말 그리고 고 김광석님의 유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붙이지 않은 편지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부의 해답, 삶을 지배하고 돈과 성공을 얻는 법, 존 아사라프, 머레이 스미스 지음.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참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자기개발과 성공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시크릿의 공동저자였던 존 아사라프가 그의 절친한 지인 머레이 스미스와 함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책입니다. 30일간의 두뇌 재조정, 이 30일간의 두뇌 재조정을 통해서 이 두뇌 재조정 단계는 6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이 6단계를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 어떻게 인간이 효율적으로 단계별로 변할까, 그리고 그 변함 뒤에는 우리의 행복한 모습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성공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자는 하는데요. 두뇌 재조정 6단계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1단계, 수정처럼 선명한 새로운 비전을 세워라. 2단계, 비전을 큰 소리로 선언하고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져라. 3단계, 긍정적 기억을 이용하여 뇌 속 신경회로를 바꿔라. 4단계, 신경회로 변경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라. 5단계, 날마다 하루에 3번 30분씩의 명상으로 무의식을 훈련하라. 6단계, 신경공학 기술들을 활용해 비전을 각인하라. 자, 이렇게 두뇌 재조정 6단계를 거치면은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이나 목표가 현실이 되고, 그리고 그 것들을 글로 정리하고 선언해야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반복을 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30일간. 그러니까 총 저자는 3, 4주 동안 계속 반복을 하면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뇌에 완전히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한다는 것이고, 한다는 것이 반복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단계 새로운 비전을 세워라부터 책의 본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새로운 비전을 세워라, 이 부분은 우선 우리 인생에 강력한 재정적인 비전을 세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100% 정확하게 알아야 모호함이 없다고 합니다. 모호함이 없다는 것은 우주가 작동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적인 뇌는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상상한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던 경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생생한 경험을 상상할 때 신경과학용어로 표현하자면 뇌는 그 경험을 마치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나 우리의 손처럼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제 현실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자가 샌디에이고에 멋진 집을 사서 거기에 살게 된 것도 무의식적인 뇌 차원에서 이 저자가 비전 보드를 만들었다 그래요. 비전 보드는 나는 어떤 집에서 살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비전을 나타내는 보드판에, 그건 이제 어디에 계곡이 흐르고 잔디가 어디 앞마당이 깔려 있고 2층 3층에는 방이 몇 개 있고 정문과 후문, 그 다음에 창문의 위치를 아주 자세히 비전 보드에다 그려놨는데, 놀랍게도 훗날 정확하게 본인이 상상하고 꿈꿔왔던 그 집에서 살게 된 거죠. 이 뇌의 믿음센터 비전 보드 속에 이 뇌는 그 상상했던 그 그대로의 집을 나의 본인의 집으로 파악을 했고, 이런 일이 감각과 의식적인 뇌가 총력을 기울여서 상상이 현실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반복은 간단합니다. 어떤 행동을 단 한 차례만 해서는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일한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되는데, 상상도 반복해야
힘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걸 생각의 습관으로 굳어지게 하는 것, 수백 수천 번을 반복하는 것. 그렇다면 뇌의 재조정이 발휘하는 막강한 힘이 꾸준하게 실천과 반복함으로써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반복하는 것, 또 반복하는 것. 자, 반복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나의 1년 목표와 비전을 꼭 적고, 그리고 1년 비전과 그 목표는 반드시 시각화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 두뇌 재조정 1단계. 가장 중요한 1단계. 새로운 비전을 최대한 시각화하여 상상하라.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자, 2단계.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져라. 선명한 비전을 세웠다면 이제 그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데요. 의사소통 과정에서 전달되는 의미 중에 사람이 하는 말은 겨우 7%밖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주로 얼굴 표정, 말투, 또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라면 우리가 하는 말들은 7%보다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보통 이런 것의 예로는 어떤 어머니가 아이한테 입으로 얘야 이리 온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을 하지만 두 팔을 허리에 탁 올려 붙이고 또 째려보면서 짜증과 분노의 얼굴로 이 말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상반된 메시지 속에서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지만 결국에는 그 바디랭귀지와 그 분위기와 환경을 따라간다고 한답니다. 이렇게 의식적인 뇌와 무의식적인 비언어적인 뇌 사이의 관계, 의식적인 뇌가 전하는 메시지, 예를 들면은 작은 목표들, 또 무의식적인 뇌가 진실이라고 믿는 메시지, 뭐 예를 들면 신앙이라든가 믿음, 종교, 이런 추상적인 감정들, 서로 다툴 때 어느 쪽이 더 이길 것 같은가?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나는 연간소득 3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높이겠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그게 되겠어? 라고 한다면 눈으로는 아이를 사납게 노려보는 화난 엄마가 입으로는 난 널 사랑한단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변화를 꿈꾼다면 믿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자,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는데요. 눈에 보이는 건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 삶, 인간관계, 건강, 방식, 사는 곳, 노는 곳, 일하는 곳. 만약 당신이 우리가 파산을 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는 파산했다. 이게 바로 나다. 혹은 나는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이 다음 편에는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게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전반적으로 성공한 편이긴 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만큼 시간과 돈이 충분히 많지가 않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일지 한번 맞춰보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기 확신 속에서 의식적인 이 논리적인 이것들을 한 번에 한 두 개, 세 개, 네 개 이상 초점을 맞추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과 초점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계속 이어져서 텐션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저자 존 아사라프의 인생을 뒤바꾼 커다란 믿음인데요. 그는 이렇게 나는 뛰어나고 정통한 사업가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긍정학원, 자기 선언을 외쳤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예문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실어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긍정학원에 도움이 되는지 자,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나는 천재고 날마다 지혜를 발휘한다. 나는 내가 강력해지도록 허락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벌 수 있을지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꿈꿔라.

네, 이 책에 보면은 자기 확신 목록 만들기가 나오는데요. 이 목록 만들기 내용만 읽어봐도 기운이 나고 힘이 아주 불끈불끈 솟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열정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성공한다. 나는 나의 능력을 존중하고 내가 가진 잠재력을 알고 있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돈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 내가 하는 사업은 번창의 길을 걷고 있다. 나는 내가 설정한 여러 목표와 꿈을 쉽게 달성한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나는 뛰어난 사업가다. 나는 무엇을 하든 언제나 부유하고 성공한다. 나는 내가 가진 재산과 행운을 매우 현명하게 사용한다. 나는 내가 설정한 목표와 꿈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다. 돈을 버는 일은 나를 흥분시키고 또 나에게 힘을 불어넣는다. 나는 온갖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강력한 창조자다. 나는 내가 벌고자 하는 소득 수준을 어떻게 정하든 상관없이 그것을 벌어들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당장 갑부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업에 쏟아부을 재산이 있다. 그리고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내가 원하는 사치를 누릴 수 있다. 나는 건전하고 정직하고 계획적이고 재능 있고 혁신적이고 똑똑한 사업가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데 필요한 미천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온갖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강력한 창조사다.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공시키기 위해 당장 필요한 모든 기술과 지능과 계약 관계와 자금을 가지고 있다. 나는 돈을 쉽게 왕창 벌고 또 어떤 청구서가 날아오든 모두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 돈은 내가 기대하던 곳에서 그리고 기대하지 않던 곳에서 마구 흘러 들어온다. 나는 내가 누리는 행복과 풍족과 번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내가 설정한 재정적인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나는 천재이고 매순간 지혜를 발휘한다. 아침에 해가 새로 뜰 때마다 나는 모든 점에서 어제보다 더 나아진다. 나는 호기심이 많고 창조적이고 재미를 추구하고 모험을 좋아한다. 나는 내가 선택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든 결단성이 있고 끝까지 밀어붙이며 열정을 발휘한다. 나는 집중을 하고 끈질기다. 나는 내가 설정한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와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엄청나게 커다란 사업이다. 나는 날마다 명상을 하며 성공과 풍족함의 전파와 늘 동조 상태를 유지한다. 나는 내가 바라는 모든 걸 시각화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나는 행복하고 나 자신과 아무런 갈등 없이 평화롭다. 나는 내가 강력해지도록 허락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사람들을 언제든 끌어당긴다. 나는 뛰어나고 정통한 사업가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재능과 지능과 돈을 가지고 있다. 나는 무엇을 하든 시작하면 다 성공리에 마무리한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은 부의 해답, 존 아사라프 머레이 스미스 저자의 부의 해답, 그 중에서도 행동의 법칙 제2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아, 진짜 누가 이 책의 시간,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이 페이지 쪽수로는 거의 430페이지가 넘는 꽤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2부 중에, 그 행동의 법칙 중에 7장, 30일간의 두뇌 재조정 6단계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1부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을 듣고 계십니다.

3단계 긍정적 기억으로 뇌 속 신경 회로를 바꿔라. 신경의 연결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어떤 특정한 냄새를 맡고 예를 들면 봄에 처음 잔디를 깎을 때의 냄새, 가을에 낙엽을 태울 때의 냄새, 서랍에서 꺼낸 양모 스웨러의 냄새, 오랫동안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이 오븐 속에서 조리되면서 내는 냄새를 맡고 먼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 적 있을 것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자연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강력한 기억들은 특정한 냄새, 예를 들면 아버지의 담배 냄새, 아궁이에서 연탄 냄새, 혹은 밥 냄새, 혹은 음식 냄새, 혹은 잔소리 소리, 혹은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 혹은 특정한 촉감, 여름 해변에서 몸으로 느꼈던 햇볕과 모래와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남긴 소금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뇌에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 이런 연관성을 당신이 하는 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당신의 기억 창고에서 여지껏 살아오면서 강력하게 느꼈던 긍정적 사건, 짜릿한 전율, 승리감을 검색하라. 당신이 찾는 건 뇌에 이미 존재하는 신경문이다. 이 신경문이는 어떤 생각이 들러붙을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나의 대답이라는 노트를 만들어서 이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의 글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라. 나중에 필요할 때 당신이 이 사건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눈을 감고 잠시 그때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라. 당신이 무엇을 보는지, 듣는지, 냄새 맡는지, 무엇을 경험하는지 관찰하라. 그리고 정리하라. 적어라. 이제 당신의 자기 확신 내용을 선택하라. 가능하면 짧게. 예를 들면 나는 뛰어나고 정통한 사업가다. 이제 다시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려라. 당시의 감각을 느껴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든 마음속에서만 일어난 사건이든 어떤 이 강력한 사건이 감정을 환기시키면 뉴런이 시냅스 간극을 뛰어넘을 때 신경 전달 물질과 함께 단백질이 방출된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신경 회로에 결합이 되는데 이 결합의 강도는 이 사건의 중성적인 생각이나 기억일 때보다 더욱 강력하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내 경우를 예를 들어 보여주겠다. 나는 17살 때 오리건 주립대에서 농구선수로 장학금을 받았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경기. 나는 포인트 가드로 나서 댄 브로더러라는 굉장한 선수와 호흡을 맞췄다. 그때 그의 키는 2m4cm였고 내 키는 189였다. 그때의 그 느낌이 너무도 강력하고 생생해서 언제든 그때의 그 느낌을 되살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 농구 코트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그 느낌에 흠뻑 젖어든다. 그리고 나는 뛰어나고 정통한 사업가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무의식에 주입하고 싶은 이 새로운 믿음을 그 멋지고 신나는 느낌에 접합시킨다. 그 느낌을 기존에 있던 신경회로에 접합시킴으로써 30년도 더 된 그 멋진 느낌이 나의 새로운 믿음과 공명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긍정적 기억의 예를 들면 1마일 달리기에서 처음 1등 했을 때 나는 자랑스러웠다. 흥분됐다. 나는 그 봄날의 신선하고 향긋한 냄새를 기억한다. 그리고 경주를 끝내고서도 여전히 힘이 넘치던 내 다리의 근육, 느낌을 기억한다. 환호를 기억한다. 학위를 마쳤을 때 정말 환상적이었다.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느꼈다. 세상이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으로 느꼈다. 부모님의 흐뭇한 표정을 기억한다. 두 분 다 나를 자랑스럽게 쳐다보는 눈빛을 기억한다. 내 인생의 반려자와 첫 데이트를 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행복했다. 마치 난생 처음으로 갑자기 내 길을 찾은 느낌이었다. 내 손 안에 있던 그녀의 따뜻한 손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던 향기를 나는 지금도 맡을 수가 있다.

제4단계 신경회로 변경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라. 신경회로 변경을 위한 재료는 당신의 비전과 자기 확신 내용을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당신의 이 비전과 자기 확신 내용을 모든 감각을 통해 무의식적인 뇌에 전달할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각인 버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글로 쓴 진술, 단지 타이핑을 할 수도 있고 판자에 붙일 수도 있다. 녹음 기록, 목소리만 녹음할 수도 있고 배경음악을 깔 수도 있다. 잠재의식의 매체, 사진, 비전보드. 글로 쓴 진술, 비전의 진술 가운데 현재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출력하라. 자기 확신 내용을 한 장으로 축약하는 게 좋다. 이걸 코팅해도 좋고 다이어리에 끼워 보관해도 좋다. 녹음 기록, 당신이 자기 확신 내용을 읽는 것을 녹음해라. 이 녹음 내용을 두뇌 재조정 과정에서 활용해도 좋고 하루 종일 아무 때나 들어도 좋다. 또 이 녹음 내용에 배경을 아름답고 편안한 음악으로 깔 수도 있다. 이런 작업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잠재의식 매체. 선택한 생각들을 잠재의식으로 보내는 강력한 방법으로 이것을 동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기 확신 내용을 읽는 걸 녹음한 내용을 의식적으로 뇌로 파악하지 못하는 작은 음량의 오디오 파일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의 장점은 녹음 내용이 당신 뇌의 의식적인 요가 장치를 무사 통과해서 곧바로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잠재의식 매체로는 음성 녹음, 영상 녹음, 관련된 소프트웨어, 또 잠재의식과 관련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이 장점은 의식적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은 오로지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루 종일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전보드 만들기. 당신이 얻고 싶은 사물, 활동, 장소, 생활 방식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여러 가지 매체에서 정보를 가지고 와라. 이 비전보드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저자인 존 아사라프가 이 비전보드를 만들고 집, 구조, 잔디, 뭐 여러 가지 몇 년 후에 정확하게 똑같은 집을 구입해서 짐 정리하는 그 장면이 시크릿에 나오죠. 네. 이 정말 기적 같은 상상화, 시각화의 힘을 이 비전보드로 실천하고 보였던 이 내용이 실제 시크릿이라는 영상에 나옵니다. 자, 비전보드의 힘은,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시각적 동물이다. 한 장의 사진이 천 마디 말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집,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차,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장소를 항상 지니고 다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전보드의 힘은 우리가 꼭 한번 직접적으로 사용해보고 노력해보고 만들어보고 그리고 소지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5단계 매일 30분 이상 명상으로 무의식 훈련하기. 이 부분은 인상적인 부분이 30분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했던 그 부분을 딱 읽는 순간 뭔가 마음이 되게 편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30분 혹은 그 미만의 짧은 시간에도 할 수 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이 새로운 비전과 믿음은 더 빨리 무의식에 각인 될 테지만, 하지만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랜 시간 실천하느냐가 아니라 첫째, 실천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그것이 날마다 반복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막 나더라고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30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조금 이게 데일리라면 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루에 세 번이니까 한 번에 한 10분 정도 네 명상을 하라고 나옵니다. 시간은 상관없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하기를 원하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 자기 전에, 그리고 낮 시간에 이렇게 세 번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명상은 두뇌를 재조정하는 과정인데 명상이 가져다주는 장점, 신체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근육이완, 스트레스 해소.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명상의 효과를 주제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명상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활동력을 향상시키고 지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줄여주고 행복감을 높여주고 걱정을 줄여주고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시킨다라고 나옵니다. 이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요령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숨을 쉬고 또 어떻게 내뱉고 이런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우선은 해라. 그리고 반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명상을 다 이해하고 알고 그대로 행하려면 너무나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선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내 의식의 흐름대로 내 호흡을 천천히 길게 가져가면서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단계입니다. 신경공학 기술을 활용하라.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창조하고자 하는 세상에 대한 비전과 선언을 무의식적인 뇌에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들이 속속 개발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오디오, 조깅하거나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집안 청소하면서 음악을 들을 때처럼 쉽게 자기 확신 내용을 꾸준하게 들을 수 있다. 잠재의식 유튜브, 잠재의식 영상도 하루 종일 틀어놓을 수 있다. 이런 도구의 장점은 무의식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하는 의식적인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잠재의식 소프트웨어, 컴퓨터 모니터에 자기 확신 내용을 시각적으로는 인식할 수 없도록 지극히 짧은 순간에 나타났다 사라지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의식적인 마음은 이 메시지를 포착하지 못하지만 잠재의식 장치와 마찬가지로 무의식적인 데에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빠르게 그리고 바쁘게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쁜 와중에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명상 팟캐스트, 그리고 의심을 느껴라, 그리고 제거하라. 나는 1년에 50만 달러를 벌고 있다라고 자기 확신 진술을 할 때 머릿속에서는 야, 너 그거 아니잖아. 왜 거짓말해? 이런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 이 목소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건 완전히 정상적인 것이다. 이 목소리는 사이버네스틱스가 애초에 설정된 논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즉, 당신이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경고를 하는 내용일 뿐이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똑바로 직시하라고 뇌가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다. 손장님,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긴급사항입니다. 우리는 지금 1년 소득 50만 달러를 목표로 지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건 그걸 느끼고 파악하고 당신의 사이버네스틱스가 안전하게 당신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경보에 대해 절대 다음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후퇴하라! 이 경보를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할 때 당연히 긴장감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나도 알아. 괜찮아. 거기가 우리의 목표 지점이야. 전력으로 전진! 불안함과 불편함은 모험을 앞둔 긴장이다. 내가 아들을 유치원 입학시키기 2주 전에 아들에게 해줬던 똑같은 말을 해줘야 된다. 봐봐, 끝내주기 재밌을 거야.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된다. 모든 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어떤 지점이 있다. 연간 총소득 50만 달러의 기회들이 당신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는 어떤 지점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과 선택이 바뀌는 것도 볼 것이다. 새로운 기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뭔가 새로운 자원들이 나타나고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다. 당신의 사업이 바뀌는 걸 보기 시작할 것이다. 사실 당신의 삶도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롯된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먼저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자, 두뇌 재조정 과정 요약입니다. 1. 아침, 낮, 밤, 명상, 시각화, 자기 확신. 아침, 낮, 밤, 명상, 시각화, 자기 확신.

네, 여러분은 지금 부의 해답, 삶을 지배하고 돈과 성공을 얻는 법, 존 아사라프, 머레이 스미스 저자의 책, 내 인생의 명작에서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의 해답, 존 아사라프의 정말 열정적이고 실천적인, 진짜 실천적이라는 책이 무엇인지 이 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단 김에 법칙 1부, 2부 행동의 법칙. 자, 이제 3부의 법칙은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Bible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0: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며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0: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제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2: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0: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3: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0: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4: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0: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3: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0: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0: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5: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멸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0: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6: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0: 모세가 이르되,
5: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0: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5: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0: 아론이 이르되,
3: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0: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5: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0: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0: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5: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0: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5: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0: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5: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1: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0: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0: 제33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0: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1: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0: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2: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2: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1: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2: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0: 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0: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1: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0: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2: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1: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냐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헤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느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빌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0: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입이 트이는 영어.
1: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everyone. Thanks for joining us. I'm Jennifer Clyde.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저희 EBS 방송을 이용해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 하나씩 해나가는 게 너무너무 저희도 좋고 행복하고요.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EBS 방송이에요. 우리 제니퍼 쌤도 EBS와 함께한 지 상당히 오래되셨죠?
1: 네, 오래됐죠.
2: 20대 때 시작하셨어요.
1: Yes.
2: 저도 20대 때. 많이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
1: Yes.
2: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정말 오랜 기간 EBS를 활용을 해주셨습니다. 네. 교육방송을 이제 활용을 해주신 거죠.
1: Uh-huh.
2: 오늘날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사연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1: 네, 입티영 매니아 마이클 청취자님이 신청해주신 주제입니다.
2: 자, 사연 내용을 저희가 한 줄 한 줄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 Describe how you have made use of EBS radio programs.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I tune in 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life topics every day.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2: 와, 79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EBS를 활용을 하셨대요. 그 당시 이름이 EBS가 아니었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계신데 맞아요. Mm-hmm. 그 당시는 뭐 KBS3인가? 이렇게 방송국 이름 자체가 좀 달랐었죠. 자, 그럼 한 줄 한 줄 볼게요. EBS 방송은 나에게는 참 오랜 친구와 같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1: Mm-hmm.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2: 이거 그대로 되는 모양이네요.
1: Yeah.
2: 영어적으로 크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EBS broadcasts, EBS 방송이 are like an old friend. 오랜 친구와 같다. 자,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앞에 주어가 복수인데, 뒤에 are 다음에 이렇게 단수가 올 수 있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Is this possible?
1: Yes, it is possible.
2: 가능하답니다. 언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1: Yeah.
2: So,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전혀 문제없는 문장입니다. 주어하고 보어의 스위치를 항상 시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to me, one more time.
1: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2: Mm-hmm.
1: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2: Mm-hmm. 79년을 딱 받는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Way back in 1979.
1: Yeah, so 1979 is... Many, many years ago. And so if you want to emphasize that, you can say it was way back in and then year. Way back.
2: 그렇죠. 강조네요.
1: Yeah.
2: 한참 전에 언제 이럴 때 way back in 1979.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하려면 when으로 붙였대요. When I was in 10th grade.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when I was in my first year of high school 하셔도 되고
1: sure.
2: 그렇죠? 미국에서는 약간 10학년에 해당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I first experienced 갑니다.
1: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2: 좋습니다. 당시에는 방송국 이름도 달랐고 대학 입시 과목 위주로 방송이 진행됐었다. 오케이?
1: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2: 대학 입시를 그냥 college admissions, S 동그라미 치시고요. 복수형으로 씁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그런 과목들에 집중해서 방송이 나갔었다. 그 당시엔 이름도 달랐다. Station은 여기서 뭐 기차 역할 때도 station 쓰지만, 방송국도 TV station 혹은 radio st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EBS 혹은 교육방송도 하나의 station이죠.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당시에는, okay? 그 다음에,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2: 자, 지금은요, 학생이 아니라 중년의 사회인으로서 EBS를 듣고 있다. 옛날에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입시 때문에 EBS를 이용했지만 now 갈게요.
1: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2: 중년의 사회인. 이렇게 그대로 가도 되네요.
1: Yeah.
2: Middle-aged. 주의할 거는 age 다음에 d를 넣어서 형용사처럼 만들어 주는 거예요. Member of society. 그럼 그냥 사회의 일원으로서라는 얘기죠. As는 뭐뭐로서라고 연결할 때 써야 되니까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문장 다시 한번요. 이제는
1: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2: 최근 가장 친근하게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은 EBS FM의 어학 방송들입니다. Okay?
1: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2: 저 입지영, 귀지영 같은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가장 이제 어학 공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방송들인데 language studies. 저희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study보다는 studies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복수형을 써주셔야 됩니다. 뭐 어학학습이란 말을 할 때 영어에서는 의례의 복수형을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이제 학업에 좀 집중해야 돼 그럴 때 I have to focus on my study 혹은 studying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I have to focus on my studies. 그 문장은 좀 써놓으세요. 그 문장 한 번만 읽어주세요.
1: I have to focus on my studies.
2: 한 번만 더요?
1: I have to focus on my studies.
2: 그러면?
1: You have to focus on your studies.
2: 아이한테. 예. 너 저 공부에 집중해라. 그럴 때도 study나 studying이 아니에요. studies. 이건 관용적으로 영어에서 그렇게 씁니다. 이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Most familiar. 자, 그 문장 다시 한 번.
1: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2: 좋습니다.
1: I tune in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2: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하루 2시간씩 라디오를 청취한다라는 얘기죠. 청취하다. tune in to. 인의 힘을 주세요. tune in 다음에 to는 전치사고 in은 tune에 붙은 거예요. 시청하다, 청취하다. tune in to. 한 번만 더요.
1: tune in to. tune in to.
2: 2시간이니까 for 2 hours each morning. 매일 아침 2시간씩 또 전치사 나오네요. from 6 to 8 o'clock. from 6 to 8 o'clock. 자, 이렇게 전치사 동그라미 다 쳐 놓으시고 정확하게 씁시다. unless something comes up. 이거 무슨 말인가요? something comes up?
1: if something comes up, it happens.
2: 아하.
1: a situation occurs unexpectedly.
2: Unexpectedly. 이거 약간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1: 네, it's not planned. It's,
2: 계획된 게 아니에요.
1: Nope.
2: 갑자기 아침에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내가 꼭 이렇게 듣는다. 다시 한 번요.
1: I tune in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2: 무슨 뜻인가요?
1: So, after so many years, 이렇게 오랜 동안 자, 공부를 하다 보니 English, 영어가 feels like a hobby. 그러니까 즐겁다는 말이 되겠죠. 취미처럼 느껴진다니까.
2: 그렇죠.
1: Not an academic pursuit. 그러니까 이게 학업, 뭐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기보다는 취미처럼 느껴진다.
2: Pursuit 하면 여기서 명사예요. 추구, 뭘 yeah. 따라가는 건데 학업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느낌보다
1: right.
2: 그냥 취미처럼 느껴진다.
1: Right. An academic pursuit would require you to study something, okay. right?
2: Take a test, perhaps.
1: Right. So this does not feel like studying. It feels like a hobby.
2: 그러니까 너무 오랜 기간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나의 삶의 습관이지. 이게 무슨 어떤 학업을 추구한 이런 느낌은 안 든다. 좋습니다. 다시 한 번만.
1: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2: 좋습니다.
1: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life topics every day.
2: 입지영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현실에서 정말 우리가 접하는 실생활 주제. 실생활 주제. 영어로 real-life topics.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real-life topics. 다시 한 번요.
1: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life topics every day.
2: 살아있는 실생활 주제들의 표현들을 매일 배우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Okay?
1: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2: 아니, 영어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이런 재미를 이제서야 느낀 것이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때 함께해 주시고.
1: Especially if you're enjoying it so much these days.
2: 이게 너무 재밌어.
1: Yeah.
2: 막 매일 뭐 이렇게 낭독해서 올리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응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이걸 진작 왜 안 했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 같아요. A twinge of regret. 요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Okay. A twinge of something. 여기서 regret니까 후회잖아요. A twinge is a feeling, okay, or an emotion that you feel
2: okay.
1: that suddenly hits you. It's a sudden feeling or a sudden emotion.
2: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느끼는 감정을 twinge라고 하는군요.
1: 확 느껴지는 거, 갑자기 아. 딱 느껴지는 그런 느낌?
2: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재밌는 걸 내가 진작에 안 했을까? 그러면서 후회가 갑자기 느껴졌어요.
1: Right.
2: 그럴 때 feel a twinge of regret.
1: So 있습니다. you could feel a twinge of regret. You could feel a twinge of sadness, for example.
2: Okay.
1: You could feel a twinge of any emotion.
2: 확실히 와닿네요. 여러분 뜻 이해하셨죠? twinge의 의미. 다시 한번.
1: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2: 그러니까 옛날에도 영어를 막 꼭 뭔가 해야 되는 공부로 생각하지 않고 취미로 느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다.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지만 여러분 옛날에 약간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죠. I wish는 옛날에 대한 어떤 희망이죠.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Consider 뭐뭐뭐 곧장 명사 쓰시면 돼요. Consider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chore 같은 건 좀 힘들게 꼭 해야 되는 뭔가를 chore라고 하잖아요.
1: 이제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2: 억지로.
1: 해야 되는 일?
2: 어, 어.
1: Right.
2: 그걸 chore라고 하잖아요. 아, 옛날에 영어를 막 억지로 했었던 그런 게 좀 아쉽다. 지금처럼 재밌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한 번만 마지막 문장.
1: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2: 자, 오늘 사연도 참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매일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이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Describe how you have made use of EBS radio programs.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I tune in 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life topics every day.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1: 패턴 프랙티스.
2: 자, 여러분과 매일매일 소통을 하는 오픈 단톡방들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 탭에서 입티영 쳐보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 내용 관련된 궁금증, 질문 같은 거 운영 시간에 올려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과 만들어 가볼게요. 세 가지 표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여러분이 영작할 때 상당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다면 이걸로 픽스하시면 됩니다. College admissions. S 꼭 붙이시고요.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1: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2: 대학 입시 과목 위주의 방송이 진행됐었다. 예전에 그랬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문장이죠. 대학 입시 과정을 준비하는 것은 학생들이나 부모 모두에게 심적 부담이 된다. 영어로
1: The college admissions process is stressful for both students and parents.
2: 그렇죠. 거기 S 보이시죠? Admissions process. S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학업이라는 의미로 academic pursuit 뒤에 강세 잘 주시고
1: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2: 오랜 기간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가 공부가 아니라 취미처럼 느껴진다가 되겠죠. 자, 학업이란 것은 매우 즐거운 것일 수도 있다. 영어로
1: An academic pursuit can be very enjoyable.
2: If you have the right intentions and if you have the motivation level, I guess, an academic pursuit can be very enjoyable. 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후회 같은 거, twinge란 단어 기억해 보세요.
1: I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2: 영어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 최근에서야 깨달아서 좀 후회가 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안타까움이 남았다 혹은 느껴졌다.
1: I felt a twinge of regret, even though I had tried my best.
2: 한 번 더요.
1: I felt a twinge of regret, even though I had tried my best.
2: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아쉬움은 남았다. 그것이 갑자기 느껴졌다의 의미로 twinge 쓴 겁니다. 자, 세 가지 표현 연습 잘 해보셨길 바랍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with EBS radio programs?
3: I've been tuning in for almost 10 years.
1: Wow, that's a really long time.
3: I study in advance, listen to the broadcasts, and then go over the content. It makes my day.
1: I do the same.
3: I think learning a second language is great for mental health, regardless of your age.
2: 자, EBS 방송을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하는지 대화 내용입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with EBS radio programs?
1: I've been tuning in for almost 10 years.
2: 와, 10년 넘게 하셨대요.
1: Wow, that's a really long time.
2: 음?
1: I study in advance, listen to the broadcasts, and then go over the content. It makes my day.
2: 예습한다는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1: Study in advance.
2: 미리 공부한다는 얘기죠?
1: Yes.
2: 그리고 방송 듣고
1: 그리고 go over the contents means to review the content.
2: 그렇죠. 뭐 훑어본다는 얘기네.
1: 네.
2: 방송 듣고 다시 본다는 얘기는 복습한다는
1: 복습.
2: 얘기고. 그러면 하루가 즐겁다.
1: It makes my day.
2: 이런 표현. It makes my day 하면 방송 듣는 것 자체가 하루를 즐겁게 만들어준다. You made my day. 이런 말 쓰잖아요. 누가 칭찬해주면.
1: Yeah.
2: 저 오늘 너무 기분 좋게 해줘서 고마워요.
1: I think learning a second language is great for mental health. Regardless of your age.
2: 이렇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정신 건강에도 참 좋은 것 같다. 이 문장은 어렵진 않네요. Regardless of your age. 그러면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great for mental health.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 같다. 좋습니다. 대화문도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Okay, that's it for today, everyone.
1: Have a great day.
2: Goodbye.
1: Bye-bye.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제가 정말 너무 슬픈 상담을 하나 했는데 이분이 8년 전에 제게 와서 상담을 받았던 분이고 다시금 제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2년 반 안에 가족 셋을 잃은 겁니다.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죽고 싶대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신에게 불평할 자격이 있다. 당신은 신에게 소리 지를 자격이 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하고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죽고 싶지 않아요. 이분은 이제 새로운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아, 그 중에 멈추지 않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상담 현장이라고 하는 건 이 절망의 봉우리에서 눈물의 저수지로 뛰어드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 희망을 바라보며 설레기도 하고 그러다 또 한 번 좌절의 늪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주제인가를 생각해보게 되죠. 근데 그 주제들이 보면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죠? 나는 왜 이 돌부리에 무너지는가? 나는 왜 저 구석에 늘 박혀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순간들이 딱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매번 큰 돌부리들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나에겐 불행은 멈추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긍정적이게 태어나질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옛날에 힘들고 서럽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 모든 여정을 가장 먼저 또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그렇게 출생을 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러냐? 간단하죠. 이런 걸 기억하고 또 이런 생각들을 오래 가지고 있어야 실제 나에게 그와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을 때 다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덜 넘어질 것이다. 덜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보존하는 아주 본능적인 행위 또 본능적인 사고방식 이게 바로 부정성 편향인데 이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좀 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여인 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남자가 같이 신혼여행을 갔고 이 커플은 불과 3년밖에는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3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계속 이어진 세월이 아니라 중간중간 장거리 연애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만나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너무나 애틋했습니다. 너무나 깊이 사랑했고 아름다운 그 파리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자마자 상담실로 왔습니다. 아. 왜냐하면 눈물 범벅이 돼서 온 거예요. 이 신부가.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 범벅인가 봤더니 7박 8일 중에서 7일 중에 4일은 너무 잘 지낸 겁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이 신랑이 이 남편이 술을 마시고 전 애인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애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둘 다 술이 약간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소리를 지르게 됐고 심지어는 아내를 밀치고 이 아내는 남편의 멱살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런 다툼이 이틀, 나머지 이틀 동안에 벌어지고 나서 마지막 날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비행기 안에서 아내는 펑펑 울고 정말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오자마자 그 친정어머니가 예약해놓은 제 상담실로 온 겁니다. 보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신혼여행은 어땠어요? 지옥이었습니다. 그 결혼 이후에 그 시간들은 어땠어요? 저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세요. 이 아내는 말입니다. 그 7박 8일 중에 우리가 4일, 5일은 너무 괜찮았어요. 5일째 되는 날부터 다툼이 시작되어서 그리고 마지막 오는 날 마지막 눈물로 이 신혼여행을 마무리 지었죠. 이 중간의 다툼과 그리고 마지막 이 눈물의 이 서사 끝에 우리의 신혼여행 이전에 모든 사랑한다 물거품처럼 정말 형편없는 그 여정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피크 앤드 룰이라고. 피크는 정상 또 절정 이런 뜻이고 end는 끝이란 뜻이죠. 그리고 룰은 규칙이란 뜻이라서 pick and rule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나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며 인생의 하이라이트들이 있어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순간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지점으로부터 바로 직전의 순간 이 두 지점이 행복했다 말하면 이 사람의 평생은 행복하대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순간이 어려웠고 불행이었다 하는 사람은 평생을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하이라이트의 순간이 상당 부분이 뭐냐면 불행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의 삶은 불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담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현장이냐면 이들의 이전 서사가 또 다른 서사로 옮겨가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전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이 서사라고 하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크 앤드 룰로 보자면 우리의 하이라이트는 한 번뿐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인생에 불행의 장면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 개의 불행의 장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세요. 제가 정말 너무 슬픈 상담을 하나 했는데 이분이 8년 전에 제게 와서 상담을 받았던 분이고 그 8년 이후에 다시금 제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한 번의 암 통해서 남편은 얼마 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두 아들은 함께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한 번에 두 아들을 전체 아이가 셋이 있었어요. 딸 하나 아들 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있었는데 그 8년 사이에 가족 셋을 다 보낸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부모복 없는 년은 남편복도 없고요. 남편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나 봐요. 저는 평생 그렇게 어렵게 자랐고 힘들게 성장했고 가난하게 성장해서 그렇게 이제 좀 결혼해서 살만하다 했더니 그렇게 내 남편은 나를 고통스럽게 대했고 사람 같지 않게 대했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결국은 암이 걸리더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 병수 바라다가 그렇게 떠나보나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년 반 있다 아들 둘이 동시에 간 거거든요. 그 아들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큰애의 그 첫사랑 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저한테 딸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왜냐? 이 집은 아들이 귀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딸이 하나 남았는데 딸은 생각도 나지 않는데요. 보고 싶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은 저주받았습니다. 제 인생은 불행합니다. 제 인생은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게 맞을 뻔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이분에게는 불행의 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우리 지금 짧은 이야기 속에도 드러나죠. 그의 출생이 불행했다라는 것, 그의 성장이 불행했다는 것, 그의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 가장 사랑하는 그 생때 같은 아들 둘을 잃었던 그 장면. 하나를 잃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가족 셋을 8년 안에, 그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2년 반 안에 가족 셋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딸 전혀 기억나지 않죠? 모든 가족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죠. 이 모든 순간에 이 사람은 불행의 삶을 살았다 얘기할 만합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신에게 불평할 자격이 있다. 당신은 신에게 소리 지를 자격이 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참 드리면서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죽고 싶대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분하고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하고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죽고 싶지 않아요. 이분은 이제 새로운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피크 앤드 룰이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봉우리 나의 그 어린 시절 그 극심했던 그 가난과 불행의 그 순간에 옆에 누가 있었는지를 물어봤더니 언니가 있었대요. 언니가 매 맞을 때도 같이 맞았지만 그 언니가 내가 더 매를 맞아야 되는 것이지만 언니가 나를 막아내서 언니가 더 맞고 나는 덜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행이다. 언니가 있어서. 그 성장 과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불행의 순간들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불행의 순간에도 보니까 그 옆에 스님이 가까이 절에 다니던 스님이 계셨더라고요. 다행이다. 스님이 계셔서. 남편이랑 함께 결혼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남편이 이 아내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큰아이가 태어나서 그렇게 나에게 위로가 됐답니다. 다행이다. 큰아이가 있어서. 근데 성장해서 이 아이들이 벌써 22, 23이 됐는데 그 둘 아이를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젠 나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집에 그럼 누가 남아있을까요? 딸이 하나 남아있다는 걸 나중에 기억을 해낸 거예요. 불행이 깊으면 생각 그리고 기억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다시 딸이 상담 현장에 같이 나타나면서 이 딸이 엄마를 이렇게 끌어안아준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행이다. 딸이 있어서. 이러면서 이분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진 것과 남은 것을 어떻게 아껴야 될지에 대한 상담으로 우리 상담의 주제가 애도에서 그 위쪽 희망으로 이제 바뀌는 그 상담이 한 1년 반 정도 진행되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다 글로 썼습니다. 한번 만날 때 다시금 작성해서 그 작성한 내용을 집에 가서 첨삭해 오도록 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크기가 더 많은 페이지가 만들어지겠죠. 10회, 20회, 30회, 40회 시간 지나면서 그 페이지가 장장 258페이지가 빼곡하게 9포인트짜리로 258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이걸 다시금 소설로 다시금 또 개작을 해서 나중에는 313페이지 제대로 된 소설 하나가 나왔습니다. 첨과 삭을 반복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는 이 봉우리가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불행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불행의 봉우리를 그냥 그 봉우리에서 다음 불행의 봉우리로 옮겨가지 않아요. 우린 그 봉우리를 내려와서 꽃밭을 지났고 우린 그 봉우리를 내려와서 시내에 시원한 물을 마셨고 그리고 그 나무 밑 그늘 밑에서 봄바람을 맞았고 그 다음에야 우린 두 번째 봉우리로 올라갔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쁨의 순간과 사랑의 순간과 만끽했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마치 잊은 것처럼 살았지만 다시금 발굴해내는 겁니다. 발췌해내야 돼요. 마치 오랫동안 그 폼페이 그 화산재 밑에 묻혀있던 그 시간들을 다시금 꺼내듯이 하나하나 붓으로 그 시간들을 다 발굴해내는 그 순간들이 전 상담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불행은 늘 몸으로 겪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 중엔 건강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 이렇게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얼굴만 봐도 저는 적당히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뻥이에요. 그러나 이 아픔이 워낙에 오랫동안 있던 분들은 십중팔구 그의 피부로 그의 온몸으로 그들의 통증을 안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십중팔구 뭐라 그러냐. 아, 병원에 갔더니 별일 없었다. 그리고 실제 검사를 했더니 여긴 신체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걸 우리는 신체화 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중팔구 우울증 있는 분들의 대부분 안색은 약간은 흰 편이고요. 또 노란색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눈은 충분히 내가 뜰 수 있는 100%를 뜨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허리가 많이 굽어있는 편이고 걸음이 발이 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걸음 자체도 굉장히 늦고 눈꺼풀의 움직임도 굉장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봐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궤적의 고통이 어느 정도 스며든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불행은 몸으로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몸도 이렇게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러 증후군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중에는 상한심장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큰 심각한 어떠한 충격이나 불행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딱 지나가죠.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심장마비 겪을 때와 똑같은 방식의 이 심장의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장을 부여잡고 내가 심근경색인 줄 알고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 다 심인성인 거예요. 결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의 신호를 무시하셔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이 불행하다 싶은데 전혀 불행을 못 느끼는 것 같은 분들은 십중팔구 내 몸의 신호를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 심리학에 보면은 알렉시티미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단어 있어 보이죠? 네, 그렇죠. 이 알렉시티미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감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감정이 밖으로 표현이 안 돼.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감정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이 느낌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런 감정을 알렉시티미아라고 부르는데 현대인들 그중에서도 20, 30, 40들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 알렉시티미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감정을 느껴.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뭐가 있는데 이 감정이 뭔지를 모르겠어.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질이 나에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는데 이걸 정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몸의 지표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 생각되는 분, 내가 뭔지 모르게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건강일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건강일기. 저는 제게 오는 내담자들 중에 10명이 있으면 6명은 십중팔구 저는 건강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가? 아주 간단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기분 1점에서 10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통증이 있을 거예요. 통증 1점에서 10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식사 있죠. 식사의 질 1점에서 10점. 이런 식으로 이 항목들을 나누어 오늘 나의 점수가 몇 점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죠. 요거 한 3주만 모아도 여러분이 환자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납니다. 또 여러분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도 한 번에 알 수가 있겠죠. 누가 정신승리를 말해요? 누가 감히 정신승리를 말합니까? 그렇게 정신승리가 잘 될 것 같으면 엎드려져서 웅크리고서 울지 말았어야지. 항상 두 주먹 쥐고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질 못해요. 우린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말 못할 그 불행의 순간을 몸으로 겪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몸의 변화를 보고서도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정서의 변화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정서 표현이 잘 안 돼, 내가 알렉시티미아한 것 같아, 그러면 내 몸의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내 몸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나의 일상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일상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건 나의 인생 서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행의 늪에 들어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다 불행합니다. 얼굴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이미 불행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불행은 과연 단순한 우리를 침범하는 하나의 사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불행은 해석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맞닥뜨려서 무조건 마치 우리가 마시면 우리 몸속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음료나 물 같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일종의 원하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는 체화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해요? 그렇다면 나가 뛰세요. 불행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불행 레시피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안적 행동과 대안적인 몸의 상태를 살펴서 나라는 사람의 불행의 수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어쩌면 우리의 희망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불행도, 내가 생각했던 이런 행운도 내게 그냥 침범적으로 와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나를 짓밟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를 채찍질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찾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오늘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바시 역대 가장 평균 연령이 젊어요. 늘 늑스그레 한 분들이 오셨었는데 굉장히 젊은데 전 이 젊은 분들이 이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페이지는 늘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지점 중에 저는 오늘 하나 여러분의 건강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내일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배우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는 배우인데 그 배우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성장부터 시작해서 한순간도 불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고 친구들에게는 늘 매를 맞았고 부모에게도 매 맞는 일이 아주 흔했고요. 먹을 게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으러 다닌 세월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한 작품이 잘 됐어요. 정말 우연히 그렇게 한 작품이 잘 됐는데 이 유명해진 배우가 말입니다. 매일 죽고 싶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때로는 어떤 도구를 쓰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하다가 상담 현장에 왔습니다. 상담 현장에 왔는데 그분은 참 놀라운 불행한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표본은 뭔지 아세요? 불행을 찾아가요. 내게 행복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미 나는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머릿속에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행복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일이거나 어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웃는 것마저도 편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불행을 생각하면 편안해진대요. 고난을 생각하고 안 될 거를 생각하면 너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일기를 썼어요. 하나, 건강일기를 쓰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일상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상일기는 어떤 거냐면 감정일기를 중심으로 썼어요. 그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 행복했던 감정 3개, 그 사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걸 점수로 수치화했습니다. 1점에서부터 10점까지. 1점, 인간은 살아있습니다. 1점이에요. 가장 최고의 순간이 10점이고 최악의 순간이 1점일 때 1점과 10점 중에 나는 오늘 요 감정을 느꼈을 때 이 감정을 좋은 것과 나쁜 것만으로 구별했을 때 몇 점이었는지 쓰게 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달 반이 지났는데 평균 점수가 1.8이 좋아졌어요. 평균 점수가 본인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분을 기분 좋게 해주게 생긴 그런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함께 만났을 때 계속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동시에 이 어려운 이야기들 가운데 늘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래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래서 참 다행이었네요. 그때 요래서 참 다행이었네요. 하고 나서 그 감정일기에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다행이었다를 반복적으로 쓰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을 점수를 1.8점을 높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단어거든요. 저는 인생은 다 편집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기억도 다 편집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실제 팩트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린 반드시 해석으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편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고통의 봉우리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의 봉우리 안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 지점을 달리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삶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다행의 순간들이 반드시 우리의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거죠. 상담은 못 보던 지점을 보게 하는 거고요.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순간에도 나를 도왔던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을 기억하게 하고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내게 가장 힘이 되었던 바로 그 지점을 찾게 하는 그 눈을 갖게 하는 과정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편집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도 전 편집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 여러분이 바로 살아서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역사의 주체고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내고 어떤 방식으로 편집할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부러 하는 희망서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편집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짧지만 한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 나라는 사람의 그 봉우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했다면 불행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불행과 불행의 봉우리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한 희망의 서사들이 이미 있었고 있는 그 서사들을 발굴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다른 방식으로 편집될 것이다. 우리의 기억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편집될 것이다. 그리고 편집된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희망서사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이번 한 주도 참 많은 일들을 지나오셨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간은 우리를 앞질러 달려갑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마음은 늘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을 쉬는 일조차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구나. 거창한 선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오래 웃고, 큰 성공보다 누군가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건네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기도 하니까요. 지금 이 시간 어디에 계시든 오늘 이 시간만큼은 누군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답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마음을 쉬게 하고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Yet I'm worship.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0: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작은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학교에 가는 길마다 늘 같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오래된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소년은 특별한 이유 없이 매일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은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 오늘도 좋은 하루.
0: 그렇게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궁금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노인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소년은 노인의 가족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매일 당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1: 오늘도 그 아이 덕분에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났다.
0: 소년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은 그저 인사 한마디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꾸려면 아주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작은 것에서 움직입니다. 웃음 하나, 논 인사 하나, 괜찮냐는 말 한마디, 기다려주는 마음 하나,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작은 친절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누군가는 여러분 덕분에 오늘을 견디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내 산 소망 Living Hope 아이자야 61의 연주와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나눴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셨나요? 아마 얼굴 하나쯤 스쳐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리죠.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성과, 더 빠른 성공. 그런데 문득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표정은 얼마나 바라보고 있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괜찮아요? 라는 말을 너무 오래 아끼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 짧은 말들이 우리 삶에는 가장 늦게 꺼내지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휴대전화 화면보다 사람의 얼굴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금 천천히 걸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먼저 웃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에게도 이런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버텼어.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서툴지만 다시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이기에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부드럽게 표현해야 되겠죠. 또 여기에 이상한 게 뭐가 있네요. 꽃고닥 백화점이래요. 닭만 파는 백화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닭을 좋아해서 이렇게 닭으로 만든 치킨 모든 장난감들도 있대요. 아이가 닭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정작 내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혹시 요즘 좀 힘드시다면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의 계절을 묵묵히 살아내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저 역시 그 응원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매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한 이야기 한 편 준비해서 여러분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평안과 웃음 그리고 작지만 오래가는 희망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자, 오늘 주제가 아니, 마음의 추리닝을 입자?
2: 네, 마음의 추리닝을 입자.
1: 통하려면
2: 입자. 마음의 추리닝을 입자입니다. 와. 아마 오늘 우리 네. 저희 성도님들 다 함께 여기 방송국 오시면서 의상에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1: 그래도 방송국에 오시는데.
2: 네, 그리고 진주 목걸이 좀 가짜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여기 오시면서 얼마 뭐 브로치, 뭐 신발 이런 거 많이 신경을 쓰셨겠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장소에 맞는 옷이 있답니다. 주일날 저는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때 초원의 집이라는
1: 그 외화 시리즈 있어요.
2: 네, 그렇죠. 미국 네, 드라마 네, 있었습니다. 네. 그 초원의 집 아세요?
3: 맞아요. 네.
2: 그 미국 드라마인데요. 그 이렇게 농부죠.
1: 그렇죠.
2: 그리고 이제 딸들이 몇 명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멜빵 바지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주일이 되면 옷을 아주 이렇게
1: 쫙 차려입고
2: 그렇죠. 차려입고 네. 그리고 모자도 쓰고
1: 맞아요.
2: 그리고 여자애들은 드레스 입히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전 너무너무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렇게 차려입는 것,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는 것, 그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의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함께 이제 신앙생활했던 청년부에게 전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주일날 보통 청년들이 다 청바지 입고 오고 뭐 여러 가지 그냥 편한 복장 입잖아요.
1: 그렇죠.
2: 운동화 신고 오고. 네. 우리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주일날은 그냥 양복을 한번 입어보자. 와,
1: 좀 차려입고 와.
2: 그렇죠. 아니다. 청년들도 다 검정색 구두 신고 네. 그리고 뭐 그렇게 아주 결혼식장 갈 때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로 좋은 옷, 최고로 예의를 갖춘 옷. 그 옷을 입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그러면 얼마나 그 자체가 감격이겠는가. 젊은이들 수백 명, 수천 명이 주일날 정말 결혼식장 가는 것도 아닌데 최고로 좋은 옷을 이렇게 탁 입고 오고 자매들도 이렇게
1: 최고로 좋은 옷.
2: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몸매를 최대한 감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의 바른 옷으로 이렇게 탁 입고 오고 오늘 오신 너무 우리 집사님이시죠? 너무 와, 느낌 좋으시죠?
1: 진짜로요?
2: 그러시죠. 아. 저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게 차려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은가? 하나님과 통할 때,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게 통하고자 할 때, 인생을 살다가 나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옷 네. 말고 마음의 옷은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처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이제 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네. 예배당을 이제 증축하려고 허물어 놨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건축하시는 한 장로님께서 아들 둘을 데리고 이 예배당이 다 지어지기까지 우리가 저녁 9시만 되면 기도를 하자. 와서 30분이라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었고 그때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을 갖게 된 남자아이가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그때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증축도 되고 그랬는데 그 기도에 이제 습관이 있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나는 나이가 먹더라도 집은 교회 근처에 얻어서 저녁이든 아침이든 저녁에 내 삶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하루 일과 다 보내고 나서 네. 예배당에 잠깐 가서 기도하고 가자. 네. 집에.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배워진 거예요. 그 구시 기도가 참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물도 나오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 눈물은 이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세상은 공해가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안팎으로 때가 끼는데 네. 눈물을 통해서 그 안팎의 때가 같이 씻겨지고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마다 기도하러 예배당을 가자. 그래서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갔을 때 보통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렸을 적에 권사님들하고 철야 예배하던 습관이 들어져 가지고 네. 장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아예 무릎을 다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갈 때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를 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의식을 떠보니까 주위가 조용한 거예요. 네. 그러고 봤더니 제가 잠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7시까지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1: 그 상태로?
2: 이 상태로!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여기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찰 집사님이 이제 예배당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무한하잖아요.
1: 그렇죠.
2: 이게 잤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사찰 집사님이 오는 것 같으니까,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러다가 이제 사찰 집사님 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딱 하고, 아, 겨울 기도도 못하고 그냥. 막 그렇게 가던 추억이 있어서,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50세, 60세, 70세가 되어도 정말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렇게 저녁에 잠깐 5분이든 10분이든 근데 이제 5분 기도하다가 은혜가 되면 뭐 10분 기도하게 되고
1: 그렇죠.
2: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성악과가 되면서 제가 어떤 옷을 입게 됐냐면 양복을 입게 된 거예요.
1: 정장을
2: 네. 이렇게 오늘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 그렇죠. 이렇게 입고 오신 것처럼 줄이 딱 잡힌 정장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장을 입고요 예배당에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그전에는 맨날 뭐 추리닝만 입고 다녔었어요. 아니면 면바지.
1: 그러니까 하얀복장으로
2: 그렇죠. 정말. 내 무릎이 구겨져도
1: 상관없고
2: 금방 다시 펴지는. 그런데 이제 성악과 학생이 되면서 아르바이트도 할 일이 생기고 학교에서 연주가 할 일이 멋진 일이 생기면서 양복을 입고 다니는데 저녁에 예배당에 기도하러 갔는데요. 무릎을 꿇으려고 그러는데 무릎을 못 꿇겠더라고요. 왜 못 꿇는 겁니까? 바지가
1: 아 물은 나올까 봐.
2: 바지가 아, 물은 나올까 봐.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서 바지가 구겨지면
1: 그렇죠.
2: 아 이거 나 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 이거 구겨지면 이거 다시 세탁소 가서
1: 또 다려야죠 또.
2: 또 다리거나 그리고 이게 기도가 이제 30분 이상 하면요 잘 안 다려집니다. 네. 그러면 다시 빨아야 됩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아깝다. 기도 한 번 하는데 내가 이거 바지를 베려야 되나? 주여, 제가 오늘은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1: 바지 주름 안 가게.
2: 바지 주름 안 가게. 주름 가면 버려야 되니까.
1: 야, 그거 되게 신경 쓰이겠어요.
2: 네. 아,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해도 살짝 주름이 가거든요. 그렇다고 기도를 서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날 기도가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3: 안 됐어요.
2: 그날 기도가 은혜가 전혀 안 됐어요. 제가 뭘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꾸 신경이 여기에 그렇죠. 가 있네.
1: 바지 주름으로 가 있네.
2: 갈까봐. 그리고는 예배당에서 나오면서 하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추리닝을 입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복장이다. 근데 그 추리닝이라는 거는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한 옷을 말하거든요. 요즘 추리닝이야. 워낙 막 이렇게 추리닝을 막 이렇게 막 몸에 딱 달라붙고 막.
1: 또 패션 아이템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2: 패션 아이템으로 넣었지만 네. 아마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잘하셨을 때는 그때는 추리닝이라는 게 막 무릎 나오고 그렇죠. 뭐 이렇게 막 또 엄청 해지고. 길게 입어요. 길게. 네. 길게 입고 주머니 늘어나 있고.
1: 고무줄 뛰쳐나와 있고.
2: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추한 거. 막 맞아요. 남편 입다 안 입은 옷도 엄마 입고 또 막. 그러니까 아무데나 찰퍽 앉아도
1: 그러니까
2: 편안하고 뭐 밥 먹다 국물 튀어도
1: 다음에 빨면 되고
2: 다음에 빨면 되고 또 안 빨면 되고
1: 맞아.
2: 뭐 들어오지면 버리면 되고 그런 옷. 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은혜 받고 하나님과 통하는 옷은 멋진 옷이 아니라 멋진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저 누구예요? 하나님 저 사회에서 성과 이만큼 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교회에서 봉사 이만큼 했어요. 제가 아니면 저희 예배당 중축 어려웠어요. 하나님 제가 개척한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예요. 하나님 저 뭐예요? 사람마다 그런 멋진 그 옷이 있거든요.
1: 그렇죠.
2: 줄 이렇게 쫙 잡힌 옷, 풀 매긴 옷, 내 자존심, 막 내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성과물. 아, 그런 걸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하기가 어렵구나. 하나님, 저는 국물도 묻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릎도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실망이 돼요. 그 마음을, 마음의 트레이닝을 입을 때 하나님과 꽉 그렇게 통하더라고요. 저는 신앙에 교만함이 생겼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이렇게 신앙의 종교의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새벽 찬양대 지휘자까지 한 거예요.
3: 우와.
2: 새벽 기도에 찬양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연습을 4시 반에 하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성가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시 반에 오세요. 이렇게 어른들이. 그럼 이제 그때 성가대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4시 55분까지. 그리고는 5시 새벽 기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1: 매일이요?
2: 매일. 1년 6개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약간 살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많은데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구만.
1: 나는 매일 나오는데.
2: 나는 매일 나오는데.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도 매일 나오는데.
1: 맞아.
2: 장로님 오늘 또 빠지셨구만. 야. 믿음이 의심스러워. 권사님 또 오늘 안 나오셨네. 주여, 저는 감사합니다. 맨날 나오니까요.
1: 야.
2: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마음의 그 교만함이.
1: 그러네요.
2: 막 하늘을 찔리는 거예요. 왜냐? 월요일 날부터 뭐 주일 그렇죠. 예배드리죠. 저녁 예배도 꼭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약간 이렇게 손가락질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 야. 어머, 어쩜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려?
1: 맞아.
2: 드라마 보는 건가? 장로님 또 스포츠 보러 가시는구만. 나는 저녁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도 드리고.
1: 야.
2: 철야 예배도 드리고.
1: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려요.
2: 예배 다 드렸죠. 새벽 기도 이제 지휘자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사람이 뭔가 살다가 실수하고 죄를 짓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녁에 또 혼자 나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죄를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가야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요, 정말, 정말 제가 요셉처럼 정말 유혹을 피하려고 하다가요. 제가 진짜 유혹에 못 이겨서 오늘 제가 죄를 저질렀네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조용해지고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죄가 너를 유혹하지 않았잖아. 제가 그래서, 에? 이건 뭔 말이야? 죄가 너를 유혹한 게 아니라 네가 죄를 유혹했잖아. 죄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가서
4: 저기 저랑 좀 놀아보실라고요?
2: 그리고 네가 죄를 지었잖아.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죄가 저를 유혹했는데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1: 용서해 주세요.
2: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속 한쪽으로 난 참 정말 신앙이 있어. 이 저녁에 또 나와서 회개하는 거 봐. 이렇게 또 교묘하게 기도하면서 속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죄가 너를 유혹하지 않았잖아 라고 했을 때 제가 알았어요. 아, 죄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죄를 유혹했구나. 그리고 그 마음의 끝에서 마음의 추리닝을 잊게 되더라고요. 너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한마디 고백했던 게, 하나님, 제가 죄를 사랑합니다. 근데 눈물이 이렇게 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죄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본질적으로. 제가 저를 유혹해서 제가 죄를 졌다고 얘기하고, 다시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웃긴 일입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1: 그냥 죄송합니다.
2: 그냥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1: 뜨겁게.
2: 네. 그 피부가 실제로 뜨겁다고 느낄 만큼 되게 뜨겁더라고요. 근데 또 마음의 메시지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누군지 모르고 사랑한 거 아니다. 네가 죄를 좋아하는 거 내가 알고 너를 사랑하는 거다. 그걸 누구만 모르는 거야?
1: 나만 모르는
2: 거야. 저만 모르는 거야.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신앙의 행위에 열심이 없는 자들을 손가락으로 속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다녔는데 그걸 깨달은 순간 멋진 줄 잡고 있던 제 신앙의 프라이드가 순간 추리닝으로 확 바뀌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싹 이렇게 임하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신앙의 열심이 없는 사람을 봐도 마음의 손가락질이
1: 안 되죠.
2: 안 되고 그냥 그분들이 더 신앙의 기회를 얻을 그걸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야 나는 진짜 뭐 이러는데 저 사람 말이야 저 11조도 안 하고 아 저거 지가 먹으려고 말이야 아 먹고 뒤질 거야 아마 아 믿음 완전 없어 새벽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철야 예배도 안 하고 말이야 예배를 소홀히 해 이런 게 없어지더라고.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를 그 다음에 가도 이렇게 마음에 빳빳한 걸 입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를 입고 가게 되는 겁니까?
1: 추리닝.
2: 마음의 추리닝. 여러분 최근에요. 저는 요즘에 잘 나가다가 잘 안 나가고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2: 사업 잘 나가다가
1: 네. 저 요즘에 힘들어서.
2: 힘들어요. 옛날에 그 장로님 이름만 대면 전부 다 아는 분이었어요.
1: 맞아요.
2: 근데 이제는 이름을 대도 누군지도 잘 모르고. 뭐 옛날에 막 권사님 막 몸매가 장난 아니었어요. 애 낳기 전에. 애 낳고 나니까 막 완전 장난, 유머가 돼버린 거예요. 몸매가 유머. 유머 1번지, 몸매가. 옛날엔 사람들이 나한테 막 지나가다가도 막 나를 쳐다봐 줬는데, 이젠 집에 있는 남편도 나를 안 쳐다보고. 옛날에는 정말 뭐 설교가 잘 될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설교가 내가 하고도 내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는 날이 삶의 무대를 오래 경험해 보셨으니까 다 있으시다는 걸 아시잖아요. 어쩌면 요즘이 아마 그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지셨는지도 몰라요. 주님 제가 전엔 잘 나갔는데 제가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었고 나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런데 이제는 예전만한 집에도 못 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도 많이 떨어졌고 주님 저는 인생을 너무 지금 정말 이 말년이 제가 너무 비참하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비참한 때가 아니죠.
1: 그렇죠.
2: 마음의 추리닝을 입을 때가 온 거죠. 이제는 내 잘난 맛에서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만났었던 때가 아니라
1: 네.
2: 내가 진짜 내가 고난 중에 내 자존심이 상하는 중에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할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사업체가, 내 주변 환경이, 내 친구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고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진짜 기도할 때인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죠.
1: 사람들은 그때를 실패했다거나
2: 그렇죠.
1: 좌절할 순간으로 파악하는
2: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죠. 꽃 떨어지면 뭐가 시작됩니까?
1: 열매.
2: 열매가 시작되죠. 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꽃이 떨어지고 나서 열매가 맺혀져야 그 열매 안에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열매 안에 씨앗이 몇 개 있는지는 알 수 있대요. 근데 그 씨앗 안에 열매가 몇 개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잘난 맛의 꽃이 떨어져야 돼.
1: 떨어져야 돼.
2: 내가 줄 쫙 잡히고 오늘처럼 이렇게 쫙 입을 이런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이 떨어지고 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소통이 되면서 이제는 잘난 맛인 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인격으로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을 담아서 세상에 이렇게 꽃이처럼 줄 때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요즘에 교회에 기쁜 일이 있으시면 마음껏 기뻐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혹시 개인적으로나 교회에 만약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전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잘 못 나간다 라고 하면 지금은 교회가 위험한 때가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3: 아멘.
2: 저희가 자원해서 추리닝을 입을 때도 있지만
1: 그렇죠.
2: 하나님께서 너 추리닝 입어라. 너 이제 추리닝 입고 나하고 깊게 만나자. 근데 그때 저희는 그걸 거부하는 거죠.
1: 그러니까 그 꽃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그 꽃을 그렇죠. 억지로 막 접착제를 막 붙여놓고 있고 막
2: 수간 접착제를 붙이려고 막 그거. 주여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주여 저 이런 놈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놈인데 진짜 정말. 주여 저는 이렇게는 안 돼요. 제 자존심 살려주세요. 그리고 자존심 살려달라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꽃이 떨어지고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깊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열매로 거듭나는데 거기서 계속 꽃에다가 본도 붙이고 있으니까 울면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매우 매우 속상하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만약 또 앞으로 삶을 이렇게 사시다가 삶의 무대를 꽃이 떨어질 때가 오면 아 하나님이 나보고 추리닝을 입으라고 하는 때인 것 같다. 주님 제가 추리닝을 입겠습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추리닝으로 제가 갈아입고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에 그냥 마냥 좋아서 하던 때하고는 또 정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겨울인데요.
1: 그렇죠.
2: 가을에 단풍이 색이 빨갛지 않습니까?
1: 네.
2: 그게 왜 빨가냐면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영양분을 다 뿌리로 가져가기 때문이랍니다.
1: 그래서 색이 변하는 거죠.
2: 그래서 색이 이제 빨간, 이게 빨간색이 되는 거죠. 노란색이 되고. 말라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2: 전에는 초록색이었잖아요.
1: 맞아요.
2: 예. 네. 그런 것처럼 삶의 겨울이 올 때가 있는데 그게 마음의 추리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그 영양분을, 더 그 은혜를 뿌리 깊이 내리는 과정이니까 겨울을 거부하지 마시고 이 겨울을 믿음으로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0: 주제는 이 소통의 열쇠네요.
1: 네.
2: 소통의 열쇠.
0: 네.
2: 쇠떼라고도 하죠.
0: 쇠떼, 쇠떼.
2: 쇠떼, 쇠떼. 쇠떼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를 열고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3: 열쇠.
2: 열쇠. 열쇠. 요즘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0: 키. 키, 버튼.
2: 집사님, 키가 열쇠입니다. 자, 키가 열쇠죠? 네, 키는 열쇠.
0: 아니, 저, 특별히 네. 말씀 못 하시고, 아, 키!
2: 네, 키!
0: 키, 키, 키, 키!
2: 그렇죠, 우리 집사님,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속으로는 맞히신 거예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지 않습니까?
3: 네.
2: 그러니까 아무리 견고한 문이라도 비밀번호를 알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견고한 곳이라도 키가 있으면
0: 들어갈
2: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소통의 키에 아주 중요한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감하고 연관됩니다. 감.
0: 감?
2: 감.
0: 감. 요즘 최고죠, 감.
2: 그렇죠.
0: 네.
2: 감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3: 변비가
2: 온다. 네.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시네요. 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가 온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0: 네.
2: 근데 이제 아무리 추워도 떨어지면 안 되는 감 하나를 소개하려고요.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0: 아, 자존감.
2: 자존감.
0: 자존감.
2: 자존감하고 되게 비슷한 게 있는데 되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자존?
0: 아, 자존심.
2: 자존심.
0: 그게 다른 겁니까?
2: 그렇죠.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냥 짝퉁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

0: 짝퉁을 써보신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비슷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르거든요.
1: 결국은 티가 나죠.
0: 그렇죠. 네.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거 짝퉁이구나, 너. 그래서 근데 이 자존감이 아주 중요한데 사람들은 보통 저희는 자존심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자존심. 나 자존심. 나 이런 자존심은 맞아, 있어. 맞아. 뭐 그런 거 있으시죠?
1: 나 자존심 네. 강한 여자야.
0: 그렇죠. 나 자존심 빼면 시체야.
1: 아, 그럼.
0: 물론 살을 또 좀 있긴 해. 근데 나는 자존심이야. 난 완전 자존심. 그리고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근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자존심은 내가 잘났다는 마음입니다.
1: 내가 잘났다는 마음.
0: 나 잘났다. 우리 아이 공부?
1: 잘한다.
0: 잘한다.
1: 1등한다? 네.
0: 우리 남편 돈?
2: 잘 번다.
0: 잘 번다.
1: 왕창 번다. 네.
0: 우리 남편 집도 잘 안 들어온다. 아우!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 남편 나한테 너무 잘해줘. 뭐, 나밖에 몰라.
1: 나밖에 몰라. 아.
0: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어느 날 남편이 나밖에 모를까요?
2: 아니요.
0: 나만 몰라.
1: 나만 몰라. 아,
0: 나만 몰라. 나만 몰라. 다 알아.
1: 야.
0: 다른 자매님들이 내 남편을 다 알고.
1: 맞아, 맞아.
0: 나만 내 남편을 잘 모르고 나만 내 아이의 속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낳았는데 내 아이 속을 나만 모르고 다 지 친구들하고 그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이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겨진 자존심이 여러 군데 오는데 여성들인 경우에는 아이 낳고가 제일 먼저 온대요. 아이 낳고. 우리 집사님들 아이 낳아보면 몸이 전보다 어떻게 되나요?
1: 불어요?
0: 불어요. 네,
1: 불어요.
0: 원래 분 분도 있는데 원래 부른 데다가 더 불죠. 그리고 이제 옷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 안 맞아요.
0: 합창이 나오네요. 자 이게 베토벤의 합창이 나오네요. 옷도 안 맞고 그리고 이제 스타일도
1: 안 나와요.
0: 그리고 구겨지고
1: 구겨져요.
0: 막 안 나오고 뭐 어가 이렇게 도무지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 그냥. 전에는 지나가면 막 남자들이 이렇게 쳐다봤는데.
1: 맞아.
0: 그러면 좀 이렇게 사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2: 좋아요.
0: 좋아요. 사실은 좋죠. 네. 어머, 별꼴이야,
1: 딱, 남자들이란.
0: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죠.
1: 맞아요.
0: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아이도 낳고, 나이도 많이 잡수시고,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는데도 안전하고.
1: 안전하고.
0: 어떤. 범죄에서 그냥 예방이 되고 막 그런 날이 오면
1: 으경이상이다, 으경이상.
0: 어이 자존심 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면 삶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아, 나 정말 전에 잘 나갔는데, 정말 나 사랑 많이 받았는데,
1: 많이 받았.
0: 이제 사랑도 못 받고, 이제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1: 안 가져주,
0: 안 가져주는 것 같고, 그리고 나 없어도 세상은 합창이 나오네요. 이야 이거 뭐 오늘 아주 한이 사무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 여기까지 한이 사무쳐가지고 잘 돌아간다 이렇게.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 좀 안 나갔더니 교회가 거장이래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이게 교회가. 저희 사전에 연습도 안 했는데 그냥 마음이 하나가 되네요. 그리고 막 나 없어졌는데도 막 남편이랑 애는
2: 안 찾아요.
1: 살이 더 푸덕푸덕 치고
0: 축제 분위기,
1: 축제 분위기
0: 막 새엄마 고르고 막 난리. 야 어떤 엄마가 좋냐고 물어보고 막. 그래서 나 없어도 세상은 너무 잘 되고 나 없어도 우리 교회는
1: 너무 잘 돼.
0: 너무 잘 돼. 나 없어도 성가대는
2: 잘 돼.
0: 지휘자님이 어머 우리 박 집사님 없으면 엘토 안 돼요. 그런데 나 없으니까 화음 더 잘 되고 자꾸 이상한 소리 내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꼭 한 명.
1: 그 사람이 나요.
0: 우리를 위해 나셨다. 안 하기. 이런 분이 내가 없어지니까 없어지고 완전 야. 하모니 되고 막 교회 부흥 되고 막 새로운 전도사님 오셔서 더 은혜 받고 막 나 까는 소리만 자꾸 들리고 자꾸 그러면서 이제 아 세상에 나는 잘나지 않았구나. 내 아이도 잘난 줄 알고 내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 내 아이보다 더 잘나는 애들이 많구나.
1: 그렇죠.
0: 아, 나 정말 설교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내 앞에서만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뒤에 가서는 전도사님 발음 안 들린다고 그러고 아유, 전도사님은 왜 했던 얘기를 또 하냐고 막 그러고, 그래서, 속상하는 거예요. 잘 나간 줄 알았는데 안 잘 나가. 그 안 잘 나간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거든요.
2: 아멘.
0: 이 자존감이라는 말은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입니다.
1: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
0: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다.
1: 네.
0: 나 이제 좀 잘나지는 않았지만 나 여전히
1: 소중해.
0: 나는 여전히 소중하다.
1: 난 소중해.
0: 그러니까 그 아주 유명한 화장품 광고 있잖아요. 나는 소중하니까요.
1: 난 소중하니까.
0: 소중하니까. 소중한 거죠.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전사님은 잘나지는 않았을 수 있어도 소중한 거예요.
2: 아멘.
0: 그리고 잘나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하다고요?
2: 소중하다.
0: 소중하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전 정말 방청객분들이 이렇게 많이 어떤 외적인 준비를 하는 교회는 처음 봤거든요. 엄청 저 위에서 준비를 막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그 준비한 거는 결국은 내가 어떻다라고 봐주기를 바라는 걸까요?
1: 예쁘다.
0: 그렇죠. 나 예쁘게 봐달라는 거예요. 네, 괜찮다. 어, 참 저 집사님 괜찮다. 와, 우리 소개해 주신 우리 집사님, 아, 눈이 저게 아우 너무 예쁘시다.
1: 맞아요.
0: 이런 거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예쁘게 했는데, 어머, 집사님 파트라슈예요, 뭐예요? 완전 웃겨! 아, 뭐야! 뭐. 엄청 동의하시네요, 우리 집사님들. 제가 얘기하니까 지금 엄청 시원해가지고, 와! 와, 맞아, 맞아, 맞아! 와, 내가 파트라슈.
1: 유일하게 한 번만 안 웃고 계세요.
0: 그렇죠, 그렇죠. 집사님은 얼굴이 굳어버리셨어요, 그냥. 이 파트라슈 내가 이제 파트라슈. 여보세요. 근데, 그러면 열심히 이거 아이섀도우 엄청 이쁘게 하셨는데 그럼 기분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죠. 근데 이제 살짝 해서 어머 집사님 그 눈에 그 느낌이요 그냥 겨울 눈밭에 매화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막 어머 집사님 눈썹 문신하셨죠? 이러고 와 오래되니까 녹색이 되셨네.
1: 지금 야 지금 아주 사람 하나 들었다 놨다 하네요 지금.
0: 아, 또 보세요. 집사님, 그거 하셨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사람이 상처가 되잖아요.
1: 아...
0: 어, 나 진짜 방송에서 예쁘게 보이려고.
1: 맞아,
0: 맞아. 진짜 좀 방송에 은혜스럽게 나오려고 나 좀 했는데, 네. 좀 예쁘다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요. 자, 지금 순간,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네. 하는데, 자, 지금 손으로 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매화라고 하면
1: 막 또
0: 어우 막 너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자존감의 원리인데요. 자존감은 아주 크게 두 가지로 형성되는데 불러주면 자존감이 형성돼요.
1: 불러준다.
0: 불러주면. 불러준다는 건 그렇게 믿어준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이기라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뭘 받을까요?
2: 세례.
0: 어떤 교회 갔더니 세례 요한에게 그 고난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도대체 어느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왜 세례 요한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1: 그때 받는 것만 들으시죠.
0: 그렇죠. 다 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1: 고난 받기를 잘했네요.
0: 그렇죠. 네. 세례 요한에게 뭘 받는다고요?
2: 세례.
0: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쫙 임하면서 들리는 메시지가 두 개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아주 간단하면서 아주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너는 누구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2: 기뻐한다고요.
0: 자, 그럼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건 엄마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가 다른 애보다는 사실 좀 얼굴에 질서가 좀 어긋났어요.
1: 객관적으로 보기에.
0: 객관적으로 보기에.
1: 그렇지, 그렇지.
0: 내가 봐도 좀.
1: 그 병원의 저 간호사님들 평가에도.
0: 그렇죠. 근데 저거는 나를 닮아서 그런 거야.
1: 그렇죠.
0: 근데 그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미워 보일까요? 이뻐 보일까요?
3: 예뻐요.
0: 이거, 이건 애를 낳아본 부모님만 아는 거예요.
1: 최고죠, 최고.
0: 그렇죠.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 애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1: 맞아요.
0: 다 똑같은 신발을 신고, 다 똑같은 머리띠를 해도 엄마는 누구만 보일까요?
3: 자기 아이.
1: 내 아이.
0: 자기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오는 애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애는 3등도 못하는데도 자기 아이만 딱 보이는 거예요.
1: 그래서 열심히 응원하시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의미로 부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버는 거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는 사람은요, 돈 버는 것에 자기 생명을 바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공부하는 게 좀 의미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이 의미 있고 다른 건 별로 가치가
1: 없어요.
0: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집사님은, 아우, 나는 조금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꾸미는 거를 위해서는 뭐를 쓸까요?
3: 돈.
0: 돈을 엄청 쓰는 거예요, 요거. 이거 하시려고 엄청 이거 엄청 쓰셔요. 그리고 아 나는 몸매 가꾸는 게 좀 나는 의미가 든다. 그러면 또 뭐 엄청 막 집안에 기구 같은 거 많이 사시잖아요. 막
1: 운동기구
0: 이런 거 사시고 그리고 또 풀라이프 안에 오징어 빨판처럼 생긴 거 막
1: 사고 나면 멍드는 거.
0: 그러면 이거 그런 거 운동기구를 엄청 많이 사거든요. 예. 네. 그리고 새벽 기도 갈 때도 그냥 가지 않아요? 이런 거 하면서 가요? 성형제 끼고, 성형제 끼고. 예? 뭐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분은?
1: 운동.
0: 운동의 의미를 두니까요. 그런데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인간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건 창조주 절대자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가치와 의미를 뒀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내 피값을 주고 아, 너는 내가 샀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나의 의지다. 내가 사랑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거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값으로 바꾼 거다. 그래서 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첫 시점에 얘기해 주시죠. 너는 누구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리고 네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이전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애들을 보고 엄마는 기뻐하잖아요. 이렇게 애들을 보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의미. 그래서 자존감은 좋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참 소리. 하나님이 얘기하는 소리. 성경이 얘기하는 소리. 근데 어느 날 우리는 그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죠. 뭐 여자가 나이 먹고 그 나이에는 아파트가 이 정도 평수는 돼야 돼.
1: 맞아.
0: 여자가 허리가 뭐 26은 돼야 돼. 어머 나 36인데. 나는 너무 질서를 어긋났네. 아우 그리고 애들이 그 정도 학교는 다녀야지 뭐.
1: 아이고.
0: 사람은 다 뭐 그런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1: 맞아.
0: 뭐 그래야 돼. 돈은 그 정도는 있어야지. 아니 남편이 그 정도 돈은 벌어야지. 학교 그 정도 학교는 나와야 되지 않아? 너무 우리 박 집사님은 겸손한 학교 나왔어. 이름을 알리지 않아 세상에.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못하지. 뭐 이런 소리가 막 있다고요. 에? 그런 소리가 막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1: 맞아요.
0: 우그러진 자존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어떤 자존감이요? 우그러진 맞아요. 자존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주
3: 네.
0: 참 소리.
3: 참 소리.
0: 그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3: 아멘. 네.
0: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고요. 고직 그래서 그런 사람 그래서 전에 미국이에요.
1: 네?
0: 미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1: 아 제가 아는 미국 맞죠? 미국.
0: 예. 네. 발음.
1: 미국에
0: 미국에 그레이스라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요즘에 그 뭐 병이 엄청 돌잖아요 한국에요.
1: 네.
0: 그때처럼 마마라는 게 돌았습니다. 마마. 그래서 마마가 돌면 열 꽃이 핀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꾸 마을에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아이도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열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흉이 지니까 어차피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니까 엄마가 그거를 이렇게 다 파줬어요. 손톱깎이 같은 이제 쇠 같은 걸로.
1: 파주지 말아야 되는데.
0: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얼굴에 뭐로 남았을까요? 곰보라고 하는 흉으로 남은 거예요. 흉으로 이게 얼굴에 다. 근데 우리 여집사님들은 너무 잘하실 거예요. 여자들은 얼굴에 뭐 하나만 생겨도
1: 네.
0: 엄청 난리가 나요.
1: 맞아요.
0: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1: 지금 다 손들이 다 여기다 올라갔다 그렇죠, 왔어요.
0: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메이크업 하려고 하는데 뭐가 나면 주일날 너무 신경 쓰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얼굴 전체에 그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이제 아이가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남자애들이 짓궂잖아요.
1: 네.
0: 놀리기 시작하는 놀리죠. 거예요. 네. 괴물이라고 부른 거예요. 넌 괴물이다. 아 얼굴이 괴물이야. 애가 학교에 온 거예요. 이제 집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엄마 아 애들이 괴물이래. 엄마가 아주 지혜롭게 얘기해줬어요. 얘야 이날이 언젠가는 올지 알았단다. 넌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어렸을 적에 우리 마을에 마마라는 아주 안 좋은 병이 돌았어. 그래서 너희 오빠도 너 동생도 그리고 이웃의 친구들도 매우 많이 목숨을 잃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만 살려줬어. 그래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이고 얼마나 귀중한 아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너 거울 볼 때마다 늘 확인하라고 너의 얼굴에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사인을 주신 거야.
3: 아멘.
0: 그러니까 너는 거울을 볼 때마다 사람들 다 죽었을 때 너만 살려줬으니까 너는 너의 삶을 너만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넌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너의 이름도
1: 그레이스.
0: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란다. 그러니까 애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1: 아, 그럼요.
0: 이게 갑자기 괴물에서 갚을 수 없는 선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더니 아이가 너무 성격이 좋게 잘 큰 거야. 그래서 하버드 대학 로스쿨. 이제 법 관리 전공하는 네. 곳으로 들어갔어요. 최고죠, 뭐. 근데 여기서도 너무 성격이 밝으니까 남자친구들 그 파티할 때 네. 남자들이 원래 이렇게 파티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근데 우리 집사님들 뭐 파티를 그 한국에 이런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파티가 아니라 그 지하에서 하는 파티가 아니라 지상에서 하는 파티가 있어요. 예? 네? 자. 우리 집사님들 옛날에 세상과 짝하여 살 때 그 이렇게 좀 밟고 하던 그런 우리 집사님 많이 밟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anyway. 자, 그 파티가 아니라 지상에서 하는 파티인데 자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미국의 명문가의 남학생이 하버드대학 로스쿨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워낙 성격이 밝으니까 자기 얼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1: 아, 먼저.
0: 안녕하세요. 저는 뭐 그레이슈라고 하는데요. 저의 뭐 댄스 파트너가 돼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얼굴 보더니 어이! 어디서 이게 그냥 네 얼굴이나 보고 그런 얘기예요. 한국 같았으면 만약에 이 상황,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그놈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또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나는 왜 이래?
1: 그래서
0: 엄마가 내 죄다! 내 죄야 엄마가 죄가 많아. 그래서 근데 이 그레이스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 얘기 들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이 그레이스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1: 아.
0: 제 얼굴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남자가 꺼져!
1: 아이고.
0: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꺼지라고! 아, 그럼 다음에 얘기하시죠. 그리고는 또 다음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야. 안녕하십니까? 저랑 같이 댄스 좀 가주실래요? 야. 이 남자가 자꾸 꺼지라고 그러는데도 네. 이 여자가 계속 웃으면서 제가 제 얼굴에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잖아요. 제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제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자꾸 이 남자는 가라는데 이 남자가 어느 날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그렇게 명문과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여자들은 아무리 이뻐도 조금 비슷한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한 얘기를 하면
1: 맞아요.
0: 화를 확 내는 거예요.
1: 그렇죠. 더 예민하게
0: 봐요. 응. 더 예민하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쁜 연예인들도 열등감이
1: 아유.
0: 이때라고 하다고 얼굴이 완전 축복이 받았는데도
1: 네.
0: 뭔가 열등감이
1: 저도 때문에. 정말 심해요. 그게.
0: 편집해 주십시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뭔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확 일어나고 아무리 이쁜 여자도 조금 자존심 상하게 하면 확 일어나는데 이 친구는 너무 치명적인 얘기를 해도 계속 여유 있게 제가 제 얘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시계를 주세요. 그래서 결국 둘이 결혼을 했어요.
1: 와.
0: 그래서 이제 남자는 미국 상원 의원이 되고 여자는 미국 하원 의원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그레이스인데 자 그거하고 되게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이요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준 게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할 필요도 있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또 자녀와 믿음의 후배들과 친구들에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죠. 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고 당신이 아주 특별히 소중하다라는 사람이지 그것이 당신의 상처로 평생 얼굴을 가리고 살아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의 얼굴의 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이 너무 인상이 안 좋아졌겠죠. 이거 얼굴이었는데 얼굴을 가리고 살아야 되니까. 오하이오 주립교도소에서는 이거하고 반대의 얘기가 있어요. 오하이오 주립교도소에 재소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네. 어렸을 적에 부모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나 궁금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4: 안 좋아. 어.
0: 너는 나쁜 놈?
4: 너는 나쁜 놈?
0: 네, 집사님 본인 아이한테 한 얘기를 하시네요.
4: 너는
0: 나쁜
4: 놈? 너는 천벌을 받을 놈이야.
0: 천벌을 받을 놈이야. 뭐라고 했냐면 90%의 재소자가 똑같은 말을 딱 한마디 들었대요. 너 같은 놈은 교도소에나 갈 거야.
4: 이게, 정말 다 거기 와 있는 거야.
0: 그렇죠. 이게 미국식 욕이에요. 아~ 여러분 미국의 욕은요.
4: 여기서 제일 심한 욕.
0: 되게 직접적이고 저주의 말이 많습니다. 뭐 지옥에나 가버려.
4: 맞아.
0: 하나님이 널 저주했으면 좋겠어. 이 미국 욕은 저주가 많고 직접적으로 아주 이렇게 그렇죠, 현실적인 그렇죠. 그런 게 많아요. 교도소에 갈로마. 네. 한국은 동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4: 그렇죠. 저희는 그
0: 동물. 동물이 많이 나와.
4: 그것도 저 어린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
0: 그렇죠.
4: 어린 동물. 어린 동물.
0: 새끼.
4: 그렇죠.
0: 그런 거 많이 나오고. 이 시베리아야. 날도 추운데 시베리아라야. 그럼 너는 십장생이다. 오래 살아라.
4: 어우 좋은 얘기.
0: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동물이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이게 한국 욕이라면 미국 욕은
4: 되게 구체적으로
0: 저주. 어. 뭐, 지옥에 가라.
4: 뭐 hell.
0: 그렇죠. 예. 네. go hell. 네. 너 지옥에 가. 맞아요. 뭐 하나님 널 저주했으면 좋겠어. 뭐,
4: God 나오죠.
0: 뭐 이렇게 네.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그 아이 그 얘기를 듣고 결국 그 아이들은 어디에 온 겁니까? 교도소에 온 거예요. 교도소. 예. 네. 여러분 꽃이라고 부르기 전엔 당신은 나에게 꽃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꽃이라고 부르니까 나에게 와서 뭐가 됐다고 했을까요?
4: 꽃이 되었죠.
0: 꽃이 되었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이라고 부르기 전엔 우린 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의미로 자기의 자존이 결정됩니다. 네. 절대적인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부르는지 그 소리를 자꾸 들어야 세상의 거짓된 소리를 들어도 자기의 마음을 딱 지켜낼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또 사람에게 그런 선한 의미의 부여를 해낼 수 있거든요. 이제 날씨가 아무리 추워서 이제 감이 조만간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은 떨어져도 무슨 감은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4: 자존감!
0: 자존감. 자존감이 안 떨어지기 위해선 좋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 아멘.
0: 여러분, 겨울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뜨이는 영어.
1: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everyone. Thanks for joining us. I'm Jennifer Clyde.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저희 EBS 방송을 이용해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 하나씩 해나가는 게 너무너무 저희도 좋고 행복하고요.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EBS 방송이에요. 우리 제니퍼 선생님도 EBS와 함께 한 지 상당히 오래되셨죠?
1: 네, 오래됐죠.
2: 20대 때 시작하셨어요.
1: Yes.
2: 저도 20대 때. 많이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
1: Yes.
2: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정말 오랜 기간 EBS를 활용을 해주셨습니다. 네. 교육방송을 이제 활용을 해주신 거죠.
1: Uh-huh.
2: 오늘날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사연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1: 네, 입지영 매니아 마이클 청취자님이 신청해주신 주제입니다.
2: 자, 사연 내용을 저희가 한 줄 한 줄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 Describe how you have made use of EBS radio programs.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I tune in 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life topics every day.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2: 와, 79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EBS를 활용을 하셨대요. 그 당시 이름이 EBS가 아니었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계신데 맞아요. Mm-hmm. 그 당시는 뭐 KBS3인가? 이렇게 방송국 이름 자체가 좀 달랐었죠. 자, 그럼 한 줄 한 줄 볼게요. EBS 방송은 나에게는 참 오랜 친구와 같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1: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2: 이거 그대로 되는 모양이네요.
1: Yeah.
2: 영어적으로 크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EBS broadcasts, EBS 방송이 are like an old friend. 오랜 친구와 같다. 자,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앞에 주어가 복수인데 뒤에 are 다음에 이렇게 단수가 올 수 있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Is this possible?
1: Yes, it is possible.
2: 가능하답니다. 언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1: Yeah.
2: So,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전혀 문제없는 문장입니다. 주어하고 보어의 수일치를 항상 시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to me, one more time.
1: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2: 79년을 딱 받는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Way back in 1979.
1: Yeah, so 1979 is many, many years ago. And so if you want to emphasize that, you can say it was way back in and then year. Way back.
2: 그렇죠. 강조네요.
1: Yeah.
2: 한참 전에 언제 이럴 때 way back in 1979,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하려면 when으로 붙여도 돼요. When I was in 10th grade.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when I was in my first year of high school 하셔도 되고
1: sure.
2: 그렇죠? 미국에서는 약간 10학년에 해당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I first experienced 갑니다.
1: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2: 좋습니다. 당시에는 방송국 이름도 달랐고 대학 입시 과목 위주로 방송이 진행됐었다. 오케이?
1: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2: 대학 입시를 그냥 college admissions, S 동그라미 치시고요. 복수형으로 씁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그런 과목들에 집중해서 방송이 나갔었다. 그 당시엔 이름도 달랐다. Station은 여기서 뭐 기차역 할 때도 station 쓰지만 방송국도 TV 스테이션 혹은 라디오 스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EBS 혹은 교육방송도 하나의 스테이션이죠.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당시에는, okay? 그 다음에,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2: 자, 지금은요, 학생이 아니라 중년의 사회인으로서 EBS를 듣고 있다. 옛날에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입시 때문에 EBS를 이용했지만 now 갈게요.
1: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2: 중년의 사회인. 이렇게 그대로 가도 되네요.
1: Yeah.
2: Middle-aged. 주의할 거는 age 다음에 d를 넣어서 형용사처럼 만들어 주는 거예요. Member of society. 그럼 그냥 사회의 일원으로서라는 얘기죠. As는 뭐뭐로서라고 연결할 때 써야 되니까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문장 다시 한번요. 이제는
1: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2: 최근 가장 친근하게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은 EBS FM의 어학 방송들입니다. Okay?
1: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2: 저 입지형, 귀지형 같은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가장 이제 어학 공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방송들인데 language studies. 저희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study보다는 studies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복수형을 써 주셔야 됩니다. 뭐 어학 학습이란 말을 할 때 영어에서는 의례의 복수형을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이제 학업에 좀 집중해야 돼 그럴 때 I have to focus on my study 혹은 studying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I have to focus on my studies. 그 문장은 좀 써놓으세요. 그 문장 한 번만 읽어주세요.
1: I have to focus on my studies.
2: 한 번만 더요.
1: I have to focus on my studies.
2: 그러면?
1: You have to focus on your studies.
2: 아이한테. 너 저 공부에 집중해라. 그럴 때도 study나 studying이 아니에요. studies. 이건 관용적으로 영어에서 그렇게 씁니다. 이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Most familiar. 자, 그 문장 다시 한 번.
1: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2: 좋습니다.
1: I tune in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2: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하루 2시간씩 라디오를 청취한다라는 얘기죠. 청취하다. tune in to. 인의 힘을 주세요. tune in 다음에 to는 전치사고 in은 tune에 붙은 거예요. 시청하다, 청취하다. Tune into. 한 번만 더요.
1: Tune into. Tune into.
2: 두 시간이니까. For 2 hours each morning. 매일 아침 두 시간씩. 또 전치사 나오네요. From 6 to 8 o'clock. From 6 to 8 o'clock. 자, 이렇게 전치사 동그라미 다 쳐놓으시고 정확하게 씁시다. Unless something comes up. 이거 무슨 말인가요? Something comes up?
1: If something comes up, it happens. A situation occurs unexpectedly.
2: Unexpectedly. 이거 약간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1: It's not planned.
2: 계획된 게 아니에요.
1: Nope.
2: 갑자기 아침에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내가 꼭 이렇게 듣는다. 다시 한번요.
1: I tune in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2: 무슨 뜻인가요?
1: So, after so many years, 이렇게 오랜 동안 자, 공부를 하다 보니 English, 영어가 feels like a hobby. 그러니까 즐겁다란 말이 되겠죠. 취미처럼 느껴진다니까.
2: 그렇죠.
1: Not an academic pursuit. 그러니까 이게 학업, 뭐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기보다는 취미처럼 느껴진다.
2: Pursuit 하면 여기서 명사예요. 추구, 뭘 따라가는 건데 학업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느낌보다
1: Right.
2: 그냥 취미처럼 느껴진다.
1: Right. An academic pursuit would require you to study something, right?
2: Take a test, perhaps.
1: Right. So this does not feel like studying. It feels like a hobby.
2: 그러니까 너무 오랜 기간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나의 삶의 습관이지. 이게 무슨 어떤 학업을 추구한 이런 느낌은 안 든다. 좋습니다. 다시 한 번만.
1: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2: 좋습니다.
1: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life topics every day.
2: 입지형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현실에서 정말 우리가 접하는 실생활 주제, 실생활 주제, 영어로 real life topics. 그대로 하시면 되네요. Real life topics. 다시 한번요.
1: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 life topics every day.
2: 살아있는 실생활 주제들의 표현들을 매일 배우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Okay?
1: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2: 아니, 영어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이런 재미를 이제서야 느낀 것이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태영 함께 해주시고.
1: Especially if you're enjoying it so much these days.
2: 오, 이게 너무 재밌어. Yeah. 막 매일 뭐 이렇게 낭독해서 올리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이걸 진작 왜 안 했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 같아요. A twinge of regret. 요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Okay. A twinge of something. 여기서 regret니까 후회잖아요. A twinge is a feeling, okay, or an emotion that you feel that suddenly hits you. It's a sudden feeling or a sudden emotion.
2: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느끼는 감정을 twinge라고 하는군요.
1: 확 느껴지는 거, 갑자기 딱 느껴지는 그런 느낌?
2: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재밌는 걸 내가 진작에 안 했을까? 그러면서 후회가 갑자기 느껴졌어요.
1: Right.
2: 그럴 때 feel a twinge of regret.
1: So 그렇습니다. You could feel a twinge of regret. You could feel a twinge of sadness, for example.
2: Okay.
1: You could feel a twinge of any emotion.
2: 확실히 와닿네요. 여러분 뜻 이해하셨죠? Twinge의 의미. 다시 한번.
1: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2: 그러니까 옛날에도 영어를 막 꼭 뭔가 해야 되는 공부로 생각하지 않고 취미로 느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다.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지만 여러분 옛날에 약간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얘기죠. I wish는 옛날에 대한 어떤 희망이죠.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Consider 뭐뭐뭐 곧장명사 쓰시면 돼요. Consider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Chore 같은 건 좀 힘들게 꼭 해야 되는 뭔가를 chore라고 하잖아요.
1: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2: 억지로.
1: 되는 일?
2: right. 그걸 chore라고 하잖아요. 아, 옛날에 영어를 막 억지로 했었던 그런 게 좀 아쉽다. 지금처럼 재밌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한 번만 마지막 문장.
1: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2: 자, 오늘 사연도 참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매일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이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Describe how you have made use of EBS radio programs.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I tune in 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life topics every day.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1: 패턴 practice.
2: 자, 여러분과 매일매일 소통을 하는 오픈 단톡방들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 탭에서 입지형 쳐보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 내용 관련된 궁금증, 질문 같은 거 운영 시간에 올려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과 만들어 가볼게요. 세 가지 표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여러분이 영작할 때 상당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다면 이걸로 픽스하시면 됩니다. College admissions. S 꼭 붙이시고요.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1: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2: 대학 입시 과목 위주의 방송이 진행됐었다. 예전에 그랬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문장이죠. 대학 입시 과정을 준비하는 것은 학생들이나 부모 모두에게 심적 부담이 된다. 영어로
1: The college admissions process is stressful for both students and parents.
2: 그렇죠. 거기 S 보이시죠? Admissions process. S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학업이라는 의미로 academic pursuit 뒤에 강세 잘 주시고
1: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2: 오랜 기간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가 공부가 아니라 취미처럼 느껴진다가 되겠죠. 자, 학업이라는 것은 매우 즐거운 것일 수도 있다. 영어로
1: An academic pursuit can be very enjoyable.
2: If you have the right intentions and if you have the motivation level, I guess, an academic pursuit can be very enjoyable. 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후회 같은 거, twinge란 단어 기억해 보세요.
1: I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2: 영어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 최근에서야 깨달아서 좀 후회가 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안타까움이 남았다 혹은 느껴졌다.
1: I felt a twinge of regret even though I had tried my best.
2: 한 번 더요.
1: I felt a twinge of regret even though I had tried my best.
2: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아쉬움은 남았다. 그것이 갑자기 느껴졌다의 의미로 twinge 쓴 겁니다. 자, 세 가지 표현 연습 잘 해보셨길 바랍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4: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with EBS radio programs?
3: I've been tuning in for almost 10 years.
4: Wow, that's a really long time.
3: I study in advance, listen to the broadcasts, and then go over the content. It makes my day.
4: I do the same.
3: I think learning a second language is great for mental health, regardless of your age.
2: 자, EBS 방송을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하는지 대화 내용입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with EBS radio programs?
1: I've been tuning in for almost 10 years.
2: 와, 10년 넘게 하셨대요.
1: Wow, that's a really long time. I study in advance, listen to the broadcasts, and then go over the content. It makes my day.
2: 예습한다는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1: Study in advance.
2: 미리 공부한다는 얘기죠?
1: Yes.
2: 그리고 방송 듣고?
1: 그리고 go over the content. Means to review the content.
2: 그렇죠. 뭐 훑어본다는 얘기인데
1: 네.
2: 방송 듣고 다시 본다는 얘기는 복습한다는
1: 복습.
2: 얘기고. 그러면 하루가 즐겁다.
1: It makes my day.
2: 이런 표현. It makes my day 하면 방송 듣는 것 자체가 하루를 즐겁게 만들어준다. You made my day. 이런 말 쓰잖아요. 누가 칭찬해주면.
1: Yeah.
2: 저 오늘 너무 기분 좋게 해줘서 고마워요. Okay?
1: I think learning a second language is great for mental health. Regardless of your age.
2: 이렇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정신 건강에도 참 좋은 것 같다. 이 문장은 어렵진 않네요. Regardless of your age. 그러면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great for mental health.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 같다. 좋습니다. 대화문도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Okay, that's it for today, everyone.
1: Have a great day.
2: Goodby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청취율을 정점에 올려놔줄 남자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우가차차! 아까 마오리 역이군요.
1: 전혀 고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거죠. 너 저어요, 저 너.
2: 어휴, 너를 저라! 너를 저라!
1: 어휴!
2: 너를 저라! 노르웨이! 노르웨이!
1: 자, 오늘의 썬문답 주제. 아마 다들 전혀 눈치를 못 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 먼저 저희가 아주 어렵게 사진을 한 장 구했습니다. 보시죠. 바로 저 사진입니다.
1: 저 너무 쉽게 본 사진인데 뭘 어렵게 구해요. 예. 이거 월드컵 사진이죠?
2: 월드컵 사진인데 네. 붉은 악마는 아니에요.
1: 붉은 악마 아니네.
2: 붉은 악마는 아니고. 그래서 노르웨이 응원단인데. 그 지금 노르웨이 응원단인지 이른바 바이킹 롤을 하면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1: 노르웨이가 이번에 32강에서 코트디부아르도 이기고 방송일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브라질과 16강전을 펼친 상태. 이렇게 승리 후에 선수단과 팬들이 다 같이 바이킹으로 예, 몰입을 해서
2: 분장을 해서 예. 노를 저어라.
1: 있습니다.
2: 우리는 노르웨이, 우리 노르웨이는 바이킹의 후예다.
1: 바이킹의 역사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궁금했던 주제예요. 바이킹이란 단어의 뜻도 궁금한데요.
2: 그러니까 바이킹은 어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2: 자 일단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바이킹은 민족 이름이 아닙니다.
1: 어? 바이킹족이라고 하잖아요.
2: 바이킹족 앞이 틀렸어요. 어? 우리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민족, 뭐 일본, 중국, 한족 같은 민족 이름이 아닙니다.
1: 아.
2: 우리가 알고 방금 말씀드린 노르웨이, 뭐 스칸다나비아 있는 뭐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까지 이른바 북유럽 국가들 있죠.
1: 네.
2: 거기에 우리가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민족은 굳이 따지면 노르드족이에요.
1: 노르드족?
2: 북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1: 아, 예, 예.
2: 노르드족 가운데서 바이킹은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어떤 직업이요?
2: 약탈하는 직업이요.
1: 아, 노르드족 중에서 약탈하는 사람들을 바이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2: 직업이요. 노르드족 가운데서 네. 야! 우리 여기 먹을 거 없고 춥고 배고프고 하니까 네. 우리 따뜻한 잉글랜드라든지 프랑스 네. 가가지고 우리 약탈하러 갈래? 배 타고 아. 손들어. 어, 저 갈래요. 갈래요. 요 약탈하러 한 배 탄 직업군을 바이킹이라고 불렀다.
1: 그럼 당연히 노르드족이라고 다 약탈을 했던 건 아니라는 거네.
2: 아니죠. 노르드족 가운데서도 우리가

0: 지성킴 같이 착한 사람도 있었고 네. 정말로 난 폭력이 싫어요 또 있었죠.
1: 평소에 뭐 농사도 짓고 그랬죠.
0: 농사도 짓고 그중에서 배를 타고 약탈 이른바 네. 약탈을 했던 그 직업군을 바이킹이라고 한다. 근데 바이킹의 어원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가장 대표적인 예,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위크라고 네. 피오르드 유명하잖아요. 네, 네, 네. 그 쭉 들어가 있는
1: 침식해안 같은 거.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피오르드를 고대 노르드어로 위크라고 하는데 어. 그 V-I-K요.
1: 네네네. 네, 네.
0: 거기서 나왔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가장 신빙성 있어 보이는데
1: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요.
0: 그렇죠.
1: 예, 예, 너무 그, 잘 어울리는데.
0: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네네. 확실한 건 없어요.
1: 아, 이제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도 세계 곳곳으로 가면서 바다를 누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노르드인들이 이렇게 바다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건 결정적으로 훌륭한 배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0: 롱쉽. 말 그대로 긴 배. 어. 딱 저거.
1: 어, 저거 그냥 놀이공원에 있는 거네.
0: 놀이동산에 있는 그 바이킹이죠. 네.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일단 바다로 나가야지 약탈하든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저게 바닥이 평평해요.
1: 아, 네.
0: 그래서 빠른 속도로 돌진할 수 있어요.
1: 아, 그런 장점이 있구나.
0: 그래 네. 앞뒤가 없어요. 뭐 대리운전 같죠. 앞뒤가 똑같아요.
1: 앞뒤가 똑같네, 진짜.
0: 앞뒤가 똑같아 가지고 네. 배를 돌릴 필요 없어요. 아. 가다가 일로 가면 바로 다시 전진.
1: 아, 후진하려면 약간 지하철 시스템이구나. 전철처럼.
0: 그렇지.
1: 아, 그렇구나. 아, 야. 아 후진, 그, 이게 이거 할 필요 없이.
0: 이거 삐삐삐삐 이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1: 그냥 바로. 그게 좋네.
0: 이게 앞머리가 되어버려요.
1: 예.
0: 그리고 네. 이게 가벼워요. 아. 가벼우다 보니까 네네. 들고 육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킹의 그 발명품 가운데서, 발명품이라기보다 발견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타르 있잖아요.
1: 타르?
0: 네. 그 석유에서 올라온 타르.
1: 그렇죠, 그렇죠. 예.
0: 아스팔트 같은 비슷한고요. 네. 타르를 이 친구들이 찾아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가지고 타르를 저 롱십 틈틈마다 바릅니다.
1: 어, 네.
0: 물이 안 새요. 방수가 아, 잘 돼요.
1: 거의 메웠구나.
0: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먼 바다까지 항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칸다나비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잉글랜드, 나중에는 우리가 노르망디라고 부르는 프랑스까지 어. 먼 거리까지 갔다가 약탈을 해올 수 있었던 거죠.
1: 아, 자, 롱십 얘기해봤고요. 아까 이제 뭐 바이킹 투구의 뿔이 고증이 안 된 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바이킹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머리에 뿔 달린 투구 쓰고 도끼를 마구 휘두르는 막 잔인하고 거친 모습.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벌꿀주 원샷하고.
0: 벌꿀주, 와.
1: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이게 다 그럼 고증이 잘 안 된 건가요?
0: 그 바그너의 오페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 아, 바그너?
0: 네. 바그너가 이제 오페라를 만들면서 거기에 그 바이킹이 등장을 해요.
1: 네.
0: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물론 바이킹들이 나중에는 기독교로 이제 그 개종을 했습니다.
1: 아.
0: 하지만 바이킹이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종교가 네. 종교라보다 신을 오딘 믿잖아요.
1: 오딘, 오딘, 북유럽,
0: 북유럽 예, 오딘. 오딘과 토르,
1: 토르 아빠, 토르 아빠,
0: 어. 토르 빵, 어. 망치, 네. 똥똥똥똥 망치.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이교도 야만인들을 조금 더 야만인 같이 우리 묘사할 방법이 뭐가 없을까? 투구에 뿔 달아라. 그래서 아, 무대 연출로 아, 만들어진 거예요. 바그너의 뮤지컬이에요.
1: 오페라에서 처음 그 이미지가.
0: 그렇죠. 아. 그게 이제 나중에 정말로 뭐 영화라든지 TV 드라마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바이킹은 이걸 쓰고 있다라는 네. 오해가 생긴 아, 거죠.
1: 그럼 실제로는 뿔 없이 이런 돈 모양만 이렇게
0: 아니 실제
1: 쇼트트랙 선수처럼 쓰는 건가요?
0: 그렇죠. 바이킹도 네.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투구에다가
1: 아 저런 느낌?
0: 네. 심지어 그 눈구멍도 딱 보호가 되는 그 선글라스 같은 보호대가 있었어요.
1: 아, 중세 기사들 투구 같네.
0: 똑같아요.
1: 어, 비슷하네. 어, 그리고 이제 약간 그 광기 어린 전사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제 광전사, 버서커라고도 하는 이제 게임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베르세르크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네. 그 광전사, 여기서 광은 진짜 미친 전사들이거든요.
1: 네네네.
0: 설에 따르면은 그 광대 버섯을 먹은 술록의 오줌을 마시고 취하를 아~ 마시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1: 네.
0: 여기에 약간 그 엠페타민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약간 환각 증세를 보이면서 전투에 임했다.
1: 아~
0: 그래가 진짜 미친 전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1: 아~
0: 그것도 있지만 네. 실제로 바이킹 전사들은 진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1: 왜 그랬을까? 네.
0: 그 북유럽 신화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오딘도 있고 뭐 토르도
1: 로키도 있고,
0: 있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 영단어 가운데서도 그 북유럽 출신들이 많아요. 오딘의 날이 영어로 바꿔진 것이 웬스데이예요.
1: 어.
0: 그리고 토르의 날이
1: 덜스데이고
0: 이런 식으로.
1: 예.
0: 이 양반들이 뭘 믿었냐면은 네. 정말로 오딘 신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싸우다가 죽으면은 발할라라는 곳으로 간다라고.
1: 발할라.
0: 발할라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패러다이스예요.
1: 패러다이스야, 천국.
0: 천국이요. 그래서 기록은 없지만 이 광전사들이 싸우다가 전사를 했을 때 웃으면서 죽었대요. 나는 발할라 가서 오딘 신과 같이 난 파티를 한다.
1: 그게 명예였구나 그 사람들한테는.
0: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전사는 맞습니다.
1: 아, 용맹한 전사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역사에서 언제부터를 바이킹 시대라고 합니까? 뭐 바이킹 시대를 알린 결정적 사건이 있었을까요?
0: 그 타임머신을 타고 네. 793년으로 가봅시다.
1: 아, 오랜만에 탄다. 이거 쓰세요.
0: 쓰고. 때는 서기 793년. 아.
1: 통일신라 시대네.
0: 으쌰! 으쌰! 여기는 지금 잉글랜드, 영국의 동북 지역, 동북 지역에 있는 한 외딴 섬이에요.
1: 잉글랜드.
0: 이 외딴 섬 안에는 린디스판이라고 하는 사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당시에 793년이니까 이미 이제 기독교는 다 브리튼 섬에 정착을 했고 수도원도 나름 정착을 많이 했어요. 특히 산속과 외딴 섬의 수도원들이 많았거든요. 조용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뭐 기도하시라고요. 여기 또 돈들이 많았어요.
1: 수도원에?
0: 수도원에.
1: 아, 그래요?
0: 기부를 하니까 뭐 이것도 하십시오, 저것도 하십시오. 뭐 금전도 바치고. 네네. 그리고 또 십자가 같은 경우는 당시에 뭐 싼 걸로 만들었겠습니까? 비싼 걸로 만들었겠죠. 여기 조용한 린디스판 수도원에. 네. 저 멀리 앞바다에서 누군가 노를 젓고 오기 시작해요.
1: 루!
0: 루!
1: 루!
0: 루!
1: 예.
0: 루!
1: 무섭다.
0: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킹의 첫 유럽 습격이었어요.
1: 잉글랜드에 있는 수도원을 친 거예요?
0: 793년 린디스판 수도원 침략. 이게 진짜로 첫 유럽사에 등장한 바이킹의 시작이에요.
1: 아, 그래요?
0: 793년 이 린디스판 수도원 침략부터 300년 동안을 이른바 바이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1: 300년 정도를.
0: 이때부터 다 휘젓고 다녀요.
1: 한 8세기부터 한 11세기 정도.
0: 그렇죠. 그래서 뭐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노르망디도 원래 바이킹의 땅이었었죠. 프랑스. 네. 그러니까 크게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일단 잉글랜드로 온 쪽 바이킹도 있었고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의 프랑스, 파리까지 들어가거든요. 네. 파리 공방전을 벌려요. 이쪽 바이킹도 있었고 아예 동쪽 내륙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의 키우 우크라이나 수도 쪽으로 들어간 바이킹도 있었고 나는 다 싫다. 네. 나는 저 멀리 항해해가지고 탐험을 하겠다라고 했던 탐험가 바이킹도였어요. 그 바이킹들은 지금의 뉴펀들랜드라고 해서 캐나다까지 도착을 합니다.
1: 캐나다?
0: 캐나다.
1: 멀리도 갔네.
0: 이건 증명이 됐어요. 그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에 바이킹의 정착 마을이 발견됐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콜럼버스보다 무려 500년 전에 신대륙에 도착했던 유럽인들이다. 이게 증명이 됐어요.
1: 정말 유럽 곳곳 또 북미 대륙까지 종횡무진. 아, 그 당시 아무래도 뭐 좀 척박하고 환경이 그래요. 용사도 어렵고 그랬겠죠.
0: 너무 이제 인구도 폭발을 했고 스칸다나비아에 부족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노르드족 간에 싸우다가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 우리끼리 싸우냐. 우리끼리 싸울 바에는 차라리 눈길을 좀 밖으로 돌려가지고 밖으로 나서 약탈질을 하자. 해가지고 듣던 소문이 야 지금 잉글랜드 가면은 그 수도원에 돈 많대. 그래? 우리가 있는 롱십도 있는데 한번 가볼까? 그리고 지금 프랑스 당시에 프랑크 왕국이었거든요. 네네네. 거기 파리란 데 가면 돈이 그렇게 많대. 가자. 네. 그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약탈질을 시작했다.
1: 바이킹이 향한 곳들을 차례차례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잉글랜드 관련해서 바이킹이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일이 있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0: 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린디스판 수도원을 쳤을 때 이른바 영국은 편의상 영국이라고 할게요. 영국은 7왕국 시대였습니다.
1: 7개의 왕국이 있었네요.
0: 7개의 왕국들이 있었어요. 그 다 앵글로 색슨족들이 만든 왕국들이었거든요. 7왕국을 그 지금 방금 그 말씀드렸던 그 수도원은 노섬브리아 7개의 왕국 가운데서 노섬브리아 소속 왕국 그 수도원이었어요. 여기서부터 바이킹이 상륙해가지고 7개 왕국을 다 각계 격파로 치고 나갑니다. 잉글로 색슨
1: 어딘가 살아남았나?
0: 그 일곱 개 네. 왕국 가운데서 웨섹스 왕국이 있었습니다.
1: 웨섹스. 어.
0: 네. 웨섹스 왕국의 한 걸출한 지도자가 네. 내가 이걸 다 막겠다라고 하면서 막아내요.
1: 그 누굽니까 그게?
0: 바로 알프레드 대왕이요.
1: 대왕이라 그래요?
0: 그 영국 역사 가운데서 처음으로 누구 더 그레이트 대왕이라는 호칭이 붙는 첫 왕이에요. 알프레드 대왕이요.
1: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0: 알프레드 대왕 그 긴 영국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 알프레드 대왕이 지금 나머지 여섯 개 앵글로색스 왕국이 다 망하는 그 가운데서 네.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바이킹들을 몰아냅니다.
1: 아 그래요?
0: 몰아낸다기보다는 네. 선을 딱 그어요.
1: 네.
0: 데인로우라고 하거든요.
1: 데인로우?
0: 당시 영국에서는 그 들어온 바이킹을 데인족이라고 불렀어요.
1: 데인족?
0: 그 데인족이 나중에 세운 나라가 덴마크거든요.
1: 아 덴마크? 데인의 땅 뭐 이런 건가?
0: 그렇죠. 야! 역시. 그래서 데인족과 협상을 해요.
1: 네네.
0: 이리 오라고.
1: 어.
0: 선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너희 바이킹 땅 하라.
1: 네.
0: 그 이 밑에는 우리가 앵글로색슨 왕국을 유지하겠다라고 해요.
1: 네.
0: 그래서 그 바이킹이 점령했던 그 땅을 데인로라고 지금 부르는데,
1: 네.
0: 이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많이 또 들어와요.
1: 어떤 거요? 썬킴의 영어 한마디 오랜만에.
0: 데인로를 네. 통해서 들어온 그 바이킹 단어 중에.
1: 네.
0: 우리가 알고 있는 give, take, want 이런 동사들이 들어와요.
1: 기초 300단어 안에 다 들어가는
0: 거 다 들어와요.
1: 예예. 예.
0: 그때 데인로가 안 들어왔으면
1: 예.
0: Can I give you something? 이거 안 쓰고 있다니까요.
1: 아, 예. 노르디인의 언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바이킹의 언어입니다.
1: Give and take가.
0: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예.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랑 잉글리시라는 영어가
1: 네.
0: 굉장히 여러 개 다 섞인 거예요. 자 그리고
1: 네.
0: 이 알프레드 대왕이 막아냈잖아요.
1: 네.
0: 막아낸 다음에 뭐 하냐면 네. 바이킹 애들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 네. 네, 대왕 어떻게 할까요? 아 강화도에 가면 보.
1: 아 보
0: 진 있잖아요.
1: 갑자기요? 예예예. 예, 예. 예 있죠 있죠.
0: 광성보.
1: 어 있죠 있죠.
0: 초지진.
1: 네. 네, 네.
0: 이런 같이.
1: 네. 약간 작은 성벽 같은
0: 요새를
1: 예.
0: 만들어라.
1: 요새 예.
0: 그 요새를 B-U-R, bur. 또는 부르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
1: 거기서 보가 나온 건가요? 네, 버라고 하는데
0: 버 네. B-U-R이라고 하는 그
1: 네.
0: 경 성보다는 작은
1: 요새.
0: 광성보나 똑같아요.
1: 네네네.
0: 약간 요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쳐들어 내려올 경우에
1: 네.
0: 예를 들어서 A라는 B-U-R 버르가 당했을 경우에
1: 네.
0: 여기 A에 있던 주민들과 병사들은 바로 옆에 있는 C든지 D로 이동을 하라 이런 식으로 네. 다 그
1: 시스템을
0: 짜놓은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자치단을 또 만들어요.
1: 예.
0: 이 버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주민들을 모아서 살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냐?
1: 예.
0: Shire.
1: Shire.
0: S-H-I-R-E.
1: 아, 야, 요크셔, 버크셔 할 때 셔?
0: 요크셔, 버크셔.
1: 아, 셔. 그 영국 진영에 많잖아.
0: 그렇죠.
1: 셔, 셔. 예, 뉴햄프셔.
0: 뉴햄프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리고 버 같은 경우에도
1: 예.
0: 그 영국이라든지 특히 뉴욕에 가시면요.
1: 네네네.
0: 뉴욕의 자치구를 보로라고 해요.
1: 미들스보로 이런 거.
0: 그렇지, 그렇지.
1: 그래.
0: 와.
1: 미들스보로 또 뭐 또 원클럭 많지.
0: 브롱스보로.
1: 피터스보로 이런
0: 그치,
1: 거 있잖아.
0: 그렇지, 보로. 근데 뭐 먹으시냐?
1: 예예예. 예.
0: 그 자치구를 보로라고 하거든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
1: 아.
0: 이게 다 알프레드 대왕 덕분이다.
1: 아, 그렇구나.
0: 그리고 알프레드 대왕이 대왕 이유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1: 네네네.
0: 저 양반 덕분에 앵글로색슨 왕국이 유지가 돼가지고
1: 그렇지, 그렇지.
0: 오늘날의 잉글랜드가 유지가 돼요.
1: 아, 그래서 오늘날, 대왕이구나.
0: 네, 오늘날의 잉글랜드를 살려준 대왕이라고 해서 대왕 호칭을 붙입니다.
1: 네네.
0: 그 영국에는 알프레드 대왕이 있었다면은
1: 네.
0: 바이킹 그러니까 노르드족이죠.
1: 네.
0: 노르드족도 통합의 상징이 있었어요.
1: 누굽니까?
0: 다 통합하자.
1: 네.
0: 우리도 하나로 뭉치자.
1: 네.
0: 근데 그 양반이 이가 파란색이에요.
1: 아, 파란이?
0: 파란이에요.
1: 아, 나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해보세요, 해보세요.
0: 그 예, 예, 예. 왕의 별명이 블루투스예요. 아, 진짜로, 진짜로.
1: 아니, 근데 왜 블루투스를 왜 따온 거지? 그 네? 단어를? 통신용어로?
0: 이게 에릭슨사가,
1: 네. 네, 네.
0: 에릭슨사가 통신사에 뭔가 연결시키잖아요.
1: 그래, 그래. 이거 들어봤어. 맞아, 맞아.
0: 그래가지고.
1: 네. 아, 통합시킨 왕이니까?
0: 통합시킨 왕이다.
1: 아, 그러겠어요.
0: 그럼 이 시스템은 뭐라고 할까? 우리 바이킹의 그 통합의 대왕. 네. 블루투스 대항임 쓰자.
1: 우리 바이킹 없인 우린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0: 그래서 블루투스 예. 마크 있잖아요, 저거요.
1: 네네.
0: 블루투스 마크가 블루투스 막 왕의 그 이니셜이라니까요, 지금요. 지금 블루투스 왕의 그 이니셜이에요. 저거요.
1: 아, 그러네. 우리 또 야, 블루투스 이건... 앞으로 연결할 때마다 이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0: 맞습니다.
1: 여러분. 예. 맞습니다. 자, 바이킹과 잉글랜드의 관계는 이렇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노르망디까지 바이킹이 진출했다 그랬죠?
0: 그, 아까 롱쉽을 타고, 네. 샌느강까지 내려옵니다.
1: 야.
0: 샌느강까지 내려와가지고, 샌느강 타고 쭉 올라가요.
1: 네.
0: 올라가서 지금의 파리까지 옵니다.
1: 네.
0: 당연, 그때는 프랑스가 아니라 서프랑크 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파리에 돈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라고, 나오라고.
1: 네.
0: 나오라고.
1: 아, 빙을 뜯으러 간 거죠?
0: 빙을 뜯으러
1: 예,
0: 간
1: 빙을
0: 거죠.
1: 빙을 요구하러.
0: 나와요,
1: 예, 예.
0: 안 나와요.
1: 네.
0: 그 지금도 그 샌느강에 가면 하중도라고
1: 네.
0: 여의도 같이 네. 그 샌느강에 조그마하기보다 섬이 두 개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섬. 당시에 그 두 섬이 파리였어요.
1: 네네.
0: 그 섬에서 문 걸어 잠그고 안
1: 네.
0: 나오는 거예요.
1: 어...
0: 그 서프랑크 수도에서.
1: 네네.
0: 그 무려 10개월 동안 공방전을 펼칩니다.
1: 야...
0: 그래서 바이킹도 지치고 그 당시에 이제 서프랑크 왕국도 지치고.
1: 지치고.
0: 해서 뭐 하냐면 서프랑크 왕국에서.
1: 네.
0: 함락 안 돼요.
1: 네.
0: 돈을 줘요. 이거 먹고 떨어지십시오.
1: 오.
0: 그리고
1: 네.
0: 떨어졌는데도 계속 와요. 솔직히 한.
1: 근데 돈으로 바이킹... 협상하면 거기서 그칠 수가 없어. 계속
0: 야야.
1: 옵니다. 계속
0: 그러니까
1: 옵니다.
0: 그러니까 돈 주더라야. 네. 5만 원? 내가 야, 난 4만 원에 갈게. 이게 된다니까.
1: 맞습니다. 예.
0: 하도 오니까 네. 스탑. 스탑. 너 바이킹족, 노르드족, 샌느강 하구원 지역에 땅 떼줄 테니까.
1: 아.
0: 거기에 너희들은 정착해서 살라고.
1: 아, 예, 예.
0: 정착해서 살고,
1: 네.
0: 우리가 공작 지휘 줄 거고, 뭐, 야, 너 기독교를 개종해.
1: 예.
0: 개종하지만 이거 다 대줄게.
1: 아.
0: 단, 우리가 너한테 공작 지휘 주고, 공국 만들어주고, 곰국 아니에요?
1: 네.
0: 공국 만들어주고 다 할 테니까,
1: 네.
0: 다른 너희 똑같은 패거리 바이킹이 오면 네가 막아달라.
1: 아,
0: 그래서 당시에 바이킹 지도자였던 롤로라고 있었어요.
1: 롤로.
0: 이 롤로세어가 아니라 롤로예요.
1: 예. 어, 예, 예.
0: 롤로가 서프랑크 왕국과 손을 잡습니다. 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0: 라고 하면서
1: 네.
0: 바로 기독교를 개종하고
1: 네.
0: 그리고 공작 지휘 받고 그 땅에 눌러 앉아요. 이 땅이 노르드족의 땅이라고 해서 노르망디가 돼버려요.
1: 아.
0: 우리도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1: 아, 노르드족의 땅이구나, 노르망디가.
0: 근데 오래 예. 가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급속도로 프랑스화가 됐기 때문에.
1: 예, 예, 예.
0: 갑자기 뭐, 바이킹 말 쓰다가.
1: 와인, 와인
0: 말. 위, 이다도시, 이다시골 하다가 바이게트 하고 빨리 프랑스화가.
1: 동화가 빨리 되고.
0: 동화가 빨리 되고.
1: 아. 그런데 그 프랑스에 정착한 바이킹 후손들이 다시 영국을 정복하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0: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1: 예.
0: 1066년.
1: 네.
0: 1066년이 영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1: 이거 무슨 일이 있었나요?
0: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진짜 드 보잡 섬나라였어요. 아무도 누구? 영국?
1: 네, 네, 네.
0: 할 정도로요.
1: 네, 네, 네.
0: 당시 이제 영국에서 편의상 영국이라고 할게요.
1: 네.
0: 영국에서 이제 왕이 사망하면서 왕위 약간 계승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러니까 노르망디의 그 왕이라고 할게요. 왕이었던 윌리엄이
1: 윌리엄이
0: 우리도 지분이 있다. 약간 뭐 친척 가운데 누구누구가 있었어요. 왕자리 공석이지.
1: 네.
0: 나 윌리엄, 노르망디의 윌리엄이 그럼 내가 잉글랜드의 왕도 하겠다. 라고 하면서 당연히 잉글랜드에서는 오케이.
1: 가소롭구만.
0: 가소롭구만. 너 지금 나보고 가소롭다고 했냐? 해서 바로 바다 건너 넘어가가지고 박살을 내버려.
1: 아 진짜요? 윌리엄이?
0: 헤이스팅스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1: 예, 예, 예.
0: 헤이스팅스라는 지역에서 잉글랜드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 네.
0: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듣보잡 섬나라였던 영국이 드디어 유럽 대륙에 편입이 된 순간이었어요.
1: 아 생소했던 영국이 유럽에 편입이 됐다.
0: 왜 나름대로 프랑스와 연결되어버렸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윌리엄은 프랑스 지금 물이 들은 사람이니까.
0: 그러니까 바이킹의 네. 후손이지만
1: 네, 네, 네.
0: 그냥
1: 프랑스죠.
0: 실질적으로
1: 사실상.
0: 프랑스 사람이에요. 여기서 또 큰 변환점이 발생합니다.
1: 어떤 변환점이? 예.
0: 프랑스 바이킹이 호였지만 프랑스 사람이었던 윌리엄이 이제 그 지배층이 됐잖아요.
1: 네.
0: 언어가 달라져요. 영국 언어가.
1: 어떻게요?
0: 하층민이 쓰는 언어와 상류층 프랑스인들이 쓰는 단어가 달라져요.
1: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뭐?
0: 예를 들어서. 하층민들 원래 살고 있던 잉글랜드인들은
1: 네.
0: 소, 돼지 잡아도 못 먹어요. 비싸니까.
1: 그렇겠죠. 예.
0: 근데 프랑스에서 건너온 귀족들은 그걸 먹었겠죠.
1: 그랬겠죠.
0: 그래서 키우던 동물과 네. 먹는 동물의 단어가 달라집니다. 카우, 비프, 피그, 포크 이런 식으로.
1: 쉽,
0: 머튼.
1: 머튼.
0: 이런 식으로. 오, 예. 이런 식으로 귀족 언어와 하층민 언어가 이때부터 달라져요.
1: 그러니까 프랑스 언어의 영향도 받게 되는 거네, 영어가.
0: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시스템이 꽤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무슨 그 장미 전쟁 등등등등 네. 그 프랑스 아 영국의 귀족들은 쭉 프랑스어를 썼어요.
1: 아. 프랑스랑은 요렇고.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의 우크라이나인 키이우 지역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역사와도 연결되나 보네요.
0: 강을 따라가지고 네네. 쭉 올라가요. 네. 쭉 올라가서 지금의 키이우,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네. 거기까지 갑니다. 네. 저희가 약탈의 고향이에요, 저희가요.
1: 아, 워낙 풍요로운 땅이라서.
0: 워낙에 그렇죠? 곡창지대고 네. 하다 보니까 약탈의 네. 고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 살고 있던 진짜 원주민들이 네. 딱 보니까 피지컬이 다르잖아요. 루루루라고 그렇죠. 보니까
1: 무섭죠. 예.
0: 그러니까 이왕 오신 김에 예. 그럼 여기 우리 지배층이 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우리 좀 잘 보호 좀 해주십시오.
1: 아 그래요.
0: 라고 부탁을 해요.
1: 예.
0: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바이킹족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네. 들어온 바이킹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루스라고 불렀어요.
1: 루스.
0: 루스. 네. 그 루스가 정착을 합니다.
1: 네.
0: 키우에 루스가 정착하는 거죠.
1: 네.
0: 이 루스가 러시아가 돼요.
1: 아, 그래, 이거. 아, 루스가 맞다. 바이킹을 뜻하는 바이킹. 거죠.
0: 바이킹. 아,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보면 바이킹의 후예들이에요.
1: 벨라루스 할 때 루스도.
0: 벨라루스도. 그렇죠? 예, 그렇지. 벨라루스가 네. 우리가 제가 사회사 공부할 때는 백 러시아로 배웠어요.
1: 아, 벨라루스를?
0: 벨라가 네. 화이트란 뜻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백 러시아가 벨라루스예요.
1: 아, 백루스. 네. 야, 오늘 좀 용어의 그 기원을 많이 알게 됩니다. 아, 정말 활동 영역이 굉장했던 바다 위의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킹이 어쩌다 역사에서 흔적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0: 그래서 문자를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문자. 그러니까 바이킹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유럽에 동화되면서 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급격하게 현지화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유럽인이 돼버립니다.
1: 아, 자연스럽게?
0: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바이킹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네. 그 유럽인들, 그 우리가 말하는 북유럽이 아니라 네. 유럽 본토와 동화가 되었다.
1: 섞인 거지.
0: 섞인 네.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예. 자, 바이킹은 이민족, 뭐 약탈자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유럽 역사에서 바이킹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역사를 바꾼 바이킹 역사 선생님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1970년 영국의 록밴드 레드제플린의 3집에 수록된 이미그란트 송. 젊은 세대에게는 어벤져스 시리즈를 통틀어서도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토르가 각성해서 다 때려 부수는 그 장면에 등장하는 곡으로 유명해진 노래인데요. 아! 하는 바로 아시겠죠? 이 곡의 내용 자체가 중세의 바이킹이 잉글랜드를 침략하는 모습을 그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동영상 사이트에 뭐 토르 노래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바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오늘 바이킹의 역사 들으셨으니까 가사를 따라가 보면서 들어보시면 또 새롭게 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탈북 가족 속에 새로운 가족이 오셨습니다. 네,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그 마음 더 빛나는 우리 김아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2: 네. 네. 어디 보는가요? 나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해령에서 태어나서 2002년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한 7년 정도 살다가 2009년도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3: 사실 우리 아라 씨가 네.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어요.
1: 아, 그래요?
3: 뭐 사랑의 불시착. 막대목은 상태 씨 아니고 영애 씨. 출연을 하셨었죠.
2: 네. 네. 진짜요?
3: 네. 최근에 또 작품 활동이 좀 뜸하신 것 같은데 잠깐 쉬고 계신 건가요?
2: 네, 제가 2023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또 이제 자녀를 낳게 돼서 그래서 또 육아 중에 있습니다.
4: 그럼 지금 몇 살이신 거죠?
2: 제가요?
4: 네, 지금.
2: 지금요?
4: 네.
2: 비공개.
1: 비공개.
4: 너무 많은데 저는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1: 대학생인 줄 알고. 세상에. 저도 지금 계속 보면서 그 얘기하는데 결혼하셨다고 아이를
3: 낳았다고. 저도 대학생이요.
1: 맞는 것 같은데. 자, 그 북한 사람이 연기하는. 그죠? 진짜 북한 사람이 연기하는 그 한국 드라마서의 그 상황.
2: 네.
1: 그걸 경험하실 때 어떠셨어요?
2: 실은 뭔가 입장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현장이 정말 그 북한처럼 꾸며놨거든요.
1: 아, 세트장을.
2: 네, 네네네. 뭐 이런 탑도 이제 그 네. 중앙에 갖다 놓고 막 그랬는데 네. 마을도 완전 그 하모니카 집처럼 이렇게 쫙 돼 있어가지고 네. 완전 북한이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이질감이 들고 북한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현장이 딱 있으니까 뭔가 그 기분이 뭔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네.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재밌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오히려 제가 남쪽 사람 같고 네, 원래 여기 있었던 분은 네. 그냥 진짜 원래 그 북한 사람처럼
1: 이 아라 씨의 삶 이야기 우리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의 또 주제는 당연히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4: 알아보고
1: 네, 아라 씨 궁금하시죠?
2: 네, 궁금합니다.
1: 자, 우리 남북극장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4: 아, 잠깐만 이쪽 맞지? 이쪽 맞지?
3: 야야야야 자회전이었어.
4: 아, 웬일이야.
3: 야, 너 잠깐만 자회전 깜빡이를 켜야지. 왜? 빗물 닦개를 켜. 너 진짜 너 아우 나 속이 어기 막히나 어기 막혀.
4: 아니 자꾸 옆에서 뭐라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속이 간겹잖아.
3: 야 10분간 거리를 지금 30분을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내가 어기 안 막히니 내가. 어? 야 자원 한 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자원 낭비야 이게. 야, 어서 속히 통일을 지시옵소서. 갑자기 너 또 왜 했는데 너 왜 통일 타령이야 너 또 왜?
4: 야, 그거 몰라?
3: 조심해,
4: 북한이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잖아.
3: 그렇지.
4: 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통일되면 어? 내가 그동안 길에다 뿌렸던 휘발유 많이 할 거 아니야.
3: 그렇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궁금하지?
4: 궁금하지.
3: 궁금하지?
4: 궁금하지.
3: 극장 복권 북한의 지하 자원 빠밤.
4: 아니,
1: 그죠. 그
4: 아라 씨가 아라 씨가 배우잖아요. 네. 평범한 될까봐.
2: 아닙니다.
1: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제를 알아볼 때 남북극장으로 합니다. 네, 재밌으시죠?
2: 네,
1: 엄청 재밌게 쳐다보시더라고. 자, 오늘 우리 남북극장에 나온 북한 말 또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북한 말이 있었죠? 아까 뭐 들렀어요? 뭐
5: 빗물 닦개.
6: 그러니까
5: 닦개. 네. 빗물 닦기. 우리나라 말로 와이퍼.
6: 아. 와이퍼.
7: 와이퍼. 와이퍼를 빗물 닦이라고.
6: 뭐 하나 있었어요? 네.
7: 뭐 할까?
4: 어기에 막힌다.
6: 어기 막힌다.
7: 어기 막히는 게 뭐예요?
2: 기가 막힌다. 억장이 무너진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기가 막힌다.
7: 기가 막힌다가 어기 막힌다.
2: 그것도 있었어요. 또 마음이 속이 간대없다.
4: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속이 간대없다가 뭔 말이지?
2: 속이 간대없다.
6: 속이 간대없다?
2: 불안하고 지금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달달달. 아. 그래서 그때 속이 간대없다. 내가 지금.
7: 네.
2: 너무 불안하다.
4: 마음을 둘데 없다.
2: 네. 없는 거죠. 네.
7: 야,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신기한 단어들이라는 거.
4: 들으면 들을수록 다 그 네. 뭔가 의미가 있어요.
7: 의미는 있어요, 그죠?
6: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7: 연결이 돼.
2: 근데 저게 순우리말이 될까?
7: 순우리말.
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7: 또 우리 네. 대한민국에서는 안 쓰는 말.
2: 잘. 네, 근데
5: 대한민국은 다 잉글리시 섞었잖아.
6: 맞아, 맞아. 순우리말이에요.
2: 좀 고쳐야 돼.
7: 고쳐야 돼요?
2: 네.
7: 아, 그럼 고쳐야 되겠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지하자원이. 부족하잖아요.
6: 맞아요.
7: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래서 사실 우리의 그 모든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하잖아요.
6: 네.
7: 근데 북한은요 지하 자원이 어마무시하다.
6: 막대.
7: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자원들이 엄청 많은데 만약에 남북한이 함께 통일만 된다면 이 시너지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앞당겨지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좀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면서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 세계가 광물 자원 두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히토류?
6: 히토류.
2: 히토류. 네, 90%.
7: 90%. 네.
6: 중국이 갖고 있죠?
7: 그렇죠. 근데 그 히토류 네.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죠?
6: 그렇죠. 뭐
7: 자동차,
6: 스마트폰.
7: 전기차, 그렇죠. 스마트폰, 인공지능 뭐 이런 거에 안 쓰이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
6: 네.
7: 북한도 이 히토류를 갖고 있어.
6: 와. 와.
7: 처음 들어보셨죠?
6: 오, 히토류.
7: 네.
6: 아니 그럼 잠깐만요. 혹시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북에서
7: 네.
6: 히토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거나 들어본 적 있다 없다?
2: 김정은 정권 들어서 네. 저도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아주 간단하게 히토류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희귀 이제는 주요 광물로 됐고 우리나라가 보유량이 있다라는 말을 아주 잠깐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히토류라는 단어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7: 진짜?
2: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순수 저의 생각과 제가 본 것에 대한 제 고증인데요.
7: 네.
2: 그 제가 해산시에서 산 게 아니라 해산에서 한 180m 떨어진 김정수군 신파에서 살았어요. 신파는 장진강이랑 압록강이 합쳐지는 삼각지입니다.
7: 네.
2: 그리고 거기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밑에 2010년 이후부터 어떤 공사가 시작됐어요. 중국이랑 로프를 연결하더라고요.
7: 로프를요?
2: 네. 엄청 두꺼운 로프를 연결하고 세관이 들어서나? 세관이 들어서긴 해산 세관이 너무 잘 돌아가는데 하고 다리 밑에 그런 사무실 같은 게 네네. 들어서고 옆에 바닥이 막 닦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지 저희는 뭔지 몰랐어요. 그게 차도를 깨놓은 것 같은 광물이 트럭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또 그 발판에
7: 바지선,
2: 네, 바지선 같은 거 로프에 아, 네. 연결된 거 타고 중국으로 몇 번씩 그거 실어 가요. 근데 대박. 그게 그래서 우리도 저기 알면 도둑질해서 팔아먹는데 그건 누구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아니
6: 도둑질해서 팔 수 있는데
2: 그걸 엄청 엄밀하게 그거를 네. 다리 밑에 숨겨놓고 아는 사람만 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 도둑질도 못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 와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히토류의 그 그림이랑 똑같아요.
6: 아~
2: 이건 정말 제 심정입니다.
7: 아, 네?
2: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히토류 소리가 내가 지금 이거 알아말아 그러니까 주옥이 말한 건 내가 딱 그 옆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4: 아~ 그렇죠.
2: 주옥이하고 내가 그 경계선이라 김정숙하고 아~ 김영진군이 딱 경계선에서 제가 살았는데 이 배가 가는 거 저도 봤단 말인데
7: 아,
2: 저는 그때 그게 강속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7: 강속으로.
2: 네, 강속으로 알고 있는데
7: 네.
2: 히토류에서 내가 아는 히토류는 희귀한 강물들을 히토르라 하는데 속이 말하는 강물은 또 뭐지? 제가 지금 이게
4: 아,
2: 그거 전자기판에 사용되는 네. 주요한 광물 중에 한 종류예요. 하나. 네.
5: 제가 있을 때 히터리란 말 북한에서
2: 아 나도 처음
7: 그러니까.
5: 제가 네. 방산대학을 저 중퇴생인데 히터리란 단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8: 근데 RRC가 네. 함경북도 회령인데
7: 회령.
8: 네. 거기가 또 석탄이 또 석탄 많은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2: 네. 거기가 탄광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석탄으로 이제 다 굴러가고 네. 그러는데 그 석탄뿐만 아니라 휘발유.
7: 휘발유?
2: 네, 그것도 많이 이제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항상 이제 그 이 빡깡통이라고 했죠.
9: 네. 네, 네.
2: 네. 거기에다 계속 받아와요. 그럼 그걸로 저희는 휘발유에 이제 그 심지.
4: 오. 오. 아빠 그거 당강에서 훔쳐왔겠구나.
9: 뭐 왜냐면. 휘발유 아니고. 휘발유가 땅에서 직접 나와서
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9: 가공을
4: 엄청 많이 하면서 원유들끼리 간 거 아빠가 가만가만 훔쳐온 거야.
2: 아. 우리는 휘발유라고 불렀거든요.
7: 아, 명칭은.
4: 휘발유 디젤로.
5: 그러니까 탄광에는 네.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원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7: 아, 네, 네.
5: 그게 이제 도람청체로 원래 이게 덜리려면 네. 550 건양기부터 시작해서 길두건폐야 네. 이거 다 덜리려면 그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탄광이나 강산 이런 부분에는 네, 네. 라진 손봉시 이거 석유관에서 불어온 거라든지 이런 네, 네. 기름이 제일 먼저 공급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집에 불 뗄 거 없으니까 정전되면 네, 네.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7: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5: 아라씨 아버님께서
9: 그걸 가지고
5: 저절에 오신 거예요, 저절.
7: 그러니까
5: 이거 좀 저절에 오신
9: 네,
5: 거예요.
9: 네, 맞아요.
7: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석탄 더 이상 채광 안 합니다.
6: 그럼요. 네, 아마 채굴. 북한에서 휘발유가 난 줄 알았을 거예요.
4: 그렇지, 우리 때는 난 줄하고 우리나라.
6: 근데 또 하나 북한에서 네. 자랑하는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광, 아, 마그네사이트라고. 네,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하네요, 북한에. 네. 맞죠?
5: 그게 이제 네. 단천이라는 데 있어요. 네. 함경남도 단천에서 네. 한 240km 들어가면 검덕 광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마그네시아 크링카가 세계적으로 네. 1, 2위에 해당하는 네, 양이 나오는데 이게 순도가 네. 순도가 거의 70%, 80%에 해당된대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이 네. 추상을 해보니까 그게 한 36억에서 60억 와.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갈 정도로 와. 매장되어 있는데.
6: 아, 매장량이.
5: 네, 북한이 아직 그렇게 인프라가 잘 깔려있거나 그걸 잘 캐내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네. 네, 그걸 일단은 캐내가지고 단천까지 와서 재련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사 클링카가 엄청 무진장하게 여기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김일성이가 거기 방문해서 여기는 검덕 강산이 아니고 백군산이다 이렇게 아, 이름을 지어줘서
7: 드라마까지 만들어졌어요.
5: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9: 그래서
4: 돌 자체가 하얗습니다.
7: 하얘요?
4: 네, 하얗습니다.

0: 지하 자원으로 따지면 진짜 우리가 와 어마무시한 그 매장량이 그쵸.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북한이 그것을 보고 지상 낙원이다. 강성 대국이다. 우리는 이제 막 선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지하 자원을 그러면 얼마나 잘하겠을까? 이게 뻔히 보여요. 그 드라마까지 나온 거 보면 그냥 드라마면서
1: 북한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수련이 문덕, 장군이 문덕이란 말입니다. 네. 강산도 빛을 내가 반짝반짝하는 것을 다 수련이 문덕, 장군이 문덕으로 빛이 난다. 그 사람들이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찾아줘서 우리 인민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준 독의 강물도 빛이 나고 수련님이 안 계셨으면 이건 다 의미 없다. 야, 첫째도 오직 그 주체 사상, 사상적으로 인민들을 교양하고 다 이기란 말입니다. 백금산이 나온 것도 그 백금산의 그 강부들이 얼마나 그 힘들게 그 마그네사 그러니까 캔 줄 압니까? 굴착기 한 대 가져갔는데 그 사람들을 강제로 선전해가지고 거기서 그 강부들 통과 7명이지 8명이지 몽땅 노력 용무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민반 사로총, 나 그때 사로총 때인데 실효투쟁이란 것입니다. 그 영웅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 그래 무대 올라가서 응변대 하고 막 난리쳐. 그 정도로 하는데 응변대도 마지막에는 항상 네. 수련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강물도 빛이 난다는 겁니다. 정말 끝나 그게 끝까지.
2: 북한의 지하자원이 다 중국에 팔려나갔다 이런 썰이 있는데 네. 진짜예요? 그러니까
3: 고난의 행군 때 제일 통나무 다음에 많이 중국에 나간 게 강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국경을 낀 지역이 많잖아요. 네. 압록강, 도만강을 해서 다섯 개 도가 중국하고 연결이 있으니까 그 도마다 다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친선다리가 있고 무역다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살던 데는 해산강산하고 갑산강산이 있었는데 정말 볼만했을 때 해산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하고 무산강산처럼 중국하고 50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예, 50년 동안에 그 탄강 자체를 중국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나가고 갑산강산 같은 거는 또 해산에서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갑산강산을 들어가는 길이 자기네 그 큰 다대포차가 다대포라는 게 적재함이 없어요. 적재함을 다 따고 기둥만 있고 포대에다가 강석을 여서 실으면 적재함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실거든요. 근데 그 차가 들어가려면 길이 안 좋은 거예요. 중국에서요, 그 돌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와서 길을 깔면서 무상가 그 갑산강산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갑산강산이 동강산이에요. 굴이. 진짜 세계에서 굴지라고 할 정도로 그게 아직도 그 일제시기 그 파먹던 그 굴을 그냥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자원이 엄청 나갔는데 저희는 이제 해산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 세간다리를 늘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그래 보면 그 중국 차들이 꽉 막혀 있어요. 그 다리에 지금 빵 못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사사여행원 다 그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니네 나라는 이 땅만큼 큰데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돌을 가져가냐 하니까 네. 중국에서 저 동광석을 캐서 가져오는 돈보다는 북한에서 사오는 게 더 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이제 후대들한테 뭘 넘겨주냐.
4: 그렇지.
3: 원대산하고 텅 빈 자원만 넘겨준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수십 년을 이제는 중국에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네. 그나마 모두 무역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딱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강석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코로나가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으로 인해서 옮겨도 되지만 네. 바람이나 접촉으로 인해도 해지니까 다 막은 거예요. 그 덕에 강산이 그나마 강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5: 저도 기사님이랑 똑같은 경험했어요. 해산에서요 세관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장백하고 차 번호에 한자로 장백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장백 번호 딱딱딱딱 해서
3: 맞아요.
5: 우린 그렇게 큰 트럭이 그 땅에는 없어요. 근데 진짜 많이 들어요. 해산에서 그래서 얘네가 쫙 들어와서 식당 앞들에 서가지고 이렇게 클러치 백 든 중국 그 돈주들이 와서 네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그때 가서 야 가서 그러면 가면 쪽벌리만 간식도 줘요. 우리 애들이 가서 이렇게 막 구경하면은. 근데 그때 그 기고만장한 중국 돈주들의 표정과 그래서 그때 우리 생각에 야 이렇게 많이 가져가? 근데 줄을 지어 다녀요. 진짜 이거는 상상할 이상으로 뽑아가요. 네.
4: 그러니까 빨리 북한의 지하자원이 계속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6: 안타까운
4: 현실이고. 네. 그러니까 빨리 남북 경제 협력이 어떻게 차츰 이루어져 갖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혜택들이
5: 그렇죠.
4: 어? 주민들한테 골고루 좀 나눠 네.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5: 네. 네.
0: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이시죠? 우리 김아라 씨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고난의 행군 시절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제가 그렇죠? 들었습니다. 우리 아라 씨.
5: 네.
0: 자, 그때가 살짝 듣기에 엄청 어린 나이였다라고 들었는데 몇 살 때이셨어요?
5: 고난의 행군 시기는 94년도 이후부터 네. 이제 거의 시작했으니까요. 네. 저는 네. 6살 때부터 거의 평탄했던 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4: 6살 때? 고난의 생활이 있었네, 어릴 때부터.
5: 집이 정말 네. 빈대가 둘지어서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콘크리트도 다 안 돼 있어가지고 바닥이. 네. 그래서 막 먼지도 풀풀 나고 막 방이.
0: 네. 방이?
4: 방에서.
0: 네.
5: 그리고 가마나 막 이런 데, 가마 두두막이나 네. 이런 데 보면 가마 이 틈새에 불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0: 아, 네.
5: 그 정도로.
0: 야.
5: 그런,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집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난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4: 아니 근데 그렇게 네. 또 어린 나이에 또 삼촌을 또 뒷바라지까지 했다고.
5: 삼촌은 아 저희 삼촌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네. 영양실조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소를 잡으면 사형이에요 북한은. 그러니까 삼촌이 꼬리만 살짝 자른 거예요. 꼬리만 살짝 잘라서 그걸 우려서 이제
0: 살아있는 소 꼬리를 잘라서
5: 그걸 이제 이게 웃긴 얘기긴 한데 그거를 이제 우려서 드셨는데 주변에서 그거를 고발한 거예요.
4: 아유.
5: 그래서 고발해서 징역을 한 1년 살았어요. 근데 북한 징역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거의 쪽방에 진짜 그냥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서 한 옥수수 몇 알 정도 주는 그 음식으로
0: 네.
5: 1년을 버티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엄청나게 뱀 뱉은 날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이제 똥을 좀 다 받아내고 그때 제가 한 10살? 10살쯤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엄마는 중국 간에 만에 하면서 아빠랑 막 싸우고 외갓집 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아빠도 이제 나가서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유, 아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다 삼촌의 뒷바라지 하고 밥 해드리고 막 그래서 또 맞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토막 계속 저한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여기가 이렇게 가시가 여기에 박혀서 피가 막 줄줄줄줄 흘러. 근데 너무 혼나니까 아픈 것도 몰라요. 막 정신이 막 나가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삼촌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새엄마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중국으로 가셨고 이제 아,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우리 자녀들 두 명, 저희 동생이 한 명이 있거든요. 자녀 둘을 굶겨죽이겠다. 내가 갔다가 일주일만 있다 올게 하고 가셨는데 이제 소식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아빠는 이어서 이제 새엄마를 하셨고 네, 하셨는데 이제 하시면서 또 여러 이제 삶 속에서 거의 뭔가 모순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두만강 가서 빨래하고 막
4: 아,
5: 근데 북한은 저는 항상 손이 이렇게 막 터 있고 이렇게 막 여기 그 가뭄처럼 이렇게 막 쫙쫙 갈라져가지고 피가 막 고여 있고 항상 그랬었어요. 그래서 빨래하고 맨날 물에 손 담그고 또 추운 날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두만강은 또 얼면 도끼를 네. 가져가가지고 까고 거기서 빨래를 막 씻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살면서 또 이제 새엄마한테서 이렇게 눈칫밥도 먹고 막 이런 저런 고생을 하다가 아빠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 찾으러 가야겠다. 하고
0: 아빠가요?
5: 네. 네. 그리고 나가셨는데 행방불명 되세요. 어디로 가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막 거의 동양하다시피 막 떠돌고 막 이랬어요. 떠돌면서 제가 진짜 음식도 잘하고 밥도 잘할 수 있고 뭐 청소도 잘할 수 있고요. 막 빨래도 잘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 예, 하루만 재워주세요 이러면서 저 동양을 막 거의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입양이 됐어요. 낮에는 속 염소 저보다 한 3배 정도 큰 염소였는데 제가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제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0: 풀 먹이려고
5: 풀 먹이고 예 그리고 저녁 때는 또 국수 장사를 해야 되니까 국수 방앙간에 가가지고 국수를 네. 또 만들어야 돼요. 그 국수 그 포대를 이제 배낭을 항상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6: 그게 처음엔 한 30kg, 50kg, 70kg
0: 이렇게. 뭐라고요? 30kg요?
6: 네, 네. 이게
0: 30kg도 가벼운 게 아닌데.
2: 무거워요.
6: 저 제가 깡이 죽기 살기로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기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무게가 늘어나도 들 수 있더라고요.
2: 그러면은 네. 엄마는 먼저 중국으로 탈북하시고
0: 네.
2: 아빠도 행방불명되고 네. 의지할 어른이 하나도 없이 입양까지 됐잖아요.
6: 네네네.
2: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탈북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0: 그러게.
6: 실은 엄마가 브로커를 계속 보냈어요. 우리 딸을 좀 데려다 달라고. 근데 안 갔어요. 그때마다 네. 왜냐면 브로커가 너무 이게 소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사람을 팔아먹고 막 근데 팔아먹었는
5: 그런 게
6: 막 간 빼고 피 뽑고 막 이런 소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로커가 다른 막 몇 명이 이렇게 왔었었는데 제가 항상 계속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새엄마가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 본 거예요. 근데 점을 봤는데
0: 네.
6: 아 우리 집 지금 염소도 도둑 맞았고 근데 아무래도 얘 때문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또 아 이때다 하고 해가지고 얘가 어떤 애냐면 하면서 되게 재수없는 애고 아이고. 그래서 엄마 잡아먹고 아빠 잡아먹고 그래서 얘 아빠 엄마 다 죽었다.
2: 웬일이야.
6: 근데 저는 그때 유일한 희망이 아빠가 살아있다였거든요. 예, 왜냐면 그 조선 땅에 진짜 거의 저 혼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동생 어디 외갓집에 갔지만 저는 거기 어딘지도 몰라요. 갈 줄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살아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빠도 잡아먹었다고 하고 재수없는 애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이제 와서 그 남편한테 들려준 거를 제가 밥 하다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 내가 왜 살지? 나는 왜 살아야지? 나 같은 애가 왜 있지?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0: 네.
6: 그래서 가다가 잘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려고 탈북한 게 아니고 그냥 나 괜찮다. 이렇게 살 바에는 가다가 잘못돼도 괜찮다. 근데 진짜 그 엄마한테 데려다 주면 너무 감사하고 천원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잘못돼도 괜찮다라는 그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제 브로커 찾아가가지고 저를 엄마한테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저는 엄마 만났어요.
0: 아, 그게 몇 살 때였죠?
6: 12살
0: 때. 어차피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못다는 게.
2: 웬일이야.
4: 아니,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2살짜리 아이들이
6: 네.
0: 5학년이에요?
4: 5학년이에요.
6: 네.
4: 그 죽을 각오를 강을 넘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2: 말도 안,
4: 말도 안 되거든요. 참 표현이 안 되는데. 근데 중국에 가서 엄마를 만났다고 하셨죠?
6: 네네네.
4: 근데 사실 중국에서 이거 엄마의 생활 어떠셨습니까?
2: 그러게.
6: 저희 엄마는요. 그때 한창 따쏘뽕이라고 해가지고 한창 그 탈북한 사람을 잡아내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공안이 항상 들이닥치고 막 그랬어가지고 집에 있어도 신발을 그냥 네. 신고 그 창문 옆에서 바로 자거나 언제든지 창문을 통해서 이제 도망갈 수 있게.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100일 된 아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난 아기. 근데 그 아기를 안고 공안이 온다라는 소리 듣자마자 바로 그 맨발로 옥수수 같은 막 헤치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분이 없다 보니까.
0: 네. 제가 들으니까 그 중국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4: 오, 네, 네. 진짜요?
0: 네. 중국에서요?
6: 네. 네. 전 중국에서 듣게 됐는데 저희 엄마가 한 6년 정도 살았을 때
0: 네.
6: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계속 살 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행을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이제 떠나셨고 가보고 안전하면 데리러 올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나셨는데 1년 지나도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데
0: 그렇죠.
6: 중국 땅에서 호적도 없이
0: 네.
6: 북송되면 그냥 바로 이제
0: 어떻게 될지 몰라요.
6: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정말 그 1년 내내 불안에 떨면서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진짜 정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0: 그렇죠.
6: 진짜 그 지옥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0: 네.
6: 조선족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저를 이제 관찰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한번 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0: 네.
6: 갔더니 왜 이렇게 항상 이 어린애가 이렇게 어둡게 하고 다니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저희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얘기는 못했지만 조심스럽게 그래도 제가 이제 북한에서 왔고 엄마가 한국행을 결정해서 갔는데 1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왔다라고 하니까 그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과 북이 있다. 한반도라는 나라가 있는데 네. 남과 북 중에 뛰어나게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다. 엄마가 거길 간 거는 너무 잘된 거다. 그리고 너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 들어주실 대박이다. 거다. 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는 하늘님은 북한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죠. 그런 게 네. 들어는 봤지만 하나님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하면서 이제

0: 네. 많이 위험할 거다. 근데 위험한 순간마다 기도해라.
1: 엄마도
0: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랑 내가 뭔가 인연이 있나 보다.
2: 통했어.
0: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알겠다 했더니 이제 기도하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뭐 이 길을 가는데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네. 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해야 된다.
2: 아멘 해야 된다. 네. 네.
1: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듣는 시간입니다.
3: 지금 완전 소름 돋았어요.
4: 진짜.
3: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타이밍 자체가 네. 이거는 정말 영적인 소리인데 의지할 거 하나도 없던 소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너무 귀하다.
2: 세상에. 아니 그럼 한국에 그 이제 오는 탈북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서 오신 거예요?
1: 네네네.
2: 며칠이었어요? 탈북 가는 그 과정이?
1: 중국에서 또 중국 끝까지 가는 게 거의 일주일 정도.
2: 일주일.
1: 그래서 그 통과할 때마다 계속 그 민증 검사를 하는 거예요.
2: 네네네.
1: 그럴 때마다 자는 척 하거나 말을 못 하는 척 하거나 화장실 가버리거나 막 이러면서 중간에 계속 외우다시피
2: 그래서
1: 하나님 저를 못 보게 해주세요 못 보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계속 이거를 이제 주문처럼 거의 외웠던 것 같아요.
3: 의지할 게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1: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믿었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보호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3: 믿음이 역시 믿음이 일하네.
5: 그러니까. 근데 사실 간증하면 내가 얼마큼 고생했어요를 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라 씨의 간증은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받았어요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1: 다가오기는
5: 해요. 그런 면에서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끌고 계신 게 너무 확실한데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신가요?
2: 비전.
1: 지금 비전이라고 하면 제가 전할 수 있는데 제가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곳에 순종해서 서는 거
3: 그러니까
1: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순종하는 게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100%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거 그게 그냥 저의 비전인 것 같아요.
3: 엄청난 울림이네요. 네. 맞아요. 비전은 우리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2: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신 비전이 순종이라
3: 순종으로 반응하면 되고 우리는
2: 야, 뭐 순종하면 뭐 주신 달란트가 어마무시해서 이제 앞으로 쓰실 일이 더 많아지시겠네요. 그죠? 사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아서 또 우리 많은 일들 하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우리 아라 씨 덕분에 또 우리 도전되는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인 이야기 전해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북한의 지하 자원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영 씨가, 그죠? 아까 그 탄광에서 일을 했던 그 경험이 그 무슨 막 자원이 계시는데 분명히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으시죠?
6: 네.
2: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6: 저희 있는데. 쪽에는 이제 갈탄 탄광밖에 없습니다.
2: 갈탄.
6: 네, 이제 우리 아라 씨가 있었던 해령부터 시작해서
2: 네.
6: 그 아오지라고 하는 613 거기까지 중앙강을 끼고 있는 그쪽에는 갈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 탄광 연합 기업소들이 뭐 1급 기업소, 2급 기업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2: 네,
6: 네. 네 이제 저희 쪽에도 이제 연합 기업소, 북부 탄광 연합 기업소, 뭐 2급 기업소
2: 네.
6: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사실 그 전문학교인가 1년을 갔다가
2: 네.
6: 이제 중퇴를 하고 오니까 제 문건

0: 네, 탄광에 가서 똑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뭐 이제 1년 동안을 기능공 학교에서 그 생활을 시키는데, 네. 6개월은 공부를 시키고 6개월은 현장 실습을 시키는데, 아. 그게 400m, 450m 들어간 막장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1: 아, 막장 체험?
0: 네. 근데 그 막장 체험은 그나마 좀 쉽게 끝났는데, 나중에 선전된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또 혁명화로 또 이제 내려가라고 해서, 네. 전차원 전공으로 한 3개월 동안 전차를 직접 몰아본 적이 있거든요.
1: 그 지하 탄광 들어가는 전차를 몰았다고요?
0: 아니, 그러니까 사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북부 탄광 그쪽은 거의 다 수직갱입니다.
2: 수직갱?
0: 수직갱으로, 그 일제 때 쓰던 탄광 외래어를 그대로 써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하는데, 탄광에서는 이 엘리베이터라고 안 하고, 케이지라고 불러요. 케이지를 타고 400m 수직갱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이제 전차라든지, 광차라든지, 실차라든지, 공차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 안전공은 승차공하고 함께, 그 전차를 끌고 막장까지, 거기 한 4km가 될 때, 7km가 될 때가 있어요.
3: 지하에서?
0: 네, 요렇게 좁거든요. 요만해요. 쫙 달려가지 거기 가서 공차를 실어다 주고 나올 때는 실차를 끌고 네. 거기 입구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550 권양기 운전공이랑 신호공이 사인을 하면서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저희가 이 배터리 있잖아요. 네네. 그게 원래 중국 거는 거의 한 10시간 가는데 북한에서 만든 이 축전지는 6시간 가면 불이 뽀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써서 위에 있잖아요. 네. 이 전기선 그거를 이제 탁 잡아 줄을 잡아당기면 그게 이제 합선을 일으키면서 쫙 이렇게 하면서 앞에까지 한 10km 아니 뭐 10m 20m까지 쫙 보여요. 그럼 아 저기 내 하백들이 떨어졌구나 이러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 탈선되거든요.
2: 그렇지, 그렇지.
0: 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와.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내가 이거 이제 빨리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게 나의 그 최종 목표다. 이제는 뭐 이제는 다 잘못했다 하고 그냥 내 잘못이라고 빌고 그냥 어떡하나 바깥에 이제 난장이라고 하는데 난장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탄광 막장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라씨처럼 이쁘게 생긴 우리 전주옥 씨처럼 이쁘게 생긴 이런 여자들이 막 수건을 던지고 벨트 컴퓨터 운전하는데 저보다 더 힘든 거예요. 콧구멍 안이 새까매요. 아이고. 왜냐하면 석탄이 채탄광들이 이제 석탄 막 해면 그걸 벨트 컴퓨터라고 해서 걔네가 막 운전을 해가지고 이 석탄이 벨트 컴퓨터를 타고 이제 공차에다 실을 수 있게 막 이쪽으로 부려진데 거기 먼지가 그렇죠. 눈이 안 보여요. 막 해가지고 근데 거길 구경을 해보고 이야, 쟤네 비하면 나는 아예 껍질 없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3: 야,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탄광이나 광산 같은 데 보면은 환경이 참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북한은 전기가 또 귀하기 때문에 그쵸.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안전 장비도 많이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험하게
2: 극한
3: 직업을
2: 아주 극하다.
3: 하셨네요. 네.
4: 저 상태 얼마나 거기 직업이란 게 탄광 광산 안 가겠다 했으면 이제처럼 집단 진출이란 건 막 시키겠습니까? 저도 저희 시집이 몽땅 해상강산 태생이랑 시아버지는 차관기 운전공 시누이는 이제서는 벨트 컨베어 운전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누이 남편들은 다 이거 차관기 하는데 시아버지도 그 기폐증이라고 폐돌이 차 이렇게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시어머니는 이 다리 관절염 류마티성 관절염이라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무릎에 진짜 이렇게 빼진 것 같아서 너무 그 앉아서 강산에서 한데 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뭐 안 좋은 뭐란 게 없단 말이에요. 쌀이 모자일 테니까. 쌀이를 아시죠? 쌀이나무. 네, 네, 네. 그걸로 한 쌀이 강부 모자. 아마 지영이도 아마 그 수업한지 모르겠는데.
2: 비닐 모자.
4: 제대로다 그래도 그거는. 쌀이 모자. 그 정도 열악합니다.
5: 아 근데 이렇게 북한 자원 얘기 듣는데 네. 또 안쓰러운 얘기도 있긴 한데 네. 제가 또 너무 선물스러운 걸 또 물어봐야 되는데
1: 뭐예요?
2: 물어야죠. 네.
3: 물어 목사님
5: 금이 그렇게
3: 아
5: 금 북한의 금이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1: 진짜
4: 많아요.
3: 매장량이
4: 북한의 금 매장량이 2,000톤? 추정을 하고
1: 있어요.
4: 그러니까 세계 매장량 8이다. 근데 와. 저는 그거는 인정이 가는 부분인데 각 도마다 금이 안 나오는
1: 건 정말요?
4: 광산이 없어요. 합포광산이라고 하는데
2: 아, 그건 유명하지.
4: 네. 아니, 그러니까 합포광산이라는 게 금을 캐는 건데 저는 양강도 같은 거는 보천군에 시흥군에 보이부 금장이라고 있었어요. 국가보이부가 운영하는 금광산이 있었는데 네. 저는 집에서 금을 뽑았거든요.
1: 그러니까 집에서요?
4: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이 뽑고. 강산에 대해서 일을 했는데 저는 저는 그 저희 남편이 금장사를 했어요. 아. 처음에는 금을 갖고 오는 사람들 거 중간에서 가져가지고 국경에다 팔고 이런 거 했는데 한번 보니까 그 보이부 금장에 있는 사람이 와서 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제시기에 파먹던 금 노다지를 발견했는데 그걸 이제 북한에서 다 폐경을 시켰는데 찾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금돌만 딱 해오겠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감기를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금을 여기서 하자. 그래도 남편이 조금 그 재간이 있었어요. 그럼 캐라. 저는 입체도 안 지는데요. 인민군대 배낭에 금돌을 요만큼 캐왔는데 30kg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제 시기에 했던 그 갱들을 북한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도로 폐강을 시켰는데 그 옛날부터 그 금강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네. 야, 저쪽으로 골목을 싹 돌면 저기 일본 아들이 해먹던 게 있다 하니까 아버지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걸 가지고 가서 금돌만 이렇게 캐왔는데 저는 그 금을 막 돌리는데 거기다가 수은을 집어넣어요.
6: 맞아요.
4: 그럼 수은이 막 돌고 마지막에 그 금이 다 이렇게 걸쭉하게 나와요. 그걸 이제 소년단 넥타이 있잖아요. 예, 소년단 넥타이라고 약간 이렇게 빨간 건데 수은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수은을 넣고 꽉 차면 이만한 덩어리가 나와요. 그걸 그 불삽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넣고 그 불이 막 붙는 하루 안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수은은 싹 날아가고 화금이 남아요. 그렇게 그걸 도드라프 가지고 쫙 녹여요.
6: 터치 터치
4: 터치 터치 터치
3: 터치
5: 몇 그램 정도
4: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에 막 40g 50g 근데 사실 이게 저는 한국에 와서 우리가 24K로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북한은요, 이제 그 평안남도의 성은강산이 제일 금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한 70%예요. 그러니까 18K 이상이고 양강도 같은 경우는 대체로 14K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 색깔이요, 새노랗진 않아요. 약간. 근데 그걸 팔면 진짜 그 100원짜리 돈 이만큼씩 들어오면 그렇게 한 몇 년을 해서
7: 엄청 얼굴 밝아지시는 거예요. 북한에 금이 그렇게 많으면
4: 금이 정말 많아요.
7: 다 부자되는 거 아니에요?
6: 땅 파면 꿈이 없어요?
3: 없어요.
5: 몰라요. 우리는 금이 금강산이 있는지도 몰라요.
4: 북한은요, 기차를 타고 가보면 그 강 요변에 딱 무슨 이렇게 그 조개가 이렇게 구멍을 낸 것처럼 볼록볼록 계속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물에서 사금을 나느라고. 그러니까 사금이 나오면 저 사금도 해봤거든요. 막 이렇게 자면 사금이 보여요. 그럼 그걸 이렇게 발목에다 묻혀요. 네. 이렇게 묻히고 마지막에는 새파얀 천에다가 떨궈요. 근데 진짜 금이 많거든요. 난 지금도 사실은 많이 캐먹었지만 아직도 북한은 금이면
6: 노다지는 일단은 김정은이 다
4: 단속이에요. 단속이에요.
6: 그리고 그거를 군인들이 계속 본인이 가져가요. 김정은이 돈이 없을 때 금 팔아서 돈 번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네,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은 노다지는 사실 다 국가 거고요. 네. 나 발견된다면 바로 김정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치. 그렇게 되고 사금도 이제는요. 캔 걸 거기서 또 캐고 또 캐고 이제 몇 번씩 사람박질 한 거예요. 그래서 금이 많긴 하겠지만 그 장비가 다 들어가서 캐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손으로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기에는 사금꾼들 하루 보러 사러 먹어요. 오늘 0.1했다 0.01했다 이러거든요.
4: 그리고 이 금이라는 것도 쉽지도 않아요.
3: 아유, 야, 천장 우리 북한 가자. 금 좀 캐자. 안 되겠다.
6: 저희 갔다 올게요.
3: 금 좀
4: 캐자. 너무 힘들어.
3: 아유, 남한에서 못 캐니까. 근데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북한에는 우라늄.
5: 우라늄.
3: 우라늄도 뭐 매장이 상당하다, 매장이. 이런 말도
4: 없죠. 평성 지역에 우라늄이 매장돼 있는데 그 꼭대기는 비행기도 못 뜬다고 소문으로 들었어요.
5: 그래서 왜 못 떠요?
4: 그러니까 그 우라늄이 있는 그 독성분이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양강도 보위부에서 우라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잡았대요. 근데 그 담당 그 예심원이 그게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오래 못 살았다 이런 소문이 나서 북한은 우라늄이 많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많다. 근데 저걸 사실은 다른 나라에다 팔아먹으면 큰 돈인데 이게 국제적으로 불법이어서 못 팔아먹는다. 저희는 그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8: 사실 군도 다 이제 국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파는 거 권리잖아요.
4: 불법이
8: 다 뺏기고 다 감옥 가야 돼요. 근데 뒤에서 몰래.
5: 아니 근데 지금 들어본데 광물이 엄청 많잖아요.
3: 많죠.
5: 혹시 북한에서 저희가 생소할 만한 그런 금속이나 자원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6: 이것도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꼭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2013년 때 그 정도에 무명처가 북한에서 이게 금보다 비쌌어요. 진짜로.
5: 무명처가
6: 뭐냐면요. 위에 싹이 없어요. 가끔 버섯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데 그거는 잠깐이어서 싹이 없는데 네. 땅속에서 개똥인가 돌똥인가?
9: 네. 아.
6: 처럼 생긴 온감자똥이 같이 생긴 그런 게 땅속에 그거... 있어요.
9: 잠깐. 그래서 식물? 네. 식물 같은 거?
6: 아니 아닙니다.
9: 식물이 아니에요?
6: 아니 식물이야. 아, 부... 이걸 혹시 모르는 거야 아무도.
4: 쉽게 말하면 네. 한국에서 봤어 내가.
9: 네 보셨어요?
4: 이걸 네. 네. 강원도 가니까 네. 이걸 생긴 게 어떻게 될까?
9: 네.
4: 그 영접똥이 영접똥지 있잖아요. 영접 당면 그 찌꺼기 때가 그냥 그것처럼 생겼어요.
6: 개똥처럼 생겼어요. 진짜 못생긴 감자. 개똥처럼 생겼는데 네. 이걸 어떤데 감자 밭막 밭처럼 파는데 네. 진짜 많이 판 사람이 50kg 판 사람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8: 그러니까 식품이에요?
4: 아니 이건 뿌리라고 뿌리.
6: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중국에서 사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대체 어디에 쓰냐면 뭐 보약이다 무슨 뭐다 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약이면 먹거나 근데 모르니까 일단 중국에 파는데 한 덩어리만 팔아도 그날 더 큰 돈인 거예요.
9: 아, 진짜?
6: 근데 제가 이게 뭐냐 해서 여기 와서 봤는데 닮은 걸 하나 찾았어요.
9: 뭐예요?
6: 세계 3대 진미 뭔지 아세요?
9: 3대 진미?
6: 네.
9: 3대 진미.
3: 3대 진미?
6: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3: 아빠 얘기 좀
6: 해. 트러플.
9: 아, 저 트러플 봤어요.
6: 버섯.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그냥 여기 와가지고
9: 네네.
6: 저건가? 하고 해봤는데 생긴 게 나중에 보세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마 그 사촌인지 아닐까 싶은데 그 이후에 제가 한국에 와서 막 찾아봤어요. 그때쯤에 중국 심양산 트러플이 엄청 싸게 나왔어요. 헐마. 왜냐면 북한 심양까지 다 물건 들어가거든요.
9: 네네.
6: 그건가?
9: 그러니까 제가 무슨
6: 근데 제 심정입니다. 제 심정입니다. 네, 한국에서 봤어요.
9: 트러플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요만한 알 3개가 20만 원. 20만 원이에요.
6: 근데 북한에서 느끼기에도 요만한 거 하나 봐도 그 정도의 체감의 네, 돈을 맞죠. 버는 거예요. 진짜로.
8: 진짜 북한의 지하자원과 지금 네. 얘기 들어보니까 남한의 기술이 딱 만나서 시너지가 일어나요.
9: 아, 그러니까요.
8: 어마어마하지. 진짜. 파도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4: 일이 났지.
3: 일이 났죠?
4: 일이 났지. 뭐 보지 않아도 삼천리 아닙니까?
3: 아쉽다.
4: 처음에 삼천리니까 나는 네. 한국에 와서 되게 놀랐던 게 단을 캐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는데 온 나라가 뜨뜻하게 나지. 이게 네. 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러잖아요. 북한에는요. 한 번도 세계에다 공개적으로 우리의 얼마 있다. 정상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를 국제사회에 알려요. 근데 그건 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이게 이 잔에 어느 만큼 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분명 있기는 한데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는 또 이제 우리가 그 저 꼭대기에서 다 이렇게 보고 이제 차라리 국제사회에서 더 북한의 지하자원을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북한은 발굴하지 못한 미개척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적 지원이 있고 거기다 또 인적 지원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술까지 합치면 아, 저 트럼프 아저씨한테 네, 대한민국 낮춰주시오 할 일이 없잖아요.
8: 맞아요.
3: 네, 빨리 남감이 협정했으면 좋겠네요.
6: 네, 네, 너무
3: 자원 좀 캐오고
9: 네. 네. 자 오늘은 그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5: 너무 아깝고.
9: 아깝다.
5: 네. 또 너무 짠하고.
9: 짠하다.
5: 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9: 네.
5: 그 북한과 남한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9: 그렇죠.
5: 하나로 창조하셨잖아요. 진짜 그날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기대가 되고 또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저는 막 요즘 K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뛰거든요.
9: 네.
5: 이 K문화가 얼마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파급효과가 큰지 모르거든요. 그때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된다면 와 진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6: 맞아.
5: 저 영국까지
9: 와,
5: 그 복음의 대로 가 이어질 것 같고 아,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떨립니다. 빨리 통일을 하시면
9: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4: 복음의 대로.
9: 그러니까 복음의 대로.
4: 슬프.
9: 자 오늘 또 처음 함께해 주신 우리 아라 씨 오늘 어떠셨어요?
10: 네 정말 저는 실은 이렇게 좀 두려웠었어요.
9: 왜요?
10: 제가 북한에서 온지도 되게 오래됐고 어린 나이에 왔기 때문에 내가 뭐 나가봐서 뭐 할 말이 있을까. 그래서 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그랬는데
9: 네.
10: 또 이 자리를 이렇게 진짜 와보니까 아 정말 제가 간증할 때 항상 북한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부탁,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데
9: 아, 네.
10: 이 방송이 진짜 대외적으로 북한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는 방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계속 잊혀져가고 다음 네. 세대가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귀한 방송이다. 또 이 자리에 또 있는 것도 너무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 우리 성주 씨가 엄청 뒤에서 박수를.
6: 딸이에요?
4: 대견하다.
11: 그러니까.
4: 그리고 제가 말 한마디 하면서 솔직히 네. 실물을 처음 보거든요.
11: 그래요.
4: 그리고 제가 네. 뭐 7월 달에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행사를 취재하러 갔는데 네. 아라 씨가 청년 포럼에서 발언을 했어요. 아니 근데 그날 그 행사장에 양쪽에서 북적북적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청년 포럼 하는 그 개설 그 공연장 앞에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아라 씨를 보러 온 거예요. 네. 근데 말씀을 하신 거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사에다 제가 반영을 했는데 아, 네. 점점 보니까 너무 딱 빨아지고 그리고 너무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네. 그런 발언들과 근데 언어를 통해서 제가 네. 제가 찔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 삶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제가 조금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약간 좀 그런 단계거든요.
11: 아, 그래요? 아,
4: 그래서 아라 씨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너무 와닿고 네. 그리고 일단은 너무 예뻐서 저는 탈북민들 속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요.
11: 아,
4: 네. 너무 착하고
6: 네.
7: 영원육이 다 이뻐요.
4: 받은 거죠.
11: 네. 아, 그러니까.
4: 저도 솔직히 지방에 있다는 핑계 대고 그 일하는 주변에 교회 없다는 핑계 대가지고 주일에도 사실은 안 나가니까 솔직한 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는데 그렇죠. 오늘 알아 소리 탁 들어가. 야 내가 알아 솔직히 엄마 뻘 우리 아들하고 나이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엄마 뻘인데 엄마가 자식인데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감동을 받는 게 저는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요.
7: 너무 좋으세요.
11: 다들 도전을 받으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라 씨가 이제 앞으로도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훌딱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그 지하자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6: 아멘.
11: 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정금같은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야.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0: 예.
1: 100세 시대. 100세까지 사는 데 있어서 한 직업으로 쭉 가기는 어려우니까
0: 예, 예, 예.
1: 뭐 중간에 많이들 직업이 바뀌시기도 하지만 예, 보통 예.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예, 직업으로 예. 이렇게 갈아탄다고 표현을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0: 요즘 은퇴가 너무 빨라버리니까
1: 그러니까요.
0: 은퇴 시기를 앞두신 분들마다 한결같이 무슨 일을 할까를 고민을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예. 하고요.
1: 목사님은 아. 생각해 놓으셨어요?
0: 저는 목사니까 한번 예. 목사는 영원한 목사입니다. 그냥.
1: 아 그게 무슨 저 해병된
0: 뭐 아니요 아니요. 자 은퇴가 있잖아요.
1: 예?
0: 은퇴한 후에
1: 예?
0: 은퇴한 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까지는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싶다.
1: 네. 오늘 나오실 분이 아마 목사님께 도움도 많이 되시고
0: 아, 예,
1: 나이 드신
0: 예.
1: 분들 세월을 이제 쭉 따라오면서 어느 날 내가 나이 먹었을 때
0: 예, 예.
1: 뭘 할까 하는 거에 도움이 되실
0: 예.
1: 어른을 한번 모실
0: 예,
1: 건데요.
0: 예, 예, 예.
1: 그냥 뵙기만 해도 입이 이렇게 행복이 그냥 확 느껴지는 그런 어른을 한번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한국의 빅퀴즈 퀴즈에서.
1: 이거거든요.
0: 네, 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은 딱 대상을 받고 나니까, 아, 윤왕주 윤복희 나면 완전 예수쟁이. 아, 진짜 참 죽겠더라고, 저도. 이거 뭐, 어떻게 몸들까. 해결은 말이었어요. 그분이 아니셨으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셨으면, 그분의 사랑이

0: 나는 너의.
1: 저는 이렇게 부르는 게 더 편해요. 아, 가수 예. 유난기 씨. 아,
2: 예, 예.
1: 근데 원래는 목사님이
2: 목사님이셨죠.
1: 예, 예. 예. 아, 이 어떻게 불러요? 그래도 그냥 저는 가수 그래? 유난기 씨 모셨습니다. 예, 예. 어서 오세요. 예.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저는 목사님이 훨씬 좋습니다. 확실히.
3: 아, 예. 예.
2: 은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 이제 5년 됐어요.
2: 어, 예.
3: 네.
2: 지금 어떤 이런 활동들을?
3: 이제 은퇴 후에는 뭐. 이제 주일마다
1: 예.
3: 아, 이제 뭐 이 우리 국내 해외에서도 이제 그 이 초청 그 예, 예, 예배 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1: 예, 예.
3: 가서 또 그 간증도 해주고 네, 설교도 하고
1: 네.
3: 그리고 또 이제 주중에는 이제 뭐 방송이라든가
1: 예.
3: 또 학교 또 강의라든가
1: 예.
3: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노인대학이라든가
2: 아, 예.
3: 이런데 초청받아 초청 강사로 활동하고 그러니까는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
2: 자유롭게
1: 요새가 더 바쁘시지 않나?
3: 지금이 더 바쁘죠.
1: 그죠?
3: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목회자로 이제 이렇게 활동할 때 뭐 총회장도 하고 무슨 뭐 단체장도 하고
1: 예,
3: 뭐 여러 가지
1: 예, 그런 걸 예,
3: 했지만
1: 예, 예.
3: 그러나 그때는 그 하나의 우리 기독교라는 어떤 그런 그 테두리 안에서 했던 예, 활동이라면은 지금은 이제 그거와 또 비례해서. 이제 밖에 이제 그 연예인으로서 또
1: 예.
3: 강사로서 또, 또 학교 책임자로 여러 가지 예. 많은 것들을 예.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1: 네.
3: 오히려 지금이 더 바쁜 거죠.
2: 그럼 다시 연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은퇴하신 후에 좀 그렇게 활동하시려는 계획도 있으셨던 건가요?
3: 일단은 은퇴하고 나서 일단 밖에 나가서 이제 또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또 강사로 나가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유난기라는 사람은 이미 목사라는 걸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니까
1: 네.
3: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게 엄청난 큰 그게 네. 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이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처음에는 좀 망설였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1: 네.
3: 했는데 역시 그 길로 저를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 우리 이성미 집사님께서 제 얼굴에 항상 늘 미소가 넘친다 그러는데
1: 네.
3: 그냥 가만히 말하는 거 그냥 웃고만 있어도 많은 분들이 네, 그런 네, 네, 같은 생각을
1: 예,
3: 하고
1: 예, 예, 예.
3: 네, 그러시더라고요.
1: 그러면 오늘은 나오셨으니까 옛날에 놀던 얘기부터 해서 옛날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3: 네, 네, 네.
1: 지금 얼굴로 봐서는 전혀 어렸을 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은
2: 그렇죠.
1: 네, 엄청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3: 네, 네.
1: 어느 정도 어려워 왜냐면 세월이 얼굴에 묻어나는데 전혀 그 흔적이 없어서요. 얼마나 어려우셨었는지.
3: 그러니까 뭐 우리 저기 일단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는
1: 네.
3: 그 얘기지만 이제 이 부모님이
1: 예.
3: 저희 나라 아주 훌륭한 그 예술가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뭐 이 부치는 그 윤자 부자 길자
1: 네.
3: 우리 대한민국. 대중예술계 코미디언으로서 예, 또 예, 작가로서
2: 예.
3: 또 배우로서 그렇게 또 활동을 처음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하신 분이고
1: 예. 그 저희, 어려웠던 시절에
3: 그렇죠
1: 예.
3: 그 일제시대 때
1: 네. 네.
3: 제 모친 역시 또 무용가이시고 또 악극인이고
2: 그렇죠.
3: 네 그렇게 또 배우였어요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실 때 말하자면 저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악극단이라든가
1: 예.
3: 그런 쇼라는 걸 처음 이렇게 하실 때
2: 예.
3: 그때 좌우지간 저희 남매가 그 두 분을 통해서 이제 청산이
1: 예.
3: 된 거죠.
1: 예.
3: 그래서
1: 그러면 어렸을 때도 그냥 이렇게 조용한 아이들은 아니었을
3: 아니었어요.
1: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여기다 놨두면 얘 어디 갔니 이런
3: 왜냐면 그 두 분의 직업이
1: 예.
3: 예, 또 연예인으로서 활동하시다
1: 예.
3: 보니까는
1: 예.
3: 한 군데 정착을 못하시고 그렇죠. 뭐 중국으로 일본으로 뭐 우리 또 국내는 물론이고 그렇게
1: 예.
3: 다니면서 유랑이죠 유랑
1: 그렇죠.
3: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는 같이 이제 계속 다니는 거죠.
1: 거죠.
3: 네, 네. 유랑 생활을 예, 같이 하게 된
1: 예,
3: 거죠.
1: 예.
3: 이제 그러다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그런 예. 거를 저희 아버님께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약을 그때 젊었을 때 물론 너무너무 이제 그 힘드시다 보니까
1: 예,
3: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또 친구분들 중에 예, 누가 그런 거를 같이 하신 분들이 또 권유하고
2: 예.
3: 결국은 그게 중독이 된 거죠.
2: 예.
3: 그러니 가뜩이나 뭐 없는 재산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또 마약까지 그렇게 하다 중독이 되시다 보니까는 뭐 조금 생기게 되면 다 그리로 전부 다 이제 탕진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 이제 그 사실 아버지의 어떤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학극단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러 가셨다가 무대에서 공연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객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 남매는 그때 이제 그 이 그냥 그 여관방에
1: 방치돼 있었고
3: 방치돼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뭐 그나마 이제 생활비를 보내주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관비도 못 내게 되고 그 이제 하루 아침에 쫓겨내게 된 거죠. 저희 남매가 그런 환경 속에서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그 퇴원을 하셔가지고 나오셨는데. 세상에서 받아주시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 선신이 아편증으로 쌓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소문이 나다 보니까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천재시고 그런 분이신데도 실력은 있는데 이 말하자면 좀 외면을
1: 낙인이 찍히신
3: 그렇죠.
1: 거죠.
3: 받게 되신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또 몸도 안 좋아하셔 가지고 그거는 후유증으로 그래서 이제 시골로 이제 가셨어요. 치료하시러 이제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그 시골에 계시다 거기서 그냥 세상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 동생 복귀하고 나하고는 이건 뭐 전혀 어떤 도움이 뭐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는 한때는 그 여관집에서 이제 조그만 이제 계집아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심부름도 시키고
1: 옛날엔 그런
3: 뭐
1: 게 있었어요.
3: 빨래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거기 있는 여관집에서 종사하는 그 종업원들이랑 같이 이제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그나마 그렇게 되는데 나는 뭐 어디 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방황하다가 배회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청계천 다리 밑에.
2: 다리 밑에.
3: 네, 예, 그 당시 청계천 다리 밑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거지들하고 넝마주의들이 그
1: 있었죠.
3: 다리 밑에 살았어요.
2: 그러니까
3: 뭐 천상 내가 가야 할 건 그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가서 청계천 다리 밑에서 뭐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 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청계천 거린들하고 같이 그렇게 거린으로. 그렇게 생활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거지죠 거지. 그 당시로 말하자면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참 뭐 너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거는 다른 건 다 참 그래도 참고 견디는데 굶주림.
2: 굶주림이요.
3: 이게 배고픈 거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 참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2: 근데 그런 어린 시절 속에서 전혀 신앙생활을 할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신앙생활 혹시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3: 아 그때 일사울 때 당시에 이북에서 피난 오신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있는 그 청계천 다리 밑에 운막 앞에다가 그 야전 천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거기다 세우신 거예요. 천막 교회를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곳에서 그 이 다른 나라에서 구물자로 받은 그 옥수수 가루 있죠. 깡미 가루. 그거를 이제 이만한 드럼통 반 잘라가지고 거기다 그걸 죽을 써가지고서는 그 주변에 있는 그 거린들 와서 먹으라고 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 그때 내가 며칠 먹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저는 진짜 뭐 아사시점까지 굶어 죽을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천막교에서 그 깡냉이죽 그거 이제 나눠주는 거 그거 먹고 죽음을 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천막교에서 거기서 심부름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그 안에 이제 그 야전 침대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그 이
1: 먹고 자고.
3: 목사님이랑 같이 거기서 제가 보호를 받게 되면서 거기서 자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예배라는 거를 그때 거기다 처음 드리게 되고 기도를 처음 하고 찬송가를 처음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게 어떻든 간에 짧은 그 시간이었었지만, 예. 그 한겨울 동안 거기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말하자면 예수님이라는 예. 네. 그분에 대한 그 이 이름을 예. 그때 이제 처음 예. 부르게 되고, 예. 예. 그때 기도하면서 처음 기도했던 게 이렇게 기도한 게 생각나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남매,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예.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우리 같이 불쌍한 아이들 도와줄 수 있도록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든지 시키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절박한 예. 예. 아, 그런 기도였는데, 어쨌든 좌우장 그 기도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걸로 예. 믿죠. 예. 이 남매는.
1: 예.
3: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봄이 되면서 이제 그 보육원으로 이제 아. 그 당시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러죠.
1: 예.
3: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때 남산 밑에
1: 예. 예. 예. 예.
3: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게 됐죠. 어떤 그런 어린 시절에 사실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1: 알게
3: 됐다.
2: 그러니 천막에서 목사님 만났지, 보육원에서
3: 네.
2: 또 이제 신앙생활 하시게 됐지. 네, 네, 그게 네, 네. 축복이셨네.
1: 근데 사실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았, 원망도 할 그런 형편이 안 된다. 어땠을까라는.
3: 아니죠. 그때 사실은 아버지 원망 많이 했죠.
1: 아버지 원망.
3: 아버지 원망 많이 했었죠. 진짜 저. 아버지가 그렇게 아편 중독자가 되고 그런 바람에
1: 우리가 이렇게 네, 됐구나.
3: 이렇게 되고 어머니도 일찍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네. 돌아가시게 되고 우리 남매도 이렇게 이런 고생을 하게 됐다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엄청 컸어요. 평생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1: 미움과
3: 컸어요.
1: 미움과 원망이
3: 네, 절대 용서를 못할 그런 분이었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게
1: 예.
3: 우리 큰 집이
1: 예.
3: 선교사였어요.
1: 아,
3: 시골에서 예, 교회를 이렇게 예. 또 개척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곳에 가서 거기서 요양하시다가 새벽기도 드리시다가 그대로 예, 예. 이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1: 예.
3: 예, 참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나중에 커서 제가
1: 예.
3: 목회자 될 때 이제 그때 제가 뒤늦게나마 저희 아버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게 되는.
1: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두 분이 다 가수가 되셨어요? 저는 야 이런 경우가 또 있네 싶어요.
3: 그거는
1: 예.
3: 제가 제 생각에
1: 예.
3: 그 우리 부모님께로 같은 바로 그 DNA 같아요. 예. 유전자가
1: 예.
3: 아, 그래서 그 이 재능을
1: 예.
3: 그러니까는 그 당시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남매한테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주고 가신 게 없다라고 원망하고 예. 불평을 했었지만
1: 네.
3: 그러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1: 그러니까.
3: 봤을 때는 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집사님이 예, 얘기했듯이 동생이나 저나 뭐 어려서부터 어디 가서 학교에서 음악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1: 그러니까요.
3: 그렇죠?
1: 예.
3: 예, 무슨 뭐 노래를 어디에서 배운 것도
1: 예.
3: 아닌데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동생 복희는 6살 때부터 처음 무대를 섰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 예.
3: 윤복희를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렇게 다니시는 그 극단에
1: 예.
3: 극단에 윤복희를
2: 아, 세워
3: 거기다 무대 세운 거예요. 그게 6살 때.
1: 아~
3: 그러니까 저보다 큰 선배죠.
2: 그러니까
3: 어려서부터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1: 아~
3: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1: 그렇죠.
3: 저도 막 그게 하고 싶은데
1: 예.
3: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 어.
2: 몇 살쯤 데뷔가 시작되셨어요, 목사님은?
3: 저는 제가 1959년에 데뷔했어요. 60년대였으니까 이제 10대 후반에
2: 그래도 굉장히 빨리
3: 데뷔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이 우리 동생 복희가 있는 그 미팔군 쇼,
1: 네.
3: A1 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1: 예.
3: 우리 작곡가 김희가 선배님이 그때 악단장으로
1: 예.
3: 있던
1: 예.
3: 바로 그 A1 쇼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전속 가수로 있었어요.
2: 예.
3: 동생이
1: 예.
3: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이제 그 놀러 갔다가
1: 예.
3: 동생을 보고 싶어서 놀러 갔다가 거기에 이제 우리 그 갔던 또래 친구들이 거기서 뭐 드럼도 치고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2: 예.
3: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내가 이거를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살 길은
1: 내가 이거구나.
3: 이거밖에 없구나. 아, 그래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그 김희갑 선생님한테 매달려서 저도 좀
1: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3: 음악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드럼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뭐 옛날에 쇼리라 그러잖아요. 쇼리.
1: 예예 예, 맞아요. 예,
3: 그렇죠. 예. 이렇게 막 허드른 일하고 싶은데 예, 예. 그 쇼리로 쉽게 말하자면은 헬퍼죠.
1: 헬퍼죠.
3: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959년 12월달에 처음으로 미팔군쇼 무대에 제가 이 그러니까 정규 스테이지는 아니고 1 스테이지예요.
1: 뭔지 알아요?
3: 1 스테이지에 예. 제가 처음으로 거기에 출연을 하게 된 게 데뷔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올해로 60년입니다.
2: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1: 그러면 키보이스가 그때 나온 거예요? 아니면
3: 아니죠.
1: 나중에 또 나온 거예요? 언제
3: 제가 이제
1: 나온 거예요?
3: 그 59년에 그렇게 데뷔를 해가지고서 예. 한 1년간 활동을 하다가
1: 예.
3: 그 이듬해 60년 10월 달에 해병대 군악대를 그 입대를 지원을 하게 돼요. 그 이듬해 바로 한국 최초의 그 락그룹 예. 키보이스라는 그룹을 만들게 됐죠. 예.
2: 그 굉장히 막 그냥 나중에 인기가 이렇게 치솟았잖아요.
1: 난리도 아니었죠.
2: 뭐 대단했어요.
3: 그 당시에는
1: 한국의 비틀즈.
3: 그렇죠. 마침 그때 또 64년에 저희가 그렇게 활동을 막 시작할 때 또 세계적인 그 그룹이죠. 비틀즈가 그때 네. 같이 나왔잖아요. 네. 같은 해에 같이 이렇게 이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네. 우리의 구성도 그 비틀즈하고 홉사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네.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네. 그룹이었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비틀스의 그 인기를 저희가 같이 타고 올라오게 돼서 그렇죠. 기회가 그렇게 참 그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우상이죠. 우상.
1: 그렇죠.
3: 그 당시 키보이스.
1: 데뷔곡이 뭐였어요?
3: 데뷔곡은 우리 가요 데뷔곡은 정든배.
1: 정든배.
3: 그 정든배라는 곡이 사실은 그게 트로트예요. 트로트. 네. 그게 뽕짝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1: 예.
3: 달 그림자에 이런 그. 예. 근데 참 그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예. 그 음반 안에 아우노 홀즈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외국 곡들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번안 가요를 많이 했어요.
1: 맞아요.
3: 그런데 이제 거의 순수 이제 가요를 한 거는 그 정든배라는 곡이었거든요. 그게 히트가 된 거지.
1: 저도 따라 불렀었으니까.
3: 그럼요.
1: 제가 제 시대에 지금 정말 우상이었던 분을 오늘 만나는 거잖아요.
2: 그러면 당시 인기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3: 이제
1: 아이고, 여자들이 후보 날로도 아니었죠, 뭐.
3: 지가 이제 이 공연을 하게 되면은 그때 제일 많이 오는 연령대가 바로 17살에서 19살 그 사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고생들이 여고생들. 여고생들이 제일 많았는데 예, 엄청난 그
1: 미어 터졌어요, 진짜.
3: 말도 못했어요. 예. 이제 공연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표를 파는 것이 지금처럼 무슨 뭐 예매가 없었잖아요.
1: 예. 그러니까
3: 선착순인데 예. 그때 쫙 되게 되면 여고생들 그 책가방 있잖아요. 예. 가방을 쫙 갖다
1: 세워놓는 거죠.
3: 그게 예. 엄청난 그런 그 이 인기를 키보이스가 누렸던 그 젊은 시절에 저희들이 지금도 그 참 잊지 못할 그 어느 정도의 저희가 인기가 있었느냐 하게 되면은 한 번은 이제 이 부산에서 큰 행사가 있었더랬어요. 부산에서 큰 공연이 있었는데 우리 키보이스를 그쪽 주최 측에서 초청을 했는데 우리 저 이 기획사에서 지금 말하자면 기획사죠. 에이전시에서 키보이스를 만약에 초청을 해가려면은 악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차나 트럭이나 버스로 갈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는 비행기를 전세를 내라.
1: 우와.
3: 그렇게 하려면 보내고
1: 해라.
3: 안 되면
1: 예.
3: 그러니까 그것에 진짜 그 이 비행기 한 대를 전세를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키보이스가 악기 다 싣고 그걸 타고 이제 부산에 갔죠. 부산 거의 딱 도착했는데 비행기 탁 내리니까는 그. 프랭카드가 한국의 비틀즈 키보이스 드디어 부산에 오다 해가지고서는 프랭카드 들고 막 그냥 학생들이 여고생들이 막 그냥 나와서 난리치고 막 이 브라스 밴드까지 나오고 이거 저 무게차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차 있잖아요. 집. 그거 탁 돼가지고 이제 다섯 대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랩에서 내려가지고서는 그거 한 대씩 이제 타고서 시가엔진 했잖아요.
1: 예. 시가엔진을 했어요. 왜 그 시가엔진 하는 건 국위선양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기다가 이렇게
3: 그렇죠. 스포츠 맨들이를 예.
1: 이야 대단했네요.
3: 대단했죠. 엄청나요.
1: 그러면 이제 제일 그러는 게 이제 돈도 있지만 여자들이 엄청 따라 여성 팬들이 뭐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잖아요.
3: 그건 뭐 그건 어떻게 표현을 이제 말로
1: 말로
3: 어 지금하고는 그때하고는 또 다르죠.
1: 또 다르잖아요. 네,
3: 그때 그 인기야말로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수많은 그 팬들이 여고생들 또 여자 대학생들도 많았고. 어, 그 진짜.
1: 그렇게 많은 여성 팬들을 물리치고 딱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그때. 어,
2: 고민이 많으셨죠.
1: 아유, 그때 머리 빠지신 거죠? 고민하셔가지고.
3: 그게, 아,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아, 제가 이제 우리 그때 이 우리 키보이스가
1: 예.
3: 그 주간에 그 이 무교동에 있는
1: 예.
3: 쇼 보면서 이제 예. 그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극장 식당인데 거기가 그때 낮에는 그게 음악 저기 저
1: 아,
3: 음악 감상실이야.
1: 그래요?
3: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키보이스가 낮에 거기서 라이브로 이제 우리가 그걸 해요.
1: 어머머머.
3: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이 예, 온 그 이 손님들이
1: 예.
3: 온 팬들이 거기서 이제 그 티켓을 이제 사게 되면은
1: 하고?
3: 거기서 이제 음료수 예, 술은 안 팔고 음료수만 이렇게 해서 그걸 마시면서 이제 그 음악 우리 키보이스 하는 거를 이제 감상하라고
1: 예,
3: 하는 그,
1: 예.
3: 그런 무대가 있었어요. 근데
1: 우와.
3: 그때 거기에 오던 팬 중에서 이제 그 한 명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한 거죠.
1: 예.
3: 제가 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예, 제가 이제 좀 사귀다가
1: 예.
3: 제가 프로포즈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됐는데 결혼식은 이제 나중에 했어요.
2: 아, 예, 예.
3: 저는 그때도 좀 파란만장이었습니다.
1: 아, 옛날에는 예. 총각 가수가 연애를 하거나 스캔들이 난다 그러죠. 그러면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청 쉬쉬하면서 네. 연애하셨을 네. 것 같아요.
3: 그럼요. 아, 네.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애 낳고 그냥 살았다니까.
2: 아, 예.
3: 근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1: 다
3: 그 당시에
1: 많이 그랬었죠.
3: 많이 예. 이걸 다들
1: 그랬었죠.
3: 우리 선배님들도.
1: 예.
2: 근데 목사님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좀 교회도 다니셨고 부유교원에서도 이렇게 다니셨고 그랬었는데 막 이렇게 데뷔하시고 인기가 높아지시면서도 신앙생활을 하실 것 같지는 않으신데 계속 하셨어요?
3: 안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는 예, 어렸을 때 그때 그 청계순 다림님께서
2: 예, 예, 예.
3: 그때 그 이 천막교회하고 그다음에 고아원에서서 그때 이제 그렇게 했던 거는 사실은 무슨 뭐 내가 믿음이 있고 뭐 그렇죠
2: 예,
3: 뭐
2: 예.
3: 그 신앙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1: 예, 예.
3: 어쩔 수 없이 그걸 내가 그 안 하게 되면은.
1: 먹고 잘 데가 없으니까
2: 아,
3: 쫓겨나야 되니까
1: 예, 예, 예, 예.
3: 그런데 이제 예, 내가 나와서 그러고 이제 그 사회활동하면서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이렇게 막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는
2: 예, 예, 예.
3: 잊어버린 거죠. 아.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 진짜 생각지도 않게
2: 예.
3: 예, 뜻밖의 일이 저한테
1: 뭐가요?
3: 다가온 거죠.
2: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계기가 예. 있었구나.
3: 그렇죠.
1: 어떤 일이었어요?
3: 그때 뭐 좌우지간 뭐 이제 가수로서는 제가 그 당시에 최고 인기를 예, 늘 그때였어요.
1: 네.
3: 그래가지고 그러다 제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1: 왜요?
3: 그게 폐결핵 말기였어요.
1: 아~
3: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게 내가 그 폐결핵인 줄 몰랐죠.
1: 예. 어머.
3: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때 너무 일을 많이 하고
1: 하니까.
3: 너무 그때는 뭐 아, 예. 방송이다 공연이다 뭐다 지금처럼 교통이 좋아요 뭐가 해요.
1: 일에 끌려다니셨다.
3: 그렇죠. 예. 거기다 또 우리가 또 내가 또 그 이 그룹 사운드도 같이 또 그때 또 예. 했을 예. 때니까 키브라더스 해가지고.
1: 예.
3: 그러니까 그 뭐 밤에는 밤새고 하죠 또
2: 예.
3: 어?
2: 예.
3: 클럽에서.
2: 예.
3: 어? 그러지.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제대로 못 먹고 잠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딱 진찰해 보니까 폐결핵 말기라는 거야. 폐결핵 말기인데 그때 가장 참 실망스러웠던 거는 1년 이 상태로서는 1년 이상을
2: 못 넘어간다.
3: 생존하기가 어렵다. 예. 예. 지금은 뭐 참 저희 이 대한민국이 의술이 발전해가지고 발달돼서 참 뭐 세계에 참 열성고락하게 들어가는 정도로 참 그런 정도인데 그 당시만 해도 폐결의 말기 하게 되면은 거의 열의 아홉은 죽었어요. 아, 예, 예. 예, 예, 예. 그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뭐 병원에 갔더니 도저히 뭐 그 당시 의술로서는 너무 이제 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이게 되어버렸다 이게.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저희 동생의 권유로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왜 그냥 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거머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매달려서 근데 막 그때 너무너무 제가 참 정말 원망스럽고 그때도 원망스럽고 막 그런데 왜 이렇게 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제 좀 인기 끌어가지고 돈 벌어서 자식들하고
1: 이제 살만한데
3: 이제 지금 살만한데 여기서 내가 지금 죽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마시고 완전 자포자기한 거죠. 자포자기한 거. 어째 이래도 죽고 저래도
2: 죽으니까.
1: 자포자기한 거. 예, 근데 그때 제 동생하고 제 집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저를 주민 포함으로 이제 인도로 오게 되고 그때 우리 돌아가신 곽교수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그 이 하영조 목사님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제가 아, 그래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만 할 게 아니라 그래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내 아내를 위해서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찾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도를 주님 앞에 제가 이제 하면서 만약에 주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삶을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정말 제가 세상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대신 저 좀 살려주십시오.
3: 서원기도 정말 서원기도.
1: 서원기도 한 거죠.
3: 예, 예, 예.
1: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참
2: 그랬는데?
1: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 그렇게 해서 세상 무술로서는 그 당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2: 그래서?
1: 하나님께서
2: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들은 아휴 이제 살았으니까 여보 이제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해서 돈 받는 장로로 삽시다 하는 그러고 났는데 목사님이 되시겠다고 그랬을 때 집안 분위기는 어땠을지 너무 궁금해요. 많이 오케이 하고 따라가 주셨나요? 아니다. 이 길로 그냥 가야 된다. 이 반대도 있었나 너무 궁금하거든요.
3: 근데 고침 받으신 다음에
1: 그게 네.
2: 그래도
1: 그게 연결이 그때 내가 예? 77년도에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서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때 우리 이 동생이 예. 그해 말인가 가서 좀 다시 또 또 파격을 받게 됐어요.
2: 네.
1: 그래가지고 굉장히 동생도 이제 좀 두 번씩이나 그런 네. 아픔을 겪고 나니까 참 힘들어 할 텐데,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저희 나름대로 제가 좀 기도밖에 동생을 위해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이 국제 가요제가
2: 예, 예.
1: 열리게 됐어요.
2: 예.
1: 그게 마침 예, 그때 예. 79년도예요.
2: 예, 예.
1: 그래가지고 그 주최 측에서 이제 그 저한테 그 국제 가요제에 나와달라는 참가해달라는 우리 남매에 참가해달라는
2: 예.
1: 그런 이제 부탁을 받게 됐죠.
3: 예, 예.
1: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동생한테 그 얘기를 참아 못하겠더라고. 왜 그렇게 지금
2: 힘들어서
1: 힘들한데 우리 그 가요제 나가자 이렇게
2: 못하죠.
1: 하게 되면 그거 나가겠어요?
2: 예.
1: 근데 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기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동생도 힘들어하고 나도 그때 좀 해결되기 위해서 조금씩 회복되었는데 자, 이걸 우리가 기회로 삼는다면 이게 지금 기회인 것 같은데.
2: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1: 어떻게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할까? 이제 그러다가 그때 제가 이제, 동생을 설득하는 그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청을 그쪽에서 이 초대가 왔는데 어떠냐? 내가 지금 곡을. 저는 이미 그 이전서부터 1973년, 4년서부터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주최하는 가요제를 매년마다 나갔더랬어요. 국내에서 하는 가요제 매년마다 나가는데 이제 국제가요제는 그때 제가 처음 이제 그 참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요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곡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기도할 때 그 이사야 42장 10절의 말씀을 받았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0: 동생을 제가 설득을 했죠. 이렇게 해서 네. 이런 곡을 내가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동생이 나가서 그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건 그건 애시당초 처음부터 우리는 그건
1: 상관없는 거고
0: 꾸지 말자. 우리는 상을 받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예? 거기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1: 예.
0: 그러면 동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그때 설득을 했더니 동생이 또 쾌히 그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 서울국제가요제 여러분이라는 곡을 만들어 국제가요제에 나가서 상 받으러 나간 게 아니었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니까 어떻든 그때 그 우리 한국 사람이 국제가요제에 나가서 처음으로 그랑프리 대상을
1: 받았었죠.
2: 1979년 서울 국제가요제
3: 서울 송 페스티벌 1979
2: 1979년 대상 대한민국 윤복희
4: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빠한테 감사드리고 제일 많이 감사드릴 분은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그 순간보다는 되돌아보게 되면은 오히려 힘들었던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참 죽고 싶었던 그런 날도 있었더랬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도 그게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됐어요.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늘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 험한

0: 감사합니다.
1: 아이, 부끄럽습니다. 예.
0: 근데 이제 그냥 뭐 집사, 장로 이렇게 사는 거하고 목사로 사는 거는 너무 다른 삶이잖아요. 왜 목사가 되셨어요?
1: 그건 제가 이렇게 어두 전혀
0: 하다 보니 목사가 그럼요. 되신 거예요.
1: 물론 뭐 내가 무슨 뭐 그 목사가 되겠다고 미리 뭐 내가 뭐 기도하면서 뭐 그거 뭐 콜링을 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0: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 보니.
1: 예, 아닌데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 그 후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강배동에서 그때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저하고 우리 동생하고 같이 그 교회에 나가서 이제 개척교회 그 우리가 나가서 섬겨줬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저랑 우리 동생이 같이 그 이 성가대 찬양대를 이제 이 거기서
0: 했는데?
1: 이제 만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봉사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일반 가요는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중음악을 많이 했었지만 이게 찬송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교회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연예인 교회 그래도 제가 연예인 교회 초창기 멤버잖아요.
0: 예.
1: 가서 뭐 예배드릴 때 부르기는 해봤어도 나서서 이렇게 내가 지휘를 안 해봤거든요. 예. 지휘라는 건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건데 하다 보니까는 이게 막히는 거예요. 이게 이 클래식 그게 이제 그걸
0: 딱 한계가 느껴지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클래식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딱 그게 이제 그 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 이 음악을 내가 이걸 하려면은 뭔가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이 신학을 음악 신학을
0: 하겠다
1: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그 유학을 가서 그때 이제 지금 소천 아시지만 저 우리 한국의 이 찬송가 아주 큰 별이시죠. 그 구두일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 이 추천해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참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뭐 참 뭐 교단 총회장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참 우리 교회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또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은퇴하고 나서 이제 무사히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또 다시 내가 또 이렇게 또 세상에 나왔지만서도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아웃리치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2: 그런데
1: 얼마나 행복한지.
0: 멋지십니다.
2: 은퇴하시고 난 후에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던 그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1: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처음에 학교, 신학교 시작할 때 정말 일을 단돈 10원 하나 없이 했어요. 10원 하나 없이. 하는데 참 그게 거기서부터 기적에 또 기적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게 옛날에 우리 그 왜 저 이 한국 우리 교회 음악에 또 대가신 그 이 나운영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나운영. 그분이 그때 그 학교에 학장으로 계셨더랬어요. 그 학교에 제가 이제 부학장으로 그렇게 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이제 그 이 찬양 신학과라는 걸 만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복음성가도 만들게 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뭐 그냥 내가 그 학교에 나도 그냥 교수로 간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얼마 안 있다 그냥 그분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제가 그걸 학교를 학장으로 맡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학교를 제가 이제 그걸 이끌어 나가게 된 거죠. 그렇게 오면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발전이 오다 보니까는 그게 전부 그때그때마다 기적이야. 정말 맨바닥에서
0: 하나님이 하시는 거.
1: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뒤돌아보게 되면은 그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퇴하는 순간까지도 그렇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은퇴하고 나서도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0: 그러면 오늘 왜 평상시에 이렇게 흥얼거리는 찬송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찬송 한 곡 들려주실 수 있어요?
1: 제가 그 많은 찬송가가 있지만 그때 폐교력으로 제가 투병 중일 때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그때 그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나가서 이제 인살리신 그때 당시에 이제 통합 찬송 405장이나 어메이징 그랬어요. 그거를 부르시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거를 누워서 들으면서 그래서 그 찬송은 그렇죠. 그건 아마 예.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믿는 우리 저 형제 자매한테는 예. 그 찬송은 다 그렇게 예. 은혜가 되는 찬송이죠. 예. 예.
2: 그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거든요.
1: 아 감히. 감히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 예. 나이가 어떤 분이냐 감히 내가 전 그 말씀드릴 거 없고 그냥 아 참 우리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사랑이시고 예 그게 전부 다라고 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아니셨으면은 그분의 은혜가 아니셨으면 그분의 사랑이 아니셨으면은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오늘 매일 주와 함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적이 아니죠. 예, 지금도 예, 저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예, 예, 그 섭리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0: 그럼 와요. 그럼 앞으로 계획도 계속 기적의 일만 그렇죠. 남았네요.
1: 매일매일 예. 하루가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시는 데까지는 네. 매일 기적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0: 오늘 간증 들으면서 많이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시면서 오늘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목사님 그냥 감동입니다.
2: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됩니다.
0: 은혜가 그냥 뚝뚝 넘쳐서 찬양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목사님이 목사님을 만나셨는데 예, 어떠셨어요?
2: 근데 사실 목회자로서요. 목회자의 예. 길을 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0: 그냥 네.
2: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그냥 생각해도 네. 감사가 넘치거든요.
0: 네.
2: 근데 우리 윤양기 목사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0: 네. 그러니까
2: 주님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0: 저는 이 같은 식탁에 앉았던 밥그릇을 같이 나눈 분들 가운데 목사님 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예, 예. 그럴 때마다 늘 저희는 뒤에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게 하나님 저분이 우리 연예계 쪽에 계시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정말 마무리를 멋있게 할 수 있는 어른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윤한기 목사님이 연예인이셨잖아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런 어른이 계셨으면 좋겠다는데 오늘 그 어른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2: 네, 또 한 가지 네. 고난이 축복이었구나.
0: 예.
2: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 깊게 예. 만나셨기에
0: 예.
2: 인생이 바뀌셨구나.
0: 예.
2: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0: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약간 달면서 조금 쓴맛이 있는 걸 달콤 쌉싸름하다고 하죠. 답답한 마음이 풀려서 흐뭇하고 가뿐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섭섭한 걸 시원섭섭하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사랑도 그렇죠. 이뿐인가요? 설레면서도 두려운 내일을 기다리고 기대되면서도 걱정되고 또 웃기면서도 슬픈 일을 만나는 게 그게 사는 거죠.

여러 가지 맛과 감정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웃고 울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기대되면서도 걱정되던 순간들은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되고요. 아쉽지만 후련하고 웃기면서도 슬픈 날들이 모여서 한편의 인생이 완성됩니다. 쉬고 달아서 쉽게 잊히지 않는 맛처럼 그런 기억도 오래 남는데요. 여러분이 요즘 느끼고 있는 인생의 맛은 어디에 가까운지 궁금하네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토스트의 라 세레나타, 테너 주세페 디 스토파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다크 초콜릿의 쓴맛과 단맛, 또 씹을수록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나물 반찬처럼 사랑도 인생도 딱 그런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하거나 또 오래 살던 곳을 떠날 때, 자식을 결혼시키고 나서 느끼는 그 시원섭섭함, 후련하면서도 허전하고 기쁘면서도 괜히 코끝이 찡한 그 감정. 생각해보면 그런 복잡한 맛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삶이 더 오래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새콤달콤하고 쌉싸름하게 쉽게 잊히지 않는 그런 맛처럼요. 요즘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인생의 맛은 어디에 가까우신가요? 일요일 아침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해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지번호 935호 가운데 3번 B플랫 장조 안단테 보내드렸습니다. 안드레이 가빌로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즉흥곡인데 변주곡 형태로 되어 있죠. 아름다운 로자문데 테마를 가지고 여러 아름다운 변주를 만들었습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에는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 앨범 위날리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요새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 전곡 감상 좋다는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너무 내 개인적인 향수를 가지고 이 전곡 감상을 모두에게 강요하고 있나 조금 그랬었는데 아니죠? 좋죠. 자, 9509번님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우리 부부는 커피 취향도 독특하고 개성이 강합니다. 언제나 아침이 되면 커피를 내리는데 남편이 갑자기 단백질 커피에 푹 빠져서 즐겨 마시는데 저는 죽어도 내린 커피여야 합니다. 이만함, 개성, 뚜렷하쥬?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런 자신만의 그런 취향이 있다는 거 참 재밌지 않나요? 이거는 뭐 굳이 상대방에게 내 취향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내 취향을 바꿀 필요도 없고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취향들 하면 되죠. 커피 따로 타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저는 사실 커피는 뭐 이래 먹나 저래 먹나 무조건 다 좋긴 한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흐린 커피예요. 저는 일단 이렇게 옅은 커피는 못 마시겠어요. 뭐 그것이 내린 커피든 뭐라고 할까요? 또 에스프레소로 추출한 커피든 뭐든 다 좋은데 저는 진한 커피가 좋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하면 산미 강한 커피.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늘 밭에 심었던 작물 중에 맷돌 호박이 있다. 맷돌 호박은 늙은 호박을 말한다. 나는 늙은 호박보다는 맷돌 호박이라고 부르는 게 더 친숙하다.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부르신 이유도 있고 왠지 태어날 때부터 늙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부르는 게 호박에게 미안해서이기도 하다. 어머니는 원래 욕심이 없는 분이셨는데 맷돌 호박한테는 과한 애정을 보이시며 걸음 욕심을 내시곤 했다.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알고 계셨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맷돌 호박을 심을 자리에 걸음을 잔뜩 가져다 두셨다. 그러면 어머니는 구덩이에 걸음을 듬뿍 넣고 호박을 심으셨다. 이렇게 무심한 듯 서로를 챙기는 어머니,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 맷돌 호박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텃밭을 마련한 첫 해에 나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각종 호박을 심었다. 그런데 나무 그늘에 치여 호박 넝쿨이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했다. 수확량은 턱없이 적었다. 첫 해에 실패한 호박 농사를 두 번째 해에 만회해보려고 농사 스승님인 어머니의 조언을 세심하게 따랐다. 호박을 심을 때 처음에는 거름을 많이 주고 어느 정도 자라면 욕심부리지 말고 덩굴 두세 가지만 남기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니 거짓말처럼 호박넝쿨이 힘을 받아 뻗어나갔다. 어느 정도 자란 뒤에는 노란 호박꽃이 수줍게 피어났다. 보통 호박은 박색인 사람에게 비유되지만 호박꽃을 제대로 본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할 것이다. 이리도 청순하고 고운 꽃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호박꽃에 호박벌이 날아든다. 통통한 몸에 비해 작은 날개가 쉼없이 움직이는 귀여운 호박벌. 한참 동안 꿀을 빨고 꽃가루를 모으더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자리를 뜬다. 꽃이 핀 자리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호박은 뽀얀 자태를 선보인다. 노란 호박꽃도, 갓 자라난 열매의 모습도 마트에서는 만날 수 없다. 우리는 늘 상품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성체의 채소들만 보기 때문이다. 농부만이 느끼는 기쁨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식물들의 자라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식물들이 생존 번식을 위해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햇빛과 물과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잎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련의 과정은 꽤 치열하고 집요하다. 채소들이 피우는 꽃은 여느 화려한 관상용 꽃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 가지꽃, 콩꽃, 부추꽃, 당근꽃, 당귀꽃 등 꽃을 피우지 않는 것이 없고 각자의 모습대로 씨앗을 만들고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쓴다. 농부의 눈은 그저 모두가 예쁘고 귀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나 역시 텃밭 작물과 과일나무들의 변화무쌍한 모습에 감탄하며 나의 시각과 세상이 넓어지는 걸 경험한다. 그들은 나에게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도록 힘을 주는 존재들이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캣 스티븐스가 작곡한 Morning Has Broken 빈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주키퍼, 동물원 사육사이자 판다 할부지로 불리는 강철원의 책 매일 아침 나는 텃밭에 간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분 유명하시죠? 이 국내 최초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푸바오로 인해서 판다 할부지로 이렇게 불리게 된 분이십니다. 강철원님. 글도 참 잘 쓰시네요. 무심한 듯 서로를 챙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길이 참 따뜻하게 그려지는 글이었어요. 다른 욕심은 없는데 유독 걸음 욕심을 내는 어머니를 아무 말 없이 챙겨주시는 아버지. 그 무언의 배려가 이 맷돌 호박을 키운 거겠죠. 또 이 글에서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었죠. 호박꽃 이야기였어요. 마트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갓 피어난 노란 호박꽃. 우리는 늘 상품 가치가 있는 성체의 채소들만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놓친다는 저자의 말이 참 저는 오늘 그 말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어쩌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결과만 보고 과정을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머릿속에 좀 떠오릅니다. 농사로 자식들을 길러내신 부모님도 또 텃밭 작물들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뿌리를 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이 꽤 치열하고 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주는 눈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습니다. 1420번님 사연입니다. 여기저기 아르바이트하다 열흘 만에 쉬는데 아침부터 마트에 들러 오이지 50포 3개, 열무 2단에 얼갈이 1단, 오이 15개, 부추 1단 엄청 사왔어요. 제 배는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는데 언제 오이지 담그고 열무 얼갈이 김치 담그고 오이 소박이는 또 언제 담가야 하나 한숨이 나올만 한데 이거 다 해서 주변 언니 동생 친구 챙겨줄 거 생각하면 행복함이 먼저 드는 저를 어찌해야 할까요? 몸은 힘들어도 그만큼의 행복은 무엇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좋은 음악이 있어 힘을 내봅니다 하셨어요. 참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군요. 힘든데도 또 이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분들이 기쁘게 받아서 먹을 생각을 하면 그 행복은 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대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또 이런 사랑은 어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받으신 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서 또 그것이 다른 곳으로 사랑으로 또 이렇게 전달되겠죠.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 1번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입니다.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비너 리더 전곡을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1번째 트랙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로베르트 슈톨츠가 작곡한 Wien, Wien by Nacht Erdschön. 뭐랄까요? 우리말로는 비엔나는 밤이 되어야 비로소 아름답다. 옮길 수 있겠는데요. 이 에어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밤이 되어야 비로소 아름답다. 비는 낮에도 아름다운 도시예요. 근데 해가 지고 이렇게 가스등이 하나 둘 켜질 무렵이 되면 또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오래된 골목과 카페 그리고 음악에 어우러진 그 밤의 풍경을 이 노래는 참 낭만적으로 그려냅니다. 저 역시 비내 송받던 시절에 공연을 보고 친구들과 또 이렇게 천천히 그 링슈트라세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밤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데요. 낮보다 오히려 밤이 더 아름답다고 느꼈던 순간들 참 많았습니다. 아마 이 노래도 그런 비내 밤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베르트 슈톨츠의 Wien wird bei Nacht erst schön. 비엔나는 밤이 되어야 비로소 아름답다. 이걸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 그리고 이 곡을 작곡한 로베르트 슈톨츠가 직접 지휘하는 Wien Volksoper Orchestra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 앨범 빈의 노래, 비날리더 중에서 오늘은 빈 비트 바이 낙데스 슌, 비엔나는 밤이 되어야 비로소 아름답다. 이 곡을 분달리시의 노래와 로베르트 슈톨츠가 지휘하는 빈 폭스 오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비날리더, 비날리트라고 불리는 이 노래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전부 다 장조예요. 단조를 떠올리니까 진짜 안 어울려요. 근데 장조인데, 그래서 듣다 보면은 밝고 유쾌하고 또 막 이렇게 뭔가 미소 지어지고, 그런데 또 그 가운데 어떤 곡에는 묘하게 이렇게 아련하게 향수를 자극하면서 뭐 슬프기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 아련이라는 말밖에 안 떠올랐고 다른 근사한 어휘가 없나 고민되는데, 아무튼 그런 향수의 감정을 주는 그런 곡도 있습니다. 독일어로 젠수흐트라고 하거든요. 그 향수를 젠즈히티 한다고 하면 이런 향수에 젖은 그런 감정인데, 저는 장조지만 이 음악들을 거의 그런 감정으로 지금 듣고 있어요. 자, 2190번님 사연입니다. 오늘은 저를 위해 하루를 보내려고 미용실 왔습니다. 450칼로리나 하는 아이스 미숫가루 커피 들고요. 칼로리가 높아서 자주 못 먹거든요. 시술 받으며 졸아야지. 다음 스케줄은 제일 내일이당. 제일 내일. 뭔가 손톱인 것 같죠? 손톱에다가 젤을 바르는 건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예뻐져서 나오실 것 같네요. 아이스 미숫가루 참 맛있죠? 이 곡물 라떼 같이. 450칼로리나 하나요? 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드시는데 칼로리가 높다니까 자주는 정말 못 먹겠네요. 저도 이렇게 미용실 가면은 머리 만져주면 이렇게 잠이 오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깜빡 졸면은 기분은 참 좋은데 좀 부끄러워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거군요.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문호 90 가운데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보내드립니다. 세면 비치코프까지 위하는 쾰른 서독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90 가운데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세면 비치코프가 주연은 쾰른 서독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비발디의 칸타타 잔혹한 기억은 이제 그만 리음번호 684 가운데 아 어찌 내 슬픔을 원하는가 보내드릴게요. 카운터테너 안드라스 쇼레 노래 그리고 치아라 반키니가 주연은 앙상블 사이로의 연주로 함께 듣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은상 씨 홍난파곡 사랑을 소프라노 남덕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라벤더 연인들 가운데 메인 테마 Ladies in Lavender 나이젤 헤스의 음악이었고요.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작곡가가 직접 지휘한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들국화님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편안하게 음악 공부하면서 클래식을 더욱 좋아하게 만드시네요. 마음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방송이에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클래식 음악의 딱 핵심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더 음악 깊이 깊이 사랑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번호 80. 내주는 강한 성이요 중에 동명의 합창곡 보내드립니다.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Wolfgang Gönenwein이 지휘하는 콘서티움 무지쿰 남독일 마드리갈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80 내주는 강한 성이요 중에서 동명의 합창곡 보내드렸습니다. 볼프강 균은바인 지휘하는 콘서티움 무지쿰 그리고 남독일 마드리갈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박선옥님 사연인데요. 동생이 간호학원 운영해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아침마다 학원 가는 즐거움, 동생이 강의하는 수업도 너무 좋았어요. 하셨습니다. 와, 또 특별한 일이네요. 동생이 운영하시는 간호학원에서 공부하셔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셨군요. 아, 의지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동생 강의도 재밌었겠는데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또 아주 의미 있는 자격증 취득하셨으니까 앞으로 그 자격증 가지고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듣는 곡입니다. 너무 좋은 곡이지만 워낙에 규모가 커서 잘 못 듣는 곡인데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오프 3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만원 탄토 보내드릴게요. 유자왕의 피아노, 구스타보 두다메리지아는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어떠셨습니까? 길게 느껴지셨나요? 아, 전 듣다 보니까 순식간이었는데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오프스 3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를 유자왕의 피아노와 구스타보 두다 메리지오는 베네수엘라 시몬 보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곡도 전곡이 아니에요. 1악장 들려드린 거고요. 여기에 2악장 3악장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를 테너 프란치스코 아라이자의 노래와 랄프 바이커트가 지휘하는 뮌헨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바람돌이라는 귀여운 닉네임 쓰신 분입니다. 무척 피곤하나 아름다운 당신에게로 회복하려 눕습니다. 비스듬히. 아, 재밌어요. 그렇죠? 이런 도치가 재밌죠. 회복하려 눕습니다. 비스듬히. 네. 꼭 음악 들으시면서 비스듬히 누우셔서 음악 들으시면서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이병우 작곡입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 곡 아시죠? 아주 쓸쓸한 마이너 곡인데요. 오늘은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이병우 작곡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목다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매일 사무실에서 듣다가 병원에서 함께하니 새롭네요. 어디 아픈 곳은 없나 두근두근 음악 들으며 마음 안정시키고 있어요.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우님도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이게 며칠 전이어서 그 다음에 검사 결과 잘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잘 나오셨겠죠? 꼭 마지막까지 결과를 좀 보내주세요. 저 의외로 호기심이 많답니다. 좋으실 거라고 믿고요. 마스카니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케나 가운데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면비치코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시카나 가운데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세면 비치코프스카 주연은 파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앙리 뷰유땅의 비올라 소나타 B플랫 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보내드립니다. 노부코 이마이의 비올라와 로제 비뇨스의 피아노 연주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단법인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 김호현 연구소장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내용은 여기 보시다시피 후추나방과 핀치부리에 대한 변화, 그것이 얼마나 진화의 증거로서 합당한가,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직선적 세계관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제시된 그림처럼 후추나방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핀치세라는 것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내용처럼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최고의 지향점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이론이지 뒤로 갈 수도 없고 S자형처럼 꺾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진화론의 대표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향진화설이라고 합니다. 목적지향적인 어떤 진화를 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그 진화론적인 세계관 안에 소진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진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진화가 모아져서 대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진화가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새로운 생명의 시스템이 바뀐 전혀 다른 생명체가 나온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두고 설명을 하면서 진화론의 양날개인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 또는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위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면 소위 하등생명체가 고등생명체로 될 때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진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랜 시간 동안 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 저 그림처럼 날개도 나오고 다른 기관도 나오고 전혀 다른 새로운 기관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된다는 논리들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 삼아서 보면서 자 교과서의 소진화라고 하는 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변이가 쌓여서 진화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시다시피 그 변이가 쌓여서 진화가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우리 가운데 어디에도 그렇게 된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곧 진화의 정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되는 것을 200년 동안 가르쳐왔던 것이 진화론 논리입니다. 이번엔 대진화의 한 예를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양서류가 물고기에서 진화해서 물에서 땅으로 나오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대진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초파리 여기에서 100년이 넘는 실험이 진행됐지만 정상적인 돌연변이체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들이 우리의 교과서에 가르쳐지고 있는데 실제로 소진화를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초, 중, 고, 대학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핀치부리에 대해서 전 교육 과정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의 여러 부리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스갯 얘기지만 새의 부리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알아볼 내용이 많을 거예요. 자, 다시 또 하나 중학교 교과서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진화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변이를 이루어서 진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변이는 일반적으로 적응 현상이지 이게 돼지나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로 넘어와서 또 다른 내용을 하나를 보면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생존 경쟁, 적응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역시나 진화는 아닙니다. 근데 진화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 교과서 내용의 그림까지 등장해서 이렇게 핀치새가 진화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핀치새뿐만이 아니고 후추 나방까지도 소질환을 가지고 돼지나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에서 우리가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의 오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교진추는 4차 청원을 통해서 호추 나방의 공업 암화는 진화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교육당국에 이 내용을 삭제 내지는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하나 핀치 부리에 대해서도 역시나 저희들이 청원을 했습니다. 핀치 부리의 변형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다. 이게 보시면 2014년도, 2013년도에 이루어진 내용들인데 이후로 이 내용들이 우리 교과서에 여전히 등장하고 있고 상당 부분이 교과서 안에서 자연선택의 내용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 자 핀치 부리 무엇이 문제인가? 과연 자연선택으로 부리가 점점 계속 두꺼워질 수 있는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핀치 부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부리의 두께에 대해서 처음에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내용들 중에 보시면 부리가 점점 다양해졌다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교과서들은 진화를 가르칩니다. 뭔가 지금 그 뉘앙스적인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리가 두꺼워졌다는 내용과 여기 보시다시피 부리가 점점 다양해졌다는 것. 이 내용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 그림을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핀치 부리가 두꺼워질 때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부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애초에 논문들이 제시했던 결과들입니다. 핀치 부리가 두꺼워지는 과정 중에 보시면 우기에는 먹이가 부드럽기 때문에 얇은 부리가 먹이를 먹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건기가 찾아오게 되면 다시 두꺼운 부리가 나타납니다. 진화론 논리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까지 놓고 보면 자 얇은 부리가 두꺼운 부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황진화설에 의하면 이 두꺼운 부리는 지속적으로 자연선택을 받아서 두꺼워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코믹한 내용이지만 이런 부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부리가 나타났다가 다시 비가 오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얇은 부리로 돌아갑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반복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자연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가 오면 얇아지고 비가 안 오면 두꺼워지고 실제로 그들이 맨 처음 제시했던 내용들을 본다면 부리는 계속 두꺼워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진화론 논리는 여전히 진동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핀치 부리에 관련된 최근 연구 결과들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핀치 부리의 변화는 DNA가 아니라 단백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진화가 이루어지려면 DNA가 변해야 그 다음 단계의 새로운 생명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연구된 내용을 보면 핀치 부리의 변화가 DNA가 아니라 단백질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속 유전학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데 이 후속 유전학은 신다인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학문이에요. 신다인주의 학문은 뭐냐면 DNA가 변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돌연변이가 돼지나를 일으킨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후속 유전학에 의하면 DNA와 생명체의 변화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간단한 예로 우리가 아이가 어른이 돼가는 과정 중에 DNA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이 근본 시스템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태적인 어떤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진화론자들도 지금 차츰 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이 후속 유전학조차도 오늘날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의 논리에 맞도록 각색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다인주의의 대진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자,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게 다인주의의 대진화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해왔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핀치의 부리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유전자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오늘날 모든 교과서는 이것을 소진화, 즉 변이라고 말합니다. 소진화에 포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은 오늘날 모두 관찰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런 현상들이 털이 변하거나 몸집이 변하거나 형태적으로 뭐가 좀 변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새로운 생명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든 교과서는 대진화에 대해서는 교과서가 절대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또는 대학교 교과서까지 대진화를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소진화를 가지고 대진화를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오늘날 변이는 종내의 다양성에서 수없이 관찰되는 현상,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은, 자, 교과서 2015 개정, 2015년도에 교과서 개정됐습니다. 자, 이때 이후 현재 오늘날 교과서는 돌연변이라는 단어가 거의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진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합니다. 이만큼 진화론자들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새로운 변신을 해가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진화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 내용조차도 아마 논리적으로 말을 만들어서 교과서에 등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호추나방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핀치부리, 자연선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추나방에 대해서 볼 텐데 여기 보시면 진화론 초점, 자연선택에 따른 검정색 호추나방의 개체수 증가. 이게 초점입니다. 개체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오늘날에는 검정나방 개체수 감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흰나방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체수 평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 근데 이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호추나방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호추나방의 자연선택의 원동력을 보면 공업 암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끼, 도시가 공업화되면서 이끼가 위장색으로 역할을 했는데 죽어버린 나머지 그 위장색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적. 자, 천적으로서 일반적으로 새가 등장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앞에 제시된 이 세 가지 내용들, 공업, 암화, 이끼, 천적, 이런 것들은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유전자 변이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 그 부분에서 이걸 연구했던 당시 영국의 버나드 캐틀웰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1953년도인데 이분이 이걸 연구하는 과정 중에 그 시기적으로 너무나 자연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방에 관련된 정보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나방은 주로 밤에 활동하는 생명체입니다. 낮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나방은 은신체로 보게 되면 햇빛이 들지 않는 둥그렇게 늘어지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지 밑에 보통 낮잠을 잡니다. 얘들은. 그리고 이 나방을 잡아먹는 천적들, 즉 새를 보면 새는 낮에 활동하는 동물입니다. 밤에 활동하는 생명체와 낮에 활동하는 생명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이러한 사실들이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이걸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 공업 암화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업 암화라고 하는 것은 1953년 이전에 영국의 공업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도시가 굉장히 어두운 상태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그냥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보시면 맨 처음에 1700년대를 보면은 나방의 흑백 비율이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 19세기 들어서 영국의 공업도시가 발달하면서 이제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가 어두워집니다. 그럼 매연이 발생하면서 이끼들이 매연 때문에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과정이 지속되는 중에 이제 캐틀웰이 1953년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제 실험을 완성합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시면 흑백 비율이 상대적으로 까만색 나방이 월등히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자, 자연 선택이 맞으면, 자, 월등히 증가한 이 검정색 나방은 지속적으로 그 개체수를 증가시켜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국이 실질적으로 이 시대 캐틀레를 실험했던 이때쯤에 그 나라에서 다시 도시를 맑게 하는 공해 방지법이 입법됩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다시 밝아지고 깨끗해지면서 이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와가지고는 다시 흑백 비율이 일정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는 거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정보들의 결과입니다. 흑백 비율이 역시나 여기서도 핀치 부리처럼 개체수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 현상을 반복합니다. 그럼 만약에 다시 공업이 발달해서 영국의 환경 조건이 돌아간다면 분명히 검정 개체수가 다시 증가할 것입니다. 이 논리로 보면.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걸 자연 선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대진화를 일으키는 자연 선택.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간단히 여기 정리를 했는데 자연 선택, 핀짓의 호추나방, 부리가 두꺼워지고 개체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유전적인 변화 없습니다. 어디에도. 핀치새의 부리가 변하는 것, 아까 단백질 변화라고 했습니다. 호추나방의 개체수 변화하는 것, 전혀 유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제시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내용들을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바른 내용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내용처럼 자 진화론적으로 불가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준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판단할 줄 아는 그런 교육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보시면 자 여기 밑에 이제 결론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는데 진동하는 자연선택 여러분들 진동하는 자연선택 왔다 갔다 시속게임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교과서에 유일하게 자연선택이라고 해서 제시되고 있는 후추나방과 이 핀치부리는 오류가 많은 가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대진화가 가능한 것처럼 자연선택을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잘 아는 누구나 아는 동서고금에서 이 그림을 모르는 학생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맨 밑에는 아마도 아메바 정도 수준의 생명체 그리고 세 줄기의 가지가 뻗어 올라가면서 오른쪽 위에 사람이 진화돼서 정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하지 않았다면 자연선택이 틀렸다면 자, 우리 가운데는 저렇게 진화하는 그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재구성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거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실질적으로 가지를 제거한 이 상태가 원래 맞는 그림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화한 흔적이 없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앙적 관점에서 한번 재구성해 본다면 자,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각기 종류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시면 그 종류대로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상대로 모양대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다면 이것들은 말 그대로 종류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한 세 가지 종류로 구별해 드리면 여러분이 보시면 첫 번째 자 종내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자연 선택도 종내의 변화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종을 뛰어넘는 변화는 관찰된 적도 없고 다윈이 그걸 본 적도 없고 그 후대 과학자들도 본 적도 없고 어느 교과서에도 실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종내의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종의 장벽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DNA는 모든 생명체의 고유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DNA가 변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거는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해본 결과입니다. 종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 이거는 이제는 모든 과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진화론의 새로운 변신을 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진화가 아니라는 말을 감히 여러분에게 저는 전달해 드립니다. 자, 종래의 변화 좋습니다. 자, 그러나 종의 장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종의 장벽이 있을 수 없다면 진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모든 생명은 생명 안에서만 변화가 가능하지 생명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생명체로 가는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이번 한 주도 참 많은 일들을 지나오셨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간은 우리를 앞질러 달려갑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마음은 늘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을 쉬는 일조차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구나. 거창한 선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오래 웃고, 큰 성공보다 누군가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건네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기도 하니까.

0: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작은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학교에 가는 길마다 늘 같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오래된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소년은 특별한 이유 없이 매일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은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 오늘도 좋은 하루

0: 그렇게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궁금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노인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소년은 노인의 가족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매일 당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1: 오늘도 그 아이 덕분에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났다.
0: 소년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은 그저 인사 한마디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꾸려면 아주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작은 것에서 움직입니다. 웃음 하나, 논 인사 하나, 괜찮냐는 말 한마디, 기다려주는 마음 하나,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작은 친절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누군가는 여러분 덕분에 오늘을 견디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산 소망, Living Hope, 아이자야 61의 연주와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나눴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셨나요? 아마 얼굴 하나쯤 스쳐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리죠.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성과, 더 빠른 성공. 그런데 문득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표정은 얼마나 바라보고 있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괜찮아요? 라는 말을 너무 오래 아끼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 짧은 말들이 우리 삶에는 가장 늦게 꺼내지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휴대전화 화면보다 사람의 얼굴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금 천천히 걸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먼저 웃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에게도 이런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버텼어.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서툴지만 다시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이기에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정작 내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혹시 요즘 좀 힘드시다면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의 계절을 묵묵히 살아내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저 역시 그 응원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매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한 이야기 한 편 준비해서 여러분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평안과 웃음 그리고 작지만 오래가는 희망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성경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2: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휘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재소와 휘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2: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제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4: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5: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2: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6: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2: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5: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2: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3: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2: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5: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7: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2: 모세가 이르되,
5: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2: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5: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2: 아론이 이르되,
8: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2: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5: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2: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천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5: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2: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5: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2: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5: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9: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3: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니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2: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0: 제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0: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1: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일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0: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2: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2: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1: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2: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는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0: 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 너는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0: 모세가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1: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0: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2: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통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1: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헤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느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추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빌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0: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팩당 7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가 정말 너무 슬픈 상담을 하나 했는데 이분이 8년 전에 제게 와서 상담을 받았던 분이고 다시금 제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2년 반 안에 가족 셋을 잃은 겁니다.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죽고 싶대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신에게 불평할 자격이 있다. 당신은 신에게 소리 지를 자격이 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하고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죽고 싶지 않아요. 이분은 이제 새로운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아, 그 중에 멈추지 않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상담 현장이라고 하는 건 이 절망의 봉우리에서 눈물의 저수지로 뛰어드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 희망을 바라보며 설레기도 하고 그러다 또 한 번 좌절의 늪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주제인가를 생각해보게 되죠. 근데 그 주제들이 보면 긍정적이질 않아요. 그죠? 나는 왜 이 돌부리에 무너지는가? 나는 왜 저 구석에 늘 박혀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순간들이 딱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매번 큰 돌부리들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나에겐 불행은 멈추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이 여인, 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남자가 같이 신혼여행을 갔고, 이 커플은 불과 3년밖에는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3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계속 이어진 세월이 아니라 중간중간 장거리 연애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만나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너무나 애틋했습니다. 너무나 깊이 사랑했고 아름다운 그 파리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자마자 상담실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눈물 범벅이 돼서 온 거예요. 이 신부가.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 범벅인가 봤더니 7박 8일 중에서 7일 중에 4일은 너무 잘 지낸 겁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이 신랑이, 이 남편이 술을 마시고 전 애인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애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둘다 술이 약간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소리를 지르게 됐고, 심지어는 아내를 밀치고, 이 아내는 남편의 멱살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런 다툼이 이틀, 나머지 이틀 동안에 벌어지고 나서 마지막 날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비행기 안에서 아내는 펑펑 울고 정말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오자마자 그 친정어머니가 예약해놓은 제 상담실로 온 겁니다. 보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신혼여행은 어땠어요? 지옥이었습니다. 그 결혼 이후에 그 시간들은 어땠어요? 저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내는 말입니다. 그 7박 8일 중에 우리가 4일, 5일은 너무 괜찮았어요. 5일째 되는 날부터 다툼이 시작되어서, 그리고 마지막 오는 날, 마지막 눈물로 이 신혼여행을 마무리 지었죠. 이 중간의 다툼과, 그리고 마지막 이 눈물의 이 서사 끝에 우리의 신혼여행 이전에 모든 사랑은 다 물거품처럼 정말 형편없는 그 여정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피크 앤드 룰이라고. 피크는 정상. 또 절정 이런 뜻이고 end는 끝이란 뜻이죠. 그리고 rule은 규칙이란 뜻이라서 pick and rule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나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며 인생의 하이라이트들이 있어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순간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지점으로부터 바로 직전의 순간 이두 지점이 행복했다 말하면 이 사람의 평생은 행복하대요. 그런데 이두 개의 순간이 어려웠고 불행이었다 하는 사람은 평생을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하이라이트의 순간이 상당 부분이 뭐냐면 불행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의 삶은 불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담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현장이냐면 이들의 이전 서사가 또 다른 서사로 옮겨가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전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이 서사라고 하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크 앤드 룰로 보자면 우리의 하이라이트는 한 번뿐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인생에 불행의 장면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 개의 불행의 장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세요. 제가 정말 너무 슬픈 상담을 하나 했는데 이분이 8년 전에 제게 와서 상담을 받았던 분이고 그 8년 이후에 다시금 제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한 번의 암 통해서 남편은 얼마 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두 아들은 함께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한 번에 두 아들을 전체 아이가 셋이 있었어요. 딸 하나, 아들 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있었는데 그 8년 사이에 가족 셋을 다 보낸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부모복 없는 년은 남편복도 없고요. 남편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나 봐요. 저는 평생 그렇게 어렵게 자랐고 힘들게 성장했고 가난하게 성장해서 그렇게 이제 좀 결혼해서 살 만하다 했더니 그렇게 내 남편은 나를 고통스럽게 대했고 사람 같지 않게 대했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결국은 암이 걸리더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 병수발하다가 그렇게 떠나보내나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년 반 있다 아들 둘이 동시에 간 거거든요. 그 아들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큰애의 그 첫사랑 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저한테 딸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왜냐? 이 집은 아들이 귀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딸이 하나 남았는데 딸은 생각도 나지 않는데요. 보고 싶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

은 저주받았습니다. 제 인생은 불행합니다. 제 인생은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게 맞을 뻔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이분에게는 불행의 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우리 지금 짧은 이야기 속에도 드러나죠. 그의 출생이 불행했다라는 것, 그의 성장이 불행했다는 것, 그의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 가장 사랑하는 그 생때 같은 아들 둘을 잃었던 그 장면. 하나를 잃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가족 셋을 8년 안에, 그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2년 반 안에 가족 셋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딸 전혀 기억나지 않죠? 모든 가족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죠. 이 모든 순간에 이 사람은 불행의 삶을 살았다 얘기할 만합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신에게 불평할 자격이 있다. 당신은 신에게 소리 지를 자격이 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참 드리면서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죽고 싶대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분하고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하고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죽고 싶지 않아요. 이분은 이제 새로운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피크 앤드 룰이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첫 번째 봉우리, 나의 그 어린 시절 그 극심했던 그 가난과 불행의 그 순간에 옆에 누가 있었는지를 물어봤더니 언니가 있었대요. 언니가 매 맞을 때도 같이 맞았지만 그 언니가 내가 더 매를 맞아야 되는 것이지만 언니가 나를 막아내서 언니가 더 맞고 나는 덜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행이다. 언니가 있어서. 그 성장 과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불행의 순간들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불행의 순간에도 보니까 그 옆에 스님이 가까이 절에 다니던 스님이 계셨더라고요. 다행이다. 스님이 계셔서. 남편이랑 함께 결혼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남편이 이 아내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큰아이가 태어나서 그렇게 나에게 위로가 됐답니다. 다행이다. 큰아이가 있어서. 근데 성장해서 이 아이들이 벌써 22, 23이 됐는데 그둘 아이를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젠 나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집에 그럼 누가 남아있을까요? 딸이 하나 남아있다는 걸 나중에 기억을 해낸 거예요. 불행이 깊으면 생각 그리고 기억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다시 딸이 상담 현장에 같이 나타나면서 이 딸이 엄마를 이렇게 끌어안아준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행이다. 딸이 있어서. 이러면서 이분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진 것과 남은 것을 어떻게 아껴야 될지에 대한 상담으로 우리 상담의 주제가 애도에서 그 위쪽 희망으로 이제 바뀌는 그 상담이 한 1년 반 정도 진행되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다 글로 썼습니다. 한번 만날 때 다시금 작성해서 그 작성한 내용을 집에 가서 첨삭해 오도록 해요. 두 번째 만났을 때그 크기가 더 많은 페이지가 만들어지겠죠? 10회, 20회, 30회, 40회 시간 지나면서 그 페이지가 장장 258페이지가 빼곡하게 9포인트짜리로 258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이걸 다시금 소설로 다시금 또 개작을 해서 나중에는 313페이지 제대로 된 소설 하나가 나왔습니다. 첨과 삭을 반복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는 이 봉우리가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불행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불행의 봉우리를 그냥 그 봉우리에서 다음 불행의 봉우리로 옮겨가지 않아요. 우린 그 봉우리를 내려와서 꽃밭을 지났고, 우린 그 봉우리를 내려와서 시내의 시원한 물을 마셨고, 그리고 그 나무 밑 그늘 밑에서 봄바람을 맞았고, 그 다음에야 우린 두 번째 봉우리로 올라갔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쁨의 순간과 사랑의 순간과 만끽했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마치 잊은 것처럼 살았지만 다시금 발굴해내는 겁니다. 발췌해내야 돼요. 마치 오랫동안 그 폰페이 그 화산재 밑에 묻혀있던 그 시간들을 다시금 꺼내듯이 하나하나 붓으로 그 시간들을 다 발굴해내는 그 순간들이 전 상담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불행은 늘 몸으로 겪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 중엔 건강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 이렇게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얼굴만 봐도 저는 적당히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뻥이에요. 그러나 이 아픔이 워낙에 오랫동안 있던 분들은 십중팔구 그의 피부로
그의 온몸으로 그들의 통증을 안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십중팔구 뭐라 그러냐. 아, 병원에 갔더니 별일 없었다. 그리고 실제 검사를 했더니 여긴 신체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걸 우리는 신체화 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중팔구 우울증 있는 분들의 대부분 안색은 약간은 흰 편이고요. 또 노란색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눈은 충분히 내가 뜰 수 있는 100%를 뜨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허리가 많이 굽어있는 편이고 걸음이 발이 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걸음 자체도 굉장히 늦고 눈꺼풀의 움직임도 굉장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봐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궤적의 고통이 어느 정도 스며든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불행은 몸으로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몸도 이렇게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러 증후군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중에는 상한심장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큰 심각한 어떠한 충격이나 불행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딱 지나가죠.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심장마비 겪을 때와 똑같은 방식의 이 심장의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장을 부여잡고 내가 심근경색인 줄 알고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 다 심인성인 거예요. 결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의 신호를 무시하셔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이 불행하다 싶은데 전혀 불행을 못 느끼는 것 같은 분들은 십중팔구 내 몸의 신호를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 심리학에 보면은 알렉시티미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단어 있어 보이죠? 네, 그렇죠. 이 알렉시티미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감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감정이 밖으로 표현이 안 돼.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감정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이 느낌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런 감정을 알렉시티미아라고 부르는데 현대인들 그중에서도 20, 30, 40들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 알렉시티미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감정을 느껴.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뭐가 있는데 이 감정이 뭔지를 모르겠어.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질이 나에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는데 이걸 정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몸의 지표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 생각되는 분, 내가 뭔지 모르게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건강일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건강일기. 저는 제게 오는 내담자들 중에 10명이 있으면 6명은 십중팔구 저는 건강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가? 아주 간단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기분 1점에서 10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통증이 있을 거예요. 통증 1점에서 10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식사 있죠. 식사의 질 1점에서 10점. 이런 식으로 이 항목들을 나누어 오늘 나의 점수가 몇 점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죠. 요거 한 3주만 모아도 여러분이 환자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납니다. 또 여러분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도 한 번에 알 수가 있겠죠. 누가 정신승리를 말해요? 누가 감히 정신승리를 말합니까? 그렇게 정신승리가 잘 될 것 같으면 엎드려져서 웅크리고서 울지 말았어야지. 항상 두 주먹 쥐고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질 못해요. 우린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말 못할 그 불행의 순간을 몸으로 겪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몸의 변화를 보고서도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정서의 변화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정서 표현이 잘 안 돼. 내가 알렉시티미아인 것 같아. 그러면 내 몸의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내 몸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나의 일상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일상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건 나의 인생 서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행의 늪에 들어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다 불행합니다. 얼굴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이미 불행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불행은 과연 단순한 우리를 침범하는 하나의 사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불행은 해석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맞닥뜨려서 무조건 마치 우리가 마시면 우리 몸속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음료나 물 같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일종의 원하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는 체화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해요? 그렇다면 나가 뛰세요.
불행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불행 레시피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안적 행동과 대안적인 몸의 상태를 살펴서 나라는 사람의 불행의 수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어쩌면 우리의 희망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불행도 내가 생각했던 이런 행운도 내게 그냥 침범적으로 와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나를 짓밟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를 채찍질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찾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오늘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바시 역대 가장 평균 연령이 젊어요. 늘 늑수그레 한 분들이 오셨었는데 굉장히 젊은데 전 이 젊은 분들이 이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페이지는 늘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지점 중에 저는 오늘 하나 여러분의 건강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내일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배우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는 배우인데 그 배우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성장부터 시작해서 한순간도 불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고 친구들에게는 늘 매를 맞았고 부모에게도 매 맞는 일이 아주 흔했고요. 먹을 게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으러 다닌 세월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한 작품이 잘 됐어요. 정말 우연히 그렇게 한 작품이 잘 됐는데 이 유명해진 배우가 말입니다. 매일 죽고 싶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때로는 어떤 도구를 쓰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하다가 상담 현장에 왔습니다. 상담 현장에 왔는데 그분은 참 놀라운 불행한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표본은 뭔지 아세요? 불행을 찾아가요. 내게 행복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미 나는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머릿속에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행복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일이거나 어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웃는 것마저도 편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불행을 생각하면 편안해진대요. 고난을 생각하고 안 될 거를 생각하면 너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일기를 썼어요. 하나 건강일기를 쓰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일상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상일기는 어떤 거냐면 감정일기를 중심으로 썼어요. 그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 행복했던 감정 3개, 그 사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걸 점수로 수치화했습니다. 1점에서부터 10점까지. 1점, 인간은 살아있습니다. 1점이에요. 가장 최고의 순간이 10점이고 최악의 순간이 1점일 때 1점과 10점 중에 나는 오늘 요 감정을 느꼈을 때 이 감정을 좋은 것과 나쁜 것만으로 구별했을 때 몇 점이었는지 쓰게 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달 반이 지났는데 평균 점수가 1.8이 좋아졌어요. 평균 점수가 본인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분을 기분 좋게 해주게 생긴 그런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함께 만났을 때 계속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동시에 이 어려운 이야기들 가운데 늘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래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래서 참 다행이었네요. 그때 요래서 참 다행이었네요. 하고 나서 그 감정일기에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다행이었다를 반복적으로 쓰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을 점수를 1.8점을 높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단어거든요. 저는 인생은 다 편집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기억도 다 편집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실제 팩트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린 반드시 해석으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편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고통의 봉우리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의 봉우리 안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 지점을 달리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삶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다행의 순간들이 반드시 우리의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거죠. 상담은 못 보던 지점을 보게 하는 거고요.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순간에도 나를 도왔던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을 기억하게 하고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내게 가장 힘이 되었던 바로 그 지점을 찾게 하는 그 눈을 갖게 하는 과정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편집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도 전 편집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 여러분이 바로 살아서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역사의 주체고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내고 어떤 방식으로 편집할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부러 하는 희망서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편집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짧지만 한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 나라는 사람의 그 봉우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했다면 불행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불행과 불행의 봉우리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한 희망의 서사들이 이미 있었고 있는 그 서사들을 발굴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다른 방식으로 편집될 것이다. 우리의 기억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편집될 것이다. 그리고 편집된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희망 서사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회, Just the Church.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어시든 비전교회 창기인 김찬영 목사입니다.
0: 여러분들에게 이 지역의 신앙과 함께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스마트폰과 SNS, 학업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분이신데요. 네, 목사님, 오늘 모신 우리 선생님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2: 네, 오늘은 여기 지역에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단체가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또 고등학생들의 신앙을 담당해주는 인터하이, 거기에 대표 디렉터인 우리 피터 김을 모셨습니다.
0: 네, 오늘 이 자리에 인터하이 디렉터로 섬기고 계신 피터 김 디렉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지난번에 뵙고 다시 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3: 예, 예, 예. 아유, 저번에 이렇게 너무나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0: 네. 우리 디렉터님께서 청소년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함께 좀 나눴지만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계획들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네, 우리 피더님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3: 예, 안녕하세요. 저번 K라디오 통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소개시켜 주신 대로 인터하이 유스 사역 그룹에서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피터 김이라고 합니다. 저는 X2 네트워크 교회에서 인터하이 유스 사역을 2014년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남침례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요. 미국 전역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교회를 개척하여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0: 네, X2 네트워크 교회. 섬기고 계시죠. 네, 인터하이가 또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사역이신데요. 어떤 사역 단체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3: 예, 저희 인터하이는 X2 네트워크의 한 사역 단체입니다. 저희 인터하이는 그 청소년 사역자가 없는 지역 교회들을 섬기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주일 예배를 모든 지역 교회에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인터하이는 2009년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이곳 워싱턴 지역에서는 2018년도에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쪽 버지니아로 이사와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귀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한 한국교회는 6개월 동안 성도님들께서 중고등부 사역자를 찾기 위해 매일 금식기도 체인을 만들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 방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한 할머니 권사님께서 저희 선생님들을 보시고서는 그 덩실덩실 하나님 앞에 춤추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저와 저희 선생님들은 저희가 정말 저희가 그 기도응답이라는 것에 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저희도 기도를 많이 하고 이곳에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의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워싱턴 지역에서 한 8년간 사역했는데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중국 교회, 또 베트남 교회, 멕시코 교회 등 여러 다수 인종의 교회 유스 사역을 통하여서 3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섬기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8년 동안 175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수양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계기가 되어서 수양회가 유스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벤트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2: 네. 네. 300명 학생들 175명이 예수님을 만났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네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수양회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되는데 그 수양회를 통한 스토리들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3: 예, 예. 매년 수양회를 마치고 나면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들과 또 목사님들로부터 정말 많은 그 감사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는 우리 아이가 수양회 다녀온 후에 정말 달라졌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참석한 학생들이 매년 다시 오는 것을 보면 이 수양회가 학생들의 마음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여러 좀 간증 소리가 있는데 몇 가지 학생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남학생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역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요즘 학생들이 다 그렇듯이 이 학생은 항상 이 셀폰에 그냥 거의 뭐 중독이 되어서 항상 이제 셀폰에서 뭐 소셜 미디어 보고 이제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별로 영적으로 관심도 없고 수양회도 거의 참석을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가진 노력을 다하셔서 이 학생을 설득해갖고는 처음에 그 수양회 이제 참석을 했거든요.
2: 네.
3: 근데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수양회 때 항상 학생들 셀폰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수양회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과 이제 여러 가지 액티브리에 포커스를 할 수 있도록 그 저희가 하는데요. 이제 그랬더니 학생이 첫날에 셀폰이 없으니까 굉장히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첫날 밤 이제 수양회가 끝나자마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선생님한테 막 그 땡깡을 네. 부려갖고는 이 선생님께서 가진 노력을 다해서 이제 학생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통했던 게 이제 그 다음날 오후에 그 낚시하는 액티비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한 번도 낚시를 그 해본 경험이 없어서 다행히 그 낚시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하루 더 있겠다고 그 선생님하고 이제 동의를 해갖고는 하루 더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오후에 이제 프리 액티비티 시간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께서 이 학생하고 이제 낚싯대를 들고서는 그 수양갈이나 작은 그 호수로 걸어가면서 선생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꼭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을 해주셔서 이 학생이 정말 큰 고기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갖고는 자기 하루 더 있겠다고.
0: 네.
3: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게 참 그날 밤에 이제 그 이제 복음과 십자가의 증거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거기서 깨닫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2: 네.
3: 그러고서는 그 이제 집회 이제 마지막 인비테이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저기 이제 항상 선생님들이 있으면서 그 이제 예수님 영접한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좀 기도를 받고 또 쉐어하도록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왔대요. 그래갖고 이제 셀폰을 달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아유 얘가 또 집에 간다고 생각 부리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셀폰으로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한테 나 오늘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한테 그 뉴스를 쉐어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바꾸어 달라고 그러더니 아버지한테 아버님이 그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 아버님께 바로 아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 믿는 아빠도 오늘 꼭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가시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요. 이제 수양회를 끝나고 이 학생이 이제 돌아와서 정말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특별히 학교에서 이제 그 무슬림 친구들이나 또 불신자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논증하고 증거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좀 답변하는 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드니까요.
2: 그렇죠.
3: 선생님에게 그 이제 기독교 변증론에 대해서 좀 더 트레이닝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이 학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수양회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갖고는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0: 네.
3: 이 학생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아주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0: 네.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가 사람나는 어부로 이렇게 변했는데 이 학생이 정말 물고기 한 마리 때문에 정말 그러네. 믿음의 자녀로 변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도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게 참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수양회가 네. 생각하면 사실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교회에서 수양회를 가면 일단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또 밤에는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변화가 되고 뭔가 평소 때는 느끼지 못하는 뜨거움 이런 걸 느끼었던 그 기억들. 그리고 왠지 좀 다녀온 후로는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좀 길게 오래 가지 않는 것이 그렇긴 하지만 이 학생은 참 대단하네요. 네.
2: 기독교 변형문을 네.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네. 와,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예수님이 누구니 뭐 성경이 어떤 건지 물어볼 때 대답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걸 대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귀하네요.
0: 네. 그 신앙에 이제 너무 사례가 많으셔요. 그동안 네. 뭐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만난 분들도 참 많은데 한국뿐 아니라 이제 지금 아시아계 또 네. 미국인들도 함께 청소년들도 사역을 하시니까요. 다른 나라 학생들도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예, 올해 그 겨울 수양회를 저희가 World of Life에서 주관한 스노우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0: 네.
3: 그래서 그 한 중국 학생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학생이 그래도 중학교 때는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오고 이제 그랬었는데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영적인 관심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0: 네.
3: 그래서 이제 주일날 더 이상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고 이제 이 부모님이 학생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좀 여러 가지 인커리지 하려고 해도 이 학생이 반항심만 심해지고
0: 네.
3: 그러면서 아주 아들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 겨울 수양회 스노우 캠프 광고가 이제 바로 나가자마자 이 학생이 2년 전에 그 참석을 했었거든요.
0: 네.
3: 중학교 때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그때 얼마나 그 캠프가 아주 재밌었는지 이제 그런 그 메모리가 생각이 나서 그 광고가 바로 나오자마자 자신이 자진해서 그 자기 어머니한테 자기가 겨울 수양에 사인업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너무나 감사해갖고 그 이제 아들을 이제 수양에 사인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쪽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이제 그 수양관이 그쪽에 있었는데 이제 학생이 가서 그 이제 한 3일 동안 금요일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이제 말씀도 듣고 또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스노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캠프가 아주 재미있고 또 집회 말씀도 학생들에게 복음의 말씀과 예수님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도전하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제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헌신하고 변화받고 이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어머니께서 아들하고 이제 친구들을 이제 수양회가 끝나고 이제 픽업하러 이제 오셨었는데 그 픽업하고 차 속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아들이 너무 웃음과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서 그 수양회 관해 끝이 없이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저희가 주일마다 여러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는데 특별히 중국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어머님이 저희들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다고 아들이 그 수양 스노우캠프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많이 변화를 받고 정말 이렇게 아주 기쁨에 찬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얘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0: 네.
2: 그 캠프 가기 전에는 어머니하고 이야기도 대화도 못하고 또 반항심만 심해졌던 아들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머니와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됐네요.
0: 네. Before, after가 너무 다른 거죠.
2: 네.
0: 청소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얀 도화지 같은 느낌이 좀 있지요. 좀 실수한 그림들도 뭐 하지만 지울 수 있는 그림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정말 이런 수양회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채울 수 있는 게 또 이런 수양회인 것 같아요.
2: 그런 것 같아요.
0: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다 보면 정말 보람이 있으셔서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3: 예, 맞습니다. 네.
0: 다른 사례들도 좀 더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3: 예, 또 그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인터하이 사역을 했었을 때 그 네. 여름 수양회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 학생하고 같이 이제 수양관으로 라이드를 같이 타고 가면서 이 학생을 좀 개인적으로 좀 더 알게 되고 친하게 되었습니다.
0: 네.
3: 이 학생이 근데 이제 수양회 기간 동안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또 이제 그 항상 이제 복음의 그 복음 말씀을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학생이 이제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저녁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항상 저희가 뭐 스낵하고 이제 좀 펠로우십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그 학생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메시지가 끝나고 이제 밤에 라면 먹으면서 이제 교육제하는 그런 시간에 제가 이제 식당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네. 아, 근데 이제 남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벌써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저보고, 네. 피터 좀 같이 이제 얘기도 좀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하고 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저에게 자신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멀리 떨어져서 그 삶을 죄된 삶을 회개를 하고 오늘 밤에 새롭게 헌신하게 됐다고 저기 그런 이제 쉐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후에 수양회가 끝나고 나서 이 학생이 돌아와서는 가장 크게 변화된 모습이 매일 그 콰이어 타임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생이 매일 큐티를 한다는 것이 정말 예, 거의 뭐 기적 같은 일인데 이게 아무래도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또 변화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정말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 참된 회개와 헌신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경험하게 되면서요. 너무나 감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네.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좀 들으셨으면 참 좋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의 관계, 또 아이들의 그 삶의 태도,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들, 또 그들의 삶의 방향들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수련회, 또 수양회, 인터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좀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좋은 수양회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나중에 주로 하고요. 계속 인터하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터하이가 청소년 사역자가 없는 지역교회를 섬기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제공하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선생님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오셔서 섬기시는 건가요?
3: 예, 그 저희 선생님들은요, 그러니까 바이포케이셔널 그 사역자시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개인적으로 직업이 있으시고요.
0: 네.
3: 주일에 주중 저녁이나 이제 주일에 그 시간들을 저희 이제 그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서
0: 네.
3: 그 이제 말씀도 준비를 하시고 또 학생들 액티비티도 많이 준비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는 그 저희 X2 교회 다들 멤버들이시거든요.
0: 네.
3: 예, 그 굉장히 이렇게 유스 사역에 또 관심과 또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 발런티어를 해주셔서
0: 네.
3: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그 교회는 X2 네트워크 교회에서 이제 성도로서 섬기시면서 또 이제 각 교회 청소년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교회들에서 가셔서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거죠.
3: 맞습니다.
0: 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2: 이분들이 그냥 어떤 평신도가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들 다 되신 분들이고 성숙한 신앙을 갖고 심지어 다 캘리포니아 사셨던 분들인데
0: 네.
2: 그 학생들을 위한 그런 부담감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나 또 다니고 있는 직장까지 다 내려놓고 다시 이 워싱턴 DC까지 와서 그것을 시작하시는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우리 목회자들보다 더
0: 네.
2: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귀한 선생님들 같아요.
3: 아유, 네. 우리 저희 목사님들께서 또 교회에 섬기시고 성도님들 사랑하시는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죠.
0: 네.
3: 예, 예.
0: 근데 요즘, 네. 목사님들께서는 사실 풀타임 사역자시잖아요.
3: 네.
0: 말이 풀타임이지 그냥 전부 다 하시는 거죠. 퇴근 시간이 없는 그런 그 현장에서 하시는 거고 또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정말 보람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실제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영향력으로 이제 친구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 학생들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어쩌면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3: 예.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아, 네. 우리 김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 네. 있으면서 또 아, 직장이 있으시고 굉장히 바쁘시죠.
0: 그렇죠. 네, 또 애들도, 본인들 자녀들도
3: 예,
0: 계시고
3: 자녀들도 네. 있고, 아이들이 어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아,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또 아, 이렇게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들에게 아, 사역을 많이 하시거든요.
0: 네.
3: 어, 그러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이렇게 변화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0: 네.
3: 제가 그 한 목사님을 만나 뵈서 이제 점심을 같이 했는데 아, 그 이제 교회에서 아, 이제 세례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 학생들이.
0: 네.
3: 근데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 지나서 이제 대학교를 아, 이제 진학한 그 아, 학생들이었는데 그 아, 이제 간증을 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요.
0: 네.
3: 아, 근데 정말 그 인터하이 아, 그 프로그램에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에게 얼마나 그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고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정말 그 자신들의 신앙의 그런 기초가 굳건히 다져져서 정말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0: 네.
3: 또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헌신의 그런 마음들을 많이 그 간증 중에 이렇게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십니다.
0: 네.
3: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아이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0: 네.
3: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2: 저도 인터하이의 도움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또 인터하이 여기 사역자들을 보면서 그냥 일반 사역자 같지 않고 형, 누나
0: 예.
2: 그런 것 같으면서 그냥 우리가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 부교육자들은 또 다른 어떤 학업이나 그 바쁘다 보니까 사역으로만 하는데 이분들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의 삶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을 가면 그 다음에 교회와 좀 멀어지면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0: 네.
2: 자기가 중고등부에서 이 인터하이 선생님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 모습을 몇 년 동안 봤기 때문에 대학을 가서도 또 직장에서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2: 그건 너무나 귀한 사역 같아요.
0: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 삶의 모범이 되는 그 본이 네. 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인 것 같고요. 요즘 그 청소년들이 어른 세대, 기성 세대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기가 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세대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윗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배웠는데 요즘은 직접 찾아서 다 설치해서 정보들을 얻으니까
2: 네.
0: 그 어른들에 대한 존경이 자연스럽게 좀 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이렇게 본이 되시는 분을 뵙게 되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2: 아, 예.
0: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변에 예.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참 어렵게 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또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결혼에 대한 소망이 막 생긴 거거든요.
2: 네, 맞아요.
0: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사실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섬기면서 사시는 본을 좀 말이 아니라 많이 보여주면 이 젊은 우리 후세대들이 본을 받고 좀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보다 사실 저도 그렇고 실천으로 보여준다는 게 또 현장에서 한다는 게 정말 어렵죠. 근데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서 네, 또 반성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또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정말 평신도로서 섬기시는 그분들께서 이 수양에도 또 준비를 하시고 프로그램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잖아요.
3: 예,
0: 함께
3: 그렇죠.
0: 오셔서.
3: 예.
0: 네. 그 수양회를 어떻게 또 준비를 하시고 어떤 수양회를 하시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3: 예. 이번 수양회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여정, Abraham's Journey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의 영웅인 저희 아브라함을 함께 공부하면서요.
0: 네.
3: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같이 탐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것인가,
2: 네.
3: 라는 이런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서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양회는 2일 일정으로 이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시작하여서 첫 세션이 말씀을 듣고요. 그 후에 이제 9시 30분에 끝나게 되고요. 또 토요일 날은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밤 9시 30분에 네. 그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2: 이게 7월 31일이라고 8월 1일
3: 예, 맞습니다. 예, 예,
2: 7월 31일에서 8월 1일.
0: 8월 1일.
3: 예, 예. 네. 예, 그중 저희 그 수양의 특별한 이제 하이라이트는요. 저희가 그 나인 마켓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세션이 끝난 다음에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션이 있으면 요즘 또 네. 그 한국 음식도 좀 아주 굉장히 학생들한테 파퓰러해서
2: 케이푸드에서
3: 예, 예, 케이푸드에서요. 예, 예. 그래서 학생들이 또 음식 먹으면서 같이 이제 펠로우십도 나누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에는 특별히 이제 새 주제로 그 워크숍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선하신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고통을 허락을 하시는가? 또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과학과 신앙, science and faith.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이제 science가 굉장히 이렇게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가 네. 그 어드밴스가 되면서요. 그 신앙이 좀 많이 이렇게 그 신앙을 이게 좀 컨플릭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네.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 워크숍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런 질문들을 어드레스를 하려고 합니다.
2: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하나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첫 발을 딛기에 너무너무 필요한 주제들 같아요.
3: 예.
2: 그래서 이게 없으면 나이가 먹고 더 성장해도 꼭 신앙은 흔들리고 이걸 다시 묻게 되거든요.
0: 예.
2: 이걸 여기서 알고 간다면 너무나 귀한 정보가 되고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예, 그리고 오후에 토요일 날 오후에 저희가 1시부터 5시까지요. Fairfax High School 그 체육관에서 저희가 이제 스포츠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구, 배구, 지금 이제 월드컵 시작을 하면서요. 축구 그런 토너먼트도 하고 또 이제 다른 다양한 여러 가지 게임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요. 학생들이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그 안에서 이제 같이 신나게 어울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토요일 날 저녁에는 또 그 특별 그 말씀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후에 또 그 나인 마켓 야시장을 통해서 같이 이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가 저희 이제 그 모든 학생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여서 더욱 깊이 나아가는 특별한 계기가 되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청소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 신앙의 기본을 시작할 수 있는 질문에서부터 또 함께 맛있게 먹고 놀고 또 뛰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0: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건가요?
3: 예, 저희가 네. 그래서 그 토요일 아침 9시에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부모님들께서 학생들 데려오시고 그 졸업을 하시면 저희가 그 목사님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워크숍을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주제는 10대 청소년을 이해하는 법, 깊은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그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하고 특별히 말씀을 많이 나눌 때 중고등 자녀분들하고 이야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커넥트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0: 네.
3: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유스 목사님들도 부모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이 워크숍을 준비를 하고 제공을 해드려서 이렇게 특별히 이제 유스 목사님도 유스 사역하시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분들하고 같이 인터랙션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이 워크숍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번 7월 31일, 8월 1일 계획하시는 그 수양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여기서 잠깐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실 찬양이나 노래 어떤 것이든지 함께 좀 추천하실 곡이 있을까요? 듣고 좀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습니다.
3: 예, 제가 그 지선 전도사님의 그 CCM 그 노래 중에 그 행복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잘 정리해서 노래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가사를 이렇게 제가 이제 들으면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네. 사역하면서 또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기에 정말 행복한 삶. 또 비록 짧은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삶이 정말 행복이라고 네, 그런 가사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는 인생의 그 행복을 잘 표현하여서 제가 제가 정말 많이 듣는 노래거든요.
0: 네. 예, 행복이라는 단어가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한 정의는 각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행복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또 함께.

0: 네, 지선님이 부르는 행복 듣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행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지금 이 시간 인터하이 디렉터로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고 계신 피터 김 디렉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디렉터님께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세상에 참 섬기고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사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특별히 청소년 사역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동기와 계기가 있을까요?
1: 예, 제가 오랜 동안 유스 사역을 하면서요, 특별히 아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계속해서 헌신하게 되는 그런 네. 계기가 있었는데요. 코비드 때죠. 아마 2020년 정도 그때쯤에요.
0: 네.
1: 예, 예. 한 학생이, 중국 2세 학생이었는데요.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타머스 제퍼슨, 여기 네. TJ에 다니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학생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희가 뉴스를 들었는데, 이 학생이, 자살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의 지금 프로파일을 보게 됐는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학생이 그냥 중국 학생이면서 또 똑똑한 이런 아시안 그런 티피컬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보면서 그 학생 이미지가 제가 사역하는 한 학생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서 그 학생은 예수님을 모르고 이제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희가 좀 더 많이 지역에 있는 유스 학생들을 전도를 해서 위치아웃을 했으면은 이 학생이 저희와 somehow 커넥트가 돼서 복음을 들었으면은 이런 자살이라는 정말 너무나 이렇게 트래직한 그런 시츄에이션을 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정말 인생에서 참된 소망과

0: 더 삼된 목적을 가지고서 정말 디퍼런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얼마나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유스 학생들이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사역을 하면서도요. 제가 그 학생 그 무덤이 그 페어백스 세미터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주 그 무덤을 방문을 하면서 하나님 네. 앞에 기도를 하고 정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정말 그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깊이 따라가면서 참된 의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매일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사실 지금도 어느 곳에서 간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그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요. 알 수도 없고 또 어쩔 때는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그냥 놓쳐버리는 시간들이 있죠. 네. 그 안타까운 마음과 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나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2: 오히려 목회자로 좀 찔리네요. 마음이. 그 우리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디렉터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서 한 영혼, 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절실히 필요한 줄을 아는 그것이 사역이 돼야 되는데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좀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정말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고통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깨닫게 될 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이 어떤 의미로 살아야 되고 어떤 보람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나 거기 인터하이 그곳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제 변증학. 그 변증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정말 참 진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어떤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또 어떤 사역을 그렇게 하시나요?
0: 우리 김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변증학이라고 했을 때 그 좀 이해하기 힘든 터미널러지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오늘날 학생들이 티네이저들이 공립학교를 가게 되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수많은 도전과 질문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무신론자 학생들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그런 질문을 받으면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1: 네.
0: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란 전쟁도 있고 그런 많은 이 세상에 아픔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이 세상에 허락을 하시는지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이 받게 되면은 너무나 오버웰밍해서 학생들이 그 답변하기가 굉장히
2: 그렇죠.
0: 힘든 것 같습니다.
2: 네.
0: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 신앙에 대해서 많이 주춤해지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그 기독교 세계관을 워크숍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tough question에 저희들도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친구들이나 또 무슬림 친구들, 힌두 친구들, 또 불교 신자인 여러 종교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 기독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참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리즈너블 한 건지요.
2: 네.
0: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자신감도 생기고,
2: 그렇죠. 네.
0: 또 학생들을 굉장히 이렇게 기독교 세관을 가리고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증거를 하면은요. 또 그 중에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변하는 그런 네.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예,
2: 그 내용을
0: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그 내용을 학생들만 아니라 교회에다도 좀 분포를 해주세요. 배분. 그래서 네. 교회들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성도들이 그게 안 서 있으면 그들도 흔들리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도대체 성도들이 가장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하나님 계신데 고난을 받을까? 그럴 때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1: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0: 예, 참. 그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이 네.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네. 왜 이런 고통들이 있나 그런 top question을 받았을 때요. 저희가 첫 번째로는 인간의 그 죄악된 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의 그 많은 고통들이 이 전쟁들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나 국가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충돌이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이익을 먼저 추구를 하고 그 좀 셀피시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죄악된 면에서 시작이
1: 네.
0: 되는데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other centered 된 그런 예수님의 그런 principle을 저희가 배우게 되면
2: 네.
0: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2: 네.
0: 각 그 개인들이 얼마나 그 좀 죄인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이제 그렇게 이제
2: 맞아요.
0: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1: 네.
0: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먼저 죄라는 말을 하면 좀 거북하는데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히 또 있어요.
0: 예.
2: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고 하고 또 욥기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서 정말 정근과 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
0: 예.
2: 저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내가 정말 은혜가 받았던 은혜보다도 감동이 됐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맹자가 했던 이야기. 그 중국의 적인데
1: 네.
2: 어떤 그 인터넷의 강사분 이야기하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하늘이 장차 그 사람의 큰 사명을 맡기를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뼈와 살을 깎는 고생을 시키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가 하는 일을 어지럽게 만든다.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고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고난받으면서 그분이 그랬대요. 아, 고난받는 나는 그럼 하늘이 나를 택했나 보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겨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에는 욥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말 장군같이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혹시라도 청취자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래서 능히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 수양회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굳건하게 바탕을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수양회 관련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7월 31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9시 반까지 그리고 8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0분까지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정확한 장소 플린트힐 빌딩 10521 로즈 헤븐 스트리트. 네. 그리고 자세한 건 웹사이트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좀 알려주십시오.
0: 예, 웹사이트 어드레스가요. dmvinterhigh.org입니다. 그래서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할 때 그 약자를 DMV하고 Interhigh, I-N-T-E-R, High School 할 때 High 해주시고요. .org 가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DMV.
2: 이것을 네, 기억 못하신 분은 그냥 Interhigh라고 치면은
0: 예,
2: 링크가
0: 예,
2: 되겠네요.
1: 그렇죠. 네, Interhigh 소속 교회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들도 문을 여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준비하신 게 굉장히 많으신데 다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네. 오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0: 예, 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특별히 그 저희 10대 또 티네이저 학생들이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또 이쪽 페어팩스 지역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안쪽으로 인터널리 좀 여러 가지 스트럭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을 할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수양회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특별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참된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발견을 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정말 참된 그 행복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워크숍도 준비하고 했는데요. 정말 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많은 부모님과 또 이수 목사님 학생들이 참석을 해서 정말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디렉터님.
2: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 또한 인터하이를 이렇게 경험을 했고 또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중고등부 아이 하나가 인터하이를 가서 엄청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울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하나님의 누구를 알게 됐다고 자기 아버지를 전도해야겠다 할 정도로 변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니 이 듣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청취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인터하이 피터 김 디렉터님과 함께했습니다. 인터하이의 그 사역과 청소년 사역과 또 여름 수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정말 단순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들이 건강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또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열리고 있고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dmbinterhigh.org로 들어가셔서 궁금한 사항 좀 체크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 또 교회에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AI 랩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인간의 눈을 기능을 닮은 컴퓨터 눈을 만드는 겁니다.
4: 예.
3: 저한테 데모를 좀 해주겠다고 보라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영 실망이었어요. 뭐 에러도 많이 나고.
4: 아.
3: 네. 그날 저녁에 집으로 왔어요. 둘째가 아기였어요. 한 살 정도. 예. 근데 제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뭐 피하기도 하고. 뭐 기침은 이게 뭐야 그러면 뭐 쭈말쭈말하기도 하고. 네. 이게 뭐지? 얘가 어디서 왔지?
4: 네.
3: 그런 의문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결국 만드셨구나.
5: 아멘.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진입니다.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미국 IBM 왓슨 연구소에서 20년 동안 컴퓨팅 문화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한 후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표 IT 전문가로 활약하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을 연구해오면서도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한 인생 후반전을 살고 계시다는 이호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예,
5: 박사님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5: 저희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6: 네, 방금 소개받은 이호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좋은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프로그램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5: 사실 이루어오신 일들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어떤 업무들을 해오신 건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해오신 일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6: 저는 컴퓨팅, AI 이제 이런 분야와 또 비즈니스 경영 이런 쪽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IBM, 또 삼성전자, SK텔레콤을 근무했었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세월에 쭉 밀려오다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해서는
3: 조금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분들과를 도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 안 믿을 당시에는 굉장히 그 갈등을 많이 했고 어려웠거든요. 그런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신앙에 관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5: 사실 IBM, 삼성, SK 한 군데 들어가기도 힘든데, 야, 뭐 윈블던이나 뭐 이런데 가서 연속으로 뭐 윈블던, 뭐 US 오픈 이렇게 다 호주 오픈, 그랜드 슬램 하는 것처럼 거의 그랜드 슬램이시네요.
3: 아이고, 과찬이시죠?
5: 야,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참 겸손하십니다.
3: 아이.
5: 네. 제작진들이 또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IT 전문가로서 최고의 이력을 지낸 분이라서, 뭐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좀 권위적이실 것 같은 선입견이 있었는데, 성품이 너무 좋으시고 겸손하신 분이고 따뜻하신 분이라고 제작진으로 극찬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겸손하고 따뜻한 분인지를 알 수 있냐면요, 회사 은퇴하실 때 제일 가까운 직원분들한테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3: 아, 네네.
5: 그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3: 예, 뭐 알다시피 이게 대기업에서는,
5: 네,
3: 근무 중에 신앙에 관한, 뭐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 예.
3: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나오라든지 믿어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크리스천인 걸 아니까 직원들이 가끔 질문을 합니다.
5: 네.
3: 뭐 신앙적인 질문, 또 믿음에 관한 질문들. 그럼 저는 이제 그러면 근무 끝나고 우리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하자.
5: 네.
3: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곤 했죠.
5: 네.
3: 근데 이제 대기업이 임원이 되면 보통 이제 기사분하고, 네, 기서분이 주어지거든요.
5: 네.
3: 그러니까 이제 저랑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저랑 같이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그 아까 말한 그런 거를 어길 수가 없어요.
5: 예.
3: 비서분한테도 교회 좀 나가라고, 뭐 성경 이거 좀 보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제 마음은 아주 간절하죠. 근데 이제 제가 퇴임을 할 때,
5: 예,
3: 저희 비서분이 오더니 내일 제가 굉장히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뭐지? 무슨 선물이지?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됐어요.
5: 예.
3: 그 저희 이제 그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5: 네.
3: 근데 비서분이에요. 네.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저 내일부터 교회 나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평소에 이제 저를 보고 어떻게 되면 좀 닮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차에 보니까 그게 신앙이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그게 굉장히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고 아마 그분한테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 느낀 게,
5: 네,
3: 역시 전도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말도 하고 설교도 다 좋지만,
5: 네,
3: 내 온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구나.
5: 예.
3: 하는 걸 이제 제가 신뢰를 거기서 배웠죠.
5: 저도 이제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3: 네.
5: 제가 가르치는 강의실이 이렇게 약간 소극장 같은데, 그래서 무대를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강의할 때 이렇게 집중해서 하니까. 근데 그 계단에 이렇게 다리를 자주 올리고 이렇게 팔짱을 많이 끼고 이렇게 하나 봐요.
3: 네.
5: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제 졸업 공연 때 아이들이 이제 깜짝 선물로 제 성대묘사하며,
3: 네,
5: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짧게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내용. 야, 너네들 뭐 되게 불안해하는데 불안해하지 마. 기도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 뭐 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거야 너네들하고. 야, 너 나 사랑한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너네들 더 사랑해.
3: 네.
5: 뭐 이런 얘기들을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했나 봐요.
3: 그러셨군요.
5: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짜짓기 영상으로 해서 아, 제 성대모사며 네. 같이 영상을 올렸는데 네. 되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3: 아, 그렇죠. 네. 굉장히 모험이 되셨네요, 학생들한테.
5: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3: 네네.
5: 네. 이, 사실 그런데 최고의 기술을 연구해 오셨고요. 더욱이 비즈니스를 이끌어 오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교회는 그럼 언제부터 출석을 하셨나요?
3: 그 집안은 그 크리스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5: 네.
3: 근데 저는 아무 종교가 없었어요. 아마도 저희 성격에 뭐 기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철저하게 따지고 따져서 아 이게 진짜네 하기 전에는 뭐를 쉽게 믿지 못하는 네,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신앙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따져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맞습니다. 종교건 간에.
5: 맞습니다.
3: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이제 저희 집사람은 원래 모태신앙이었어요.
5: 네.
3: 근데 어떻게 저하고 결혼을 했어요.
5: 네.
3: 그래갖고, 있다가 이제 미국을 오게 돼요. 미국을 왔습니다. 유학을 온 거죠.
5: 네.
3: 와갖고, 유학 오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또 주말 되면, 주일 되면 다 교회를 가고,
5: 네.
3: 또 교회를 가면은 맛있는 밥도 주고.
5: 제일 중요하죠.
3: 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5: 네.
3: 물론 믿음은 전혀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하는 완전히 이른바 나이롱 신자였죠.
5: 네.
3: 그냥 집사람 그 라이드만 주고.
5: 네.
3: 그렇게 쭉 지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AI 랩이었거든요.
5: 예.
3: AI 랩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컴퓨터 비전.
5: 네.
3: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눈의 기능을 닮은 컴퓨터 눈을 만드는 겁니다.
5: 예.
3: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옆 연구실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거의 한 30명 있었는데 정말 전 세계에서 기라성 같은 그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네. 네. 하고 있었습니다.
5: 예.
3: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그 분이 있어갖고 하루는 저한테 데모를 좀 해주겠다고 보라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영 실망이었어요.
5: 어떤 면에서요?
3: 그러니까 그게
5: 네.
3: 뭐 에러도 많이 나고
5: 아.
3: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뭐지? 꽃이다 그러면은
5: 네.
3: 꽃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꽃이 아니고 뭐 막대기다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잠자리 눈도 저 정도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5: 예.
3: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하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5: 예.
3: 둘째가 아기였어요. 한 살 정도.
5: 예.
3: 근데 아기들은 보면은 누워있으면 천장에 뭐다 달아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5: 네.
3: 뱅뱅 돌아가고.
5: 쫓아가잖아요.
3: 그렇죠. 근데 제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뭐 피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집어 이게 뭐야? 그러면 뭐 쭈물쭈물 하기도 하고.
5: 네.
3: 그때 제 머리가 아주 깨졌습니다.
5: 예.
3: 왜냐하면은 아니 연구소에 가보면 전 세계에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그것도 뭐 10년 이상 해갖고 엄청난 자본을 들여갖고 한 게 저 모양인데 우리 애기 얘는 그것보다 훨씬 낫단 말이죠. 기능이.
5: 예, 예, 예.
3: 이거 어디서 왔지?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저와 저희 집사람이 준 기능도 아니고 또 저와 집사람은 사람을 디자인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이게 뭐지? 얘가 어디서 왔지?
5: 네.
3: 그런 의문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이제 도해서 저 스스로를 보면은 네. 심장이나 뇌가 24시간 뛰지 않습니까? 자고 있을 때도 뇌는 움직이고 심장은 움직이고 뭐 몸이 다 움직이잖아요.
5: 네.
3: 이건 누가 하는 거지? 그런 의문이 착착 생기는 거예요.
5: 저희 이렇게만 해도 다 느껴지잖아요.
3: 그렇죠.
5: 네.
3: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뭐 좀 이런저런 공부도 해보니까 뭐 진화, 아메바에서 진화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아,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과학적인 그 증거는 없지만
5: 예.
3: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결국 만드셨구나.
5: 아멘.
3: 근데 그 사람만 그랬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만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아, 나는 어디서 왔다는 문제, 또 죽음은 어디로 가는지, 네. 이런 계속 그냥 꼬리는 묻는 거예요.
5: 아, 그냥 정말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3: 네. 그렇죠.
5: 아주 원초적인 아이덴티티네요.
3: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아, 정말 하나님이라는 게 있구나, 조물주라는 게 있구나, 그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 거예요.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죠.
5: 예. 네.
3: 그리고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왜 어떤 케이스 보면 어릴 때 나자마자 아버지를 헤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멀리 어디로 가고. 그러면 이 아기는 커서도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지만 나하고는 나는 본 적이 없어, 아버지를. 관계 없는 거죠. 마치 그런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갈등을 좀 많이 했었죠.
5: 이야. 자, 그럼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이 시작되었고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을까요?
3: 하나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전혀 모르겠고.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카세트 테이프를 저한테 주셨어요.
5: 네.
3: 요새는 전부 CD지만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였거든요. 예. 그래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서 만든 한 50개 정도의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5: 네, 이런 박스에.
3: 네네. 네. 예. 선물로 주셨어요. 한 박스에.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5: 예.
3: 아, 이게 또 뭔가 뭐 또 다른 뭐 카세트 테이프였구나. 그래도 또 성령 있게 보내주셨으니까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다섯 개 들으니까, 어? 이 뭔가 있네? 하는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틀을 휴가를 냈어요.
5: 예.
3: 회사.
5: 예.
3: 휴가를 50개를 다 들었어요. 그때 이제 어렴풋이나마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고 이런 걸 알기 시작한 거죠.
5: 네.
3: 근데 이제 그 뒤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클리어하지 않았어요.
5: 네.
3: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서른 한 몇 살, 되어서 살 될 때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활발했죠.
5: 예.
3: 그래서 그 어떤 그 교회의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신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5: 네.
3: 그 당시에는 제가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 전에 아침 일어나고 30초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5: 네.
3: 아, 그럼 써주세요.
5: 네.
3: 써줄 것도 없고 알려드릴게요, 그냥 말로.
5: 네.
3: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 네.
3: 저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면은 저한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나타나 주세요.
5: 네.
3: 한 15초 뭐 그 정도 기도였어요.
5: 네.
3: 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5: 사실 그래도 간단한 미션이네요.
3: 네네.
5: 네, 어렵지 않네요.
3: 예, 예.
5: 네.
3: 그래서 이제 그날 밤부터, 예. 주일날 밤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잘 때 와이프는 이제 옆에 누워있고 자려고.
5: 예.
3: 저는 이제 앉아갖고, 네. 기도를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주위를 쳐다봐요. 어, 하나님 오셨나?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 아침 네. 또 했어요. 또 없어요.
5: 네.
3: 그래갖고 2, 3일 지났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아, 사람을 완전히 우습게 됐구나.
5: 네.
3: 뭐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농담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그 집사님한테 아, 집사님, 슈키엔드를 제가 일주일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더니 성경에서 나를 전심으로 찾는 사람한테 내가 반드시 나타나리라.
5: 네.
3: 한 성경 구절을 30개를 뽑았어요. 그분이.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예, 저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란 걸 믿습니다. 근데 안 나타나셨죠? 네. 계속 기도하세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아까 저희 둘째 애, 걔가 계속 찡얼거리고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우유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밤에 한 6, 7번을 깨는 겁니다.
5: 한 살, 두 살 됐나 봐요.
3: 한 살짜리가.
5: 네,
3: 아까
5: 네.
3: 그 말한 그 한 살짜리가.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뭐 잠을 못 자겠고 그 저보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어차피 밤에 깨 있으니까 네. 그럼 얘를 데리고 가서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면 어떠냐. 뭐 좋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5: 사실 교대해야죠.
3: 네. 예. 근데 둘째는 저를 잘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일찍 회사 나가고 밤에 들어오면 또 일하느라고 방에 들어가서 네. 하니까 애들아, 그 둘째 애와의 교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를 아버지라고 인지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5: 네, 네, 네.
3: 근데 이제 제가 데리고 자면서부터 제가 이제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주고 하니까 네. 빵긋빵긋 웃고 그런 거예요.
5: 예. 눈도 맞추고.
3: 네. 그래서 한 2개월 흘렀어요.
5: 예.
3: 그때 이제 밤에 아까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네가 네 애 누구누구를 이렇게 사랑하지? 네. 내가 네가 걔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훨씬 사랑한다. 라는 굉장히 아. 짧은 멘트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제가 알게끔 확실하게 좀 나타내 주세요 그랬잖아요. 네. 그 지나가 보면 아,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냥 나다가 아니고 네가 너희 딸 누구누구로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너를 훨씬 더 사랑한다.
5: 확실하네.
3: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처음 소위 말하는 만남, 인카운터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제가 이제 제가 그때 뉴욕에 살았는데
5: 네.
3: 그 산호스잭의 서부 쪽에 출장 갈 일이 있었어요.
5: 네. 네.
3: 그래서 이제 그때 뉴욕의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네. 가는 비행기고 7시 비행기였기 때문에 집에서 한 5시쯤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날 다 짐을 꾸리고 이렇게 거실에 다 가방하고 다 해놓고 새벽에 일찍 제가 몰래 깨갖고 가기 전에 기도를 한 겁니다.
5: 네.
3: 하나님, 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출장 가서 집에 없는데 집에 없는 동안도 와이프랑 애랑 주님 잘 좀 이렇게 봐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이 뭐 즉시 나오셨어요.
5: 네.
3: 그래, 내가 봐줄 테니까 안심하고 가라. 근데 내가 너한테 하나 뭐 물어보자.
5: 예.
3: 이때까지는 너 와이프하고 애가 누가 지켰냐? 네가 지켰냐?
5: 아.
3: 그 다음에 너는 누가 지키냐?
5: 아.
3: 그 짤막한 그 번쩍하는 그거였는데.
5: 네.
3: 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실에서 네. 넉넉히 그냥 엉엉 울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방에서 뒷사람이 네. 밖에서 우는 소리가 나니까 네. 나왔어요.
5: 네.
3: 아니, 출장 간다는 사람이 비행기장에 안 가고 퍼져 앉아갖고 울고 있습니까?
5: 잘 이해가 안 될 때
3: 네.
5: 저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좀 아름다운 비유,
3: 네.
5: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비유를 했을
3: 네.
5: 때 쫙 들어오잖아요.
3: 네.
5: 거리가 먼 비유는 잘 안 들어오는데
3: 그렇죠.
5: 아주 근접한 비유를 할 때 근데 아이와의 그것은 정말 네. 너무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3: 예.
5: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교육자이신 것
3: 예,
5: 같습니다.
3: 예.
5: 자, 하나님을 이제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만나게 되신 건데요. 신앙의 깊이도 더욱 깊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3: 네. 그게 1990년이었습니다. 90년에, 이제 어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오늘 아주 그 좋으신 목사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오라고 제가 찾아갔어요. 그분이 방지 1 목사님이었어요.
5: 네.
3: 그분이 오셔갖고 한 대여섯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제가 뭐 30대니까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5: 네.
3: 그분은 아마 상당히 연세가 한 70세 네. 되셨고 그래서 제가 대뜸 목사님 한마디로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5: 예.
3: 당돌한 질문을 했어요. 아마 목사님은 속으로 야, 제가 되게 당돌하네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그런데
5: 예.
3: 가만히 계시더니 죄를 보는 관점이 틀려진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신앙이 얕은 소위 말하는 초짜라고 그러죠. 얕은 사람은 엄청난 죄를 있는데도 죄인지 모르고 지낸다. 그런데 신앙이 좀 성숙한 사람은
5: 네.
3: 죄 같지도 않은 죄, 아주 뭐 그냥 좁쌀 같은 조그만 죄도 무지무지하게 큰 죄를 느낀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결국 죄를 보는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때 저는 아까 하나님도 이렇게 만나고 뭐 성경도 보고 했지만 죄를 잘 몰랐어요, 솔직히.
5: 예.
3: 그냥 좋았던 거죠, 그죠? 근데 그 말씀에 저를 완전히 깨셨어요. 그 죄를 저를 쳐다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막 제가 드르르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낀 게 그 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강도라는 게 우리의 여름에 홍수지면은 예. 그 맨홀에서 도시 맨홀에서 막 역류하지 않습니까?
5: 맞습니다.
3: 맨홀에 그 쇳뚜껑이 덮어 벗겨지고 막 시커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저한테 연상이 됐어요. 연상이 되고 또 이제 그러면은 모래주머니 싸갖고 그거를 이렇게 막으려고 쌓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또 그냥 역류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가 갖고 있는 죄를 아무리 이렇게 좀 뭐 선행도 하고 뭐 좋은 마음도 하고 이웃도 도우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오호라, 응? 나는 그 괴수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표현이, 물론 그분이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기도도 하고, 그 좀 세월을 통해서, 그게 뭐 철저하게, 이게 죄 문제를 저 가지고, 야, 이효수, 너, 안 돼. 너 죄투성인데, 속은 시커멓고, 죄가 그냥 아까 맨홀에서 시커먼 물이 역류하듯이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서서히 좀, 뭐랄까, 좀 성숙됐다 그럴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5: 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면은, 인생 자체, 그리고 네. 삶 자체가 달라지면서 성품과 태도, 네. 언행, 뭐 이런 것들이 많이
3: 다 바뀌고,
5: 바뀌게 되죠. 네. 주변도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네.
5: 이후에 그러면은 한국은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3: 이제 한국은 네. 2000년도 초에 네. 제가 미국에서 좀 일을 하고 있다가 한국에 이제 어떤 비즈니스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IBM. 네. 한국 IBM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좀 도움이 필요했어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그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 IBM 연구소를 한번 세우면 좋겠다 그런 좀 그 디맨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사명을 띠고 제가 한 2, 3년 정도 한국에 왔어요. 와갖고 연구소도 세우고 아까 그 비즈니스도 이제 잘 끝을 내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끝을 내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삼성전자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전사적으로 좀 소프트웨어를 좀 리드할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좀 관심이 있으면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이제 제가 그때 미국에 한 25년 살았을 즈음이었습니다.
5: 네.
3: 그리고 이제 마침 또 애들도 대학을 다 가고 또 홀가분한 상태였죠. 그래서 아, 한국에서 그 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저렇게 삼성전자에 필요하다니까 가서 한번 공헌을 해보겠다.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5: 그 모든 게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3: 분명히
5: 있으셨겠죠.
3: 예. 그러니까 네. 한국에 오게 된 것도 그렇고
5: 네.
3: 오게 된 걸 다시 이렇게 제가 거꾸로 보면은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는 뭐 전혀 종교도 없을 때고
5: 네.
3: 뭐 세상 물정도 잘 모를 때고 그런데 미국의 그 광야 같은 생활을 한 20년을 통해서 단련을 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셔갖고
5: 예.
3: 또 신앙도 주시고
5: 네.
3: 또 그래서 영적인 면 또 지식적인 면으로도 많이 또 이렇게 배우게 하고
5: 네.
3: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5: 아, 네. 이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이 변화와 미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실 것 같은데요.
3: 네.
5: 가장 획기적인 기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3: 아무래도 AI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요.
5: 네.
3: 요새 뭐 이렇게 미디어 신문이나 TV 뭐 유튜브를 보면 AI가 안 나오는 때가 없고
5: 맞습니다.
3: 이제 대표되는 게 이제 ChatGPT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요새 뭐 안 쓰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5: 예.
3: 근데 그게 아주 획기적인 그 기술이었죠. 우리가 쓰는 한국말로 말을 질문을 하면은 내가 아는 한국말로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금방. 그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문가들만 AI 전문가들만 AI를 썼는데 지금은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거든요. 뭐 학생, 집에 주부, 오피스의 개인 등등. 그래서 저는 그걸 AI의 민주화라고 좀 부릅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5: 예.
3: 지금 나온 지가 이제 불과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 네.
3: 근데 지금의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AI고, 그러니까 생성형 AI,
5: 예.
3: ChatGPT.
5: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3: 이렇게 올라갑니다.
5: 예.
3: 이렇게 올라가고, 저도 이제 집에서 많이 써봅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책도 쓰면서 써보기도 하고,
5: 네.
3: 또 흥미로워서 써보기도 하고,
5: 네.
3: 이게 뭐,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뭐 15세기, 16세기
5: 네.
3: 최근에 그 다음에 관련된 뭐 구절도 해주고 더 물으면은
5: 네.
3: 히라버 원문까지
5: 예,
3: 예. 히브루어로까지
5: 예.
3: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응용해야 된다 등등. 그래서 저는 그 AI 툴을 가지고 저는 한 4개월 동안 성경을 다시 공부했어요. 시약만.
5: 야, 예.
3: 완전히 솔직히 이런 말하면 좀 건방지지만
5: 네.
3: 작년에 제가 이 성경에 대한 그 뭐랄까 어떤 이해도
5: 예.
3: 지금하고는 하는 것 당차예요.
5: 아.
3: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뭐 별걸 다 해줘요.
5: 네.
3: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
5: 네, 네. 되게 속도도 빠를 거 아니에요.
3: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네. 수련회 수양회를 하려고 그래 기획서를 좀 짜죠.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4: 성경을 차라리 20초 동안 정리해달라고 하면 간단한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다. 이게 다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한데 30분 동안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건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간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끝없이 달아나고 있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애태우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서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달아나는 인간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숨바꼭질 이것이 이제 성경서사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알 것 같긴 한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그 로마의 학자인 롱기누스는 숭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숭고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크기예요. 없으면서 있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들의 지정학적 맥락과 관련시켜 봐야만 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속에 등장했던 바벨로니아나 아시리아나 신바벨론 제국,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 제국, 이런 그 제국들이 각축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렵게 생을 이어가야 했죠. 그런데 제국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이야기를 보더라도 창조는 신들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되고 전쟁은 폭력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에 의해서 힘을 장악한 자가 힘을 잃은 자, 패배한 자를 함부로 지배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는 세상이죠. 이것이 신화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제도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제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악마적인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제국에 의해 짓눌렸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창조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는 폭력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그 제국이 보여주고 있는 창조 이야기와 완벽하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폭력과 파괴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있는 세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숨결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 조각나지 않은 세상.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창조의 본질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숨결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의 으뜸가는 생애 태도는 아낌, 존중,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끼지 않고, 그건 뭐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 역사, 기타 모든 것들 다 포함입니다. 아끼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 모순 속에 빠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얘기함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근원적인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맑아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비추어낼 수가 없겠죠. 이게 인간의 보편적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이제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일을 통해 낙원 밖으로 쫓겨난 인간은 제국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덴 이후에 태어났던 첫사람 가인이 형제의 살해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게 될 어두운 운명을 그대로 암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을 찾아와 물으시죠. 내 동생이 어디 있냐고 질문합니다. 가인은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침묵 속에 답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 나는 너를 내 동생을 지키는 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인간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아름다워집니다. 너와 내가 무관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가인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의 비극성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폭력이 어떻게 증대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람에게 노래 같은 것들 보면 나에게 조금만 상해를 입힌 자를 내가 죽여버렸다고 자랑합니다. 폭력이 자라나죠. 그래서 슬프게도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을 무화시킬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것이 홍수 심판인 것을 알 수 있고 홍수 이후의 역사 또한 그렇게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수 이후에도 이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맞서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주 어두운 창세기의 초대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소위 믿음의 아버지들의 이야기는 늘 뭘 보여주고 있냐면 형제 간의 갈등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도 그렇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아주 깊은 갈등 속에 있어서 형제들이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고 설득됩니다. 그러나 갈등을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인...

연애 한계로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이야기는 결국 화해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에덴 이후에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갈등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화해를 통해서 어떻게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고심이 창세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애굽이라고 하는 전제적 상황을 내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로 상징되고 있는 애굽의 세계는 끝없이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희생과 피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하나의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호사스러운 삶을 누리기 위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희생이 당연시 되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죠.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모세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뭡니까? 나는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 보고 듣고 아시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정보를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에 내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이 불의한 역사를 의의 방향으로 이끌기로 작정했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열 번의 재앙 이야기,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이런 것들이 벌어진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시내산 앞에 그들이 당도했을 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과거에는 정보가 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왕과 사제 계급만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뜻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뭇 백성에게 알리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 자체가 새로운 현실이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 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내 뜻은 이러한데 그대들이 내 뜻에 동의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대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대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동의를 구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언약의 파트너로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했을 때 비로소 그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데, 그 언약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모순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역사를 대속하는 존재,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존재로서 소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죠. 욕망의 문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완벽하게 타자들과 어울려 사는 그런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임을 성경은 거듭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인류사의 새로운 백성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가야 할 그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땅의 비옥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언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적대관계에서 파악하지 않고 경쟁관계로만 파악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그곳에 있으면 내가 고향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곳에 있으면 내가 나답게 있어도 괜찮은 곳, 바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렸지만은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자유를 향한 대장정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일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라에 속해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러므로 그렇게 출애굽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펼쳐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을 펼친 것을 하나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설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그들의 입장에 되어보고 그들의 살 권리를 존중해주고 그들을 환대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토라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도 결국은 왕정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었고, 왕정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따뜻한 형제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지배와 피지배가 갈리는 그런 세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결국은 스스로 극복하려고 했던 제국의 길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사람들은 말하지만, 사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백성들을 동원하기 시작했고, 동원된 백성들은 노예처럼 자유를 잃고 강제 노역에 가까운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명분은 아름다웠지만은 애굽으로의 귀한 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대를 이었던 르호보암이 학정을 계속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비롯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후에 드러나고 있는 역사서의 우울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끝없이 하나님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그 심판 가운데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돌이키고 다시 기회를 주셨는지, 다시 받은 그 기회를 또 까맣게 망각해버리고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의 반복,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가 굉장히 많았겠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같은 성문서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잠언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가치관을 내면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벌받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언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응축한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 잠언의 모든 메시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펼쳐간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하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의 세계관이 작동되지 않는 현실이 너무 많아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내가 복받아야 하고,
악인들은 벌받아야 마땅한데 이것이 인과론적으로 맞는데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그 극단적인 경우로 등장한 것이 욥기 같은 책이죠.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건가? 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를 대접해 주지 않을 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게 욥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바스 빌다스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세 친구들은 전통적인 지혜를 상징합니다. 죄가 있으면 벌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까닭은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똑같은 도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욥이 그렇게 큰 죄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욥기의 세계관입니다. 전도서의 세계관은 우리가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얘기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헛됨,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한 단어는 바람, 입김 그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를 설파하는 책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는데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인간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내 손아귀를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서 이것은 붙잡을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은 항속적으로 나의 통제 속에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게 전도자죠. 그러니까 내가 붙잡았던 것, 너무나 소중하다고 여겼던 가치들이 내게서 빠져나갈 때 인간은 속상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단일합니다.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불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살아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한껏 살아내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 전도서도 끝부분에 가면은 젊은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경외하는 삶이에요. 경외하는 삶이란 뭡니까? 내 일상이 때때로 힘겹다고 할지라도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빛나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도서의 세계입니다. 세계관이 점점 확장돼요. 시편이라고 하는 세계는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 시편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계는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신 것 같아서 행복하고 내 삶이 무한히 값지다는 사실을 느낄 때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찬양입니다. 또 하나는 내게 가장 가까이 계셔야 할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때때로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이게 인생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시편 세계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들이 다 담겨 있어서 시편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내 얘기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기도를 해야 할 까닭이 거기에 있는데 그러나 시편 세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기기도 하고 또 율법이 주고 있는 그 든든함에 대해 찬양하기도 하고
또 아주 선한 왕들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순간 우리는 인생의 고달픔 이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을 찬양으로 바꿔가는 것이 시편 세계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지점에 있는 것들이 예언서인데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된 까닭은 뭐냐면 종교와 권력이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맺어졌던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역사를 만들라는 것인데 왕들도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또 종교인들조차 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 착종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스피커로서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죠. 그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정념에 사로잡혔다.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어떤 그 감정에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들이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은 언제나 그 출애굽 정신에 비추어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출애굽 정신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지배하는 자들은 여전히 호의호식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지를 살피지 못하는 거죠. 예언자들은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정치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꾸짖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언어는 사뭇 날카롭습니다. 때때로 망치의 언어로 사람들의 그 굳어진 마음을 타격하기도 하고 날카로운 비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쪼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디에서나. 그러나 동시에 예언자는 비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꿈꾸게 해주시는지를 일깨워줘서 그들을 일으키는 것도 예언자들의 직무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을 관통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봤지만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점점 죄로 향하게 되고 죄가 제도화 되었을 때 제국이 등장하고 제국이 사람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할 때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고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왔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꿈이 몸을 입고 등장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자, 오늘 주제가 아니, 마음의 추리닝을 입자?
2: 네, 마음의 추리닝을 입자.
1: 통하려면?
2: 통하려면 입자. 마음의 추리닝을 입자입니다.
1: 와.
2: 아마 오늘 우리 네. 저희 성도님들 다 함께 여기 방송국 오시면서 의상에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1: 그래도 방송국에 오시는데.
2: 네, 그리고 진주 목걸이 좀 가짜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여기 오시면서 얼마 뭐 브로치, 뭐 신발 이런 거 많이 신경을 쓰셨겠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장소에 맞는 옷이 있답니다. 주일날 저는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때 초원의 집이라는
1: 그 외화 시리즈 있었어요.
2: 네 그렇죠 미국 드라마 있었습니다. 그 초원의 집 아세요?
1: 맞아요.
2: 그 미국 드라마인데요. 그 이렇게 농부죠.
1: 그렇죠.
2: 그리고 이제 딸들이 몇 명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멜빵 바지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주일이 되면 옷을 아주 이렇게
1: 쫙 차려 입고
2: 그렇죠 차려 입고 네. 그리고 모자도 쓰고
1: 맞아요
2: 그리고 여자애들은 드레스 입히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전 너무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렇게 차려 입는 것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는 것 그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의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함께 이제 신앙생활했던 청년부에게 전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주일날 보통 청년들이 다 청바지 입고 오고 뭐 여러 가지 그냥 편한 복장 입잖아요.
1: 그렇죠.
2: 운동화 신고 오고. 네. 우리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주일날은 그냥 양복을 한번 입어보자.
1: 와, 좀 차려입고
2: 그렇죠. 왔다. 청년들도 다 검정색 구두 신고 네. 그리고 뭐 그렇게 아주 결혼식장 갈 때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로 좋은 옷, 최고로 예의를 갖춘 옷 그 옷을 입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그러면 얼마나 그 자체가 감격이겠는가. 젊은이들 수백 명, 수천 명이 주일날 정말 결혼식장 가는 것도 아닌데 최고로 좋은 옷을 이렇게 탁 입고 오고 자매들도 이렇게
1: 최고로 좋은 옷.
2: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몸매를 최대한 감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의 바른 옷으로 이렇게 탁 입고 오늘 오신 너무 우리 집사님이시죠? 너무 와, 느낌 좋으시죠?
1: 진짜로요?
2: 그러시죠. 아. 저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그렇게 차려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은가? 하나님과 통할 때,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게 통하고자 할 때, 인생을 살다가 나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옷 말고 마음의 옷은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처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이제 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네. 예배당을 이제 증축하려고 허물어 놨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건축하시는 한 장로님께서 아들 둘을 데리고 이 예배당이 다 지어지기까지 우리가 저녁 9시만 되면 기도를 하자. 와서 30분이라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었고 그때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을 갖게 된 남자아이가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그때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증축도 되고 그랬는데 그 기도에 이제 습관이 있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나는 나이가 먹더라도 집은 교회 근처에 얻어서 저녁이든 아침이든 저녁에 내 삶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하루 일과 다 보내고 나서 네. 예배당에 잠깐 가서 기도하고 가자. 네. 집에.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배워진 거예요. 그 구시기도가 참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물도 나오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 눈물은 이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세상은 공회가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안팎으로 때가 끼는데 네. 눈물을 통해서 그 안팎의 때가 같이 씻겨지고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마다 기도하러 예배당을 가자. 그래서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갔을 때 보통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렸을 적에 권사님들하고 철야 예배하던 습관이 들어져 가지고 네. 장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아예 무릎을 다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할 때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를 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의식을 떠보니까 주위가 조용한 거예요. 네. 그러고 봤더니 제가 잠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7시까지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1: 그 상태로.
2: 이 상태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여기에 빨간 도자기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찰 집사님이 이제 예배당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무한하잖아요.
1: 그렇죠.
2: 이게 잤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사찰 집사님 오는 것 같으니까, 지어, 아버지, 아, 지어, 아버지. 그러다가 이제 사찰 집사님 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오늘 기도도 못하고 그냥. 막 그렇게 가던 추억이 있어서,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50세, 60세, 70세가 되어도 정말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렇게 저녁에 잠깐 5분이든 10분이든. 근데 이제 5분 기도하다가 은혜가 되면 뭐 10분 기도하게 되고.
1: 그렇죠.
2: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성악과가 되면서 제가 어떤 옷을 입게 됐냐면 양복을 입게 된 거예요.
1: 정장.
2: 정장을. 네. 이렇게 오늘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 그렇죠. 이렇게 입고 오신 것처럼 줄이 딱 잡힌 정장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장을 입고요. 예배당에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그전에는 맨날 뭐 추리닝만 입고 다녔었어요. 아니면 면바지.
1: 그러니까 편한 복장으로.
2: 그렇죠. 정말. 내 무릎이 구겨져도
1: 상관없는.
2: 상관없고 금방 다시 펴지는. 그런데 이제 성악과 학생이 되면서 아르바이트도 할 일이 생기고 학교에서 연주가 할 일이 멋진 일이 생기면서 양복을 입고 다니는데 저녁에 예배당에 기도하러 갔는데요. 무릎을 꿇으려고 그러는데 무릎을 못 꿇겠더라고요. 왜 못 꿇는 겁니까? 바지가
1: 아 무릎 나올까봐
2: 바지가 아, 무릎...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서 바지가 구겨지면
1: 그렇죠.
2: 아 이거 나 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 이거 구겨지면 이거 다시 세탁소 가서
1: 또 다려야죠 또.
2: 또 다리거나 그리고 이게 기도가 이제 30분 이상하면요 잘 안 다려집니다. 네. 그러면 다시 빨아야 됩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아깝다. 기도 한번 하는데 내가 이거 바지를 베려야 되나? 주여 제가 오늘은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1: 바지 주름 안 가게.
2: 바지 주름 안 가게. 주름 가면 버려야 되니까.
1: 야 그거 되게 신경 쓰이겠어요.
2: 네. 아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해도 살짝 주름이 가거든요. 그렇다고 기도를 서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날 기도가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3: 안 됐어요.
2: 그날 기도가 은혜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뭘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꾸 신경이 여기에 그렇죠. 가 있는
1: 바지 주름으로 가 있는
2: 갈까 봐. 그리고는 예배당에서 나오면서 하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추리닝을 입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복장이다. 근데 그 추리닝이라는 거는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한 옷을 말하거든요. 요즘 추리닝이야 워낙 막 이렇게 추리닝을 막 이렇게 막 몸에 딱 달라붙고 막
1: 또 패션 아이템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2: 패션 아이템으로 넣었지만 네. 아마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잘하셨을 때는 그때는 추리닝이라는 게 막 무릎 나오고 그렇죠. 뭐 이렇게 막 또 엄청 해지고. 길게 입어요. 길게. 네. 길게 입고 주머니 늘어나 있고
1: 고무줄 뛰쳐나와 있고
2: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추한 거, 막. 맞아요. 남편 입다 안 입은 옷도 엄마 입고, 또 막. 그러니까 아무 데나 철폭 앉아도.
1: 그러니까.
2: 편안하고, 뭐 밥 먹다 국물 튀어도.
1: 다음에 빨면 되고.
2: 다음에 빨면 되고, 또 안 빨면 되고.
1: 맞아.
2: 뭐 들어오지면 버리면 되고. 그런 옷. 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은혜 받고 하나님과 통하는 옷은 멋진 옷이 아니라, 멋진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저 누구예요? 하나님 저 사회에서 성과 이만큼 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교회에서 봉사 이만큼 했어요. 제가 아니면 저희 예배당 중축 어려웠어요. 하나님 제가 개척한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예요. 하나님 저 뭐예요? 사람마다 그런 멋진 그 옷이 있거든요.
1: 그렇죠.
2: 줄 이렇게 쫙 잡힌 옷, 풀 매긴 옷, 내 자존심, 막 내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성과물. 아, 그런 걸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하기가 어렵구나. 하나님, 저는 국물도 묻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릎도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실망이 돼요. 네. 그 마음을, 마음의 추리닝을 입을 때 하나님과 그렇게 통하더라고요. 네. 저는 신앙의 교만함이 생겼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이렇게 신앙의 종교의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새벽 찬양대의 지휘자까지 한 거예요. 우와. 새벽 기도에 찬양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연습을 4시 반에 하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성가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시 반에 오세요. 이렇게 어른들이. 그럼 이제 그때 성가대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4시 55분까지. 그리고는 5시 새벽 기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1: 매일이요?
2: 매일. 1년 6개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약간 살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많은데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구만.
1: 나는 매일 나오는데.
2: 나는 매일 나오는데.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도 매일 나오는데.
1: 맞아.
2: 장로님 오늘 또 빠지셨구만. 야. 믿음이 의심스러워. 권사님 또 오늘 안 나오셨네. 주여, 저는 감사합니다. 맨날 나오니까요. 야.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마음의 그 교만함이
1: 그러네요.
2: 막 하늘을 찔리는 거예요. 왜냐? 월요일 날부터 뭐 주일 그렇죠. 예배들이죠. 저녁 예배도 꼭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약간 이제 손가락질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 야. 어머, 어쩜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려?
1: 맞아.
2: 드라마 보는 건가? 장로님 또 스포츠 보러 가시는구만. 나는 저녁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도 드리고. 야. 철야 예배도 드리고.
1: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려요.
2: 예배 다 드렸죠. 새벽 기도 이제 지휘자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사람이 뭔가 살다가 실수하고 죄를 짓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에 또 혼자 나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죄를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가야지.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요, 정말 제가 요셉처럼 정말 유혹을 피하려고 하다가요. 제가 진짜 유혹에 못 이겨서 오늘 제가 죄를 저질렀네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조용해지고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죄가 너를 유혹하지 않았잖아. 제가 그래서, 에? 이건 뭔 말이야? 죄가 너를 유혹한 게 아니라 네가 죄를 유혹했잖아. 죄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가서
3: 저기 저랑 좀 놀아보시려고요.
2: 그리고 네가 죄를 지었잖아.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죄가 저를 유혹했는데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1: 용서해 주세요.
2: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속 한쪽으로 아, 난 참 정말 신앙이 있어. 이 저녁에 또 나와서 회개하는 거 봐. 이렇게 또 교묘하게 기도하면서 속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죄가 너를 유혹하지 않았잖아 라고 했을 때 제가 알았어요. 아, 죄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죄를 유혹했구나. 그리고 그 마음의 끝에서 마음의 추리닝을 잊게 되더라고요. 너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한마디 고백했던 게, 하나님, 제가 죄를 사랑합니다. 근데 눈물이 하나님, 제가 죄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죄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본질적으로. 제가 저를 유혹해서 제가 죄를 졌다고 얘기하고, 다시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웃긴 일입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1: 그냥 죄송합니다.
2: 그냥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1: 뜨겁게.
2: 네. 피부가 실제로 뜨겁다고 느낄 만큼 되게 뜨겁더라고요. 근데 또 마음의 메시지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안다.
3: 내가 너 누군지 모르고 사랑한 거 아니다. 네가 죄를 좋아하는 거 내가 알고 너를 사랑하는 거다. 그걸 누구만 모르는 거야?
1: 나만 모르는
3: 거야. 저만 모르는 거야.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신앙에 행위에 열심히 없는 자들을 손가락으로 속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다녔는데 그걸 깨달은 순간 멋진 줄 잡고 있던 제 신앙의 프라이드가 순간 추리닝으로 확 바뀌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싹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신앙에 열심이 없는 사람을 봐도 마음의 손가락질이
1: 안 되죠.
3: 안 되고 그냥 그분들이 더 신앙의 기회를 얻을 그걸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야 나는 진짜 뭐 이러는데 저 사람 말이야 저 11조도 안 하고 아 저거 지가 먹으려고 말이야 아 먹고 뒤질 거야 아마 아 믿음 완전 없어 새벽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철야 예배도 안 하고 말이야 예배를 소홀히 해 이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를 그 다음에 가도 이렇게 마음에 빳빳한 걸 입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를 입고 가게 되는 겁니까?
1: 추린.
3: 마음의 추린. 여러분 최근에요. 저는 요즘에 잘 나가다가 잘 안 나가고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3: 사업 잘 나가다가
1: 네. 저 요즘에
3: 힘들어요. 옛날에 그 장로님 이름만 대면 전부 다 아는 분이었어요.
1: 맞아요.
3: 근데 이제는 이름을 대도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옛날에 막 권사님 막 몸매가 장난 아니었어요. 애 낳기 전에. 애 낳고 나니까 막 완전 장난, 유머가 돼버린 거예요. 몸매가 유머. 유머 1번지, 몸매가. 옛날엔 사람들이 나한테 막 지나가다가도 막 나를 쳐다봐줬는데,
1: 맞아요.
3: 이젠 집에 있는 남편도 나를 안 쳐다보고. 옛날에는 정말 뭐 설교가 잘 될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설교가 내가 하고도 내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는 날이 삶의 무대를 오래 경험해 보셨으니까 다 있으시다는 걸 아시잖아요. 어쩌면 요즘이 아마 그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지셨는지도 몰라요. 주님 제가 전엔 잘 나갔는데 제가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었고 나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런데 이제는 예전만한 집에도 못 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도 많이 떨어졌고 주님 저는 인생을 너무 지금 정말 이 말년이 제가 너무 비참하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비참한 때가 아니죠.
1: 그렇죠.
3: 마음의 추리닝을 입을 때가 온 거죠. 아,
4: 네.
3: 이제는 내 잘난 맛에서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만났었던 때가 아니라
1: 네.
3: 내가 진짜 내가 고난 중에 내 자존심이 상하는 중에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할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사업체가, 내 주변 환경이, 내 친구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고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진짜 기도할 때인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죠.
1: 사람들은 그때를 실패했다거나
3: 그렇죠.
1: 좌절할 순간으로 파악하는
3: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죠. 꽃 떨어지면 뭐가 시작됩니까?
1: 열매.
3: 열매가 시작되죠. 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꽃이 떨어지고 나서 열매가 맺혀져야 그 열매 안에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열매 안에 씨앗이 몇 개 있는지는 알 수 있대요. 근데 그 씨앗 안에 열매가 몇 개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잘난 맛의 꽃이 떨어져야 돼.
1: 떨어져야 돼.
3: 내가 줄 쫙 잡히고 오늘처럼 이렇게 쫙 입을 이런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이 떨어지고 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소통이 되면서 이제는 잘난 맛인 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인격으로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을 담아서 세상에 이렇게 꽃이처럼 줄 때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요즘에 교회에 기쁜 일이 있으시면 마음껏 기뻐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혹시 개인적으로나 교회에 만약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전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잘 못 나간다 라고 하면 지금은 교회가 위험한 때가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4: 아멘.
3: 저희가 자원해서 추리닝을 입을 때도 있지만
1: 그렇죠.
3: 하나님께서 너 추리닝 입어라. 너 이제 추리닝 입고 나하고 깊게 만나자. 근데 그때 저희는 그걸 거부하는 거죠.
1: 그러니까 그 꽃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그 꽃을 그렇죠. 억지로 막 접착제를 막 붙여놓고 있고 막
3: 수간 접착제를 붙이려고 막 그거. 주여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주여 저 이런 놈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놈인데 진짜 정말. 주여 저는 이렇게는 안 돼요. 제 자존심 살려주세요. 그리고 자존심 살려달라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꽃이 떨어지고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깊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열매로 거듭나는데 거기서 계속 꽃에다가 본도 붙이고 있으니까 울면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매우 매우 속상하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만약 또 앞으로 삶을 이렇게 사시다가 삶의 무대를 꽃이 떨어질 때가 오면 아 하나님이 나보고 추리닝을 입으라고 하는 때인 것 같다. 주님 제가 추리닝을 입겠습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추리닝으로 제가 갈아입고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에 그냥 마냥 좋아서 하던 때하고는 또 정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겨울인데요.
1: 그렇죠.
3: 가을에 단풍이 색이 빨갛지 않습니까?
1: 네.
3: 그게 왜 빨가냐면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영양분을 다 뿌리로 가져가기 때문이랍니다.
1: 그래서 색이 변하는 거죠.
3: 그래서 색이 이제 빨간, 이게 빨간색이 되는 거죠. 노란색이 되고. 말라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3: 전에는 초록색이었잖아요.
1: 맞아요.
3: 예. 네. 그런 것처럼 삶의 겨울이 올 때가 있는데 그게 마음의 추리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그 영양분을, 더 그 은혜를 뿌리 깊이 내리는 과정이니까 겨울을 거부하지 마시고 이 겨울을 믿음으로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주제는 이 소통의 열쇠네요.
1: 네. 그죠? 소통의 열쇠. 네. 쇠떼라고도 하죠.
0: 쇠떼, 쇠떼.
1: 쇠떼, 쇠떼. 쇠떼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를 열고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2: 열쇠.
1: 열쇠. 열쇠. 요즘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0: 키. 키, 버튼.
1: 집사님, 키가 열쇠입니다. 자, 키가 열쇠죠? 네, 키는 열쇠.
0: 아니, 저, 특별히 네. 말씀 못 하시고, 아, 키!
1: 네, 키!
0: 키, 키, 키, 키!
1: 그렇죠, 우리 집사님,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속으로는 맞히신 거예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견고한 문이라도 비밀번호를 알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견고한 곳이라도 키가 있으면
0: 들어갈 수 있죠.
1: 그래서 오늘은 소통의 키에 아주 중요한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감하고 연관됩니다. 감.
0: 감?
1: 감.
0: 감. 요즘 최고죠, 감.
1: 그렇죠. 네. 감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비가 온다. 네.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시네요. 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가 온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이제 아무리 추워도 떨어지면 안 되는 감 하나를 소개하려고요.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0: 아, 자존감.
1: 자존감.
0: 자존감.
1: 자존감하고 되게 비슷한 게 있는데 되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자존?
0: 아, 자존심.
1: 자존심.
0: 그게 다른 겁니까?
1: 그렇죠.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냥 짝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짝퉁을 써보신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비슷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르거든요.
0: 결국은 티가 나죠.
1: 그렇죠. 네.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거 짝퉁이구나, 너. 근데 이 자존감이 아주 중요한데 사람들은 보통 저희는 자존심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자존심. 나 이런 자존심은 맞죠. 있어. 뭐 그런 거 있으시죠?
0: 나 자존심 강한 여자야.
1: 그렇죠. 나 자존심 빼면 시체야.
0: 아, 그럼.
1: 물론 살을 또 좀 있긴 해. 근데 나는 자존심이야. 난 완전 자존심. 그리고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0: 맞아요.
1: 근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자존심은 내가 잘났다는 마음입니다.
0: 내가 잘났다는 마음.
1: 네, 나 잘났다. 우리 아이 공부?
0: 잘한다.
1: 잘한다.
0: 1등한다? 네.
1: 우리 남편 돈?
3: 잘
1: 번다.
0: 왕창 번다. 네.
1: 우리 남편 집도 잘 안 들어온다. 아우,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우리 남편 나한테 너무 잘해줘. 뭐, 나밖에 몰라.
0: 나밖에 몰라.
1: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어느 날 남편이 나밖에 모를까요?
3: 아니요.
1: 나만 몰라. 나만 몰라.
0: 아, 나만 몰라.
1: 나만 몰라. 다 알아.
0: 야.
1: 다른 자매님들이 내 남편을 다 알고.
0: 맞아, 맞아.
1: 나만 내 남편을 잘 모르고. 나만 내 아이의 속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낳았는데 내 아이 속을 나만 모르고 다 지 친구들하고 그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이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겨진 자존심이 여러 군데 오는데 여성들인 경우에는 아이 낳고가 제일 먼저 온대요. 아이 낳고. 우리 집사님들 아이 낳아보면 몸이 전보다 어떻게 되나요?
0: 불어요?
1: 불어요.
0: 불어요.
1: 원래 분 분도 있는데 원래 부른 데다가 더 불죠. 그리고 이제 옷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3: 맞아요.
1: 합창이 나오네요. 자, 이게 베토벤의 합창이 나오네요. 옷도 안 맞고. 그리고 이제 스타일도
0: 안 나와요.
1: 그리고 구겨지고
0: 구겨져요.
1: 막 이게 안 나오고 뭐 어가 이렇게 도무지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 그냥. 전에는 지나가면 막 남자들이 이렇게 쳐다봤는데.
0: 맞아.

0: 잘 나갔는데 정말 나 사랑 많이 받았는데
1: 많이 받았죠.
0: 이제 사랑도 못 받고 이젠 천도꾸러기가 된 것 같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 같고 그리고 나 없어도 세상은 합창이 나오네요. 이야 이거 뭐 오늘 아주 한이 사무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 여기까지 한이 사무쳐가지고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 좀 안 나갔더니 교회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이게 교회가 저희 사전에 연습도 안 했는데 그냥 마음이 하나가 되네요. 그리고 막 나 없어졌는데도 막 남편이랑 애는
2: 안
0: 살이 더 포동포동 치고 축제 분위기 축제 분위기 막 새 엄마 고르고 막 난리 야 어떤 엄마가 좋냐고 물어보고 막 그래서 나 없어도 세상은 너무 잘 되고 나 없어도 우리 교회는
1: 너무 잘 되고
0: 나 없어도 성가대는
2: 잘 돼
0: 지휘자님이 어머 우리 박 집사님 없으면 엘토 안 돼요 그런데 나 없으니까 화음 더 잘 되고 자꾸 이상한 소리 내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꼭 한 명.
1: 그 사람이 나요.
0: 우리를 위해 나셨다. 안하기. 이런 분이 내가 없어지니까 없어지고 완전 야. 하모니 되고 막 교회 부흥되고 막 새로운 전도사님 오셔서 더 은혜 받고 막 나 까는 소리만 자꾸 들리고 자꾸 그러면서 이제 아 세상에 나는 잘나지 않았구나. 내 아이도 잘난 줄 알고 내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 내 아이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많구나.
1: 그렇죠.
0: 아, 나 정말 설교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내 앞에서만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뒤에 가서는 전도사님 발음 안 들린다고 그러고 아유 전도사님은 왜 했던 얘기를 또 하냐고 막 그러고 그러면서 아, 속상한 잘 나간 줄 알았는데 안 잘 나가. 그 안 잘 나간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거든요.
2: 아멘.
0: 이 자존감이라는 말은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입니다.
1: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
0: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다.
1: 네.
0: 나 이제 좀 잘나지는 않았지만 나 여전히
1: 소중해.
0: 나는 여전히 소중하다.
1: 난 소중해.
0: 그러니까 그 아주 유명한 화장품 광고 있잖아요. 나는 소중하니까요.
1: 나는 소중하니까.
0: 소중하니까. 소중한 거죠.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전사님은 잘나지는 않았을 수 있어도 소중한 거죠.
2: 아멘.
0: 그리고 잘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하다고요?
2: 소중하다.
0: 소중하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전 정말 방청객분들이 이렇게 많이 어떤 외적인 준비를 하는 교회는 처음 봤거든요. 엄청 저 위에서 준비를 막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그 준비한 거는 결국은 내가 어떻다라고 봐주기를 바라는 걸까요?
1: 예쁘다.
0: 그렇죠. 나 예쁘게 봐달라는 거예요. 네, 괜찮다. 어머 참 저 집사님. 괜찮다. 와, 우리 소개해 주신 우리 집사님, 아 눈이 저게 아우 너무 예쁘시다.
1: 맞아요.
0: 이런 거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예쁘게 했는데, 어머 집사님 파트라슈예요, 뭐예요? 완전 웃겨. 아 뭐야? 막. 엄청 동의하시네요 우리 집사님들. 제가 얘기하니까 지금 엄청 시원해가지고 와, 맞아. 와, 내가 파트라슈.
3: 유일하게 한 번만 안 웃고 계세요.
0: 그렇죠. 집사님은 얼굴이 굳어버리셨어요. 그냥. 이 파트라슈 내가 이제 파트라슈. 그러세요. 근데 그러면 열심히 이거 아이섀도우 엄청 이쁘게 하셨는데 그럼 기분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죠. 근데 이제 살짝 했어. 어머 집사님 그 눈에 그 느낌이요. 그냥 겨울 눈밭에 매화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뭐 어머 집사님 눈썹 문신하셨죠? 이러고 와 오래되니까 녹색이 되셨네.
3: 지금 야 지금 아주 사람 하나 들었다 놨다 하네요 지금.
0: 야, 거 보세요. 집사님 그거 하셨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사람이 상처가 되잖아요. 나 진짜 방송에서 예쁘게 보이려고.
3: 맞아.
0: 진짜 좀 방송에 은혜스럽게 나오려고 나 좀 했는데 네. 좀 예쁘다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요. 자 지금 순간.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지금 손으로 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매화라고 하면
1: 막 또
0: 막 너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자존감의 원리인데요. 자존감은 아주 크게 두 가지로 형성되는데 불러주면 자존감이 형성돼요.
1: 불러준다.
0: 불러주면.

0: 불러준다는 건 그렇게 믿어준다는 것이기도 하고 네. 그런 의미이기라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뭘 받을까요? 세례. 어떤 교회 갔더니 세례 요한에게 그 고난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도대체 어느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왜 세례 요한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1: 그때 받는 것만 들으시죠.
0: 그렇죠. 다 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1: 도난 받기를 잘했네요.
0: 그렇죠. 네. 세례 요한에게 뭘 받는다고요?
2: 세례.
0: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촥 임하면서 들리는 메시지가 두 개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아주 간단하면서 아주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너는 누구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2: 기뻐한다고요.
0: 자, 그런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건 엄마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가 다른 애보다는 사실 좀 얼굴에 질서가 좀 어긋났어요.
1: 객관적으로 보기에.
0: 객관적으로 보기에.
1: 그렇지, 그렇지.
0: 내가 봐도 좀.
1: 그 병원에서 간호사님들 평가에도.
0: 그렇죠. 근데 저거는 나를 닮아서 그런 거야.
1: 그렇죠.
0: 근데 그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미워 보일까요? 이뻐 보일까요?
2: 예뻐.
0: 이뻐. 이건 애를 낳아본 부모님만 아는 거예요.
1: 최고죠, 최고.
0: 그렇죠.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 애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3: 맞아요.
0: 다 똑같은 신발을 신고 다 똑같은 머리띠를 해도 엄마는 누구만 보일까요? 자기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오는 애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애는 3등도 못하는데도 자기 아이만 딱 보이는 거예요.
1: 그래서 열심히 응원하시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의미로 부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버는 거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는 사람은요. 돈 버는 것에 자기 생명을 바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 나는 공부하는 게 좀 의미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이 의미 있고 다른 건 별로 가치가
3: 없어요.
0: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집사님은 아, 나는 조금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꾸미는 거를 위해서는 뭐를 쓸까요?
2: 돈.
0: 돈을 엄청 쓰는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엄청 이거 엄청 쓰셔요. 그리고 아, 나는 몸매 가꾸는 게 좀 나는 의미가 둔다. 그러면 또 뭐 엄청 막 집안에 기구 같은 거 많이 사시잖아요. 막
1: 운동기구.
0: 이런 거 사시고, 그리고 또 플라이프 안에 오징어 빨판처럼 생긴 거 막 이런 거.
1: 사고 나면 멍드는 거.
0: 돌면 이거, 그런 거. 운동기구를 엄청 많이 사거든요. 예. 네. 그리고 새벽 기도 갈 때도 그냥 가지 않아요? 이런 거 하면서 가요. 성형제 끼고. 예? 네? 뭐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분은? 운동의 의미를 두니까요. 근데 여차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인간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건 창조주 절대자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가치와 의미를 뒀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내 피값을 주고 아, 너는 내가 샀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나의 의지다. 내가 사랑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거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값으로 바꾼 거다. 그래서 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첫 시점에 얘기해 주시죠. 너는 누구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리고 네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이전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애들을 보고 엄마는 기뻐하잖아요. 애들 보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의미. 그래서 자존감은 좋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참 소리. 하나님이 얘기하는 소리. 성경이 얘기하는 소리. 근데 어느 날 우리는 그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죠. 뭐 여자가 나이 먹고 그 나이에는 아파트가 이 정도 평수는 돼야 돼.
3: 맞아.
0: 여자가 허리가 뭐 26은 돼야 돼. 어머 나 36인데. 나는 너무 질서를 어긋났네. 아우, 그리고 애들이 그 정도 학교는 다녀야지, 뭐. 아이고. 사람은 다 뭐, 그런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1: 맞아요.
0: 뭐, 그래야 돼. 돈은 그 정도는 있어야지. 아니, 남편이 그 정도 돈은 벌어야지. 학교 그 정도 학교는 나와야 되지 않아? 너무 우리 박 집사님은 겸손한 학교 나왔어. 이름을 알리지 않아, 세상에.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못하지. 뭐 이런 소리가 막 있다고요. 에? 그런 소리가 막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맞아요. 우그러진 자존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어떤 자존감이요? 우그러진 자존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주 참 소리. 그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3: 네.
0: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세상에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고요. 고직 그래서 그런 사람, 그래서 전에 미국이에요. 네? 미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1: 아, 제가 아는 미국 맞죠? 미국.
0: 네. 다른 발음.
1: 미국에.
0: 미국에 그레이스라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요즘에 그 뭐 병이 엄청 돌잖아요, 한국에요.
1: 네.
0: 그때처럼 마마라는 게 돌았습니다. 마마. 그래서 마마가 돌면 열 곳이 핀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꾸 마을의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아이도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열 곳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흉이 지니까 어차피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니까 엄마가 그거를 이렇게 다 파줬어요. 손톱깎이 같은 이제 쇠 같은 걸로.
1: 파주지 말아야 되는데.
0: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얼굴에 뭐로 남았을까요? 곰보라고 하는. 흉으로 남은 거예요. 흉으로. 이게 얼굴에 다. 근데 우리 여집사님들은 너무 잘하실 거예요. 여자들은 얼굴에 뭐 하나만 생겨도
1: 네.
0: 엄청 난리가 나요.
1: 맞아요.
0: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1: 지금 다 손들이 다 여기다 올라갔다 그렇죠, 왔어요.
0: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메이크업 하려고 하는데 뭐가 나면 주일날? 너무 신경 쓰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얼굴 전체에 그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이제 아이가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남자애들이 짓궂잖아요.
1: 네.
0: 놀리기 시작하는 놀리죠. 거예요. 네. 괴물이라고 부른 거예요. 넌 괴물이다. 아, 얼굴이 괴물이야. 애가 학교에 온 거예요. 이제 집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엄마, 아, 애들이 괴물이래. 엄마가 아주 지혜롭게 얘기해줬어. 얘야, 이날이 언젠가는 올지 알았단다. 넌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어렸을 적에 우리 마을에 마마라는 아주 안 좋은 병이 돌았어. 그래서 너희 오빠도, 너 동생도, 그리고 이웃의 친구들도 매우 많이 목숨을 잃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만 살려줬어. 그래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이고 얼마나 귀중한 아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너 거울 볼 때마다 늘 확인하라고 너의 얼굴에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사인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거울을 볼 때마다 사람들 다 죽었을 때 너만 살려줬으니까 너는 너의 삶을 너만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넌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너의 이름도 그레이스.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란다. 그러니까 애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1: 아, 그럼요.
0: 이게 갑자기 괴물에서 갚을 수 없는 선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더니 아이가 너무 성격이 좋게 잘 큰 거야. 그래서 하버드 대학 로스쿨. 이제 법과에 전공하는 네. 곳으로 들어갔어. 최고죠, 뭐. 근데 여기서도 너무 성격이 밝으니까 남자친구들 그 파티할 때 네. 남자들이 원래 이렇게 파티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근데 우리 집사님들 뭐 파티를 그 한국에 이런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파티가 아니라 그 지하에서 하는 파티가 아니라 지상에서 하는 파티가 있어요. 예? 네? 자, 우리 집사님들 옛날에 세상과 짝하여 살 때 뭐 이렇게 좀 밟고 하던 그런 우리 집사님 많이 밟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anyway. 자, 그 파티가 아니라 지상에서 하는 파티인데 자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미국의 명문가의 남학생이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워낙 성격이 밝으니까 자기 얼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1: 아,
0: 안녕하세요. 저는 뭐 그레이슈라고 하는데요. 저의 뭐 댄스 파트너가 되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얼굴 보더니 어이! 어이! 어디서 이게 그냥 네 얼굴이나 보고 그런 얘기해. 한국 같았으면 만약에 이 상황,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그놈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또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나는 왜 이래?
1: 그래서
0: 엄마가 내 죄다. 내 죄야. 엄마가 죄가 많아. 그래서 근데 이 그레이스는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그 얘기 들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이 그레이스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아. 제 얼굴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남자가 꺼져! 아이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꺼지라고! 아, 그럼 다음에 얘기하시죠. 그리고는 또 다음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야. 안녕하십니까. 저랑 같이 댄스 좀 가주실래요? 야. 이 남자가 자꾸 꺼지라고 그러는데도 이 네. 여자가 계속 웃으면서 제가 제 얼굴에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잖아요. 제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제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자꾸 이 남자는 가라는데 이 남자가 어느 날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집니다. 하버드 대학에 그렇게 명문과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여자들은 아무리 이뻐도 조금 비슷한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한 얘기를 하면
1: 맞아요.
0: 화를 확 내는 거예요.
1: 그렇죠. 더 예민하게.
0: 봐요. 응. 더 예민하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쁜 연예인들도 열등감이 아유. 이때라고 하다고. 얼굴이 완전 축복이 받았는데도 네. 뭔가 열등감이.
1: 저도 때문에. 정말 심해요. 그게.
0: 편집해 주십시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뭔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확 일어나고 아무리 이쁜 여자도 조금 자존심 상하게 하면 확 일어나는데 네. 오, 이 친구는 너무 치명적인 얘기를 해도 계속 여유 있게 제가 제 얘기에 대해서 얘기해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시계를 주세요. 그래서 결국 둘이 결혼을 했어요. 와. 그래서 이제 남자는 미국 상원 의원이 되고 여자는 미국 하원 의원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그레이스인데 자 그거하고 되게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이요.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준 게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네. 여러분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할 필요도 있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또 자녀와 믿음의 후배들과 친구들에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죠. 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고 당신이 아주 특별히 소중하다라는 사람이지 그것이 당신의 상처로 평생 얼굴을 가리고 살아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의 얼굴의 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이 너무 인상이 안 좋아졌겠죠. 이거 얼굴이었는데 얼굴을 가리고 살아야 되니까 오하이오 주립교도소에서는 이거하고 반대의 얘기가 있어요. 오하이오 주립교도소에 재소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네. 어렸을 적에 부모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나 궁금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1: 안 좋아.
0: 너는 나쁜 놈?
1: 너는 나쁜 놈?
0: 네, 집사님 본인 아이한테 한 얘기를 하시네요.
1: 너는
0: 나쁜
1: 놈? 너는 천벌을 받을 놈이야.
0: 천벌을 받을 놈이야. 뭐라고 했냐면 90%의 재소자가 똑같은 말을 딱 한마디 들었대요. 너 같은 놈은 교도소에나 갈 거야.
1: 이게, 정말 다 거기 와 있는 거야.
0: 그렇죠. 이게 미국식 욕이에요. 아, 여러분 미국의 욕은요.
1: 미국에서 제일 심한 욕.
0: 되게 직접적이고 저주의 말이 많습니다. 지옥에나 가버려!
1: 맞아, 맞아, 맞아.
0: 하나님이 널 저주했으면 좋겠어. 이 미국 욕은 저주가 많고, 직접적으로 아주 이렇게 그렇죠, 현실적인 그렇죠. 그런 게 많아요. 교도소에 갈로마. 네. 한국은 동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 네, 그렇죠. 저희는 그
0: 동물. 동물이 많이 나와.
1: 그것도 저 어린 동물들이 많이 나오죠.
0: 그렇죠. 그렇죠.
1: 어린 동물, 어린 동물. 어린 동물.
0: 새끼, 새끼, 새끼.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거 많이 나오고. 이 시베리아야! 날도 추운데 시베리아라. 그럼 너는 십장생이다! 오래 살아라!
1: 어우, 좋은 얘기.
0: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동물이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이게 한국 욕이라면, 미국 욕은?
1: 되게 구체적으로.
0: 저주. 뭐, 지옥에 가라.
1: 뭐, hell.
0: 그렇죠. 예. 네. Go hell. 너 지옥에 가. 맞아요. 뭐 하나님 널 저주했으면 좋겠어.
1: 갓 나오죠.
0: 뭐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그 아이 그 얘기를 듣고 결국 그 아이들은 어디에 온 겁니까? 교도소에 온 거예요. 교도소. 네. 여러분 꽃이라고 부르기 전엔 당신은 나에게 꽃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꽃이라고 부르니까 나에게 와서 뭐가 됐다고 했을까요?
1: 꽃이 되었죠.
0: 꽃이 되었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이라고 부르기 전엔 우린 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의미로 자기의 자존이 결정됩니다. 절대적인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부르는지 그 소리를 자꾸 들어야 세상의 거짓된 소리를 들어도 자기의 마음을 딱 지켜낼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또 사람에게 그런 선한 의미의 부여를 해낼 수 있거든요. 이제 날씨가 아무리 추워서 이제 감이 조만간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은 떨어져도 무슨 감은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1: 자존감.
0: 자존감. 자존감이 안 떨어지기 위해선 좋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 아멘.
0: 여러분, 겨울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1: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everyone. Thanks for joining us. I'm Jennifer Clyde.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저희 EBS 방송을 이용해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 하나씩 해나가는 게 너무너무 저희도 좋고 행복하고요.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EBS 방송이에요. 우리 제니퍼 쌤도 EBS와 함께한 지 상당히 오래되셨죠?
1: 네, 오래됐죠.
2: 20대 때 시작하셨어요.
1: Yes.
2: 저도 20대 때. 많이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
1: Yes.
2: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정말 오랜 기간 EBS를 활용을 해주셨습니다. 네. 교육방송을 이제 활용을 해주신 거죠.
1: Uh-huh.
2: 오늘날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사연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1: 네, 입지영 매니아 마이클 청취자님이 신청해주신 주제입니다.
2: 자, 사연 내용을 저희가 한 줄 한 줄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 Describe how you have made use of EBS radio programs.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I tune in 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life topics every day.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2: 와, 79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EBS를 활용을 하셨대요. 그 당시 이름이 EBS가 아니었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계신데 맞아요.
1: 음흠.
2: 그 당시는 뭐 KBS3인가? 이렇게 방송국 이름 자체가 좀 달랐었죠. 자, 그럼 한 줄 한 줄 볼게요. EBS 방송은 나에게는 참 오랜 친구와 같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1: 음흠.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2: 이거 그대로 해도 되는 모양이네요.
1: Yeah.
2: 영어적으로 크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EBS broadcasts, EBS 방송이 are like an old friend. 오랜 친구와 같다. 자,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앞에 주어가 복수인데 뒤에 are 다음에 이렇게 단수가 올 수 있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Is this possible?
1: Yes, it is possible.
2: 가능하답니다.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1: Yeah.
2: So,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전혀 문제없는 문장입니다. 주어하고 보어의 수일치를 항상 시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to me, one more time.
1: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2: Mm-hmm.
1: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2: Mm-hmm. 79년을 딱 받는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Way back in 1979.
1: Yeah, so 1979 is many, many years ago. And so if you want to emphasize that, you can say it was way back in and then year. Way back.
2: 그렇죠. 강조네요.
1: Yeah.
2: 한참 전에 언제 이럴 때 way back in 1979,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하려면 when으로 붙여도 when I was in 10th grade.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when I was in my first year of high school 하셔도 되고
1: sure.
2: 그렇죠? 미국에서는 약간 10학년에 해당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I first experienced 갑니다.
1: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2: 좋습니다. 당시에는 방송국 이름도 달랐고 대학 입시 과목 위주로 방송이 진행됐었다. 오케이?
1: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2: 대학 입시를 그냥 college admissions, S 동그라미 치시고요. 복수형으로 씁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그런 과목들에 집중해서 방송이 나갔었다. 그 당시엔 이름도 달랐다. Station은 여기서 뭐 기차역 할 때도 station 쓰지만 방송국도 TV station 혹은 radio st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EBS 혹은 교육방송도 하나의 station이죠.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당시에는, okay? 그 다음에,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2: 자, 지금은요, 학생이 아니라 중년의 사회인으로서 EBS를 듣고 있다. 옛날에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입시 때문에 EBS를 이용했지만, now 갈게요.
1: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2: 중년의 사회인. 이렇게 그대로 가도 되네요.
1: Yeah.
2: Middle-aged. 주의할 거는 age 다음에 d를 넣어서 형용사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Member of society. 그럼 그냥 사회의 일원으로서라는 얘기죠. As는 뭐뭐로서라고 연결할 때 써야 되니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문장 다시 한번요. 이제는
1: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2: 최근 가장 친근하게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은 EBS FM의 어학 방송들입니다. Okay?
1: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2: 저 입지형, 귀지형 같은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가장 이제 어학 공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방송들인데 language studies. 저희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study보다는 studies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복수형을 써주셔야 됩니다. 뭐 어학학습이란 말을 할 때 영어에서는 의례의 복수형을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이제 학업에 좀 집중해야 돼 그럴 때 I have to focus on my study 혹은 studying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I have to focus on my studies. 그 문장은 좀 써놓으세요. 그 문장 한 번만 읽어주세요.
1: I have to focus on my studies.
2: 한 번만 더요.
1: I have to focus on my studies.
2: 그러면
1: You have to focus on your studies.
2: 아이한테. 예. 너 저 공부에 집중해라. 그럴 때도 study나 studying이 아니에요. studies. 이건 관용적으로 영어에서 그렇게 씁니다. 이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Most familiar. 자, 그 문장 다시 한번.
1: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2: 좋습니다.
1: I tune in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2: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하루 2시간씩 라디오를 청취한다라는 얘기죠. 청취하다. tune in to. 인의 힘을 주세요. tune in 다음에 to는 전치사고 in은 tune에 붙은 거예요. 시청하다, 청취하다. tune in to. 한 번만 더요.
1: tune in to. tune in to.
2: 2시간이니까 for 2 hours each morning. 매일 아침 2시간씩 또 전치사 나오네요. from 6 to 8 o'clock. from 6 to 8 o'clock. 자, 이렇게 전치사 동그라미 다 쳐놓으시고 정확하게 씁시다. unless something comes up. 이거 무슨 말인가요? something comes up?
1: if something comes up, it happens. A situation occurs unexpectedly.
2: Unexpectedly. Mm-hmm. 이거 약간 갑자기 일어나는
1: 네,
2: 거죠?
1: It's not planned. It's,
2: 계획된 게 아니에요.
1: Nope.
2: 갑자기 아침에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내가 꼭 이렇게 듣는다. 다시 한번요.
1: I tune in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2: 무슨 뜻인가요?
1: So, after so many years, 이렇게 오랜 동안 자, 공부를 하다 보니 English, 영어가 feels like a hobby. 그러니까 즐겁다는 말이 되겠죠. 취미처럼 느껴진다니까.
2: 그렇죠.
1: Not an academic pursuit. 그러니까 이게 학업, 뭐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기보다는 취미처럼 느껴진다.
2: Pursuit 하면 여기서 명사예요. 추구,
1: yep.
2: 따라가는 건데 학업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느낌보다
1: Right.
2: 그냥 취미처럼 느껴진다.
1: Right. An academic pursuit would require you to study something, right?
2: Take a test, perhaps?
1: Right. So this does not feel like studying. It feels like a hobby.
2: 그러니까 너무 오랜 기간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나의 삶의 습관이지. 이게 무슨 어떤 학업을 추구한 이런 느낌은 안 든다. 좋습니다. 다시 한 번만.
1: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2: 좋습니다.
1: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life topics every day.
2: 입지형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현실에서 정말 우리가 접하는 실생활 주제, 실생활 주제, 영어로 real life topics. 그대로 하시면 되네요. Real life topics. 다시 한번요.
1: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 life topics every day.
2: 살아있는 실생활 주제들의 표현들을 매일 배우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Okay?
1: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2: 아니, 영어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이런 재미를 이제서야 느낀 것이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띠형 함께 해주시고.
1: Especially if you're enjoying it so much these days.
2: 이게 너무 재밌어.
1: Yeah.
2: 막 매일 뭐 이렇게 낭독해서 올리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이걸 진작 왜 안 했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 같아요. A twinge of regret.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Okay. A twinge of something. 여기서 regret니까 후회잖아요. A twinge is a feeling, okay, or an emotion that you feel
2: okay.
1: that suddenly hits you. It's a sudden feeling or a sudden emotion.
2: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느끼는 감정을 twinge라고 하는군요.
1: 확 느껴지는 거, 갑자기 딱 느껴지는 그런 느낌?
2: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재밌는 걸 내가 진작에 안 했을까? 그러면서 후회가 갑자기 느껴졌어요.
1: Right.
2: 그럴 때 feel a twinge of regret.
1: So 그렇습니다. you could feel a twinge of regret. You could feel a twinge of sadness, for example.
2: Okay.
1: You could feel a twinge of any emotion.
2: 확실히 와닿네요. 여러분 뜻 이해하셨죠? Twinge의 의미. 다시 한번.
1: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2: 그러니까 옛날에도 영어를 막 꼭 뭔가 해야 되는 공부로 생각하지 않고 취미로 느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다.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지만 여러분 옛날에 약간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죠. I wish는 옛날에 대한 어떤 희망이죠.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Consider 뭐뭐뭐 곧장 명사 쓰시면 돼요. Consider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Chore 같은 건 좀 힘들게 꼭 해야 되는 뭔가를 chore라고 하잖아요.
1: 이제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2: 억지로.
1: 되는 일?
2: Right. 그걸 chore라고 하잖아요. 아, 옛날에 영어를 막 억지로 했었던 그런 게 좀 아쉽다. 지금처럼 재밌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한 번만 마지막 문장.
1: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2: 자, 오늘 사연도 참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매일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이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Describe how you have made use of EBS radio programs.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I tune in 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life topics every day.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1: Pattern practice.
2: 자, 여러분과 매일매일 소통을 하는 오픈 단톡방들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 탭에서 입지형 쳐보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 내용 관련된 궁금증, 질문 같은 거 운영 시간에 올려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과 만들어 가볼게요. 세 가지 표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여러분이 영작할 때 상당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다면 이걸로 픽스하시면 됩니다. College admissions. S 꼭 붙이시고요.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1: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2: 대학 입시 과목 위주의 방송이 진행됐었다. 예전에 그랬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문장이죠. 대학 입시 과정을 준비하는 것은 학생들이나 부모 모두에게 심적 부담이 된다. 영어로
1: The college admissions process is stressful for both students and parents.
2: 그렇죠. 거기 S 보이시죠? Admissions process. S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학업이라는 의미로 academic pursuit 뒤에 강제 잘 주시고
1: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2: 오랜 기간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가 공부가 아니라 취미처럼 느껴진다가 되겠죠. 자, 학업이라는 것은 매우 즐거운 것일 수도 있다. 영어로
1: An academic pursuit can be very enjoyable.
2: If you have the right intentions and if you have the motivation level, I guess, an academic pursuit can be very enjoyable. 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후회 같은 거, twinge란 단어 기억해 보세요.
1: I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2: 영어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 최근에서야 깨달아서 좀 후회가 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안타까움이 남았다 혹은 느껴졌다.
1: I felt a twinge of regret even though I had tried my best.
2: 한 번 더요.
1: I felt a twinge of regret even though I had tried my best.
2: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아쉬움은 남았다. 그것이 갑자기 느껴졌다의 의미로 twinge 쓴 겁니다. 자, 세 가지 표현 연습 잘 해보셨길 바랍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with EBS radio programs?
3: I've been tuning in for almost 10 years.
1: Wow, that's a really long time.
3: I study in advance, listen to the broadcasts, and then go over the content. It makes my day.
1: I do the same.
3: I think learning a second language is great for mental health, regardless of your age.
2: 자, EBS 방송을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하는지 대화 내용입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with EBS radio programs?
1: I've been tuning in for almost 10 years.
2: 와, 10년 넘게 하셨대요.
1: Wow, that's a really long time. I study in advance, listen to the broadcasts, and then go over the content. It makes my day.
2: 예습한다는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1: Study in advance.
2: 미리 공부한다는 얘기죠?
1: Yes.
2: 그리고 방송 듣고
1: 그리고 go over the contents means to review the contents.
2: 그렇죠. 뭐 훑어본다는 얘기인데
1: 네.
2: 방송 듣고 다시 본다는 얘기는 복습한다는
1: 복습.
2: 얘기고. 그러면 하루가 즐겁다.
1: It makes my day.
2: 이런 표현. It makes my day 하면 방송 듣는 것 자체가 하루를 즐겁게 만들어준다. You made my day. 이런 말 쓰잖아요. 누가 칭찬해주면.
1: Yeah.
2: 저 오늘 너무 기분 좋게 해줘서 고마워요.
1: I think learning a second language is great for mental health. Regardless of your age.
2: 이렇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정신 건강에도 참 좋은 것 같다. 이 문장은 어렵진 않네요. Regardless of your age. 그러면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great for mental health.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 같다. 좋습니다. 대화문도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Okay, that's it for today, everyone.
1: Have a great day.
2: Goodby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청취율을 정점에 올려놔줄 남자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우가차차 우가차. 아까 마오리 얘기군요.
1: 아니, 전혀 고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거죠. 노 저어야죠. 노.
2: 어휴,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1: 어휴.
2: 노를 저어라. 노르웨이. 노르웨이.
1: 자, 오늘의 썬문답 주제. 아마 다들 전혀 눈치를 못 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 먼저 저희가 아주 어렵게 사진을 한 장 구했습니다. 보시죠. 바로 저 사진입니다.
1: 저 너무 쉽게 본 사진인데 뭘 어렵게 구해요. 예. 이거 월드컵 사진이죠?
2: 월드컵 사진인데 네. 붉은 악마는 아니에요.
1: 붉은 악마 아니네.
2: 붉은 악마는 아니고 그래서 노르웨이 응원단인데 그 지금 노르웨이 응원단인지 이른바 바이킹 롤을 하면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1: 노르웨이가 이번에 32강에서 코트디부아르도 이기고 방송일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브라질과 16강전을 펼친 상태. 이렇게 승리 후에 선수단과 팬들이 다 같이 바이킹으로 예, 몰입을 해서
2: 분장을 해서 예. 노를 저어라.
1: 있습니다.
2: 우리는 노르웨이, 우리 노르웨이는 바이킹의 후예다.
1: 바이킹의 역사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궁금했던 주제예요. 바이킹이란 단어의 뜻도 궁금한데요.
2: 그러니까 바이킹은 어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2: 자 일단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바이킹은 민족 이름이 아닙니다.
1: 어? 바이킹족이라고 하잖아요.
2: 바이킹족 앞이 틀렸어요. 어, 우리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민족, 뭐 일본, 중국 한족 같은 민족 이름이 아닙니다.
1: 아.
2: 우리가 알고 방금 말씀드린 노르웨이, 뭐 스칸다나비아 있는 뭐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까지 이른바 북유럽 국가들 있죠.
1: 네.
2: 거기에 우리가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민족은 굳이 따지면 노르드족이에요.
1: 노르드족
2: 북쪽에 아.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1: 아, 예, 예.
2: 노르드족 가운데서 바이킹은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어떤 직업이요?
2: 약탈하는 직업이요.
1: 아, 노르드족 중에서 약탈하는 사람들을 바이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2: 직업. 어... 노르드족 가운데서 네. 야, 우리 여기 먹을 거 없고 춥고 배고프고 하니까 네. 우리 따뜻한 잉글랜드라든지 프랑스 네. 가가지고 우리 약탈하러 갈래? 배 타고 아... 손들어. 어, 저 갈래요. 갈래요. 요 약탈하러 한 배 탄 직업군을 바이킹이라고 불렀다.
1: 그럼 당연히 노르드족이라고 다 약탈을 했던 건 아니라는 거네.
2: 아니죠. 노르드족 가운데서도 우리같이 썬킴같이 착한 사람도 있었고 네. 정말로 난 폭력이 싫어요 또 있었죠.
1: 평소에 뭐 농사도 짓고 그랬죠.
2: 농사도 짓고 그중에서 배를 타고 약탈 이른바 네. 약탈을 했던 그 직업군을 바이킹이라고 아. 한다. 근데 바이킹의 어원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2: 가장 대표적인 예,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위크라고 네. 피오르드 유명하잖아요.
1: 네, 네, 네.
2: 그 쭉 들어가는
1: 침식해안 같은 거.
2: 그렇죠, 그렇죠. 네. 피오르드를 고대 노르드어로 위크라고 하는데,
1: 어.
2: 그 V-I-K요.
1: 네네네. 네, 네.
2: 거기서 나왔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가장 신빙성 있어 보이는데.
1: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요.
2: 그렇죠.
1: 예, 예, 너무 그, 잘 어울리는데.
2: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네, 네. 확실한 건 없어요.
1: 아. 이제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또 세계 곳곳으로 가면서 바다를 누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노르드인들이 이렇게 바다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건 결정적으로 훌륭한 배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2: 롱쉽. 말 그대로 긴 배. 어. 딱 저거.
1: 어, 저거 그냥 놀이공원에 있는 거네.
2: 놀이동산에 있는 그 바이킹이죠.
1: 네.
2: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일단 바다로 나가야지 약탈하든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1: 네, 네.
2: 저게 바닥이 평평해요.
1: 아, 네.
2: 그래서 빠른 속도로 돌진할 수 있어요.
1: 아, 그런 장점이 있구나.
2: 그래, 네. 앞뒤가 없어요. 뭐, 대리운전 같죠. 앞뒤가 똑같아요.
1: 앞뒤가 똑같네, 진짜.
2: 앞뒤가 어, 똑같아가지고, 네. 배를 돌릴 필요 없어요. 아. 가다가 일로 가면 바로 다르지, 전
1: 아, 후진하려면 약간 지하철 시스템이구나. 전철처럼.
2: 그렇지.
1: 아, 아, 야. 아 후진, 그, 이거 할 필요 없이.
2: 이거 삐삐삐삐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1: 어, 그게 좋네.
2: 이게 앞머리가 되어버려요.
1: 어, 예.
2: 그리고 네. 이게 가벼워요. 아, 가벼우다 보니까 네네. 들고 육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1: 어...
2: 그리고 이제 바이킹의 그 발명품 가운데서 발명품이라기보다 발견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타르 있잖아요.
1: 타르?
2: 네. 그 석유에서 올라온 타르.
1: 그렇죠, 그렇죠. 예.
2: 그 아스팔트 같은 비슷한 거요. 네. 타르를 이 친구들이 찾아냈어요.
1: 아 그래요?
2: 그래가지고 타르를 저 롱십 틈틈마다 바릅니다.
1: 어, 네.
2: 물이 안 새요, 방수가.
1: 아,
2: 잘 돼요.
1: 거의 매웠구나.
2: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0: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물론 바이킹들이 나중에는 기독교로 이제 그 개종을 했습니다. 아. 하지만 바이킹이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종교가 네. 종교라고 보다 신을 오딘 믿잖아요.
1: 오딘, 오딘, 북유럽,
0: 북유럽 예, 오딘. 오딘과 토르,
1: 토르 아빠, 토르 아빠,
0: 토르 빵, 망치, 네, 똥똥똥똥 망치. 네. 그러니까 이런 이교도 야만인들을 조금 더 야만인 같이 우리 묘사할 방법이 뭐가 없을까? 투구에 뿔 달아라. 그래서 아~ 무대 연출로 만들어진 거예요. 바그너의 뮤지컬이에요.
1: 오페라에서 처음 그 이미지가.
0: 그렇죠. 아~ 그게 이제 나중에 정말로 뭐 영화라든지 TV 드라마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바이킹은 이걸 쓰고 있다라는 네. 오해가 생긴 아~ 거죠.
1: 그럼 실제로는 뿔 없이 이런 돈 모양만 이렇게.
0: 아니 실제
1: 쇼트트랙 선수처럼 쓰는 건가요?
0: 그렇죠. 바이킹도 네.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투구에다가.
1: 아 저런 느낌.
0: 네. 심지어 그 눈구멍도 딱 보호가 되는 그. 선글라스 같은 보호대가 있었어요.
1: 아, 중세 기사들 투구 같네.
0: 똑같아요. 똑같아요.
1: 비슷하네. 그리고 이제 약간 그 광기 어린 전사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제 광전사 버서커라고도 하는 이제 게임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베르세르크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네. 그 광전사, 요새 광은 진짜 미친 전사들이거든요. 네네네. 설에 따르면은 그 광대 버섯을 먹은 술록의 오줌을 마시고 휘하를 아~ 마시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네. 여기에 약간 그 엠페타민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약간 환각 증세를 보이면서 전투에 임했다. 아~ 그래가 진짜 미친 전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것도 있지만 네. 실제로 바이킹 전사들은 진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1: 왜 그랬을까? 네.
0: 그 북유럽 신화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오딘도 있고 뭐 토르도
1: 있고 로키도 있고
0: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 영단어 가운데서도 그 북유럽 출신들이 많아요. 오딘의 날이 영어로 바꿔진 것이 웬스데이예요.
1: 어.
0: 그리고 토르의 날이
1: Thursday이고
0: 이런 식으로. 예, 예. 이 양반들이 뭘 믿었냐면은 네. 정말로 오딘 신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싸우다가 죽으면은 발할라라는 곳으로 간다라고.
1: 발할라.
0: 발할라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패러다이스예요.
1: 패러다이스, 천국.
0: 천국이요. 그래서 기록은 없지만 이 광전사들이 싸우다가 전사를 했을 때 웃으면서 죽었대요. 아. 나는 발할라 가서 오딘 신과 같이 난 파티를 한다.
1: 그게 명예였구나 그 사람들한테는.
0: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전사는 맞습니다.
1: 아, 용맹한 전사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역사에서 언제부터를 바이킹 시대라고 합니까? 뭐 바이킹의 시대를 알린 결정적 사건이 있었을까요?
0: 그 타임머신을 타고 네. 793년으로 가봅시다.
1: 아, 오랜만에 탄다. 이거 쓰세요.
0: 네. 쓰고. 때는 서기 793년. 아,
1: 통일신라 시대네.
0: 으쌰! 으쌰! 여기는 지금 잉글랜드, 영국의 동북지역. 동북지역에 있는 한 외딴 섬이에요.
1: 아, 잉글랜드.
0: 이 외딴 섬 안에는 린디스판이라고 하는 사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1: 예.
0: 수도원, 네. 당시에, 네. 793년이니까 이미 이제 기독교는 다 브리튼 섬에 정착을 했고, 네. 수도원도 나름 정착을 많이 했어요. 특히 산속과 외딴 섬의 수도원들이 많았거든요. 네. 조용히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라고요. 여기 또 돈들이 많았어요.
1: 수도원에?
0: 수도원에.
1: 아, 그래요?
0: 기부를 하니까. 뭐 이것도 하십시오, 저것도 하십시오. 뭐 금전도 바치고. 네네. 그리고 또 십자가 같은 경우는 당시에 뭐 싼 걸로 만들었겠습니까? 비싼 걸로 만들었겠죠. 네. 여기 조용한 린디스판 수도원에 네. 저 멀리 앞바다에서 누군가 노를 젓고 오기 시작해요.
1: 루! 무섭다.
0: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킹의 첫 유럽 습격이었어요.
1: 잉글랜드에 있는 수도원을 친 거예요?
0: 793년 린디스판 수도원 침략. 이게 진짜로 첫 유럽사에 등장한 바이킹의 시작이에요.
1: 아, 그래요?
0: 793년 이 린디스판 수도원 침략부터 네. 300년 동안을 이른바 바이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1: 아, 300년 정도를.
0: 이때부터 네. 다 휘젓고 다녀요.
1: 한 8세기부터 한 11세기 정도.
0: 그렇죠. 그래서 뭐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노르망디도 원래 바이킹의 땅이었었죠. 프랑스. 네. 그러니까 크게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일단 잉글랜드로 온 쪽 바이킹도 있었고 네.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의 프랑스 파리까지 들어가거든요. 네. 파리 공방전을 벌려요. 이쪽 바이킹도 있었고 네. 아예 동쪽 내륙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의 키우

0: 우크라이나 수도 쪽으로 들어간 네. 바이킹도 있었고 야. 나는 다 싫다. 네. 나는 저 멀리 항해해가지고 네. 탐험을 하겠다. 네. 라고 했던 탐험가 바이킹도였어요. 아. 그 바이킹들은 지금의 뉴펀들랜드라고 해서 캐나다까지 도착을 합니다.
1: 캐나다?
0: 와. 캐나다.
1: 멀리도 갔네.
0: 이건 증명이 됐어요. 그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에 네. 바이킹의 정착 마을이 발견됐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콜럼버스보다 무려 500년 전에 신대륙에 도착했던 유럽인들이다. 어. 라고 증명이 됐어요.
1: 정말 유럽 곳곳 또 북미 대륙까지 종횡무진. 아, 그 당시에 아무래도 뭐 좀 척박하고 환경이 그래요. 농사도 어렵고 그랬겠죠.
0: 너무 이제 인구도 폭발을 했고 네. 스칸다나비아에 네. 부족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 노르드족 간에 네. 싸우다가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 우리끼리 싸우냐? 우리끼리 싸울 바에는 차라리 눈길을 좀 밖으로 돌려가지고 밖으로 나서 약탈질을 하자. 아. 해가지고 듣던 소문이 야, 지금도 잉글랜드 가면은 네. 그 수도원에 돈 많대. 아. 그래? 우리가 있는 롱십도 있는데 한번 가볼까? 그리고 지금 프랑스 당시 서 프랑크 왕국이었거든요. 네네네. 거기 파리란 데 가면 돈이 네. 그렇게 많대. 어. 가자. 네. 그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약탈질을 네. 시작했다.
1: 아, 바이킹이 향한 곳들을 차례차례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잉글랜드 관련해서 바이킹이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일이 있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0: 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린디스판 수도원을 네. 쳤을 때 네. 이른바 영국은 편의상 영국이라고 할게요. 네. 영국은 7왕국 시대였습니다.
1: 어, 7개의 왕국이
0: 있었어요. 7개의 왕국들이 있었어요. 그 다 앵글로 색슨족들이 만든 왕국들이었거든요. 네네. 7왕국을 그 지금 방금 그 말씀드렸던 그 수도원은 네. 노섬브리아 7개 왕국 가운데서 노섬브리아 소속 왕국 그 수도원이었어요. 네. 여기서부터 바이킹이 상륙해가지고 7개 왕국을 다 각계 격파로 치고 나갑니다. 앵글로 색슨 빠빠빠빠빠
1: 어딘가 살아남았나?
0: 그 7개 네. 왕국 가운데서 웨섹스 왕국이 있었습니다.
1: 웨섹스. 어.
0: 네. 웨섹스 왕국의 한 걸출한 지도자가 네. 내가 이걸 다 막겠다. 라고 하면서 막아내요.
1: 그 누굽니까 그게?
0: 바로 알프레드 대왕이요.
1: 대왕이라 그래요?
0: 그 영국 역사 가운데서 처음으로 누구 더 그레이트 대왕이라는 호칭이 붙는 첫 왕이에요. 알프레드 대왕이요.
1: 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0: 알프레드 대왕 그 긴 영국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 알프레드 대왕이 지금 나머지 6개 앵글로색스 왕국이 다 망하는 그 가운데서 네.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바이킹들을 몰아냅니다.
1: 아 그래요?
0: 몰아낸다기보다는 네. 선을 딱 그어요. 네. 데인로우라고 하거든요.
1: 데인로우?
0: 당시 영국에서는 그 들어온 바이킹을 데인족이라고 불렀어요.
1: 데인족?
0: 그 데인족이 나중에 세운 나라가 덴마크거든요.
1: 아 덴마크? 데인의 땅 뭐 이런 건가?
0: 그렇죠. 야! 역시. 그래서 데인족과 협상을 해요. 네네. 이리 오라고. 선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너희 바이킹 땅 하라. 네. 그 이 밑에는 우리가 앵글로색슨 왕국을 유지하겠다. 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바이킹이 점령했던 그 땅을 데인로라고 지금 부르는데, 네. 이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많이 또 들어와요.
1: 어떤 거요? 썬킴의 영어 한마디 오랜만에.
0: 데인로를 네. 통해서 들어온 그 바이킹 단어 중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give, take, want 이런 동사들이 들어와요.
1: 기초 300단어 안에 다 들어가는
0: 거 다 들어와요. 예, 예. 그때 데인로가 안 들어왔으면 네. Can I give you something? 안 쓰고 있다니까요.
1: 예. 노르디인의 언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바이킹의 언어입니다.
1: give and take가
0: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랑 잉글리시라는 영어가 네. 굉장히 여러 개 다 섞인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이 알프레드 대왕이 막아냈잖아요. 네. 막아낸 다음에 뭐 하냐면 네. 바이킹 애들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 네. 네, 대왕 어떻게 되겠 어떻게 할까요? 아 강화도에 가면 보. 그러니까 아, 보진 있잖아요.
1: 갑자기요? 예예예. 예, 예. 예 있죠 있죠.
0: 광성보.
1: 있죠 있죠.
0: 초지진. 네. 네, 네. 이런 것 같이. 네.
1: 약간 작은 성벽 같은
0: 요새를 만들어라.
1: 요새 요새. 예.
0: 그 요새를 B-U-R, bur. 또는 부르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
1: 거기서 보가 나온 건가요? 네, 버라고 하는데 네.
0: 버 B-U-R이라고 하는 그 네. 경 성보다는 작은 요새. 광성보다 똑같아요.
1: 네네네.
0: 약간 요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쳐들어 내려올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B와 버르가 당했을 경우에
1: 네.
0: 여기 A에 있던 주민들과 병사들은 바로 옆에 있는 C든지 D로 이동을 하라. 이런 식으로 네. 다 그 시스템을 짜놓은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자치단을 또 만들어요.
1: 네.
0: 이 버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주민들을 모아서 살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냐?
1: 네.
0: Sure.
1: Sure?
0: S-H-I-R-E. E.
1: 아, 야, 요크셔, 버크셔 할 때 셔.
0: 요크셔, 버크셔.
1: 아, 셔, 그 영국 진영에 많잖아.
0: 그렇죠.
1: 셔, 셔. 예, 뉴햄프셔.
0: 뉴햄프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리고 버 같은 경우에도,
1: 예.
0: 그 영국이라든지 특히 뉴욕에 가시면요.
1: 네, 네, 네.
0: 뉴욕의 자치구를 버로라고 해요.
1: 미들스보로, 이런 거.
0: 아, 그치, 그치.
1: 그래.
0: 와!
1: 미들스보로, 또 뭐, 또 원크롱 많지, 많지.
0: 브롱스보로.
1: 피터스보로, 이런 거.
0: 그치, 버로. 예, 예. 뭐, 먹으시냐.
1: 예, 예, 예. 예.
0: 그 자치구를 버러라고 하거든요.
1: 어어.
0: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1: 아~
0: 이게 다 알프레드 대왕 덕분이다.
1: 아, 그렇구나.
0: 그리고 알프레드 대왕이 대왕 이유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1: 네네네.
0: 저 양반 덕분에 앵글로색슨 왕국이 유지가 돼가지고
1: 그렇지, 그렇지.
0: 오늘날의 잉글랜드가 유지가 돼요.
1: 아, 그래서 오늘날, 대왕이구나. 네,
0: 오늘날의 잉글랜드를 살려준 대왕이라고 해서 아~ 대왕 호칭을 붙입니다.
1: 네네.
0: 그 영국에는 알프레드 대왕이 있었다면은
1: 네.
0: 바이킹, 그러니까 노르드족이죠.
1: 네.
0: 노르드족도 통합의 상징이 있었어요.
1: 누굽니까?
0: 다 통합하자.
1: 네.
0: 우리도 하나로 뭉치자.
1: 네.
0: 근데 그 양반이 네. 이가 파란색이에요.
1: 아, 파란이?
0: 파란이에요.
1: 아, 나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해보세요, 해보세요.
0: 그 예, 예, 예. 왕의 별명이 블루투스예요. 아, 진짜 진짜요?
1: 아, 근데 왜 블루투스를 왜 따온 거지? 그 네? 단어를? 통신 용어로?
0: 이 에릭슨사가
1: 네. 네, 네.
0: 에릭슨사가 통신사 뭔가 연결시키잖아요.
1: 그래 이거 들어봤어. 맞아.
0: 그래가지고
1: 네. 아 통합시킨 왕이니까.
0: 다 통합시킨 왕이다.
1: 아 그래서
0: 그럼 이 시스템은 뭐라고 할까? 우리 바이킹의 그 통합의 대왕, 네. 블루투스 대왕 님 쓰자.
1: 우리 바이킹 없인 우린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0: 그래서 블루투스 예. 마크 있잖아요, 저거요.
1: 네.
0: 블루투스 마크가 블루투스 왕의 그 이니셜이라니까요, 지금요.
1: 저
0: 블루투스 왕의 그 이니셜이 되게.
1: 아, 그러네. 우리 또.
0: 야,
1: 블루투스 이건... 앞으로 연결할 때마다 이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0: 맞습니다.
1: 예. 자, 바이킹과 잉글랜드의 관계는 이렇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노르망디까지 바이킹이 진출했다 그랬죠?
0: 그, 아까 롱십을 타고 네. 샌느강까지 내려옵니다. 샌느강까지 내려와가지고 샌느강 타고 쭉 올라가요.
1: 네.
0: 올라가서 지금의 파리까지 옵니다.
1: 네.
0: 당연히 그때는 프랑스가 아니라 서프랑크 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파리에 돈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라고.
1: 네.
0: 나오라고.
1: 안, 빙을 뜯으러 간 거죠?
0: 빙을 뜯으러
1: 예,
0: 간 거죠.
1: 빙을 요구하러.
0: 나오라고,
1: 예.
0: 안 나와요.
1: 네.
0: 그 지금도 그 샌느강에 가면 하중도라고
1: 네.
0: 여의도 같이
1: 네.
0: 그 샌느강에 조그만하기보다 섬이 두 개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섬. 당시에는 그 두 섬이 파리였어요.
1: 네, 네.
0: 그 섬에서 문 걸어 잠그고 안 네. 나오는 거예요. 그 서프랑크 수도에서.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무려 10개월 동안 공방전을 펼칩니다.
1: 야.
0: 그래서 바이킹도 지치고 그 당시에 이제 서프랑크 왕국도 지치고 해서 뭐 하냐면 서프랑크 왕국에서
1: 네.
0: 함락 안 돼요.
1: 네.
0: 돈을 줘요. 이거 먹고 떨어지십시오. 그리고
1: 네.
0: 떨어졌는데도 계속 와요. 솔직히 한
1: 근데 돈으로 협상하면 거기서 그칠 수가 없어. 계속 옵니다. 계속
0: 그러니까
1: 옵니다.
0: 그러니까 돈 주더라야 네. 5만 원? 내가 야, 난 4만 원에 갈게. 이게 된다니까.
1: 맞습니다. 예.
0: 하도 오니까 예. 스탑. 너 바이킹족, 노르드족, 샌느강 하구원 지역에 땅 떼줄 테니까 거기에 너희들 그냥 정착해서 살라고.
1: 아, 예.
0: 정착해서 살고
1: 네.
0: 우리가 공작 지위 줄 거고 뭐 야, 너 기독교를 개종해.
1: 예.
0: 개종하지만 이거 다 대줄게.
1: 아.
0: 단 우리가 너한테 공작 지휘 주고 공국 만들어주고 공국 아니에요?
1: 네.
0: 공국 만들어주고 다 할 테니까
1: 네.
0: 다른 너희 똑같은 패거리 바이킹이 오면 네가 막아달라.
1: 아,
0: 그래서 당시에 바이킹 지도자였던 롤로라고 있었어요.
1: 롤로.
0: 이 놀러 오세요가 아니라 롤로예요.
1: 예. 예.
0: 롤로가 서프랑크 왕국과 손을 잡습니다. 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0: 라고 하면서
1: 네.
0: 바로 기독교를 개종하고
1: 네.
0: 그리고 공작 지위 받고 그 땅에 눌러 앉아요. 이 땅이 노르드족의 땅이라고 해서 노르망디가 돼버려요.
1: 아,
0: 우리가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1: 아, 노르드족의 땅이구나, 노르망디가.
0: 근데 오래 예. 가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급속도로 프랑스화가 됐기 때문에. 예, 예, 예. 갑자기 뭐, 바이킹만 쓰다가.
1: 와인 마시고.
0: 위다도시다 시골 하다가 바이게트 하고 빨리 아, 프랑스화.
1: 동화가 빨리 되고.
0: 동화가 빨리 되고.
1: 아. 그런데 그 프랑스에 정착한 바이킹 후손들이 다시 영국을 정복하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0: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예. 1066년. 네. 1066년이 영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1: 어, 이거 무슨 일이 있었나요?
0: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진짜 드 보잡 섬나라였어요. 아무도 누구? 영국? 네, 네, 네. 할 정도로요. 네, 네, 네. 당시 이제 영국에서 편의상 영국이라고 할게요. 네. 영국에서 이제 왕이 사망하면서 왕위 약간 계승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러니까 노르망디의 그 왕이라고 할게요. 왕이었던 윌리엄이 우리도 지분이 있다. 약간 뭐 친척 가운데 누구누구가 있었어요. 왕자리 공석이지. 네. 나 윌리엄, 노르망디의 윌리엄이 그럼 내가 잉글랜드의 왕도 하겠다. 어. 라고 하면서 당연히 잉글랜드에선 오케이.
1: 가소롭구만.
0: 가소롭구만. 너 지금 나보고 가소롭다고 했냐? 해서 바로 바다 건너 넘어가가지고 박살을 내버려.
1: 아, 진짜요? 윌리엄이?
0: 헤이스팅스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예. 헤이스팅스라는 지역에서 잉글랜드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듣보잡 섬나라였던 영국이 드디어 유럽 대륙에 편입이 된 순간이었어요.
1: 아, 생소했던 영국이 유럽에 편입이 됐다.
0: 왜 나름대로 프랑스와 아. 연결되어버렸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윌리엄은 프랑스 지금 물이 들은 사람이니까.
0: 그러니까 바이킹의 네. 후손이지만 네, 네, 네. 그냥
1: 프랑스죠.
0: 실질적으로 프랑스 사람이에요.
1: 아.
0: 여기서 또 큰 변환점이 발생합니다.
1: 어떤 변환점이? 예.
0: 프랑스 바이킹이 호였지만 프랑스 사람이었던 윌리엄이 이제 그 지배층이 됐잖아요.
1: 네.
0: 언어가 달라져요. 영국 언어가.
1: 아, 어떡해요?
0: 하층민이 쓰는 언어와 상류층 프랑스인들이 쓰는 단어가 달라져요.
1: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뭐?
0: 예를 들어서. 하층민들, 원래 살고 있던 잉글랜드인들은 네. 소, 돼지 잡아도 못 먹어요. 비싸니까.
1: 그렇겠죠. 예.
0: 근데 프랑스에서 건너온 귀족들은 그걸 먹었겠죠.
1: 그렇겠죠.
0: 그래서 키우던 동물과 네. 먹는 동물의 단어가 달라집니다. 카우,
1: 비프,
0: 피그, 포크 이런 식으로.
1: 쉽,
0: 머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귀족 언어와 하층민 언어가 이때부터 달라져요.
1: 그러니까 프랑스 언어의 영향도 받게 되는 거네, 영어가.
0: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시스템이 꽤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무슨 뭐 그 장미전쟁 등등등등
1: 네.
0: 그 프랑스, 아, 영국의 귀족들은 쭉 프랑스로 썼어요.
1: 아, 프랑스랑은 요렇고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의 우크라이나인 키우 지역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역사와도 연결되나 보네요.
0: 강을 따라가지고 네네. 쭉 올라가요.
1: 네.
0: 쭉 올라가서 지금의 키우,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1: 네.
0: 거기까지 갑니다.
1: 네.
0: 저희가 약탈의 고향이에요, 저희가요.
1: 아, 워낙 풍요로운 땅이라서.
0: 워낙에 그렇죠? 곡창지대고 네. 하다 보니까 약탈의 네. 고향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저기 살고 있던 진짜 원주민들이 네. 딱 보니까 피지컬이 다르잖아요. 루라고 그렇죠. 보니까.
1: 무섭죠. 예.
0: 그러니까 이왕 오신 김에 네. 그럼 여기 우리 지배층이 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우리 좀 잘 보호 좀 해주십시오.
1: 아, 그래요.
0: 라고 부탁을 해요.
1: 예.
0: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바이킹족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1: 네.
0: 들어온 바이킹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루스라고 불렀어요.
1: 루스. 네.
0: 그 루스가 정착을 합니다.
1: 네.
0: 키우에 루스가 정착하는 거죠.
1: 네.
0: 이 루스가 러시아가 돼요.
1: 아, 그래 이거 아 루스가 맞다. 바이킹을 뜻하는
0: 바이킹에,
1: 거죠.
0: 아,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보면 바이킹의 후예들이에요.
1: 벨라루스 할 때 루스도.
0: 벨라루스도.
1: 그렇죠?
0: 예, 그렇지. 벨라루스가 네. 우리가 제가 세계사 공부할 때는 백 러시아로 배웠어요.
1: 아, 벨라루스를.
0: 벨라가 네. 화이트란 뜻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백 러시아가 벨라루스예요.
1: 백 루스. 네. 야, 오늘 좀 용어의 그 기원을 많이 알게 됩니다. 아, 정말 활동 영역이 굉장했던 바다 위의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킹이 어쩌다 역사에서 흔적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0: 그래서 문자를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문자. 그러니까 바이킹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유럽에 동화되면서
1: 네.
0: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급격하게 현지화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유럽인이 돼버립니다.
1: 아, 자연스럽게?
0: 자연스럽게. 아. 그러니까 바이킹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네. 그 유럽인들, 그 우리가 말하는 북유럽이 아니라 네. 유럽 본토와 동화가 되었다.
1: 섞인 거지.
0: 섞인 네.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예. 자, 바이킹은 이민족, 뭐, 약탈자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유럽 역사에서 바이킹의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럽의 역사를 엮은 바이킹 역사,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1970년 영국의 록밴드 레드제플린의 3집에 수록된 이미그란트 송. 또 젊은 세대에게는 어벤져스 시리즈를 통틀어서도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토르가 각성해서 다 때려 부수는 그 장면에 등장하는 곡으로 유명해진 노래인데요. 아! 하는 바로 아시겠죠? 이 곡의 내용 자체가 중세의 바이킹이 잉글랜드를 침략하는 모습을 그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동영상 사이트에 뭐 토르 노래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바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오늘 바이킹의 역사 들으셨으니까 가사를 따라가 보면서 들어보시면 또 새롭게 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두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신앙 안에서 절대 타협 안 합니다. 다니엘 김 목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1: 지금까지 이 이야기 진행대로 가면 당연히 이제 신학대로 진학을 할 것 같은데 군사관학교로 가셨어요?
2: 저는 군사학교를 한 이유가 그 사실 저는 그 군사훈련을 받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제 꿈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꿈도 야무지지만 세 가지 어렸을 때 뭐 제 유치원 때부터 이 꿈이었어요. 첫 번째 꿈이 대통령 되는 거. 두 번째가 장군 되는 거. 세 번째가 목사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1: 다 리더들이네.
2: 예, 군사학교 가서 군사훈련 받으면서 정치학 공부하자. 그래서 일단 옵션 두 개를 열어놓은 거예요. 대통령으로 가냐 장군으로 가냐. 근데 정치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전공 바꿔버렸어요. 심리학으로. 왜? 안 맞더라고요.
1: 아, 군, 안 맞죠?
2: 난 정치할 사람은 아니다. 아,
3: 정치학에는 너무 깨끗한 것 같아.
2: 그래서 이제 장군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학교 4년 동안 제가 군사로서 정말 잘하거든요. 시키는 거 정말 잘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군사 이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 그 심지어는 그 저희 소총 분해하고 닦고 다시 재조립하는 거 너무 빨리 하니까 그 보던 그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지? 카드레이 그 교관이라고 그러는데.
1: 예, 저기. 예. 네.
2: 그분이 저보고 포레스트 감프냐고. 시키는 대로 너무 잘하니까.
3: 그것도 은혜로 된 겁니까?
2: 그거는 그냥 시키는 거 잘하는 제 그 성향인 것 같았는데. 그렇게 했는데 군사 쪽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게 제 안에 뭔가 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것이 하나가 이게 창의력이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난 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저희 그 음악 선생님, 예술 선생님이 제가 이제 군사 쪽으로 이제 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에게 막 대놓고 욕을 하시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1: 아, 그렇겠어요.
2: 그건 네 안에 있는 창의력을 죽이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2: 본인이 보시기에는 제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1: 예, 예.
2: 그러면 줄리아드 출신이시거든요. 줄리아드 그 작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보시기에는 제 안에 무슨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키워야 되는데 그걸 왜 죽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
1: 그렇지 복종해야 하는
2: 그쪽으로 가냐.
1: 예.
2: 근데 이제 그 당시 저희가 이제 미스올라라고 해서 그 미조리 쪽에 있는 한 그 연극단이 있어요. 그 연극단에서 일본과 싱가포르 다니면서 이제 그 학교에 들어올 학생들을 모집하러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 배우들을 모집하러 다니는 거예요. 일본에서 딱 두 명 뽑혀요. 근데 제가 뽑힌 거예요, 거기. 근데 그것도 그냥 뽑힌 게 아니라 오디션 해보고 그 오디션에서 연극을 시켜요. 연극을 시킨 다음에 그 연극이 얼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일본 전국에서 도쿄도 가고 뭐 오사카 뭐 오키나와 다 가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연기한 게 뽑힌 거예요. 제가 그 잭과 뭐라 그러죠?
1: 콩나물.
2: 예. 그 잭이었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거기서 퍼포먼스도 하고 이제 연극으로 이제 그 정식으로 이제 극장에서 했는데 스카우트 된 거예요. 그 학교에 가서 대학교 그 장학금 풀로 줄 테니까 연극 공부해라, 연극학과. 졸업하면 브로드웨이나 할리우드 진출해라. 근데 이미 저 대학교 군사 쪽으로 이미 그 허가서가 왔거든요. 부탁 허가서가.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난 군대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저희 그 예술학과 선생님 쪽에서 화가 나죠. 다 잘 키워놓으니까 엉뚱한 대로 간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졸업 4년 딱 졸업 놔두고 나니까 아, 내 안에 아, 군 생활은 4년이면 좋겠구나. 그리고 주님 섬기고 싶다 하는 이 마음이 많이 생겨났어. 왜냐하면 4년 동안을 그냥 지낸 게 아니고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면서 지냈고 또 제가 그 4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정말 예수님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아, 주님 섬기는 거 외에는 나에게는 보람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 근데 이미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 뭔가 마음이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군사관학교 시절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1: 그러니까 어디 미국에서 다니신 거예요?
2: 예, 미국에서
1: 어디서?
2: The Citadel이라고 해서 예. 저희는 미국 찰스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아. 학교인데 미국 쉽게 말하면 미국 남북 전쟁을 일으켰다.
1: 아, 예,
2: 그래서 굉장히 남부 사상이 예, 강하고 예. 아, 본인들이 아직도 남북 전쟁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1: 아.
2: 아직도 심지어는 옛날에 노예를 사고 팔았던 예. 그 노예 시장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3: 어, 인종 차별도 심하겠는데.
2: 그래서 당시 제가 입학했을 때만 해도 구타하고 여생도들 저희 학교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여생도들이 들어왔다고 여생도들 그 몸에다가 그 아세톤 뿌리고 불 질러 버릴 정도로 학교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던 학교예요.
1: 와.
2: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다른 사관학교 네. 같은 경우는 뭐 함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 네.
2: 저희 학교는 남부 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심했어요. 훈련도 심하고. 예.
4: 그럼 그곳에서도 정말 수많은 기도가 있으셨겠어요.
2: 근데 제 기억에 이제 저 여동생 생각하면 제가 참 마음이 짠한 게 저 여동생은 저에게는 동역자거든요.
1: 예.
2: 지금도 동역자예요.
1: 예.
2: 그래서 왜냐면 같이 노방에서 외쳤잖아요.
1: 예.
2: 그때 이제 제가 일본에서 떠날 때 여동생이 그 저한테 카세트 테이프 네. 를 만들어줬어요. 녹음을 한
1: 예.
2: 어떤 뭐냐 한국에서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들을 모음집을 만들어준 거예요.
1: 예.
2: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을 견뎠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1: 예.
2: 그거를 듣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1: 예.
2: 그 학교에서 인종차별 당하고
1: 예.
2: 구타당하고 밤새도록 시달리고 너무 외롭거든요. 또 정말 예.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예. 남부 쪽에 그 인종차별이 있는 곳이라서
4: 네.
2: 사람들은 주말까지만 견디면 나는 외출 나간다. 근데 전 주말까지만 견뎌도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외박 가요. 근데 외박을 갈 곳도 없고 크리스마스가 되고 뭐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1: 네.
2: 미국 사람들은 이 신발 상자에다가 케어 패키지라고 해서 주스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과자 같은 거 네. 이제 보내거든요.
1: 네.
2: 저는 오는 곳도 없고 정말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세 번씩 제가 때를 정해놓고
1: 네.
2: 기도를 했어요. 사실 이 기도한 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한 거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아 중학교 시절부터 학교에서 이제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면서 학교에서 가장 그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곳 화장실 가서 세면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아침 시간 학교 오자마자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내려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럼 때로는 선생님들하고 친구들이 들어와서 놀래요. 여기서 뭐 하냐고. 근데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도가 익숙해졌는지 학교 가서 처음 훈련 받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딱 일주일 만에 예 바닥을 치고 반등해갖고 일어나면서 아침 먹고 학교 채플 가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학교 채플 가서 기도하고
4: 와우.
2: 저녁에 저녁 먹고 기도하고 하루에 세 번씩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4년간 그 제가 기도했던 채플이 있어요. 학교 채플인데 문 열고 들어가면 두꺼운 나무 문인데 삐걱걱걱걱걱걱 열고 들어가면 너무 힘든데 마치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로 감추신다는 게 뭔지 그때 처음으로 피부로 느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춰주시는데 거기는 어떤 선배도 어떤 장교도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도피성이었거든요. 제일 앞자리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 때부터 교회 가면 앉는 자리가 제일 앞자리 이 그 그렇죠. 통로 쪽이거든요.
1: 예.
2: 거기 앉아서 기도 안 돼. 정말 힘들 기도 안 나오잖아요.
1: 예.
2: 딱 한마디 기도하더라고요. 쭉 그냥 기도하면 그냥 1초 사이에 하나님하고 수천 마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 예.
2: 다 마음 알아주시는 느낌.
1: 예.
2: 그리고 이제 여동생이 보내준 카세트 테이프 들으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1: 예.
2: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학교에서 전도하면서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원으로 가야 되겠다.
1: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매일 기도하는 우리 아들을 바로 신학으로 보내지 않고 왜 군사관학교에서 지금 겪으신 이 많은 일들을 겪고 그 후에 신학 공부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2: 학교를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리더십 훈련 받고 싶은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일단 학교를 그 군사 훈련을 받은 그 사람들 장교로 나오는 거잖아요.
1: 네.
2: 장교로 나오면 나중에 미국의 리더십을 책임질 사람들인데 학교 시절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등 따스고 배부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 노방에서 핍박도 당했고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한다고 핍박도 당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강해진 거예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른 것이 어제까지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다시 만나주신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어제까지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또 주님과 또 새로운 체험, 또 새로운 경험, 결과적으로는 또 새로운 간증.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간증을 만든다는 것이 주님을 더 체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면 주님 만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힘든 곳에 있을 때 가장 뜨겁게 만나겠지. 그래서 그 학교를 지망했어요.
1: 하나님께서 어디가 나의 약점이고 통증 포인트인지를 그쵸. 정확히 짚고 그것을 연단하신 거네요.
2: 그래서 제가 제일 못 견디는 게 외로운 거거든요. 그리고 무시당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저희 그 4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통증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에 프레셔를 내신 거예요.
1: 이후에 이제 신학대학원 가셔서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체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신앙의 배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2: 사실 신앙의 배짱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의 배짱이다. 그래서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절대로 우리가 안 넘는 선이 있다. 취업 못하면 취업 못했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사역을 할 때도 그게 많이 저에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절대로 넘지 않는 선, 절대로 가지 않는 곳. 절대로 하지 않는 일. 그게 이제 신앙의 배짱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원 갔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오늘까지도 그 선교사의 삶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1: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요. 왜냐면 뭐 공부하실 때도 사실 학비도 문제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그럼 물질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2: 물질적인 문제들은 사실 저도. 대학원을 가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 야쿠자 생활하시면서 안 타신 차가 없거든요. 지금도 연세가 그렇게 있으신데 제가 그렇게 차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 가서 제가 한번 사관학교 4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나도 한번 차 한번 타보고 싶다 해서 제가 제 드림카 집차를 샀어요. 처음에 살라고 했던 건 아니고 이게 교회 갈 때, 돌아올 때, 집 딜러십을 항상 지나갔거든요. 집이 수십 대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야, 멋있다 하고 지나가고, 올 때도, 야, 멋있다 하고 왔는데, 어느 날, 이게 생각부터 들어온다고,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가 봤어요.
1: 구경이나 할까?
5: 이제 점점 인간답니다.
1: 그래요. 이제 좀 대화가 통해요.
2: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나올 때는 집차 타고 나왔어요.
4: 와.
1: 그렇지.
5: 그래.
1: 그래. 그래서 자꾸 시승하라고 그러는 거야. 시승하면 다 좋거든.
2: 집차 타고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작은 돈인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경제 위기 당할 수밖에 없는 제도로 000였었어요. 이게 뭐냐면, 0 down, 그 디포짓 없이 0 그 뭐죠 이자도
1: 이자 없이
2: 이자 제로 그리고 0 payment 3년간 돈 안 내야 된다.
1: 와 그런
5: 무조건 밀려.
1: 와
2: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제 집차는 그 payment는 있었어요. 그래도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작은 돈인데. 저희는 큰 돈이었거든요. 신학생으로는.
1: 그렇죠.
2: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사례 받으면서 생활비도 하고 그 자동차 유지비라는 게 쉽지 않아서 제가 카포의 생활을 정말 일찍 해봤어요.
1: 네.
2: 그래서 한 4, 5년을 자동차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했고요.
1: 예.
2: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워서 11조를 뛰게 되더라고요. 11조를.
1: 네.
2: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드는 게 신앙은 배짱이다.
1: 네.
2: 일단은 11조부터 뛰기 시작하자. 돈 들어오면 힘들지만 11조 뛰고 10불 들어오면 1불 뛰고 100불 들어오면 10불 뛰고.
1: 네.
2: 그게 참 희한한 게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학비가 없어요.
1: 네.
2: 학비가 없어갖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1: 네.
2: 제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던 기회 같아요. 네. 근데 물질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가 파놓은 무덤이기도 하지만 제가 저지른 실수로 인해서 제가 그걸 톡톡히 대가를 치르면서
1: 네.
2: 아 물질에 묶인다는 건 이런 거구나.
1: 예.
2: 하나님의 종이 물질에 대한 자유가 없다면 가라고 하는데 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1: 네.
2: 그러면 그래 너는 오늘 중국에게 가라 하시네. 주님 그래도 제가 지금 월세도 내야 되고요. 그럼 이거 주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종이 물질에 묶인 사람이지.
4: 네.
2: 그래서 그때 정말 절실히 느끼게 하나님 내가 평생 살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물질만큼은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학비를 놓고 저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학비도 그때 모자랐고 학비도 없었고 학비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학비를 신용카드로 긁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신용카드도 하나, 두 개, 세 개 맥스아웃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신용카드 이자만 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1: 그렇죠.
2: 그 와중에 이 생각 자체를 바꿔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과부터 뛰기 시작하자.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제가 저를 참 아껴주셨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당시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김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그냥 전담 영어 예배부 전체를 맡으면 어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겨라. 본인이 은퇴하시면서 이제 풀타임으로 섬겨라. 그러면 종교비자 어플라이 할 수 있고 종교비자 이게 접수를 하면은 이제 몇 년 후에 종교비자가 나오면 몇 년 후에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론을 할 수 있다.
1: 그렇죠.
2: 론을 빌리면 그 2년간 휴학하고 론 나오자마자 학교로 돌아가서 나머지 한 학기 잘 마치면 되지 않냐. 빚도 다 갚아라. 미국 시민인데. 좋잖아요. 그래서 빚이 있었는데 그러면 일단은 3년 반 MD부 과정 잠시 휴학 3년 반 했으니까 이제 잠시 2년간 휴학하겠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종교비자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이제 잠깐 사역에 풀타임을 한 거죠. 학교 그만두고. 그리고 종교비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민국에서 한 3, 4개월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편지가. 그때는 이미 제 학생 비자가 끊긴 상태였었어요.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종교비자 백바꾸예요. 그럼 하루 아침에 학생 비자는 이미 만료된 지 오래됐고 종교비자는 거절당한 거죠. 미국에서 하루 아침에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불법 체류자에다가 빚은 많고 학비는 없고 한 학기 남겨놓고 졸업은 못하고 목사 안수도 그러면 물 건너간 거고 이거는 인생 끝났구나. 이런 사람하고 누가 또 결혼하겠냐. 완전히 인생이 깜깜해갖고 제가 당시 있었던 곳이 시카고인데 시카고 사무실에 가서 제 전도사 사무실에 가서 얼마나 매일 울었는지 눈이 오잖아요 밖에. 우중충하고 어둡고 춥고 그냥 앉아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매우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이 깜깜하고. 근데 그때 배짱이 생긴 게 뭐냐면 일단 이거 다 정리하고 미련 없이 한번 떠나자.
5: 어디로?
2: 부모님 댁으로. 고향으로. 그래서 다 정리하고 교회에게 말씀드렸어요. 못 돌아올 수도 있다. 나가면. 작별 인사하고. 그렇지만 이대로는 아닌 것 같다. 불법 체류자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법대로 준행한다. 그리고 다 정리하고 미국을 떠났어요. 그리고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현상소 일을 그만두시고 현상소 좀 하시기도 하셨지만 당시 후쿠오카에서 벳부라고 하는 오이타 유후인이라고 하는 온천지대로 넘어가는 딱 중간 지점에서 온천 호텔하고 계셨거든요. 예. 부모님 댁에 가서 온천 호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머니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온천 호텔인데 1층이 사무실이라면 5층 꼭대기층이 저희 어머니 기도실이었거든요. 네. 아침에 새벽에 어머니하고 기도실에 가서 어머니는 뒤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강간 앞에서 기도하고 저녁에 밥 먹고 호텔 다 조용히 이게 그 불 끄면 또 옥상에 가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 뭐라고 하나님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이제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빚도 있고 종교 비자도 받고 되고 인생도 막힌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사역하니라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열정도 없고 왜 사역하냐라는 존재 이유도 없고 사명감도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전도사들하고 누가 더 사역 잘하냐 하는 희재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나는 차라리 사역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고 열정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신다면 미국 돌아가서 나머지 정리해 주시되 그거 안 주시려면 전 여기서 다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한두 달 기도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중국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소명 허락해 주시고 내가 사명자로서의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마음이 그 거절당한 그 종교비자 원서를 신청서를 그대로 일본 안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다가 제출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칸센 타고 오사카 가고 그걸 그대로 그냥 제출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터뷰한 분이 그 대사님이 딱 보더니 이거 문제 없는데 왜 거절당했는지 모른다 하면서 5년짜리 그 자리에 찍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게 이분 저분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을 통해서 학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학비 들어올 때마다 11조 뛰고 11조 뛰고 100불 들어와도 11조 뛰고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에 돌아간 거는 그 미국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 이제 신학생 때 머리 갖고 있었던 제 이상적인 인생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다민족 도시에서 다민족 교회를 하면서 선교사 양성 잘해서 세계 선교하면 되겠다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나왔다가 다 정리하고 다시 사명 가지고 돌아갈 때 제 마음에 갖고 있었던 미국 돌아가는 목적은 일단은 내가 하루빨리 졸업해야 되겠다. 빚 다 갚아야 되겠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되겠다.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더라도 하루빨리 난 미국을 정리하고 목사 안수 갖고 나오겠다. 그래서 돌아간 게 있기 위해서 돌아간 게 아니고 정리하고 나오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기적적으로 6개월 안에 졸업하고 빚 다 갚고 학비 생기고 그렇게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나온 거죠.
5: 근데 그 얘기 쭉 들어보니까 이 없는 상황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제 선교사님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께 혹시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2: 아, 워낙 힘들게 사역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그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저 개인적으로는 저야말로 지금까지 후원이 좀 물론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한 학생이 중학생 때부터 최근까지 지금까지도 단돈 5천원 만원 보내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네가 나한테 그 어려운 돈 만원을 보내면 내 목이 이제 만원 이상은 못 넘어가는 목이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 3분 4분 그런 작은 돈 조금 그런 돈을 사랑의 손길로 한 몇 년 해주신 분은 몇 명 있는데 그 외에는 전 지금까지도 교회 후원도 없고 아무 후원이 없어요.
1: 없는 겁니까? 안 받는 거예요?
2: 안 받는 거예요.
1: 안 받는 거예요.
2: 예, 그래서 후원이 없다 보니까 그럼 일이 되겠나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나온 이제 오늘 선교사 파송받은 지 20년째예요. 20년째인데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셨더라고요. 필요한 부분들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 제가 하는 사역이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떤 후원을 받는 사역도 아니고 제가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 투자하는 거나 제 모든 노력이라든지 제 모든 이 노동하는 네. 이 일이 80% 이상이 지금도 무보상이에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지난 20년 동안 경험해왔기 때문에 네. 후원을 지금까지도 웬만하면 거의 다 사양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한때 1년에 미국 달러로 네. 3,000불 보내주겠다. 예, 예. 제발 지금 계좌번호 보내라. 지금까지도 제 그 사역 문의란에 예. 계좌번호가 없어요.
1: 아마 이 방송 나가면 저희도 후원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안 받은?
2: 왜?
4: 안 받아요.
1: 왜 안 받아요?
2: 받고 안 받고 보다도
5: 제가 대신 받을까요?
2: 제가 보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돈을 얼만큼 물질을 얼만큼 모금할 수 있냐 보다도 그걸 어디다가 쓰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물론 다 잘 쓰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받은 만큼 이 심판받는 생각한다니까 함부로 못 쓰잖아요. 그리고 물질이 그러니까 필요한 곳이 있으면 물질이 생기는데 네. 필요한 곳이 지금 그만큼 없는데 물질만 받아서 뭐 하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니 왜 필요한데 없어요?
2: 물질 후원을 받지도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최소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저희 JGM 하는 제 그 JGM 예수세대 운동이라든지 예. 뭐 거기서 저희 공개 예배를 드릴 때 예. 저희가 헌금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받는 모든 헌금은 다 100% 선교지로 나가요. 그런데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선교지에 나가야 되는 물질은 또 그런 것으로 충당이 되고 예. 또 그 외에도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이 이제 헌금을 이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예. 거의 90%는 저희가 사양을 해요. 들어보고 이런 분의 어떤 고백 같으면 꼭 받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많은 경우 어떤 물질들은 이건 받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제가 왜 이제 이런 걸 하게 됐냐면 사실 가장 큰 이유가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이잖아요. 네.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일은 하지만 예. 교회 안에 제가 일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이제 저밖에 할 수 없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가서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3,000불 1년에 3,000불 헌금해 주시다는 교회에 그 3,000불도 네. 제가 사양을 한 이유가 그 교회에 제가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갔었거든요, 항상. 네. 가고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눈치 보지 않고 전하는 말씀을 네. 할 수 있도록. 근데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 선교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보다도 저를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마음에 걸림이 될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 역시도 사람들의 눈치를 조금이나마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기를 원했어요. 네네. 그래서 거절 사양을 한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보면 나시린의 삶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골수의 삶이기도 하고.
2: 맞습니다. 예.
1: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표현으로 융통성 없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예. 그런 삶을 정말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반성도 많이 되고 그러네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좋은 역할로서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많이 추앙받는 메신저로서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또 전해주시는 우리 사역자로서의 목사님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를 마칩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오늘은 제가 세 개의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폴 킴도 아니고 폴 팍도 아니고 그냥 폴인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놔두고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여자친구가 많이 보고 싶어서 사진 한 장을 갖고 군대에 들어갔어요. 멀리 독일로 파견을 가서 자기 여자친구를 쉽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여자친구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제 그만 만나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게다가 또 내가 곧 약혼하게 되는데 그 약혼에 쓸 사진이 필요하니까 내가 너에게 보내준 그 사진 나에게 돌려보내라. 이 폴이 막 열이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동료들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료 친구들이 자기 여자친구 사진들 또 아무 자기 동생 여자 사진 여자 동생 사진 아무 사진 다 여자 사진은 젊은 사람 여자 사진을 다 뭐 40장을 이 폴에게 줬고 폴은 거기다가 자기 여자친구 사진을 껴서 40여 장의 사진을 이 여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쓰기를 낸시야 나는 네 얼굴을 잊은 지 오래기 때문에 어떤 게 네 사진인지 몰라 내게 있는 모든 여자 사진을 다 내게 보내니 네가 네 사진 골라 쓰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남자들은 굉장히 통쾌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만 그런가요? 우리 남자들 수준이 뭐 그 정도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은 어떨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소설가 세뮤얼 베킷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요 극작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명성과 위대함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수잔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집에 전화가 와서 아내 수잔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면서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그 전화 메시지 내용은 자기 남편 베킷이 1969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다라는 뉴스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화를 내는 아내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야 그런 여성분이 안 계시겠죠. 근데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는 통쾌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하게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때로때로 삐져나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1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대가족입니다.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게 도움이 됐어요. 추수할 때가 돼서 사과를 다 따고 모여서 사과를 까서 이제 그 뭐 사과 애플 파이도 만들고 모두 만들기 위해서 까서 병에다 쭉 집어넣습니다. 물론 큰아이들은 일을 잘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서툴게 마련이죠. 3살짜리 아이는 도움이 되기는 그냥 말썽만 피고 합니다. 일이 다 마치고 저녁이 쯤 되자 그러나 엄마는 열 아이에게 똑같이 스낵도 주고 저녁도 지어줍니다. 일을 잘했든 못했든 사과를 많이 깎았든 적게 깎았든 다 자기 자식이니까 열 자녀에게 동일하게 골고루 먹을 만큼 음식들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인 거죠. 가족. 그러한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 가정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추함과 엉뚱함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별로 쓸데없는 누더기 같은 우리 인생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으로 짜집기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 여인 이야기 1입니다. 2는 다음 주에. 두 여인 이야기 하나님의 완벽한 짜집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치다 보니까 짜집기가 아니고 짜깁기가 표준말이라고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짜 깊기. 실이나 끈을 엮는 짜다와 헤어진 곳을 꿰매는 깊다. 깊다가 결합해서 짜 깊기가 표준말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근데 설가 다음 또 짜 깊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짜고 깊고 결합시키고 또 고치고 해지, 해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입을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기다리시며 참으시며 이들을 계속 빚어나가십니다. 18절에 이사갈 레아가 얘기하기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사갈. 20절에 스불론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리고 딸 하나 디나까지 낳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라헬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임신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요셉을 선물로 주십니다. 23절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하며 요셉이라 이름을 짓고 35장 뒤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 아들 벤자민을 낳고 라헬은 죽게 됩니다. 복잡한 스토리입니다.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는 야곱도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4명의 여인에게서 낳았어요. 이 무슨 족보가 이렇게 저질입니까? 그것도 두 아내가 친자매인 것을. 그것도 보달라 자매의 여종 또 둘째 라헬의 여종 4명에게서 12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못나고 추한 인간의 모습들을 다듬어 가시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가운데 하나 교훈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본과 마찬가지로 장자권을 탐냈던 야곱. 영적인 복을 추구한 것은 좋았으나 그 방법이 잘못되고 범죄였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이에 경쟁심과 질투심이 끊임없이 발동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 꾀가 열심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이스라엘 족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족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우리는 봤습니다. 두 자매와 그 두 자매 각각의 여정 네 명에게서 글쎄 야곱이 르벤 바라본 르벤은 장자니까 뭐 레아의 그 아들인 걸 쉽게 알았겠지만 저 밑에가 뭐 이사갈 뭐 스불론 이 참 우리도 잘 기억 못하는 그 이름 보면서 제가 누구 아들인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그랬겠죠 야곱이. 그러나 이러한 족보를 통해 이스라엘의 12명의 수장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를 이제 그 백성을 통해 보내실 텐데 그 백성의 구성이 아주 영이에요. 우리 양반들 입장에서 본다면 참 양반 가문 소리 듣기 어려운 야곱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며 이것이 죄인된 우리 사람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는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야곱은 계속 라헬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 요셉과 벤자민을 더 편애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덜 사랑을 받았던 레아를 통해 여섯 아들과 딸을 주셨고 셋째 아들 레위 족속을 통해 제사장이 택함받게 되며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우리 인생들 속에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친히 직접 아름다움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십니다. 왜요? 달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레아와 라헬 모두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조상은 우리의 조상이기도 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적했던 그들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어마땅했으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0: 입히십니다.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그들의 수치를 가리려 했으나 불가능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며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주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아름다울 수 없는 그들의 인생에 아름다울 수 있는 인생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엄습해 오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지 아니하시고는 우리 속에 아름다움의 가능성, 생명의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모든 복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거니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이끌고 가시며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짜깁기 하십니다.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는 네 개의 천조각 아니 12개의 천조각 당신이 쓰실 만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짜깁기 하셨고 짜깁기 하고 계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우리 개혁개정에 빠져 있어요? 오역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 하겠느냐. 개혁 한글에는 은사로라고 되어 있었고요.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주시지 아니 하겠느냐.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주시옵소서 간구하면 우리 것이 되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믿는 순간 그 사랑이 우리 것으로 주어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짐을 풀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짐을 푸는 순간 우리의 죄짐을 푸는 순간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짐을 푸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모든 죄짐을 걱정의 짐을 대치시켜 줍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와 범죄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와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덮어주시고 또 감싸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덮어주시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정돈시키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이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기 원하셨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 족속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중간에 껴있는 다윗은 또 어떻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들 그 누구도 번듯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상한 양반도 아닌 가정을 통해서 오셨는가? 우리와 접촉하시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 그래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었고 저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반만 찾으신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십자가 붙잡음으로 해서 1862년에 발표된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작품 레 미제라블. 다 아시는 얘기지만 감동적인 장면 다시 한번 살펴보죠. 주인공 장발장, 장씨의 장발장, 앞으로도 장발장, 뒤로에도 장발장.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출소합니다. 그러나 그를 반겨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죠.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을래도 주는 사람이 없고, 어디가 좀 밤을 잠을 자고 밤을 세우려고 해도 받아주는 여인숙도 없었습니다. 나흘 동안 그는 거리를 헤매이다가 한 목회자 집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목회자는 반갑게 이 장발장을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앉으라고 하면서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물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며 사랑으로 장발장을 대해줍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아주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집에 뭐 물건도 거의 없고 그냥 은으로 된 집기, 뭐 숟가락, 포크 이런 거 좀 있었고 은 촛대 두 개가 고작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는 따뜻한 숲과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오랜만에 장발장이 뜨거운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침대 있는 침실을 소개하며 여기서 오늘 밤 푹 편안하게 쉬라고 해줍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나 장발장의 본 모습이 옛사람이 또 고개를 쳐들고 나타납니다. 아까 봤던 그 은수저, 은 포크, 장발장 그걸 훔쳐가지고 호의 베풀어준 그 목회자의 집을 도망쳐 나갑니다. 얼마 가지 못해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죠. 경찰에게 붙잡힌 채로 다시 이 목회자 집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경찰과 함께 들어오는 장발장의 모습을 본 이 목회자 그 상황을 직감하고 상황의 의미가 뭔지를 바로 깨닫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발장! 이거 왜 은초대는 안 가져갔어? 이 은초대도 가져가야지. 그렇게 해서 경찰관은 돌아가게 되고 장발장과 이 목회자 둘이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 과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배은망덕하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에 비수를 꼽으며 범죄를 저지릅니다. 은으로 만든 집기 몇 개 정도가 아니고 훔쳐가는 것이 장발장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죄인을 찾아내 사랑하며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기에 복음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때로 아프시게 해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 하겠으나 그래도 참으시며 너덜너덜 다 찢어지고 헤어진 그 우리 인생의 조각들을 다시 짜고 기우며 짝입게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모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믿으면 만족감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믿으면 우리 속에 만족감이 생겨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를 믿으면 내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 그러기에 우리 속에 감사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강하신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면 우리 복잡한 인생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인생의 영역들도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아니 실상 많은 경우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 인생을 진행시키십니다. 때로는 아니 많은 경우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 인생을 뒤덮어 줍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짜짓게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짜고 기우시는 작업이 없으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시간 두 다리에 힘을 갖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라도 저희들의 방문을 반겨주시며 아니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힘입어 또 찢어지고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진 모습이겠으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죄짐을 풀어놓습니다. 걱정에 근심에 시기에 질투에 부러움에 모든 짐을 다 풀어놓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내세우는 가운데 겸손하게 하시며 그 사랑의 의존함으로 강하게 저희를 일으키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의 이런 복된 삶 허락해 주시기 위해 저희들의 모든 과거를 모든 찢어진 모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권적인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덮으시며 엄습하시며 침범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 내가 과연 야곱이구나 내가 과연 레아요 라헬이구나 깨닫게 하시며 그러나 내 장점이 아니오 내 선행이 아니오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며 한 주간 하나님의 짜깁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교회 위에 영광의 주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다윗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3: 토크.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어떻게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0: 네.
3: 잘 아주 해플리 잘 지냈습니다.
2: 아, 해플리.
1: 저는 주변에서 네. 방송을 보시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 나도 사연을 보내고 싶다. 너희 방송에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연을 통해서 나도 좀 피드백 좀 해줘라. 목사님하고 교수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남이 선배 예쁘냐. 예쁘다고 했습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해라. 바로 결혼이다.
2: 잘하고 있어요.
1: 아, 잘해야죠.
3: 네. 아니 다른 분들도 저한테 꼭 그렇게 남희 씨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2: 아, 정말요?
3: 특별히 제 남편이 네. 오남희 씨는 정말 화면하고 실물이 똑같냐 그래서 어쩜 그렇게 똑같냐. 그런데 나는 그분의 이번에 마음 읽기를 하게 됐다. 그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남희 씨의 그 숨겨진 어쩜 더 큰 대안과 같더라. 저는 정말 예쁜 마음을 가져서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했는데 괜찮나요?
2: 아니, 너무 감사하다. 네. 제가 또 감동이에요, 되게. 그럼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레온 씨도 그렇고, 주변에서 상담 요청이 많이들 들어오잖아요. 근데 상담했던 것 중에 가장 보람된 상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레온 씨 있나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진로특강을 가서 이제 강연을 해요. 제가 살아왔던 삶,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이야기를 하고 나서 SNS를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와요. 뭐 선생님은 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러나 내 상황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네. 그 아이들이 참 감사해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라고 했을 때 되게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3: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구TV에서 뵌 게 이번이 사실 첫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 전에는 제가 대부분 지상파나 종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담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는 신앙 상담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구TV 시작하면서 사실은 신앙 상담의 창구를 찾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부분은 제게는 굉장히 보람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에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또 달라지는구나.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저도 굉장히 보람되고 네. 또 실제 그런 창구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감사하게 됐고요.
0: 저는 이제 해외 계신 네. 이제 동포 신데요. 집사님이 시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2: 네.
0: 그래서 제가 깨어 있을 때는 그분이 이렇게 주무시고 뭐 이렇게 반대 경우도 있는데 계속 이제 SNS를 통해서 요즘에 상담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또 그 해외에 있는 친구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면서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자녀 교육에 대한 갈등 같은 거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프로그램 계속 지켜보시라. 언젠가는 그 소리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2: 진짜 좋다.
1: 맞아요.
2: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고요. 저희 노크토크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0: 아멘.
2: 아멘. 그럼 노크토크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해볼까요?
1: 그럼 도착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33살의 딸과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제게 가장 큰 고민은 딸과의 관계인데요. 일찍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아들과는 달리 제 딸은 교회라면 질색, 팔색을 하며 신앙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 생각 또한 전혀 없다며 독신주의를 선언하고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자기 밥벌이도 잘하고 사는 제 딸.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사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엄마로서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딸의 사춘기 시절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저는 딸의 사춘기 시절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못했습니다.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인 삶을 살았던 거죠. 생각해보면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함께 해주지 못했으니 엄마에 대한 분노, 교회에 대한 분노가 자연스럽게 생겼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 딸은 하나님을 죽어라 섬겨도 가난하게 사는 부모를 보며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너무나 잘 사는 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네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게도 가족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딸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딸도 다른 청년들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노크토크 식구들, 저희 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믿음 없는 청년,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책이나 교재도 같이 추천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2: 맞아요.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되나요?
0: 너무 많죠. 네. 네, 점점 이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수록 자신의 생각이 이제 들어오면서 네. 체험이 없는 자신의 신앙에서 이제는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성이 체험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네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엄밀히 얘기하면 부모의 신앙에 자신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동반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고 사실 뭐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 만나보면 지금 학교 보고만율이 한 4%도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학원이라든가 또 이제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과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갖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많이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온 교회가 이 심각성을 절감하고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우리가 이제 저출산 시대잖아요. 네. 애들이 다 어디 간다. 안 낳아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에 있다가 증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휘발성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휙 사라지고 애들이 다 없어요. 그 빈자리는 그냥 남아있는 채로 그냥 남겨진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초등부까지는 그래도 그냥 나와요. 엄마가 나오라니까. 그랬다가 사실 초등부 한 고학년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대신 학원을 갑니다.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우리가 왜 주일 학교를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잖아요. 네. 썬데이 학원이 있어요. 또 그 학원이 또 교회 시간하고 딱 맞아. 그래서 실제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시간에 딱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 나와서 뭐 요술공주 민키 천년여왕 막 이런 거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런 만화들이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정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했다면 이제는 엄마도 야 학원 갔다가 다음 주에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학원이 때가 된 보강 같은 걸 하거든요. 그걸 꼭 썬데이 주일날 하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딱 올라간다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40% 정도 빠지고요. 네. 남아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거의 다 빠진다고 보고요. 대학에 가서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가 거의 화석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어른들은 또 교회는 실제 신앙 세계 속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1: 아무래도 문화적인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매체를 통해서 이제 미디어라는 그런 장르에서 이제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켜가는 과정인데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더라고.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가 없어졌다. 교회에 선생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선생님도 또 바쁘기 때문에 교회 아이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좀 상처들로 인해서 어릴 때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크다 보니까 사회 속에 들어오고 사회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또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문화가 바뀌고 여기 세상 문화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2: 그렇네요. 아 근데 성인이 된 후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3: 교회 왜 안 나올까? 재미가 없어요. 할 건 너무 많고. 그런데다가 실제 교회 안 나가 보면 처음엔 약간 불안한데 별일이 없어. 제가 몇 번 교회를 안 나가 봤는데 별일이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평생 나갔는데 교회 가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도 인간관계 얽혀있는 게 너무 많고 거기서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거기다 어떻게 밖에서 우리를 개도끼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데다가 내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 나에게 원하는 도덕성은 또 너무 높아. 술을 마셔도 눈치가 보이고 무슨 말을 잘못해도 눈치가 보이고 뭔가를 해도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다가 교회가 요구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나도 내 개발을 하고 나의 휴식도 취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교회가 요청하고 헌신을 하라고 하잖아요.
1: 네,
3: 헌신을 하래요. 내가 헌신이 돼. 나달나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청년들이 얼마나 감수성이 뛰어나고 네. 얼마나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성비가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판단해도 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역설적 기쁨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오히려 지치거나 혹은 비난을 받거나 이 양자의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굳이 계속 다니면서 이 어려움을 견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1: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서 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 찬양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 야 나 그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했었어.
3: 그렇지, 그렇지,
1: 근데 그런 청년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 주일학교 때 그거 했었어.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청년 시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왜? 저는 냉정하게 이 부분을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상처를 받았지만 교육자들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3: 어.
1: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의뢰를 하면 이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게요 라는 거짓말만 해요.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거짓말 1위가 기도할게요거든요. 근데 하우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 두 가지를 같이 교차해서 얘기해 주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다 미션스쿨 나와서 신학대 나와서 신대원 나와서 본인들의 삶은 다 기독교 신앙으로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술을 마셔본 적도 없었고 본인이 어떤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이런 목회자분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정말 이 부끄럽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은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회개해서. 그러니까 이런 정말 교과서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떠나는 청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2: 진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와 멀어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딸은 현재 사회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딸. 지금의 딸 마음은 어떤 심리인가요?
3: 별 문제 없을 거예요.
2: 아, 진짜?
3: 아니,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별일 없을 거고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심지어는 엄마의 편지에 의하자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해?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둘째인 아들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첫째는 왜 그럴까? 오히려 첫째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더 크고 그랬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의 빈자리를 딸이 채우지 않았을까?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 역할을 해야 됐던 건 아닐까? 그러면서 그 모든 역할을 자기에게 떠넘긴 엄마가 믿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가 왜 탕자에도 보면 아들은 아버지 늘 옆에 있고 둘째는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만 순서와 상관없이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 역할에 따라 가지고 이 하나님 경험도 조금 달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딸은 평생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기도를 듣고 엄마의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불평도 엄마의 삶 속에서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금 긋는다고 하나님도 나에게 금을 긋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금거 넘어오지만 아웃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넌 요 안에 있거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위기를 맞게 되고요. 엄마에겐 절대 얘기하지 않고 존심상에서 털어놓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이 딱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디서 오는가? 엄마가 했던 그 신앙의 방식에 대한 답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좀 떨어져 있고 좀 구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에 위기가 딱 오죠. 엄마의 방식으로 기도해요. 엄마의 방식으로 돌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리고 엄마의 이 죄책을 우리가 그 사연을 통해서 읽었지만 과연 엄마가 삼시세끼 한 끼 안 하고 아이들을 완전히 방치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주여 삼창 이것만 했을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엄마 역할을 더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딸의 그림은 약간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 교수님 말씀 듣고 시편에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가 있으시니까 반드시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3: 나는 가끔 레온 형제를 보면 목사님 같은 생각이 들어요.
2: 너무
3: 정이 모아지고. 네.
1: 아 그래서 뭔가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청년의 입장이지만 그 저는 이제 교회를 체험 신앙이라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지만. 참 쉽지는 않은 상태니까
3: 그렇죠.
1: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위기가 또 위험한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그 기회가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기도는 또 부메랑이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리라 믿고 기도해야죠.
2: 아 맞습니다. 아니 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엄마 엄마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넘어서서 상처였을 것 같거든요.
3: 그럴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때로는 공감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요. 때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보니까 엄마 마음에 그 신앙적인 안타까움은 있는데 일단 애는 잘 컸어. 사회적으로 독립적으로 저는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아이를 끝까지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독립적 인간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것. 그게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는 잘 컸고요. 신앙적으로 그의 마음이 토라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더군다나 엄마의 섭섭한 마음이 그 사연마다 가득 들어있긴 합니다만 어쩌면 이 딸이 생각할 때에는 엄마에 대해 섭섭한 점이 있긴 있었겠죠. 네. 왜 내가 가장 엄마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엄마는 부재했는가. 그건 마치 지금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재와 비슷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딸이라면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엄마는 뭐 바빴지 뭐. 아유, 내가 뭐 운이 없었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타까움은 엄마의 시선과 엄마의 해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오히려 딸은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엄마가 가끔 기도해 줄 거라는 믿음은 뒤에서 가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2: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은 어떤 때 부모로서 자리가 없어졌다고 느끼시나요?
0: 아이들은 예,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의 나와 이제 가졌던 그 경험치 그걸 가지고 이제 평생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생각해도요. 저는 제 어릴 때 또 청소년기 때 부모님이 다 바쁘셨습니다. 맞벌이 때문에 사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저와 함께했던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제 당연히 마땅히 부모님, 노년이 되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함께 해드리고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함께했던 추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키즈 메모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어릴 때 결정적인 시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정말 이 부모님과 가졌던 그 친밀감이 평생 동안 부모에게 내가 봉양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시간들을 놓쳤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또 만회하고 또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비록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또 그 빈자리를 또 아주 또 임팩트 있게 채워주실 것이고 또 노년 이후의 또 삶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깊이 친밀감 있게 메워주시리라는 또 믿음이 또 있습니다.
3: 근데 저도 사춘기 뭐 이렇게 한참 지낼 때 전 어렸을 땐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셨고요. 좀 커서는 또 신학 공부를 한다고 집을 안 들어와. 저도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그 형제도 많았고 형제가 많았지만 다들 큰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혼자 남겨진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의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렸을 때 안정감 이런 것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제가 바빴어요. 어렸을 때부터 놀아야지, 먹어야지.
2: 드셔야죠.
3: 그럼요. 또 먹어도 그냥 먹나요? 밥 먹고 나가서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그렇죠. 불량식품 끝나고 나면 2차 가서 또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네.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학교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저희 때도 야간 자율학습 있었거든요. 그럼 맨날 10시, 11시에 들어와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내가 바빠.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빈자리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오히려 자녀들은 별로 빈자리를 못 느꼈는데 부모들이 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얘가 딱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은 뻔뻔해지는 것도 좀 필요해요. 야 좋겠다. 너 엄마 같은 엄마를 만나서 얼마나 행운하니 가끔은 이렇게 뻔뻔해지실 필요가 있는 게 거기서 아이들의 자신감은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미안해하는 것도 참 미덕이에요. 그러나 과도한 미안함은 결국 아이들의 심정적 발달과 실질적 발달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이는 이미 30이 넘었어요. 애가 늙어갑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새로운 우리들의 숙제는 과거를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재조명할 것인가, 나의 해석에 방향을 돌려서 내 아이와 어떤 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가. 왜냐 이제 내 아이가 커서 내가 내 아이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 나이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 따님이 결혼을 하시게 되잖아요. 조금 더 엄마를 잘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접어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대화에 접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2: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3: 엄마가 눈치를 잘 봐야죠.
2: 네.
3: 이렇게.
2: 혹시 우리 레온 씨는 부모에게서 독립했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나요?
1: 저는 독립했다고 느꼈을 때가 엄마랑 같이 안 잘 때.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잠을 자고 살았는데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룸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원룸 생활을 하면 저 혼자 방을 꾸미잖아요. 꾸밀 때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때 느낀 거죠. 아, 나 진짜 독립했나 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오는 거죠.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살아가는데. 밤 누가 하지? 어떡하지? 안 되겠다. 즉석식품 돌려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건데. 네, 그렇죠.
2: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일찍 나와서 살았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나와 살았는데, 그때까지는 전 독립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핸드폰 요금을 제가 스스로 낼 수 있었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때, 내가 독립했구나. 그게 이제 개그맨이 되고 난 뒤였거든요. 개그 지망생 때만 해도, 그때는 어머니가. 이제, 핸드폰.
3: 남인은 내 딸인가 보다. 왜냐하면 저도 애들이 독립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잖아요. 저의 성장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의 성장도 그렇고 내 통장에서 돈이 이제 그만 나갈 때. 진정한 아이들의 독립은 그때부터 시작이 아닌가. 이런
2: 이제는 제 통장에서 이제 나갑니다. 엄마의 돈이. 엄마의...
3: 저를 부모로 좀 이해하시는 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저희 엄마도 너무 버겁습니다. 자꾸 뭔가를 일을 저지르시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캄보디아 가서 청양버섯을 6kg에 60kg 그래서 이제 아니 나는 안 사도 되는데 다른 이모들은 다 사러 가서 자기는 혼자 차에 앉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어떻게
2: 그럼 계속 앉아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 캡처해서 보냈죠. 이 상암버섯 시세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거 몇 개 살 수 있다. 그래서 엄마가 안 사고 다른 이모한테 돈을 꿔서 라텍스 비계를 사가지고셨는데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붙여줬는데 그러니까 말도 없이 사고를 치시니까
3: 비계냐 버섯이냐.
2: 예, 근데 되게 잠이 잘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었죠 뭐 엄마가 잠을 또 제대로 잘 주무시니까.
1: 근데 목사님 이번에 딸 독립시키셨거든요.
3: 오예요 진짜요?
0: 아니요 뭐
2: 대학교 보내세요? 대학교
0: 아, 숨기세요? 네, 대학을 보내서.
1: 대학교 보내는 게
2: 돈이에요.
1: 네.
2: 대학을 보내는 게 돈이에요.
0: 그런 거예요? 어, 핸드폰용 제가 내는데요?
3: 아, 그러니까 독립 아니에요.
0: 독립 아니죠. 아,
3: 저희 아들도 네. 대학을 가서 따로 사는데 독립 안 됩니다.
2: 아, 아니에요.
1: 독립 아니구나. 네.
3: 계좌의 독립이 진정한 독립이에요.
2: 아, 진짜.
1: 정리하겠습니다. 네. 계좌.
2: 네. 계좌.
1: 아직 멀었네요. 네. 아, 핸드폰용 목사님 내시고.
2: 이제 고시입니다. 우리 엄마의 마음속엔 사춘기 시절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있어요. 우리 아까 사연을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삶의 균형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제가 볼 때는 엄마 역할은 뭐냐면 야, 넌 엄마가 바빠서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넌 어쩜 이렇게 잘 컸니? 야, 하나님이 너를 키웠나 보다. 야. 엄마는 한 게 기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잘 큰 건 엄마의 손이 아니라 너의 노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 같아. 이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어차피 팩트는 달라지지 않아요. 사실 여부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어떤 해석을 주느냐가 이 아이가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부모들은 의외로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전에 한 그 미국으로 입양됐던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를 찾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를 찾았는데 거기 두 사람이 나와서 막 우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아우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했더니 그 딸이었는데 그 딸이 마미 I'm fine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떨어져 있었지만 난 잘 컸어요 엄마가 나를 키웠으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난 잘 컸는데 내 지금 키워진 부모가 너무 고맙고 지금 엄마가 그냥 보고 싶고 또 우리 엄마한테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듣고 깨달은 게 있죠 아, 부모는 자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의 자부심은 다음 세대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부모의 자부심 역시 아이들의 자부심으로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이걸 뭘 기억해야 되는가? 죄책감은 우리에게 한숨을 낳지만 자부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요. 물어보세요. 넌 어땠어? 엄마가 좀 바빴는데 넌 어땠니? 아이들의 해석을 물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아 그래 엄마가 좀 자리가 없어 난 좀 섭섭하긴 했어 그럼 어떻게 야 미안한데도 어쩜 이렇게 넌 잘 컸니 훌륭하게 혹은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야 나 그럴 줄 알았어 야 너 어쩜 이렇게 훌륭하니 공로를 아이들과 하나님께 돌리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자부심도 없고 독립성도 강화되면서 나를 이렇게 해석해주는 부모가 땡큐인 거죠
2: 자신감이 막 쑥쑥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교회를 멀리하게 된 것과 엄마의 지나친 교회의 헌신 이게 두 개가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3: 많은 딸들이 하고 있는 고백들도 고백들을 이 딸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다면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엄마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삶의 자리까지 다 도달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뭐 다른 애들 그랬던 것처럼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럼 이 친구도 교회에 그냥 시큰둥해졌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약간 아픈 얘기인데 엄마가 그렇게 평생 헌신했는데 우린 지금 이거야? 이런 어떤 헌신과 노력에 대한 열매에 대한 아쉬움과 또 이런 절망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해석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석들 중에는 엄마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했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노력과 헌신이 누군가 눈에는 헛짓이고 헛발짓이고 허공에다가 그냥 번쩍이 날리는 것과 비슷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다 좋았다라는 엄마의 그 고백은 그 헛짓이 운동의 순간이 되는 거고요. 그 헛발짓이 어쩌면 나의 온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몸짓으로 재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따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망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달고 다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해석과 끊임없는 딸에게 전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고백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틀, 창구,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맞습니다. 저도 늘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3: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제자들의 이 우문에 현답으로 대답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열심히 시간을 내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정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고 내가 빨래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 일이 자녀들을 가족들을 잘 섬겨내는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림이라고 하잖아요. 식구들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그 귀한 살림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곧 교회 일과 또 세상 일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2: 근데 우리 사연에서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곁에 없던 엄마, 아이들에게 엄마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1: 엄마는 일단 엄마죠. 엄마죠. 엄마는 엄마예요. 자궁이고, 가슴이고, 젖이고, 그리고 침이고. 나와 함께 물고 뜯고 이렇게 빨고 하던 그런 존재가 바로 그 엄마라는 존재일 텐데 근데 우리가 양육의 직접적 양육과 그 다음에 간접적 양육의 시기가 나눠져 있어요. 직접 양육은 말 그대로 끌어안고 뽀뽀하고 만져주고 베이비 마사지 하듯이 그렇게 입에 먹여주고 씹어서 넣어주고 이런 시기가 직접적인 접촉의 양육 시기라면 이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양육의 시기가 따로 있고 이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들이 한 두 살 좀 넘어가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없어도 멀리서 엄마 이런 소리가 들리거나 덜그럭덜그럭 이런 그 설거지 소리가 들리거나 엄마가 시장 갔다가 금방 올게 그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 힘 대상이 없지만 내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대상 영속성 이렇게 부르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이 대상 영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이들과의 관계가 별 문제가 없었다면 엄마가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가끔씩 없었다?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조금 돼서 성장할 때에는 엄마가 가끔 없어져 주는 게 땡큐예요. 아. 너무 잔소리를 하고 너무 개입을 하면 그것마저도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다 흑과 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네. 같고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니는 얼마나 좋으니? 너희들 청소년 한참 지날 때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니?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너희들 양육에만 힘을 썼으면 니는 죽었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너덜너덜 해줬을 것이다.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저희 애들이 저한테 했던 정말 고마운 얘기가 있었어요. 어릴 때 잘해줬잖아. 엄마 어릴 때 잘해줬잖아요. 너한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 그랬더니 놀이동산에 가서 그 하드 아이스크림을 사줬던 그 기억을 가지고 끝까지 부여잡고 제가 그걸 평생 울고 먹었거든요. 우려먹는데 그 차와 그 모성애는 함께 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엄마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24시간 풀타임으로 교회에만 있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필요했던 결정적 순간이 없었을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억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행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더 쉽게 기억하니까. 근데 누군가 자꾸 얘기해줘야 돼. 행복의 순간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이랬었어. 그땐 그랬지. 이런 것처럼. 이라라라라. 이런 것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릴 때 아이들과 지냈던 행복의 순간들을 자꾸 떡국이를 날려주셔야 돼요. 그러고 가면 뚜껑, 뚜껑. 이거.
4: 떡국이 많이 날리네.
1: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지난 얘기라고 애들이 생각해요, 나중에. 아,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자꾸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네. 그냥 행복은 훨씬 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순간처럼 찰나처럼 지나가지만 훨씬 더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누군가 우리 레온 씨가 항상 우리에게 신선한 바람을 훅훅 집어넣듯이 네. 가끔씩 그러면 어떻게 정신이 훅 나잖아. 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또 한 번 인공호흡을 받게 되는 거죠. 행복은 항상 이런 심리적 심폐소생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부모의 부재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요. 있었던 순간의 그 압축적 행복에 대한 기억 살리기 여기에 핵심을 두셔야 되는 거죠.
4: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에게 엄마란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자답게 살지 못한 사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여자답게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쁘게 치장도 하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물건도 사줘야 되고 내가 좋은 거 얘부터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 근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마더가 나왔대요. 엄마. 정말 슬픈 소식은 아빠는 50이 안에도 없대요.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는 전 세계 어디나 정말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제 제가 약간 초를 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호르몬상으로는 거의 남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약간 그런 로망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예. 제가 볼 땐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어떤 치장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2: 진짜.
4: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1: 많아.
2: 근데 저는 엄마, 저에게 엄마란 예. 오래된 친구? 엄마랑 솔직히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20살 차이인데.
1: 진짜? 네.
2: 제가 36인데 엄마가 56. 그러니까 20살 차이인데 어렸을 때는 진짜 굉장히 친했어요. 서로 막 얘기도 하고 뭐 나 있었던 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그럼 엄마가 아 시끄러워 그만 좀 얘기해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친구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와서 살면서 이제 개그맨이 되고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연락도 잘 못하게 되고 근데 오래된 친구 고향 친구는 내가 연락을 뭐 이렇게 매일매일 연락을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그렇지. 고향에 가면 만날 수 있고 뭐 언제든지 전화하면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느낌의 엄마랑 좀 친구 같은 근데 제가 요즘 잘 못해서 미안해요. 상황버섯을 사줬어야 되는데.
1: 잘못했다.
2: 그렇군요.
3: 하지만 라섹스가 있으니까. 네. 네.
2: 잘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1: 저는 이 말이 네. 좀 떠오르는데 네.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그 자리에 있어. She's there.
2: 네, 맞아요.
1: 그리고 God is here. 하나님 내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엄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진짜 큰 믿음이거든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엄마하고 남시 사이에는 정말 끈끈한 자매와도 같은 네. 또 엄마와 딸 같은 이 아주 복잡한 관계들이 네. 아주 좋은 사랑의 악요로 이렇게 다 마감이 되지 않나 싶어요.
2: 감사합니다. 더 잘해야 되겠다 엄마한테.
4: 그러니까.
1: 네, 상황버섯 해요.
2: 상황버섯. 캄보디아는 못 믿겠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요.
1: 너무 비싸다.
4: 많이 싸네.
2: 진짜 비싸요.
1: 제가 저기 상황버섯 아는 업자 계신데 네. 저기 10만이 하시는 분인데 저 두 분께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2: 아, 이건 믿을만 하네요.
4: 상황을 봐서 좀 해야 돼요.
1: 상황을 봐서. 그렇죠.
4: 상황을 봐야 돼요.
2: 라임의 황제.
4: 라임의 황제.
2: 아, 그러면 우리가 상황버섯 얘기하다 계속 딴 데로 빠지는데.
4: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2: 근데 죽어라 교회 나가도 무능력한

0: 우리가 입의 고백은 고백적 신앙이라고 하고요. 네. 실제 그 안쪽에서 운영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안쪽의 고백은 작용적 신학이다.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고백적 신학은 쉬워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고 네. 맨 마지막에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아멘 하고 만나면 할렐루야 탁 하고 집에 가서 또 딴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확 덮치는 순간 있잖아요. 네. 이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 사랑 안 해봤나?
1: 아, 해봤죠.
0: 아, 이렇게 막 나를 막 미치게 만들고 막 내가 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너무 오래됐구나. 아, 그런데 네. 이 하나님이 나를 확 덮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학교에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오래 돌아서 길을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학교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 와서 나 이 길을 이렇게 왔어 라고 했을 때 누군가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남은 역할은 이제 그 역할이 아닐까. 오랫동안 길을 걸어쳐서 돌아온 딸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거는 엄마가 미처 이루지 못했던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엄마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로서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엄마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돌아왔던 오랜 길을 돌아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날 그 지점이 언제일지를 기대하는 것. 또 하나 그 기대하면서 딸한테 계속 얘기하죠. 엄마가 널 위해 늘 기도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엄마가 늘 널 위해서 기도해.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를 다 귀뚱으로 들어요. 그러나 이게 와서 하나님이 덮치는 순간이 와요. 그때 떠오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발견의 순간이 언제인지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와 같기를 바랄 뿐이에요.
1: 정말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이 좋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니까 얼마나 보시기에 지금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근데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그런 확신도 있고 그리고 사람은 또 위급한 순간에 뭔가 내가 0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100을 채우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더 0이라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게 쫙 밀려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있습니다.
2: 지금 우리 사연의 주인공분께서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어떤 책을 추천하면 좋을까요?
3: 좋은 뭐 간증서라든가 네. 변증서가 많이 시중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신앙도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성경책 성경책 요즘에 성경도 굉장히 예쁘게 또 많이 나와 있거든요.
2: 성경책 진짜 예쁘던데요.
3: 네, 네. 그래서 성경도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이 있는데요. 좀 딱딱한 번역본보다 좀 쉽거나 우리말로 된 그런 네. 번역본, 네, 그런 것을 이렇게 주는 것도 좋고, 혹시 청진기라는 책 아시나요?
2: 혹시 목사님이
1: 목사님 본인 책이세요?
2: 아, 그치. 네, 어쩐지 청이 네. 들어가가지고
0: 저도 검색해서 알았어요.
2: 아, 네, 청진기.
3: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료할 때 목에다 네. 이렇게 매달고 하는 거잖아요.
2: 네네.
3: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네. 저기 레온 형제가 얘기했지만은. 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청소년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를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고민하면서 써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따먹은 거고 결국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원초적인 질문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정지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풀어놓은 네. 책인데요. 네.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2: 본인 지금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시네요.
3: 민망하네요.
0: 네.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청을 좋아하십니다.
2: 네.
0: 청진기에 이어서 청바지라고.
2: 청바지.
0: 또 이제 네. 또 그 청소년과 관련된 책을 또 이제 지금 내시잖아요.
2: 네네네. 네.
0: 아, 본인 입으로 이렇게 남책 얘기하듯이 이렇게도 참 쉽지 않거든요.
1: 청바지 입고 나오셨어요.
0: 그러니까요.
3: 매번
0: 청바지는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근데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신앙적인 접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2: 네.
0: 그런데 지금 딸이 교회를 끊은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를 보통 끊는다 그러잖아요. 네.

0: 근데 또 다시 또 교회를 찾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 전에, 신앙인으로서 그 딸을 만나기 전에, 한 여자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한 여성으로서 딸을 만나보면 어떨까? 이제 딸이 사회인의 자리로 들어왔으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저랑도 절친이기도 한 유인경 기자가 썼던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엄마의 심정으로 매일 출근하는 그 딸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또 마음을 담아서 정말 편안하게 읽도록 그렇게 적은 글이라 저도 읽으면서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인 이전에 같은 인간으로 또 같은 여자로 이제 나의 젊은 시절의 자리로 들어온 내 딸에게 엄마로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잔잔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야,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제 책도 얘기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저는 그 적어왔어요.
2: 그냥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책이요.
1: 저는 제가 적어온 게
2: 네.
1: 이영표 선수가 쓴 책이 있는데 이영표 집사님이시죠? 이영표
2: 네.
1: 집사님의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뭔가 이책 제목처럼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책 제목처럼 생각이 내가 된다는 말처럼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우리 어머니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우리 따님이 그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행동이 이제 믿음의 행동이 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책 제목을 생각이 내가 된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편안하게.
0: 책 자랑을 해야 될 거면 내책 얘기도 할 걸.
3: 괜히 얘기했어. 민망하네.
2: 네, 우리 노크토크 6번째 시간. 오늘 사연은 하나님과 멀어진 딸에 대한 어머니의 고민 사연으로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목사님,
3: 네.
2: 오늘 고민 사연 정리
3: 근데
2: 준비되셨나요?
3: 제가 이제 코스타 집회를 요즘에 좀 다니는데요.
2: 아, 준비하셨군요.
3: 네. 네. 코스타는 매년 주제가 있어요.
2: 네.
3: 네, 올해 주제는 일하드입니다. 아, 뭘까요?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아까 하나님의 일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근데 일하드는 이제 삼행시로 그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2: 네.
3: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것이 일하드의 주제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상에서 늘 우리가 걷고, 숨 쉬고, 밥 먹고, 또 대화 나누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 핸드폰을 하고, 또 미디어를 또 보고, 모든 것이 다 일상인데요. 그 일상 속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대화를 건네오신다. 우리 딸이 지금 일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2: 네.
3: 그 일상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딸이 정말 더 깊이 정말 주님의 그 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엄마가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정말 우리 딸이 정말 마침내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연을 들으면서 계속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도 개그우먼이 되고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랑 대화도 안 하게 되고 좀 관계가 굉장히 소홀해졌거든요. 아, 철없던 저의 과거를 또 생각하며 그 당시에 속상해 하셨을 엄마를 생각하며 이번 기도 편지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연 주인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다 본인 탓이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어머니께서 딸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의 어려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에 지금 당장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어머니가 딸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의 딸이 지금의 자리까지 왔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큰 기쁨을 느끼게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0: 네, 이제 노크토크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다 어떠셨어요?
1: 저는 최근에 힘들었을 때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30장 말씀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를 치료할 자 나밖에 없고 너를 회복시킬 자 나밖에 없다.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결국 이 따님과의 사이도 이 가정도 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전 엄마잖아요.
0: 네.
2: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를 한참 지나고 있는 딸이 있고요. 이 딸은 열심히 덤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딸 가진 엄마들은 다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아이가 잘해나간다면 더할 것 없이 자랑스럽지만 그게 신앙의 자리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게 또 이 예수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딸을 위해서 그러면 상담자인 저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했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 엄마들을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먼저 많이 안아드렸어요. 이렇게 꾹 안아주면 이 엄마들이 그간에 가지고 있던 그 마치 탯줄이 터지듯이 눈물이 훅 떨어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어쩌면 이 딸과 이 신앙적 포옹을 어서 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3: 저도 딸 바보인데요. 저도 이 사연 들으면서 대학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딸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힘들 때도 많고 저는 몰랐는데 자퇴도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 관계가 좀 힘들고 과제도 어렵고 조금 많이 역부족이었나 봐요. 그럴 때마다 이 애비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고 또 신앙적인 방황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와 그 위기를 적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이 딸이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저도 물론 힘들고 또 어렵고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늘 기다리셨고 강한 의로운 오른팔로 저를 붙드시고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 딸도 반드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믿고 우리 어머니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정말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란 더더욱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조차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 손잡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 되시길 바랄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3: 때로는 바위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라바처럼
0: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1: 토크.
0: 다음주에 만나요.
2: 안녕.
4: 자 이제
0: 바이.
4: 모든 사람들이 중년기에 도달했을 때 상황과 타이밍만 되면 다 외도를 할 수 있다.
2: 저에게는 귀여운 남편이 있어서 아직은 괜찮습니다.
0: 아따 연하시잖아요.
2: 아주 깜찍해요.
5: 활동 만져봐. 엄청나지 않아?
2: 그냥 새 팔이야 새.
6: 이제 소개팅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었어. 내가 원했던 이상형 있잖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돌려서 만난 여자가 이혼했던 그 전 부모. 결국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구나.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탈북 가족 속에 새로운 가족이 오셨습니다. 네,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그 마음 더 빛나는 우리 김아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라 씨. 네.
3: 어디 볼까요? 나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해령에서 태어나서 2002년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한 7년 정도 살다가 2009년도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4: 사실 우리 아라 씨가 네.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어요.
2: 아, 그래요? 아,
4: 뭐 사랑의 불시착. 오~ 막대목은 네. 상태 씨 아니고 영애 씨. 출연을 하셨었죠. 네.
3: 아, 진짜요?
4: 네, 최근에 또 작품 활동이 좀 뜸하신 것 같은데 잠깐 쉬고 계신 건가요?
3: 네, 제가 2023년에 결혼을 했어요. 오~ 그래서 아, 네. 결혼하자마자 또 이제 네
4: 육아하고.
3: 자녀를 네, 낳게 돼서 그래서 또 육아 중에 있습니다.
5: 그럼 지금 몇 살이신 거죠?
3: 제가요?
5: 네, 지금.
3: 지금요?
5: 네.
3: 비공개.
2: 비공개.
5: 너무 많아요. 저는 네.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2: 대학생인 줄 알고.
6: 세상에.
2: 저도 지금 계속 보면서 그 얘기하는데 결혼하셨다고 아이를
4: 낳았다고. 저도 대학생이요.
2: 맞는 것 같은데. 자, 그 북한 사람이 연기하는. 오. 그죠? 진짜 북한 사람이 연기하는 그 한국 드라마서의 그 상황. 네. 그걸 경험하실 때 어떠셨어요?
3: 실은 뭔가 입장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현장이 정말 그 북한처럼 꾸며놨거든요.
2: 아, 세트장을.
3: 네, 네네네. 뭐 이런 탑도 이제 그 네. 중앙에 갖다 놓고 막 그랬는데 네. 마을도 완전 그 하모니카 집처럼 이렇게 쫙 돼 있어가지고 네. 완전 북한이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이질감이 들고 아, 북한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현장이 딱 있으니까 뭔가 그 기분이 뭔가 세하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네. 너무너무 막 신기해하고 재밌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2: 그렇죠, 그렇죠.
3: 그래서 오히려 제가 남쪽 사람 같고 네, 네, 원래 여기 있었던 분은 네. 그냥 진짜 원래 그 북한 사람처럼
2: 이 아라 씨의 삶 이야기 우리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의 또 주제는 당연히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5: 알아보고
2: 네, 아라 씨 궁금하시죠?
3: 네, 네 궁금합니다.
2: 자, 우리 남북극장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5: 아, 잠깐만 이쪽 맞지? 이쪽 맞지?
4: 아니야. 자외전이야.
5: 자외전이었어. 아, 웬일이야.
4: 야, 너 잠깐만 자외전 깜빡이를 켜야지. 왜? 빗물 닦개를 켜. 너 진짜 너 아우 나 속이 어기 막히나 어기 막혀.
5: 아니 자꾸 옆에서 뭐라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속이 간겹잖아.
4: 야 10분간 거리를 지금 30분을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내가 어기 안 막히니 내가. 어? 야 자원 한 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자원 낭비야 이게. 야, 어서 속히 통일을 지시옵소서. 갑자기 너 또 왜 했는데, 너 왜 통일 타령이야, 너 또 왜?
5: 야, 그거 몰라?
4: 조심해,
5: 북한이 지하자원이 어마어마하잖아.
4: 그렇지.
5: 어? 그러면 이렇게 통일되면, 내가 그동안 길에다 뿌렸던 휘발유, 많이 할 거 아니야.
4: 그렇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궁금하지?
5: 궁금하지?
4: 극장 복권. 북한의 지하자원. 빠밤.
5: 아, 아니,
2: 아, 그죠, 그
5: 아라 씨가, 아라 씨가 배우잖아요. 네. 평가가 될까봐.
3: 아닙니다.
2: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제를 알아볼 때 남북극장으로 합니다. 아, 네. 재밌으시죠?
3: 네,
2: 엄청 재밌게 쳐다보시더라고. 자, 오늘 우리 남북극장에 나온 북한말 또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북한말이 있었죠? 아까 뭐 들렀어요? 뭐,
7: 빗물 닦게.
2: 그러니까
7: 네.
2: 닦게.
7: 우리나라 닦기. 말로 와이퍼.
2: 아~ 와이퍼. 와이퍼를 빗물 닦이라고. 뭐 하나 있었어요? 네. 뭐 아까?
5: 어기 막힌다.
2: 어기 막힌다. 어기 막히는 게 뭐예요?
3: 기가 막힌다. 억장이 무너진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기가 막힌다.
2: 기가 막힌다가 어기 막힌다.
3: 그것도 있었어요. 마음이 간데 없다.
5: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속이 간데 없다가 뭔 말이지?
3: 간데 없다.
4: 속이 간데 없다?
3: 불안하고 지금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달달달. 아~ 그래서 그때 속이 간데 없다. 내가 지금.
2: 네.
3: 너무 불안하다.
5: 불안할 때.
3: 마음을 둘 데 없다. 네. 속한 데 없는 거죠. 네.
2: 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진짜 신기한 단어들이라고.
5: 그거 들으면 들을수록 다 그 네. 뭔가 의미가 있어요.
2: 의미는 있어요, 그죠?
0: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2: 연결이 돼.
6: 근데 되게 순우리말이 될까?
2: 순우리말. 그러니까 우리 네. 대한민국에서는 안 쓰는 말. 잘.
6: 네, 근데.
8: 대한민국은 다 잉글리시 섞었잖아.
6: 맞아, 맞아. 순우리말이 좀 고쳐야 돼.
2: 고쳐야 돼요? 네. 아, 그럼 고쳐야 되겠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지하자원이 부족하잖아요.
0: 맞아요.
2: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래서 사실 우리의 그 모든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요, 지하자원이 어마무시하다.
0: 막대.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자원들이 엄청 많은데, 만약에 남북한이 함께 통일만 된다면 이 시너지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앞당겨지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좀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면서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 세계가 광물 자원 두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히토류?
0: 히토류.
6: 히토류. 네, 90%.
2: 90%. 네.
0: 중국이 갖고 있죠?
2: 그쵸. 근데 그 히토류, 네.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죠?
0: 그렇죠, 뭐
2: 자동차,
0: 스마트폰,
2: 전기차, 그렇죠. 아, 네. 스마트폰, 인공지능, 뭐 이런 거에 안 쓰이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 네. 북한도 이 히토류를 갖고 있어. 와, 처음 들어보셨죠?
0: 히토류. 네. 아니 그럼 잠깐만요. 혹시 우리 북에 오신 분들이 북에서 네. 히토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거나 들어본 적 있다 없다?
3: 김정은 정권 들어서 네. 저도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아주 간단하게 히토류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희귀 이제는 주요 광물로 됐고 우리나라가 보유량이 있다라는 말을 아주 잠깐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히토류라는 단어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2: 진짜?
3: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순수 저의 생각과 제가 본 것에 대한 제 고증인데요. 네. 그 제가 해산시에서 산 게 아니라 해산에서 한 180m 떨어진 김정수군 신파에서 살았어요. 신파는 장진강이랑 압록강이 합쳐지는 삼각지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밑에 2010년 이후부터 어떤 공사가 시작됐어요. 중국이랑 로프를 연결하더라고요.
2: 로프를요?
3: 네. 엄청 두꺼운 로프를 연결하고 세관이 들어서나? 세관이 들어서긴 해산 세관이 너무 잘 돌아가는데 하고 다리 밑에 그런 사무실 같은 게 네네. 들어서고 옆에 바닥이 막 닦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지 저희는 뭔지 몰랐어요. 그게 차도를 깨놓은 것 같은 광물이 트럭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또 그 발판에
2: 바지선,
3: 네, 바지선 같은 거 로프에 네. 연결된 거 타고 중국으로 몇 번씩 그거 실어 가요. 근데 대박. 그게 그래서 우리도 저기 알면 도둑질이해서 팔아먹는데 그 누구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2: 그거.
3: 아니
0: 도둑질에서 팔 수 있는데.
3: 근데 그걸 엄청 엄밀하게 그거를 네. 다리 밑에 네. 숨겨놓고 아는 사람만 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 도둑질도 못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 와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히토류의 그 그림이랑 똑같아요. 이건 정말 제 심정입니다. 네.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히토류 써니까 내가 지금 이거 알아 말아 그러니까 주옥이 말한 건 내가 딱 그 옆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6: 그렇죠.
3: 주옥이하고 내가 경계선이라 김동수군하고 김영지군이 딱 경계선에서 제가 살았는데 이 배가 가는 거 저도 봤단 말인데 저는 그때 그게 강속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2: 강속으로.
3: 네, 강속으로 알고 있는데 네. 히토류에서 내가 아는 히토류는 희귀한 강물들을 히토르라 하는데 속이 말하는 강물은 또 뭐지? 제가 지금 이게
6: 미안한데 제가
3: 전자기판에 사용되는 네. 주요한 광물 중에 한 종류예요. 하나. 네.
8: 제가 있을 때 히토르란 말 북한에서
3: 아 나도 처음 들었어.
2: 그러니까.
8: 제가 네. 방산대학을 저의 최충 대학생인데 히토르란 단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9: 근데 아라 씨가 네. 함경북도 회령인데
2: 회령.
9: 거기가 네. 또 석탄이 또 많은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3: 거기가 탄광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석탄으로 이제 다 굴러가고 네. 그러는데 그 석탄뿐만 아니라 휘발유.
2: 휘발유?
3: 네. 그것도 많이 이제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항상 이제 그 이 빵깡통이라고
2: 네.
3: 했나?
2: 네, 네.
6: 그죠.
2: 네.
3: 거기에다 계속 받아와요. 그럼 그걸로 저희는 휘발유에 이제 그 심지.
2: 오! 오.
6: 아빠 그거 탄광에서 훔쳐왔겠구나.
8: 뭐 훔쳐
6: 왜냐면. 휘발유 아니고
10: 히말리아 땅에서 직접 나왔어.
11: 아니야.
12: 가곡으로
11: 밤에 되면서 원유들 들이간 거 아빠가 가만 훔쳐온 거.
12: 우리는 히말리아라고 불렀거든요.
2: 아, 그러니까 명칭은.
11: 히말리아 디젤로.
12: 그러니까 탄강에는 네.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원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아, 때문에 그게 이제 도람청체로 원래 이게 덜리려면 네. 550 건양기부터 시작해서 벨트권폐야 네. 이거 다 덜리려면 그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탄강이나 강산 이런 부분에는 라진 손봉씨 이거 성류관에서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기름이 제일 먼저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불 뗄 거 없으니까 정전되면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2: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12: 아라씨께서
0: 그만 가자.
12: 저절에 오신 거예요, 저절.
2: 그러니까
12: 이거 좀 저절에 오신 거예요.
0: 맞아요.
2: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석탄 더 이상 채광 안 합니다.
0: 그럼요. 네, 아마 북한에서 휘발유가 난 줄 알았을 거예요.
11: 그렇지. 우리 때는 난 줄하고 우리나라.
0: 근데 또 하나 북한에서 자랑하는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광물. 아, 마그네사이트. 네,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하네요, 북한에. 맞죠?
12: 그게 이제 단천이라는 데 있어요. 네. 함경남도 단천에서 네. 한 240km 들어가면 검덕 방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마그네시아 크링카가 세계적으로 1, 2위에 해당하는 양이 나오는데 이게 순도가 거의 70%, 80%에 해당된대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이 추상을 해보니까 그게 한 36억에서 60억 사이의 돈이 왔다 갔다 갈 정도로 매장되어 있는데.
0: 아, 매장량이.
12: 네, 북한이 아직 그렇게 인프라가 잘 깔려있거나 그걸 잘 캐내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걸 일단은 캐내가지고 단천까지 와서 재련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사 클링카가 엄청 무진장하게 여기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라 그래서 김일성이가 거기 방문해서 여기는 검덕 강산이 아니고 백궁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서
2: 드라마까지 만들어진
12: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11: 그래서 물 자체가 하얗습니다. 하얗습니다.

0: 지하 자원으로 따지면 진짜 우리가 와 오마무무 시한 매장량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북한이 그것을 보고 지상 낙원이다. 강성 대국이다. 우리는 이제 막 선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지하 자원을 그러면 얼마나 잘하겠을까 이게 이제 뻔히 보여요. 그 드라마까지 나온 거 보면 그죠? 백금사에 드라마 보면서.
1: 북한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수련님 문덕, 장모님 문덕 이란 말입니다. 네. 강산도 빛을 내가 반짝반짝하는 것도 다 수련님 문덕, 장군님 문덕으로 빛이 난다. 네. 그 사람들이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찾아서서 우리 인민들에게 해방시켜 준 독의 강물도 빛이 나고 수련님이 안 계셨으면 이건 다 의미 없다. 야, 첫째도 오직 그 주체 사상, 사상적으로 인민들을 교양하고 다 이기란 말입니다. 백금산이 나온 것도 그 백금산의 그 강부들이 얼마나 그 힘들게 그 마그네사, 그러니까 캔 줄 압니까? 굴착기 한 대 가져갔는데 그 사람들을 강제로 선전해가지고 거기서 그 강부들 통과 7명인지 8명인지 몽땅 로력 용무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민반 사로총, 나 그때 사로총 때인데 실효투쟁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용웅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 그래 무대 올라가서 응변대 하고 막 난리쳐 그 정도로 하는데 응변대도 마지막에는 항상 네. 수련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강물도 빛이 난다는 겁니다. 정말 끝나기 때문에 끝까지
2: 북한의 지하자원이 다 중국에 팔려 나갔다 이런 썰이 있는데 네. 진짜예요?
3: 고난의 행군 때 제일 통나무 다음에 많이 중국에 나간 게 강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국경을 낀 지역이 많잖아요. 네. 압록강, 도만강을 해서 다섯 개 도가 중국하고 연결이 있으니까 그 도마다 다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친선 다리가 있고 무역 다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살던 데는 해산강산하고 갑산강산이 있었는데 정말 볼만했을 때 해산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하고 무산강산처럼 중국하고 50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예, 50년 동안에 그 탄강 자체를 중국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나가고 갑산강산 같은 거는 또 해산에서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갑산강산을 들어가는 길이 자기네 그 큰 다대포차가 다대포라는 게 적재함이 없어요. 적재함을 다 따고 기둥만 있고 포대에다가 강석을 여서 실으면 적재함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실거든요. 근데 그 차가 들어가려면 길이 안 좋은 거예요. 중국에서요, 그 돌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와서 길을 깔면서 무상가 그 갑산강산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갑산강산이 동강산이에요. 굴이. 진짜 세계에서 굴지라고 할 정도로 그게 아직도 그 일제시기 그 파먹던 그 굴을 그냥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 자원이 엄청 나갔는데 저희는 이제 해산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 세간 다리를 늘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그래 보면 그 중국 차들이 꽉 막혀 있어요. 그 다리에 지금 꽉 못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사사 여행원 다 그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니네 나라는 이 땅만큼 큰데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돌을 가져가냐 하니까 네. 중국에서 저 동광석을 캐서 가져오는 돈보다는 북한에서 사오는 게 더 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이제 후대들한테 뭘 넘겨주냐. 원대산하고 텅 빈 자원만 넘겨준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수십 년을 이제는 중국에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네. 그나마 모두 무역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딱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강석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코로나가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으로 인해서 옮겨도 되지만 네. 바람이나 접촉으로 인해도 해지니까 다 막은 거예요. 그 덕에 강산이 그나마 강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4: 저도 기사님이랑 똑같은 경험했어요. 해산에서요. 세관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장백하고 차 번호에 한자로 장백이라고 써있어요. 아, 네. 그리고 장백 번호 딱딱딱딱 해서 맞아요. 우린 그렇게 큰 트럭이 그 땅에는 없어요. 근데 진짜 많이 들어요. 해산에서 그래서 얘네가 쫙 들어와서 식당 앞들에 서가지고 이렇게 클러치 백 든 중국 그 돈주들이 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그때 가서 야 가서 그러면 가면 쪽벌리만 간식도 줘요? 우리 애들이 가서 이렇게 막 구경하면은 근데 그때 그 기고만장한 중국 돈주들의 표정과 그래서 그때 우리 생각에 야 이렇게 많이 가져가? 근데 줄을 지어 다녀요. 진짜 이거는 상상할 이상으로 뽑아가요. 네.
5: 그러니까 빨리 네. 북한의 지하자원이 계속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안타까운
5: 현실이고 네. 그러니까 빨리 남북 경제 협력이 어떻게 차츰 이루어져 갖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혜택들이
4: 그쵸.
5: 어? 주민들한테 골고루 좀 나눠 네.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0: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이시죠? 우리 김아라 씨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고난 행군 시절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제가 그렇죠? 들었습니다. 우리 아라 씨.
4: 네.
0: 자, 그때가 살짝 듣기에 엄청 어린 나이였다라고 들었는데 몇 살 때이셨어요?
4: 고난의 행군 시기는 94년도 이후부터 네. 이제 거의 시작했으니까요. 네. 저는 6살 때부터 거의 평탄했던 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5: 6살 때 고난의 생활 시작했네. 어릴 때부터
4: 집이 정말 네. 빈대가 둘지어서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콘크리트도 다 안 돼 있어가지고 바닥이 네. 그래서 막 먼지가 풀풀 나고 막 방이
0: 네. 방이
5: 방에서
4: 네. 그리고 가마나 막 이런데 가마 부두막이나 네. 이런데 보면 가마 이 틈새에 불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0: 아~ 네.
4: 그 정도로 그런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집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난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5: 아니 근데 그렇게 또 어린 나이에 또 삼촌을 또 뒷바라지까지
0: 삼촌
5: 했다고
4: 삼촌은 아 저희 삼촌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네. 영양실조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소를 잡으면 사형이에요 북한은. 그러니까 삼촌이 꼬리만 살짝 자른 거예요. 꼬리만 살짝 잘라서 그걸 우려서 이제
0: 살아있는 소 꼬리를 잘라서
4: 그걸 이제 이게 웃긴 얘기긴 한데 그거를 이제 우려서 드셨는데 주변에서 그거를 고발한 거예요.
5: 아유,
4: 그래서 고발해서 징역을 한 1년 살았어요. 근데 북한 징역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거의 쪽방에 진짜 그냥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서 한 옥수수 몇 알 정도 주는 그 음식으로
0: 네.
4: 1년을 버티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엄청나게 빼뜩 말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이제 똥을 좀 다 받아내고 그때 제가 한 10살? 10살쯤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엄마는 중국 간에 만에 하면서 아빠랑 막 싸우고 외갓집 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아빠도 이제 나가서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다 삼촌의 뒷바라지 하고 밥 해드리고 막 그래서 또 맞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토막을 계속 저한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막 여기가 이렇게 가시가 여기에 박혀서 피가 줄줄줄줄 흘렸어. 근데 너무 혼나니까 아픈 것도 몰라요. 막 정신이 막 나가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삼촌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새엄마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중국으로 가셨고 이제 아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우리 자녀들 두 명, 저희 동생 한 명이 있거든요. 자녀 둘을 굶겨죽이겠다. 내가 갔다가 일주일만 있다 올게 하고 가셨는데 이제 소식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아빠는 이어서 이제 새엄마를 하셨고 네, 하셨는데 이제 하시면서 또 여러 이제 삶 속에서 거의 뭔가 뭐 숨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두만강 가서 빨래하고 막 근데 북한은 전 항상 손이 이렇게 막 터 있고 이렇게 막 여기 그 가뭄처럼 이렇게 막 쫙쫙 갈라져가지고 피가 막 고여 있고 항상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빨래하고 맨날 물에 손 담그고 또 추운 날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두만강은 또 얼면 도끼를 네. 가져가가지고 까고 거기서 빨래를 막 씻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살면서 또 이제 새엄마한테서 이렇게 눈칫밥도 먹고 막 이런 저런 고생을 하다가 아빠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 찾으러 가야겠다. 하고
0: 아빠가요?
4: 네. 네. 그리고 나가셨는데 행방불명이 되세요. 어디로 가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막 거의 동양하다시피 막 떠돌고 막 이랬어요. 떠돌면서 제가 진짜 음식도 잘하고 밥도 잘할 수 있고 뭐 청소도 잘할 수 있고요. 막 빨래도 잘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 예, 하루만 재워주세요 이러면서 전 동양을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입양이 됐어요. 낮에는 염소 저보다 한 3배 정도 큰 염소였는데 제가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제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풀 먹이고 예 그리고 저녁 때는 또 국수 장사를 해야 되니까 국수 방앗간에 가가지고 국수를 네. 또 만들어야 돼요. 그 국수 그 포대를 이제 배낭을 항상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6: 그게 처음엔 한 30kg, 50kg, 70kg 이렇게.
0: 뭐라고요? 30kg요?
6: 네, 네. 이게
0: 30kg도 가벼운 게 아닌데.
7: 무거워요.
6: 저 제가 깡 죽기 살기로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기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무게가 늘어나도 들 수 있더라고요.
7: 그러면은 네. 엄마는 먼저 중국으로 탈북하시고
0: 네.
7: 아빠도 행방불명되고 네. 의지할 어른이 하나도 없이 입양까지 됐잖아요.
6: 네.
7: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탈북할 결심을 하게 된
0: 거예요?
6: 실은 엄마가 브로커를 계속 보냈어요. 우리 딸을 좀 데려다가. 근데 안 갔어요. 그때마다 네. 왜냐면 브로커가 너무 이게 소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사람을 팔아먹고 막 그게 팔아먹었는
4: 그런 게
6: 네, 막 간 빼고 피 뽑고 막 이런 소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로커가 다른 막 몇 명이 이렇게 왔었었는데 제가 항상 계속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새엄마가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 본 거예요. 근데 점을 봤는데
0: 네.
6: 아 우리 집 지금 염소도 도둑 맞았고 근데 아무래도 얘 때문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또 아 이때다 하고 해가지고 얘가 어떤 애냐면 하면서 되게 재수없는 애고 아이고. 그래서 엄마 잡아먹고 아빠 잡아먹고 그래서 얘 아빠 엄마 다 죽었다.
7: 웬일이야.
6: 근데 저는 그때 유일한 희망이 아빠가 살아있다였거든요. 네. 왜냐면 그 조선 땅에 진짜 거의 저 혼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동생 어디 외갓집에 갔지만 저는 거기 어딘지도 몰라요. 갈 줄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살아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빠도 잡아먹었다고 하고 재수없는 애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이제 와서 그 남편한테 들려준 거를 제가 밥하다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 내가 왜 살지? 나는 왜 살아야지? 나 같은 애가 왜 있지?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0: 네.
6: 그래서 가다가 잘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려고 탈북한 게 아니고 그냥 나 괜찮다. 이렇게 살 바에는 가다가 잘못돼도 괜찮다. 근데 진짜 그 엄마한테 데려다 주면 너무 감사하고 천운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잘못돼도 괜찮다라는 그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제 브로커 찾아가가지고 저를 엄마한테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저는 엄마 만났어요.
0: 그게 몇 살 때였죠?
6: 12살
0: 때 어차피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게
7: 웬일이야.
5: 아니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2살짜리 아이들이
0: 5학년이에요?
5: 에이. 그 죽을 각오로 강을 넘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7: 말도
5: 안 되거든요. 참 표현이 안 되는데 근데 중국에 가서 엄마를 만났다고 하셨죠?
6: 네네네.
5: 근데 사실 중국에서 이거 엄마의 생활 어떠셨습니까?
7: 그러게.
6: 저희 엄마는요, 그때 한창 따서뽕이라고 해가지고, 한창 그 탈북한 사람을 잡아내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공안이 항상 들이닥치고, 막 그랬어가지고, 집에 있어도 신발을 그냥 네. 신고 그 창문 옆에서 바로 자거나, 언제든지 창문을 통해서 이제 도망가려고 할 수 있게.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100일 된 아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난 아기. 근데 그 아기를 안고 공안이 온다라는 소리 듣자마자 바로 그 맨발로 옥수수 같은 막 헤치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분이 없다 보니까.
0: 네. 제가 들으니까 그 중국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5: 오, 네. 진짜요?
0: 네. 중국에서?
6: 네, 네. 전 중국에서 듣게 됐는데 저희 엄마가 한 6년 정도 살았을 때
0: 네.
6: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행을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이제 떠나셨고 가보고 안전하면 데리러 올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나셨는데 1년 지나도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데 그렇죠. 중국 땅에서 호적도 없이
0: 네.
6: 북송되면 그냥 바로 이제
0: 어떻게 될지 몰라요.
6: 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정말 그 1년 내내 불안에 떨면서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와 진짜 정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5: 그렇죠.
6: 진짜 그 지옥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0: 네.
6: 조선족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저를 이제 관찰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한번 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갔더니 왜 이렇게 항상 이 어린애가 이렇게 어둡게 하고 다니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저의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얘기는 못했지만 조심스럽게 그래도 제가 이제 북한에서 왔고 엄마가 한국행을 결정해서 갔는데 1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왔다라고 하니까 그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과 북이 있다. 한반도라는 나라가 있는데 네. 남과 북 중에 뛰어나게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다. 엄마가 거길 간 거는 너무 잘된 거다. 그리고 너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 들어주실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는 하늘님은 북한에서 빛나이다 빛나이다 그런 게 들어는 봤지만 하나님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하면서 이제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간절한 건 엄마를 보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버려질 수가 없어요. 혼자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제 말이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보면서 항상 손을 계속 이렇게 쥐고 두 손 모아서 항상 기도를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딱 했는데 그 일주일 되던 그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 엄마한테 저희 사감 숙소에 사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막 이렇게 와라고 하면서 엄마다 하면서 이제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0: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6: 근데 그 순간 전 엄마를 만났다는, 그러니까 엄마가 드디어 왔구나라는 그것도 너무 반갑고 좋았지만 더 감사했던 거는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네.
0: 그런 내 기도를 들으셨어.
6: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제3국을 통해서 너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텐데 많이 위험할 거다. 근데 위험한 순간마다 기도해라.
7: 엄마도
6: 엄마도 이게 뭔가 하나님이랑 내가 무슨 인연이 있나 보다.
0: 통했어.
6: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알겠다 했더니 이제 기도하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뭐 이 길을 가는데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네. 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해야 된다.
2: 아멘을 해야 된다. 네. 네.
1: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듣는 시간이
3: 지금 완전 소름 돋았어요.
4: 진짜.
3: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타이밍 자체가 네. 이거는 정말 영적인 소리인데 의지할 거 하나도 없던 소녀가
5: 그쵸.
3: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와, 너무 귀하다.
4: 세상에. 아니 그럼 한국에 이제 오는 탈북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서 오신 거예요?
1: 네네네.
4: 며칠이었어요? 탈북하는 그 과정이?
1: 중국에서 또 중국 끝까지 가는 게 거의 일주일 정도.
4: 일주일.
1: 아, 그래서 그 통과할 때마다 계속 그 민증 검사를 하는 거예요.
4: 네네네.
1: 그럴 때마다 자는 척하거나 말을 못하는 척하거나 화장실 가버리거나 막 이러면서 중간에 계속 외우다시피
4: 그래서
1: 하나님 저를 못 보게 해주세요. 못 보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계속 이거를 이제 주문처럼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3: 의지할 게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만 의지했네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믿었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보호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3: 믿음이 역시 믿음이 일하네.
5: 그러니까.
6: 근데 사실 간증하면 내가 얼마큼 고생했어요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라 씨의 간증은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받았어요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1: 다가오기는
6: 해요. 그런 면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끌고 계신 게 너무 확실한데 어떤 비전을 품고 계세요?
4: 비전.
1: 지금 비전이라고 하면 제가 전할 수 있는데 제가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곳에 순종해서 서는 거
3: 그러니까
1: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순종하는 게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100%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거 그게 그냥 저의 비전인 것 같아요.
3: 엄청난 울림이네요. 맞아요. 비전은 우리 게 아니라
4: 그러니까,
3: 하나님이
4: 주시는
3: 네.
4: 그 주신 비전이 순종이라
3: 순종으로 반응하면 되고 우리는
4: 야, 뭐 순종하면 뭐 주신 달란트가 어마무시해서 이제 앞으로 쓰실 일이 더 많아지시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아서 또 우리 많은 일들 하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우리 아라 씨 덕분에 또 우리 도전되는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인 이야기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북한의 지하 자원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영 씨가, 그죠? 아까 그 탄광에서 일을 했던 그 경험이 그 무슨 막 자원이 계시는데 분명히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으시죠?
7: 네.
4: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7: 저희 쪽에는 이제 갈탄 탄광밖에 없습니다.
4: 갈탄.
7: 네, 이제 우리 아라 씨가 있었던 회령부터 시작해서 그 아오지라고 하는 613 거기까지 구만강을 끼고 있는 그쪽에는 갈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 탄광 연합 기업소들이 뭐 일곱 기업소, 일곱 기업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4: 네네.
7: 네. 이제 저희 쪽에도 이제 연합 기업소, 북부 탄광 연합 기업소, 뭐 이곱 기업소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사실 그 전문학교인가 1년을 갔다가 이제 중퇴를 하고 오니까 제 문건이 탄광에 가서 똑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뭐 이제 1년 동안을 기능공 학교에서 그 생활을 시키는데 6개월은 공부를 시키고 6개월은 현장 실습을 시키는데 그게 400m, 450m 들어간 막장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4: 막장 체험.
7: 네. 근데 그 막장 체험은 그나마 좀 쉽게 끝났는데 나중에 선전된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또 혁명화로 또 이제 내려가라고 해서 전차원 전공으로 한 3개월 동안 전차를 직접 몰아본 적이 있거든요.
4: 그 지하 탄광 들어가는 전차를 몰았다고요?
7: 아, 그러니까 사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북부탄광 그쪽은 거의 다 수직갱입니다.
5: 수직갱.
7: 수직갱으로 그 일제 때 쓰던 탄광 외래어를 그대로 써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하는데 탄광에서는 이 엘리베이터라고 안 하고 케이지라고 불러요. 케이지를 타고 400m 수직갱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이제 전차라든지 광차라든지 실차라든지 공차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 안전공은 승차공하고 함께 그 전차를 끌고 막장까지 거기 한 4km가 될 때, 7km가 될 때가 있어요.
5: 시안에서?
7: 네, 요렇게 좁거든요. 요만해요. 쫙 달려가지 거기 가서 공차를 실어다 주고 나올 때는 실차를 끌고 거기 입구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550 권양기 운전공이랑 신호공이 사인을 하면서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저희가 이 배터리 있잖아요. 네네. 그게 원래 중국 거는 거의 한 10시간 가는데 북한에서 만든 이 축전지는 6시간 가면 불이 뽀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써서 위에 있잖아요. 네. 이 전기선 그거를 이제 탁 잡아 줄을 잡아당기면 그게 이제 합선을 일으키면서 쫙 이렇게 하면서 앞에까지 한 10km 아니 뭐 10m 20m까지 쫙 보여요. 그럼 아 저기 내 하백들이 떨어졌구나 이러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 팔순대
5: 그렇지.
7: 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내가 이거 이제 빨리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게 나의 그 최종 목표다. 이제는 뭐 이제는 다 잘못했다 하고 그냥 내 잘못이라고 빌고 그냥 어떡하나 바깥에 이제 난장이라고 하는데 난장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탄광 막장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라씨처럼 이쁘게 생긴 우리 전주옥 씨처럼 이쁘게 생긴 이런 여자들이 막 수건을 던지고 벨트 컴퓨터 운전하는데 저보다 더 힘든 거예요. 콧구멍 안이 새까매요. 왜냐하면 석탄이 채탄광들이 이제 석탄 막 해면 그걸 벨트 컴퓨터라고 해서 걔네가 막 운전을 해가지고 이 석탄이 벨트 컴퓨터를 타고 이제 공차에다 실을 수 있게 막 이쪽으로 부려진데 거기 먼지가 눈이 안 보여요. 막 해가지고 근데 거길 구경을 해보고 이야, 쟤네에 비하면 나는 아예 꽃이로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5: 야,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탄광이나 광산 같은 데 보면은 환경이 참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북한은 전기가 또 귀하기 때문에 그쵸.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안전 장비도 많이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험하게
8: 극한
5: 직업을 하셨네요. 네.
8: 저 상태 얼마나 거기 직업이란 게 탄광 광산 안 가겠다 했으면 이제처럼 집단 진출이란 건 막 시키겠습니까? 저도 저희 시집이 몽땅 해상강산 태생이랑 시아버지는 차관기 운전공, 시누이는 이제서는 벨트 컨베어 운전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누이 남편들은 다 이거 차관기 하는데 시아버지도 그 기폐충이라고 폐돌이 차 이렇게 해서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시어머니는 이 다리 관절염, 류마티성 관절염이라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무릎에 진짜 이렇게 빼진 거라서 슬퍼하십니다. 너무 그 앉아서 강산에서 한데 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뭐 안 좋은 뭐란 게 없단 말이에요. 쌀이 모자일 테니까. 쌀이를 아시죠? 네, 쌀이나무. 네, 네. 그걸로 한 쌀이 강부 모자. 아마 지영이도 아마 그 서반지 모르겠는데.
3: 비닐 모자.
8: 제대로다 그래요, 네, 네. 그거는. 쌀이 모자. 그 정도 열악합니다.
6: 아 근데 이렇게 북한 자원 얘기 듣는데 또 안쓰러운 얘기도 있긴 한데 제가 또 너무 속물스러운 걸 또 물어봐야 되는데
4: 뭐예요?
3: 물어야죠. 네.
5: 물어 목사님.
6: 금이 그렇게.
5: 아 금.
6: 북한의 금이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4: 진짜
8: 많아요.
5: 매장량이.
9: 북한의 금 매장량이 2,000톤? 추정을 하고 있어요.
5: 그러니까
9: 세계 매장량 8이다. 근데 저는 그거는 인정이 가는 부분인데 각 도마다 금이 안 나오는 건 광산이 없어요. 합포광산이라고 하는데
8: 아, 그건 유명하지.
9: 네, 아니 그러니까 합포광산이라는 게 금을 캐는 건데 저는 양강도 같은 거는 보천군에 시흥군에 보이부 금장이라고 있었어요. 국가보이부가 운영하는 금광산이 있었는데 네. 저는 집에서 금을 뽑았거든요.
4: 그러니까 사실은
9: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이 광산에 대해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 저희 남편이 금장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금을 갖고 오는 사람들을 거 중간에서 가져가지고 국경에다 팔고 이런 거 했는데 한번 보니까 그 보이부 금장에 있는 사람이 와서 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제시기에 파먹던 금 노다지를 발견했는데 그걸 이제 북한에서 다 폐경을 시켰는데 찾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금돌만 딱 해오겠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감기를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금을 여기서 하자. 그래도 남편이 조금 그 재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라. 저는 이체도 안 지는데요. 인민군대 배낭에 금돌을 요만큼 캐왔는데 30km예요.
8: 와.
9: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제 시기에 했던 그 갱들을 북한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도로 폐강을 시켰는데 그 옛날부터 그 금강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네. 야 저쪽으로 골목을 싹 돌면 저기 일본 아들이 패먹던 게 있다 하니까 아버지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걸 가지고 가서 금도로만 이렇게 캐왔는데 저는 그 금을 막 돌리는데 거기다가 수은을 집어넣어요.
3: 맞아요.
9: 그럼 수은이 막 돌고 마지막에 그 금이 다 이렇게 걸쭉하게 나와요. 그걸 이제 소년단 넥타이 있잖아요. 예. 소년단 넥타이라고 약간 이렇게 빨간 건데 수은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수은을 넣고 꽉 차면 이만한 덩어리가 나와요. 그걸 그 불삽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넣고 그 불이 막 부는 하루 안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수은은 싹 날아가고 하금이 남아요. 무럭에. 그걸 도드라퍼 가지고 쫙 녹여요.
3: 터치.
9: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에 막 40g, 50g. 근데 사실 이게 저는 한국에 와서 우리가 24K로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은요, 이제 그 평안남도의 성은강산이 제일 금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한 70%. 그러니까 18K 이상이고 양강도 같은 경우는 대체로 14K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 색깔이요, 샛노랗진 않아요. 약간. 근데 그걸 팔면 진짜 그 100원짜리 돈 이만큼씩 들어오면 그렇게 한 몇 년을 해서
3: 엄청 얼굴 밝아지시는 거예요. 북한에 금이 그렇게 많으면
9: 금이 정말 네. 많아요.
3: 다 부자되는 거 아니에요?
10: 땅 파면 금이 없어요? 네.
4: 없어요.
11: 네? 몰라요. 우리는 금이 금강산 있는지도 몰라요.
9: 북한은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보면 그 강 요변에 네. 딱 무슨 이렇게 그 조개가 이렇게 구멍을 낸 것처럼 볼록볼록 계속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물에서 사금을 나느라 그러니까 사금이 나오면 저 사금도 해봤거든요. 막 이렇게 자면 사금이 보여요. 그럼 그걸 이렇게 발목에다 묻혀요. 네. 이렇게 묻히고 마지막에는 새하얀 철에다가 떨궈요. 근데 진짜 금이 많거든요. 난 지금도 사실은 많이 캐먹었지만 네. 아직도 북한은 금이면
3: 노다지는 일단은 김정은이 다
9: 단속이에요. 단속이에요.
3: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이 네. 계속 본인이 가져가요. 김정은이 돈이 없을 때 금 팔아서 돈 번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네,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은 노다지는 사실 다 국가 거고요. 네. 나 발견된다면 바로 김정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치. 그렇게 되고 사금도 이제는요. 캔 걸 거기서 또 캐고 또 캐고 이제 몇 번씩 사람박질 한 거예요. 그래서 금이 많긴 하겠지만 그 장비가 다 들어가서 캐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손으로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기에는 사금꾼들 하루 보러 사러 먹어요. 오늘 0.1했다 0.01했다 이러거든요.
10: 그리고 이 금이라는 네, 것도 쉽지도 않아요.
5: 아유 야야 천장 우리 북한 가자.
3: 금 좀 캐자 안 되겠다.
10: 저희 갔다 올게요.
5: 금 좀 캐자.
10: 너무 힘들어. 네. 너무 힘들어.
5: 아유 남한에서 못 캐니까. 그런데 사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북한에는 우라늄.
11: 오, 우라늄. 아,
5: 우라늄도 뭐 매장이 상당하다 매장이 이런 말도
9: 없죠. 평성 지역에 네. 우라늄이 매장돼 있는데 그 꼭대기는 비행기도 못 든다고 소문으로 들었어요.

0: 북한에서 저희가 생소할 만한 그런 금속이나 오. 자원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이것도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꼭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2: 2000, 어떻게 알죠?
1: 알죠? 제가 있을 때 2013년 때 그 정도에 무명처가 북한에서 이게 금보다 비쌌어요. 진짜로. 무명처가 뭐냐면요. 위에 싹이 없어요. 가끔 버섯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데 그거는 잠깐이어서 싹이 없는데 네. 땅속에서 개똥인가 돌똥인가? 네. 처럼 생긴 온감자똥이 같이 생긴 그런 게 땅속에 그거... 있어요.
2: 잠깐. 그래서
0: 식물? 네. 식물 같은 거?
1: 아니 아닙니다.
0: 식물이 아니에요?
1: 아니 식물이야. 이걸 혹시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2: 쉽게 말하면 네. 한국에서 봤어 내가.
0: 네 보셨어요?
2: 이걸 네. 네. 강원도에 가니까 네. 이걸 생긴 게 어떻게 될까? 네. 그 영접뽕에 영접똥찌 있잖아요. 영접 하면 그 찌꺼기 때가 그날 그것처럼 생겼어요.
1: 개똥처럼 생겼어요. 진짜 못생긴 감자. 개똥처럼 생겼는데 네. 이걸 어떤 데 파면 감자 막 밭처럼 파는데 네. 진짜 많이 판 사람이 50kg 판 사람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3: 그러니까 식품이에요?
2: 아니 몰라요 뿌리.
1: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중국에서 사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대체 어디에 쓰냐면 뭐 보약이다 무슨 뭐다 하는데 몰라요. 네. 그래서 이걸 알아야 약이면 먹거나 하는데 모르니까 일단 중개 파는데 한 덩어리만 팔아도 그날 더 큰 돈인 거예요.
0: 아, 진짜?
1: 근데 제가 이게 뭐냐 해서 여기 와서 봤는데 닮은 걸 하나 찾았어요.
0: 뭐예요?
1: 세계 3대 진미 뭔지 아세요?
0: 3대 진미?
1: 네.
0: 3대 진미.
4: 3대 진미?
1: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4: 아빠 얘기 좀
1: 해줘. 트러플.
4: 저 트러플 봤어요.
0: 버섯.
1: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그냥 여기 와가지고
0: 네네.
1: 저건가? 하고 해봤는데 생긴 게 나중에 보세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마 그 사촌인지 아닐까 싶은데 그 이후에 제가 한국에 와서 막 찾아봤어요. 그때쯤에 중국 신명산 트러플이 엄청 싸게 나왔어요. 설마 왜 북한 신명까지 다 물건 들어가거든요.
0: 네네.
1: 그건가?
0: 그러니까 제가
1: 근데 제 심정입니다. 제 심정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봤어요.
0: 트러플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요만한 알 3개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에요.
1: 근데 북한에서 비쌌어. 느끼기에도 요만한 거 하나 봐도 그 정도의 체감의 네, 돈을 맞죠. 버는 거예요. 진짜로.
3: 진짜 북한의 지하자원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만의 기술이 딱 만나서 시너지를 이루는
0: 거예요.
3: 어마어마한 체감 진짜. 파도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2: 일 났지.
4: 일 났죠.
2: 일이 났지. 뭐 보지 않아도 삼천리 아닙니까?
4: 아십니까?
2: 처음에 삼천리니까 나는 네. 한국에 와서 되게 놀랐던 게 단을 캐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는데 온 나라가 뜨뜻하게 나지. 이게 네. 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러잖아요. 북한에는요. 한 번도 세계에다 공개적으로 우리의 얼마 있다. 정상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를 국제사회에 알려요. 근데 그건 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이게 이 잔에 어느 만큼 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기는 한데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는 또 이제 우리가 저 꼭대기에서 다 이렇게 보고 이제 차라리 국제사회에서 더 북한의 지하자원을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북한은 발굴하지 못한 미개척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적 지원이 있고 거기다 또 인적 지원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술까지 합치면 저 트럼프 아저씨한테 세관비 네, 낮춰주시오 할 일이 없잖아요.
3: 맞아요. 네,
4: 빨리 우리 난감히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2: 네, 너무
4: 자원 좀 캐오고.
0: 네. 자 오늘은 그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5: 너무 아깝고.
0: 아깝다.
5: 네. 또 너무 짠하고.
0: 짠하다.
5: 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0: 네.
5: 그 북한과 남한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0: 그렇죠.
5: 하나로 창조하셨잖아요. 진짜 그날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기대가 되고 또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저는 막 요즘 K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뛰거든요.
0: 네.
5: 이 K문화가 얼마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파급효과가 큰지 모르거든요. 그때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된다면 와 진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 맞아.
5: 저 영국까지
0: 와,
5: 그 복음의 대로 가 이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떨립니다. 빨리 통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4: 아멘. 네, 아멘, 아멘.
2: 복음의 대로.
0: 그러니까 복음의 대로.
2: 제프.
0: 자 오늘 또 처음 함께해 주신 우리 아라 씨 오늘 어떠셨어요?
6: 네 정말 저는 실은 이렇게 좀 두려웠었어요.
0: 왜요?
6: 네, 제가 북한에서 온지도 되게 오래됐고 어린 나이에 왔기 때문에 내가 뭐 나가봐서 뭐 할 말이 있을까. 그래서 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그랬는데
0: 네.
6: 또 이 자리를 이렇게 진짜 와보니까 아 정말 제가

0: 간증할 때 항상 북한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부탁, 기도부탁을 많이 하는데, 이 방송이 진짜 대외적으로 북한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는 방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잊혀져가고 다음 세대가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귀한 방송이다. 또 이 자리에 또 있는 것도 너무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우리 성주 씨가 엄청 뒤에서 박수를.
2: 딸이에요?
3: 대견하다.
1: 그러니까.
3: 너무 말 한마디 안 하고
2: 솔직히
3: 실물을 처음 보거든요.
1: 그래요.
3: 제가 네. 뭐 7월 달에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행사를 취재하러 갔는데 네. 아라 씨가 청년 포럼에서 발언을 했어요. 아니 근데 그날 그 행사장에 양쪽에서 북적북적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청년 포럼 하는 그 개설 그 공연장 앞에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아라 씨를 보러 온 거예요. 네. 근데 말씀을 하신 거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기사에다 제가 반영을 했는데 점점 보니까 너무 딱 빨아지고 그리고 너무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발언들과 근데 언어를 통해서 제가 제가 찔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 삶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제가 조금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약간 좀 그런 단계거든요.
1: 아, 그래요?
3: 그래서 아라 씨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너무 와닿고 네. 그리고 일단은 너무 예뻐서 저는 탈북민들 속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요.
1: 아,
3: 네. 너무 착하고 네.
2: 영혼육이 다 이뻐요.
4: 받은 거 같아요.
1: 네. 아, 그러니까.
4: 저도 솔직히 지방에 있다는 핑계대고 그 일하는 주변에 교회 없다는 핑계대가지고 주일에도 사실은 안 나가니까 솔직한 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오늘 알아 소리 탁 들으니까 야 내가 알아 솔직히 생각 엄마 뻘 우리 아들하고 나이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엄마 뻘인데 엄마가 자식인데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감동을 받는 게 저는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요.
2: 너무 좋으세요.
1: 다들 도전을 받으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라 씨가 이제 앞으로도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훌딱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그 지하자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2: 아멘.
1: 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정금같은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 자유!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매일주와 함께 이정계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0: 예.
1: 100세 시대. 100세까지 사는데 있어서 한 직업으로 쭉 가기는 어려우니까
0: 예, 예, 예.
1: 뭐 중간에 많이들 직업이 바뀌시기도 하지만 예, 보통 예.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예, 직업으로 예. 이렇게 갈아탄다고 표현을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0: 요즘 은퇴가 너무 빨라버리니까
1: 그러니까요
0: 은퇴 시기를 앞두신 분들마다 한결같이 무슨 일을 할까를 고민을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예. 하고요
1: 목사님은 네. 생각해 놓으셨어요?
0: 저는 목사니까 한번 예. 목사는 영원한 목사입니다 그냥
1: 아 그게 무슨 저 해병된 거예요?
0: 아니요 자 은퇴가 있잖아요
1: 예?
0: 은퇴한 후에
1: 예?
0: 은퇴한 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까지는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싶다.
1: 네. 오늘 나오실 분이 아마 목사님께 도움도 많이 되시고
0: 아, 예,
1: 나이
0: 예.
1: 드신 분들 세월을 이제 쭉 따라오면서 어느 날 내가 나이 먹었을 때
0: 예, 예.
1: 뭘 할까 하는 거에 도움이 되실
0: 예.
1: 어른을 한번 모실
0: 예,
1: 건데요.
0: 예, 예, 예.
1: 그냥 뵙기만 해도 입이 이렇게 행복이 그냥 확 느껴지는 그런 어른을 한번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한국의 빅퀴즈 퀴즈 있어.
1: 이거거든요.
0: 네, 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은 딱 대상을 받고 나니까, 아, 유명주 윤복희 나면 완전히 예술쟁이. 아, 진짜 전 죽겠더라고, 저도. 이거 뭐, 퇴근은 말이었어요. 그분이 아니셨으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셨으면, 그분의

0: 나는 너의.
1: 저는 이렇게 부르는 게 더 편해요. 아, 가수 예. 유난기 씨. 아, 예, 예. 근데 원래는 목사님이셨던. 예, 예, 예. 아, 이 어떻게 불러요? 그래도 그냥 저는 가수 그래? 유난기 씨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3: 저처럼 예. 목사님이 훨씬 좋습니다. 확실히. 아, 예. 예. 은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이제 5년 됐어요.
3: 어, 예.
2: 네.
3: 지금 어떤 이런 활동들을?
2: 이제 은퇴 후에는 뭐 이제 주일마다 예. 아, 이제 뭐 이 우리 국내 해외에서도 이제 그 이 초청 그 예, 예, 예배 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1: 예, 예.
2: 가서 또 그 간증도 해주고 네, 설교도 하고
1: 네.
2: 그리고 또 이제 주중에는 이제 뭐 방송이라든가
1: 예.
2: 또 학교 또 강의라든가
1: 예.
2: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노인대학이라든가
3: 아, 예.
2: 이런 데 초청받아 초청 강사로 활동하고 그러니까는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3: 더 자유롭게.
1: 네. 요새가 더 바쁘시지 않나.
2: 지금이 더 바쁘죠.
1: 그죠?
2: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목회자로 이제 이렇게 활동할 때 뭐 총회장도 하고 무슨 뭐 단체장도 하고
1: 예,
2: 뭐 여러 가지
1: 예,
2: 많은
1: 예,
2: 걸
1: 예,
2: 했지만
1: 예.
2: 그러나 그때는 그 하나의 우리 기독교라는 어떤 그런 그 테두리 안에서 했던 예, 활동이라면은 지금은 이제 그거와 또 비례해서 이제 밖에 이제 그 연예인으로서 또
1: 예.
2: 강사로서 또, 또 학교 책임자로 여러 가지 예. 많은 것들을 예.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1: 네.
2: 오히려 지금이 더 바쁜 거죠.
3: 그럼 다시 연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은퇴하신 후에 좀 그렇게 활동하시려는 계획도 있으셨던 건가요?
2: 일단은 은퇴하고 나서 일단 밖에 나가서 이제 또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또 강사로 나가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유난기라는 사람은 이미 목사라는 걸 온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니까
1: 네.
2: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게 엄청난 큰 그게
3: 네.
2: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일이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처음에는 좀 망설였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1: 네.
2: 했는데 역시 그 길로 저를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 우리 이성민 집사님께서 제 얼굴에 항상 늘 미소가 넘친다 그러는데
1: 네.
2: 그냥 가만히 말하는 거 그냥 웃고만 있어도 많은 분들이 네, 그런 네, 네, 같은 생각을 갖고
3: 예, 예, 예, 예.
2: 네, 그러시더라고요.
1: 그러면 오늘은 나오셨으니까 옛날에 놀던 얘기부터 해서 옛날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2: 네, 네, 네,
1: 지금
2: 네.
1: 얼굴로 봐서는 전혀 어렸을 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은
3: 그렇죠.
1: 네, 엄청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2: 네, 네.
1: 어느 정도 왜냐면 세월이 얼굴에 묻어나는데 전혀 그 흔적이 없어서요. 얼마나 어려우셨었는지.
2: 그러니까 뭐 우리 저기 일단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는
1: 네.
2: 그 얘기지만 이제 이 부모님이
1: 예.
2: 저희 나라 아주 훌륭한 그 예술가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그 뭐 이 부친은 그 윤자 부자 길자
1: 네.
2: 우리 대한민국. 대중예술계 코미디언으로서 예, 또 예, 작가로서
3: 예.
2: 또 배우로서 그렇게 또 활동을 처음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하신 분이고
1: 예. 그 저희, 어려웠던 시절에
2: 그렇죠
1: 예.
2: 그 일제 시대 때
1: 네. 네.
2: 제 모친 역시 또 무용가이시고 또 악극인이고 네 그렇게 또 배우였어요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실 때 말하자면 저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악극단이라든가
1: 예.
2: 그런 쇼라는 걸 처음 이렇게 하실 때
3: 예.
2: 그때 좌우지간 저희 남매가 그 두 분을 통해서 이제 생산이
1: 예.
2: 된 거죠.
1: 예.
2: 그래서
1: 그러면 어렸을 때도 그냥 이렇게 조용한 아이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여기다 놨두면 얘 어디 갔니 이런
2: 왜냐면 그 두 분의 직업이
1: 예.
2: 예, 또 연예인으로서 활동하시다 보니까는
1: 예.
2: 한 군데 정착을 못 하시고
1: 못했죠.
2: 그렇죠. 중국으로 일본으로 뭐 우리 또 국내는 물론이고 그렇게
1: 예.
2: 다니면서 유랑이죠 유랑
1: 그렇죠.
2: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는 같이 이제 계속 다니는 거죠.
1: 거죠.
2: 네, 네. 유랑 생활을 예, 같이 하게 된
1: 예,
2: 거죠. 어. 이제 그러다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그런 거를 저희 아버님께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약을 그때 젊었을 때 물론 너무너무 이제 그 힘드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또 친구분들 중에 예, 누가 그런 거를 갖춰신 분들이 또 권유하고 결국은 그게 중독이 된 거죠. 그리고 가뜩이나 뭐 없는 재산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또 마약까지 그렇게 하다 중독이 되시다 보니까는 뭐 조금 생기게 되면 다 그리로 전부 다 이제 탕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 이제 그 사실 아버지의 어떤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악극단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러 가셨다가 무대에서 공연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객사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저희 남매는 그때 이제 그 이 그냥 그 여관방에
1: 방치돼 있었고
2: 방치돼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뭐 그나마 이제 생활비를 보내주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관비도 못 내게 되고 그 이제 하루 아침에 쫓겨내게 된 거죠. 저희 남매가 그런 환경 속에서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그 퇴원을 하셔가지고 나오셨는데. 세상에서 받아주시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쥐 선친이 아편증백자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소문이 나다 보니까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천재시고 그런 분이신데도 실력은 있는데 이 말하자면 좀 외면을
1: 낙인이 찍히신
2: 그렇죠.
1: 거죠.
2: 받게 되신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또 몸도 안 좋아하셔 가지고 그거 이제 후유증으로 그래서 이제 시골로 이제 가셨어요. 치료하시러 이제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그 시골에 계시다 거기서 그냥 세상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 동생 복귀하고 나하고는 이건 뭐 전혀 어떤 도움이 뭐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귀는 한때는 그 여관집에서 이제 조그만 이제 계집아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심부름도 시키고
1: 옛날엔 그런
2: 뭐
1: 게 있었어요.
2: 빨래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거기 있는 여관집에서 종사하는 그 종업원들이랑 같이 이제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그나마 그렇게 되는데 나는 뭐 어디 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방황하다가 배회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청계천 다리 밑에.
3: 다리 밑에.
2: 네, 네. 그 당시에 청계천 다리 밑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거지들하고 넝마주의들이 그
1: 있었죠.
2: 다리 밑에 살았어요.
3: 그러니까
2: 뭐 천상 내가 가야 할 건 그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가서 청계천 다리 밑에서 뭐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 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청계천 거린들하고 같이 그렇게 거린으로 그렇게 생활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거지죠 거지. 당시로 말하자면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참 뭐 너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거는 다른 건 다 참 그래도 참고 견디는데 굶주림.
3: 굶주림이요.
2: 이게 배고픈 거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 참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3: 근데 그런 어린 시절 속에서 전혀 신앙생활을 할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신앙생활 혹시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2: 아 그때 일사올 때 당시에 이북에서 피난 오신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있는 그 청계천 다리 밑에 운막 앞에다가 그 야전 천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거기다 세우신 거예요. 천막 교회를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곳에서 그 이 다른 나라에서 구물자로 받은 그 옥수수가 있죠. 깡맹이가. 그거를 이제 이만한 드럼통 반 잘라가지고 거기다 그걸 죽을 써가지고서는 그 주변에 있는 그 거린들 와서 먹으라고 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며칠 먹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저는 진짜 뭐 아사시점까지 굶어 죽을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천막교에서 그 깡냉이죽 그거 이제 나눠주는 거 그거 먹고 죽음을 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천막교에서 거기서 심부름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안에 그 안에 이제 그 야전 침대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그 이
1: 먹고 자고.
2: 목사님이랑 같이 거기서 제가 보호를 받게 되면서 거기서 자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이 예배라는 거를 그때 거기다 처음 드리게 되고 기도를 처음 하고 찬송가를 처음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게 어떻든 간에 짧은 그 시간이었었지만 예, 예, 예. 그 한겨울 동안 거기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말하자면 예수님이라는 예, 네. 그분에 대한 그 이 이름을 예. 그때 이제 처음 예, 부르게 되고 예, 예, 예. 그때 기도하면서 처음 기도했던 게 이렇게 기도한 게 생각나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남매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예.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우리 같이 불쌍한 아이들 도와줄 수 있도록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든지 시키는 대로 됐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절박한 예. 예, 예. 아, 그런 기도였는데 어쨌든 좌우전 그 기도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걸로 예, 예, 예. 믿죠. 예, 예. 이 남매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봄이 되면서 이제 그 보육원으로 이제 아, 그 당시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때 남산 밑에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게 됐죠. 어떤 그런 어린 시절에 사실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1: 알게 되셨네요.
2: 알게 됐다.
3: 그러니 천막에서 목사님 만났지 보육원에서 네.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네, 됐지 네, 그게 네, 네. 축복이셨네.
1: 근데 사실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았 원망도 할 그런 형편이 안 됐나 어땠을까라는
2: 아니죠. 그때 사실은 아버지 원망 많이 했죠.
1: 아버지 원망
2: 많이 했었죠. 진짜 저 아버지가 그렇게 아편 중독자가 되고 그런 바람에
1: 우리가 이렇게 네, 됐구나.
2: 이렇게 되고 어머니도 일찍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네. 돌아가시게 되고 우리 남매도 이렇게 이런 고생을 하게 구나. 됐다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엄청 컸어요. 평생을 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1: 미움과
2: 컸어요.
1: 미움과 원망이
2: 네, 절대 용서를 못할 그런 분이었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게
1: 예.
2: 우리 큰 집이 예. 선교사였어요.
1: 아,
2: 시골에서 예, 교회를 이렇게 예. 또 개척을 예.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거기서 요양하시다가 새벽기도 드리시다가 그대로 아, 예, 예. 예,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1: 아, 예.
2: 예, 참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나중에 커서 제가
1: 예.
2: 목회자 될 때 이제 그때 제가 뒤늦게나마 저희 아버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게 되는.
1: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두 분이 다 가수가 되셨어요? 저는 야 이런 경우가 또 있네 싶어요.
2: 그거는
1: 예.
2: 제가 제 생각에
1: 예.
2: 그 우리 부모님께로 같은 바로 그 DNA 같아요. 예. 유전자가
1: 예. 예.
2: 아, 그래서 그 이 재능을
1: 예.
2: 그러니까는 그 당시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남매한테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주고 가신 게 없다라고 원망하고 예. 불평을 했었지만
1: 네.
2: 그러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1: 그러니까.
2: 봤을 때는 아 진짜 아니가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집사님이 예, 얘기했듯이 동생이나 저나 뭐 어려서부터 어디 가서 학교에서 음악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1: 그러니까요.
2: 그렇죠?
1: 예.
2: 예, 무슨 뭐 노래를 어디에서 배운 것도 예. 아닌데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동생 복희는 6살 때부터 처음 무대를 섰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 예.
2: 윤복희를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렇게 다니시는 그 극단에
1: 예. 각
2: 극단에 윤복희를
3: 아, 세워
2: 거기다 무대 세운 거예요. 그게 6살 때.
1: 아.
2: 그러니까 저보다 큰 선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1: 아.
2: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1: 그렇죠.
2: 저도 막 그게 하고 싶은데
1: 예.
2: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3: 몇 살쯤 데뷔가 시작되셨어요, 목사님은?
2: 저는 제가 1959년에 데뷔했어요. 60년대였으니까 이제 10대 후반에
3: 굉장히 빨리
2: 데뷔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이 우리 동생 복희가 있는 그 미팔군 쇼,
1: 네.
2: A1 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
1: 예.
2: 우리 작곡가 김희가 선배님이 그때 악단장으로 있던
1: 예.
2: 바로 그 A1 쇼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전속 가수로 있었어요.
3: 예.
2: 동생이.
1: 예.
2: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이제 그 놀러 갔다가
1: 예.
2: 동생을 보고 싶어서 놀러 갔다가 거기에 이제 우리 그 갔던 또래 친구들이 거기서 뭐 드럼도 치고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그런
3: 예.
2: 거
3: 예.
2: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내가 이거를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살 길은 내가
1: 이거구나.
2: 이거밖에 없구나. 아, 그래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그 김희갑 선생님한테 매달려서 저도 좀
1: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2: 음악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드럼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뭐 옛날에 쇼리라고 그러잖아요. 쇼리.
1: 예예 맞아요. 예,
2: 그렇죠. 이렇게 예. 막 허드름 이라고 시작하는데 그 쇼리로 쉽게 말하자면은 헬퍼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959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미 8군쇼 무대에 제가 이 그러니까 정규 스테이지는 아니고 이 스테이지예요.
1: 뭔지 알아요?
2: 이 스테이지에 제가 처음으로 거기에 출연을 하게 된 게 데뷔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올해로 60년이
3: 대단하시네.
1: 그러면 키보이스가 그때 나온 거예요? 아니면
2: 아니죠.
1: 나중에 키보이스는 또 나온 거예요? 언제
2: 제가 이제
1: 나온 거예요?
2: 그 59년에 그렇게 데뷔를 해가지고서 예. 한 1년간 활동을 하다가
1: 예.
2: 그 이듬해 60년 10월 달에 해병대 군악대를 그 입대를 지원을 하게 돼요. 그 이듬해 바로 한국 최초의 그 락그룹 예. 키보이스라는 그룹을 만들게 됐죠. 예.
3: 그 굉장히 막 그냥 나중에 인기가 이렇게 치솟았잖아요.
1: 난리도 아니었죠.
3: 대단했어요.
2: 그 당시에는
1: 한국의 비틀즈.
2: 그렇죠. 마침 그때 또 64년에 저희가 그렇게 활동을 막 시작할 때 또 세계적인 그 그룹이죠. 비틀즈가 그때 네. 같이 나왔잖아요. 네. 같은 해에 같이 이렇게 이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네. 우리의 구성도 그 비틀즈하고 홉사였어요. 아~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네. 이제 네.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네. 그룹이었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비틀스의 그 인기를 저희가 같이 타고 올라오게 됐었죠. 기회가 그렇게 참 그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네, 우상이죠. 우상.
1: 그렇죠.
2: 그 당시 키보이스.
1: 데뷔곡이 뭐였어요?
2: 데뷔곡은 우리 가요 데뷔곡은 정든배.
1: 아, 정든배.
2: 그 정든배라는 곡이 사실은 그게 트로트예요. 트로트. 네. 그게 뽕짝이거든요.
1: 맞아요.
2: 우리가 말하는
1: 예.
2: 달그림자에 이런 거. 예. 근데 그 참 그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예. 그 음반 안에 아우노 홀즈 연기 있고 뭐 여러 가지 외국 곡들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번안 가요를 많이 했어요.
1: 맞아요.
2: 그런데 이제 거의 순수 이제 가요를 한 거는 그 정든배라는 곡이었거든요. 그게 히트가 된 거지.
1: 저도 따라 불렀었으니까요.
2: 그럼요.
1: 제가 제 시대에 지금 정말 우상이었던 분을 오늘 만나는 거잖아요.
3: 그 당시 인기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2: 이제
1: 아유, 뭐 여자들이 우고 날로 짠이었죠, 뭐.
2: 그러니까 지가 이제 이 공연을 하게 되면은 그때 제일 많이 오는 연령대가 바로 17살에서 19살 그 사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고생들이 여고생들이 제일 많았는데 예, 엄청난 그
1: 미어 터졌어요 진짜.
2: 말도 못했어요. 예. 이제 공연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표를 파는 것이 지금처럼 무슨 뭐 예매가 없었잖아요.
1: 예. 그
2: 선착순인데 예. 그때 쫙 되게 되면 여고생들 그 책가방 있잖아요. 예. 가방을 쫙
1: 세워놓는 거죠.
2: 예. 그게 이제 엄청난 그런 그 이 인기를 키보이스가 누렸던 그 젊은 시절에 저희들이 지금도 그 참 잊지 못할 그 어느 정도의 저희가 인기가 있었느냐 하게 되면은 한 번은 이제 이 부산에서 네. 큰 행사가 있었더랬어요. 부산에서 큰 공연이 있었는데 우리 키보이스를 그쪽 주최 측에서 초청을 했는데 우리 저 이 기획사에서 지금 말하자면 기획사죠. 에이전시에서 키보이스를 만약에 초청을 해가려면은 악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차나 트럭이나 버스로 갈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는 비행기를 전세를 내라.
1: 우와.
2: 그렇게 하려면 보내고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에 진짜 그 이 비행기 한 대를 전세를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키보이스가 악기 다 싣고 그걸 타고 이제 부산에 갔죠. 부산 거의 딱 도착했는데 비행기 탁 내리니까는 그 프랭카드가 한국의 비틀즈 키보이스 드디어 부산에 오다 해가지고서는 프랭카드 들고 막 그냥 학생들이 여고생들이 막 그냥 나와 난리치고 막 이 브라스 밴드까지 나오고 이게 저 무게차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차 있잖아요. 집. 그거에 탁 돼가지고 이제 다섯 대가 탁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랩에서 내려가지고서는 그거 한 대씩 이제 타고서 시가행진을 써놔요.
1: 예. 시가행진을 써요. 왜 그 시가행진하는 건 국위선양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2: 그 당시에
1: 여기다가 이렇게
2: 그렇죠. 스포츠 맨들이 예.
1: 맞아요.
2: 대단했어, 드렸죠? 엄청나요.
1: 그러면 이제 제일 그러는 게 이제 돈도 있지만 여자들이 엄청 따라, 여성 팬들이 뭐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잖아요.
2: 그건 뭐, 그건 어떤 표현을 이제 말로.
1: 말로.
2: 어, 지금하고는 그때하고는 또 다르죠.
1: 또 다르잖아요. 네,
2: 그때 그 인기야말로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수많은 그 팬들이 여고생들 또 여자 대학생들도 네. 많았고. 어, 그 진짜.
1: 옛말이요. 그렇게 많은 여성 팬들을 물리치고 딱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그때. 어,
3: 고민이 많으셨네.
1: 아유. 근데 머리 빠지신 거죠? 고민하셔가지고.
2: 그게. 아,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아, 제가 이제 우리 그때 이 우리 키보이스가
1: 예.
2: 그 주간에 그 이 무교동에 있는
1: 예.
2: 쇼 보면서 이제 예. 그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극장 식당인데 거기가 그때 낮에는 그게 음악 저기 저
1: 아,
2: 음악 감상실이야.
1: 그래요?
2: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키보이스가 낮에 거기서 라이브로 이제 우리가 그걸 해요.
1: 어머머머.
2: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이 온 그 이 손님들이
1: 네.
2: 온 팬들이 거기서 이제 그 티켓을 이제 사게 되면은
1: 하고?
2: 거기서 이제 음료수, 예, 술은 안 딸고 음료수만 이렇게 해서 그걸 마시면서 이제 그 음악 우리 키보이스 하는 거를 이제 감상하라고 하는
1: 네,
2: 그,
1: 네.
2: 그런 무대가 있었어요. 그때.
1: 우와.
2: 그때 거기에 오던 팬 중에서 이제 그 한 명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한 거죠.
1: 네.
2: 제가 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좀 사귀다가
1: 예.
2: 제가 프로포즈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됐는데 결혼식은 이제 나중에 했어요.
3: 예. 예.
2: 저는 그때도 좀 파란만장했습니다.
1: 옛날에는 총각 가수가 연애를 하거나 스캔들이 난다 그러죠. 그러면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청 쉬쉬하면서 연애하셨을 것 같아요.
2: 그럼요. 아, 네.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애 낳고 그냥 살았다니까.
3: 아, 예.
2: 근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1: 다
2: 그 당시만
1: 그랬었죠.
2: 많이 예, 예. 다들
1: 그랬었죠.
2: 우리 선배님들도.
1: 예.
3: 근데 목사님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좀 교회도 다니셨고 무효견에서도 이렇게 다니셨고 그랬었는데 막 이렇게 데뷔하시고 인기가 높아지시면서도 신앙생활을 하실 것 같지는 않으신데 계속 하셨어요?
2: 안 했어요. 그게 예, 네, 그러니까는 예, 어렸을 때 그때 그 청계천 다리 밑에서
3: 예, 예, 예.
2: 그때 그 이 천막교회하고 그다음에 고아원에서서 그때 이제 그렇게 했던 거는 사실은 무슨 뭐 내가 믿음이 있고 뭐 그렇죠 뭐 그
3: 예, 예.
2: 신앙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1: 예, 예.
2: 어쩔 수 없이 그걸 내가 그 안 하게 되면은
1: 먹고 잘 데가 없으니까
2: 쫓겨나야 되니까
1: 예. 예,
3: 예, 예.
2: 그런데 이제 예, 내가 나와서 그러고 이제 그 사회 활동하면서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이렇게 막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는
3: 예, 예.
2: 잊어버린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 진짜 생각지도 않게,
3: 예,
2: 뜻밖의 일이 저한테, 예,
1: 뭐가요?
2: 다가온 거죠.
3: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계기가 네. 있었구나.
2: 그렇죠.
1: 어떤 일이었어요?
2: 그때 뭐 좌우지간 뭐 이제 가수로서는 제가 그 당시에 최고 인기를, 예, 늘 그 때였어요.
1: 네.
2: 그래가지고 그러다 제가 그냥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게 폐결핵 말기였어요.
1: 아~
2: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게 내가 그 폐결핵인 줄 몰랐죠.
1: 어머.
2: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때 너무 일을 많이 하고
1: 하니까.
2: 너무 그때는 뭐 방송이다 공인이다 뭐다 지금처럼 교통이 좋아요 뭐가 해요.
1: 일에 끌려다니셨다.
2: 그렇죠. 네. 거기다 또 우리가 또 내가 또 그 이 그룹 사운드도 같이 또 그때 또
3: 예,
2: 했을
3: 예,
2: 때니까 키브라더스 해가지고
1: 왜?
2: 그러니까 그 뭐 밤에는 밤새고 하죠 또
3: 예, 예,
2: 응?
3: 예, 예,
2: 클럽에서
3: 예.
2: 응? 그러지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제대로 못 먹고 잠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딱 진찰해 보니까 폐결핵 말기라는 거야. 폐결핵 말기인데 그때 가장 참 실망스러웠던 거는 1년 이 상태로서는 1년 이상을 생존하기가 어렵다. 예. 예. 예. 지금은 뭐 참 저희 이 대한민국이 의술이 발전해가지고 발달돼서 참 뭐 세계에 참 열성고락하게 들어가는 정도로 참 그런 쪽인데 그 당시만 해도 폐결핵 말기 하게 되면은 거의 열에 아홉은 죽었어요. 아, 예, 예. 예, 예, 예. 그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뭐 병원에 갔더니 도저히 뭐 그 당시 의술로서는 너무 이제 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이게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게.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저희 동생의 권유로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왜 그냥 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거머리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매달려서 근데 막 그때 너무너무 제가 참 정말 원망스럽고 그때도 원망스럽고 막 그런데 왜 이렇게 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제 좀 인기 끌어가지고 돈 벌어서 자식들하고
1: 어? 이제 살만한데 어,
2: 이제 지금 살만한데 여기서 내가 지금 죽는다면은 예. 그때 내가 그 어, 나이 그 40이 채 안 됐을 때였 거예요 아마 그때 한참 젊은 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망과 뭐 이 분함과 이렇게 이런 말할 수 없는
1: 말도 말로 다 표현 못하죠.
2: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달리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를 억제를 못하고 그때 그냥 막 그냥 가득이나 그 안 좋은 데다 맨날 그냥 땅 소주만 마시고.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마시고 완전 자포자기한 거죠. 자포자기한 거. 어째 이래도 죽고 저래도
2: 죽으니까.
1: 자포자기한 거. 예, 그런데 그때 제 동생하고 저희 집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저를 지민 포함으로 이제 인도를 하게 되고 그때 우리 돌아가신 곽교수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2: 기도해주고.
1: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그 이 하영조 목사님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제가 아, 그래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만 할 게 아니라 그래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내 아내를 위해서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그랬는데 찾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도를 주님 앞에 제가 이제 하면서 만약에 주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삶을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정말 제가 세상 뒤돌아보지 않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대신 저 좀 살려주십시오.
3: 서원기도 참나요? 서원기도.
1: 서원기도 한 거죠.
3: 예, 예, 예.
1: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참
2: 그랬는데?
1: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 그렇게 해서 세상 무술로서는 그 당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2: 그래서?
1: 하나님께서
2: 보통
1: 주셔서.
2: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들은 이제 살았으니까 여보 이제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해서 돈 많은 장로로 삽시다 하는 그러고 났는데 목사님이 되시겠다고 그랬을 때 집안 분위기는 어땠을지 너무 궁금해요. 많이 오케이 하고 따라가 주셨나요? 아니다. 이 길로 그냥 가야 된다. 이 반대도 있었나 너무 궁금하거든요.
3: 근데 고침 받으신 다음에
1: 그게 네.
2: 그래도
1: 그게 연결이 그때 내가 예? 77년도에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서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때 우리 이 동생이
2: 예.
1: 그해 말인가 가서 다시 또 또 파격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동생도 이제 좀 두 번씩이나 그랬던 아픔을 겪고 나니까 참 힘들어 할 텐데,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건 그냥 저희 나름대로 제가 좀 기도밖에 동생을 위해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지나라에서 이제 그 이 국제 가요제가 열리게 됐어요. 그게 마침 그때 79년도예요. 그래서 그 주최 측에서 이제 그 저한테 그 국제 가요제에 나와달라는 참가해달라는 우리 남매에 그런 이제 부탁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동생한테 그 얘기를 참아 못하겠더라고. 왜 그렇게 지금
2: 힘들어서
1: 힘들한데 우리 그 가요제 나가자 이렇게
2: 못하죠.
1: 하게 되면 그거 나가겠어요? 근데 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기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동생도 힘들어하고 나도 그때 좀 해결해서 조금씩 회복되어가는데 자, 이걸 우리가 기회로 삼는다면 이게 지금 기회인 것 같은데.
2: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1: 어떻게 이걸 이제 얘기를 할까? 이제 그러다가 그때 제가 이제, 동생을 설득하는 그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청을 그쪽에서 이 초대가 왔는데 어떠냐? 내가 지금 곡을. 저는 이미 그 이전서부터 1973년, 4년서부터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도 주최하는 가요제를 매년마다 나갔었어요. 국내에서 하는 가요제 매년마다 나가는데 이제 국제가요제는 그때 제가 처음 이제 그 참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요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곡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기도할 때 그 이사야 42장 10절의 말씀을 받았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동생을 제가 설득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이런 곡을 내가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동생이 나가서
2: 불러보지
1: 그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건 그건 애시당초 처음부터 우리는 그건
2: 꿈도
1: 꾸지 말자. 우리는 상을 받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동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뭔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그때 설득을 했더니 동생이 또 쾌히 그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 서울국제가요제 여러분이라는 곡을 만들어 국제가요제에 나가서 상 받으러 나간 게 아니었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니까 어떻든 그때 그 우리 한국 사람이 국제가요제에 나가서 처음으로 그랑프리 대상을
2: 받았었죠.
4: 1979년 서울 국제가요제
5: 서울 송 페스티벌 1979
4: 1979년 대상 대한민국 윤복희
5: 감사합니다.
6: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빠한테 감사드리고 제일 많이 감사드릴 분은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그 순간보다는 되돌아보게 되면은 오히려 힘들었던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참 죽고 싶었던 그런 날도 있었더랬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도 그게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됐어요.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늘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

0: 감사합니다.
1: 아이, 부끄럽습니다. 예.
0: 근데 이제 그냥 뭐 집사, 장로 이렇게 사는 거하고 목사로 사는 거는 너무 다른 삶이잖아요. 왜 목사가 되셨어요?
1: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전혀
0: 상관 하다 보니 목사가 그럼요. 되신 거예요.
1: 물론 뭐 내가 무슨 뭐 그 목사가 되겠다고 미리 뭐 내가 뭐 기도하면서 뭐 그거 뭐 콜링을 받고 그런 것도
0: 그런 아니고.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 보니.
1: 네, 아닌데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 그 후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강배동에서 그때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저하고 우리 동생하고 같이 그 교회에 나가서 이제 개척교회 그 우리가 나가서 섬겨줬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저랑 우리 동생이 같이 그 이 성가대 찬양대를 이제 이 거기서 했는데?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봉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일반 가요는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중음악을 많이 했었지만 이게 찬송가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교회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연예인 교회 그래도 제가 연예인 교회 초창기 멤버잖아요. 가서 뭐 예배 드릴 때 부르기는 해봤어도 나서서 이렇게 내가 지휘는 안 해봤거든요. 지휘라는 건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건데 하다 보니까는 이게 막히는 거예요. 이게 이 클래식 그게 이제 그걸
0: 딱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1: 그렇죠. 클래식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딱 그게 이제 그. 이

0: 대체적인 미국에 가서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
1: 그러면
0: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참 최선을 다했어요.
2: 예.
0: 그래서 뭐 참 뭐 교단 총회장도 하고
2: 아, 예.
0: 또 뭐 여러 가지 그 참 우리 교회 관련된
1: 예.
0: 그런 단체에서 또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은퇴하고 나서
2: 예.
0: 이제 무사히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또 다시 내가 또 이렇게
2: 아,
0: 또 세상에 나왔지만서도
2: 예.
0: 그래도
2: 예.
0: 나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아웃리치죠. 그러니까
2: 예. 예.
0: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2: 그런데
0: 얼마나
2: 예.
0: 행복한지.
1: 멋지십니다.
2: 근데 은퇴하시고 난 후에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던 그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0: 너무 많아요. 저는
2: 네,
0: 제가
2: 네.
0: 처음에 학교, 신학교 시작할 때 정말 일을 단순 10원 하나 없이 했어요.
2: 네.
0: 10원 하나 없이 하는데 참 그게 거기서부터 기적에 또 기적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게 옛날에 우리 그 외자 이 한국 우리 교회 음악에 또 대가신 그 이 나운영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1: 네.
0: 나운영.
1: 네.
0: 그분이 그때 그 학교에 합장으로 계셨더랬어요. 그 학교에 제가 이제 부학장으로
1: 네.
0: 그렇게 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이제 그 이 찬양 신학과라는 걸 만들게 되고
1: 네. 네.
0: 이제 그렇게 복음성가도
1: 네.
0: 만들게 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1: 네. 네.
0: 그때는 뭐 그냥 내가 그 학교에 나도 그냥 교수로 간 거니까
2: 예, 예, 예.
0: 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얼마 안 있다 그냥 그분께서 돌아가셨잖아요.
1: 네.
0: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제가 그걸 학교를
1: 받았죠.
0: 학장으로 맡게 되고
1: 예.
0: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학교를 제가 이제 그걸 이끌어 나가게 된 거죠.
2: 예, 예.
0: 그렇게 오면서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오다 보니까는 그게 전부 그때그때마다 기적이야. 정말 맨바닥에서
1: 예,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
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뒤돌아보게 되면은 그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2: 예, 예.
0: 은퇴하는 순간까지도 그렇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은퇴하고 나서도
1: 지금도
0: 예. 얼마나 감사한지.
1: 그러면 오늘 왜 평상시에 이렇게 흥얼거리는 찬송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찬송 한 곡 들려주실 수 있어요?
0: 제가 그 많은 찬송가가
2: 예.
0: 있지만
1: 예.
0: 그때 폐결핵으로 제가 투병 중일 때
2: 아, 예.
0: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2: 아, 예.
0: 그때 그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 네?
0: 그때 당시에 이제
1: 예.
0: 통합찬송 405장이야 어메이징
1: 예.
0: 그래서
2: 예.
0: 그거를 부르시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거를 누워서 들으면서 그래서 그 찬송은 그렇죠 그건 아마
2: 예.
0: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2: 그렇지,
0: 믿는 우리 저 형제 자매한테는
1: 예.
0: 그 찬송은 다 그렇게
2: 예.
0: 은혜가 되는 찬송이죠
1: 예.
2: 예. 그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거든요.
0: 아유 감히 내가 그 분이 하나님이
2: 예.
0: 나이가 어떤 분이냐 감히 내가 좀 그 말씀드릴 거 없고 그냥 아 참 우리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사랑이시고 예 그게 전부 다라고 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아니셨으면은 그분의 은혜가 아니셨으면 그분의 사랑이 아니셨으면은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오늘 매일 주와 함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아니죠.
2: 예,
0: 지금도
2: 예.
0: 저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2: 예, 예, 예.
0: 섭리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와요.
1: 그럼 앞으로 계획도 계속 기적의 일만
0: 그렇죠.
1: 남았네요.
0: 매일매일
1: 예.
0: 하루가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시는 데까지는
1: 네.
0: 매일 기적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1: 오늘 간증 들으면서 많이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이시면서 오늘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목사님 그냥 감동입니다. 오늘은,
2: 예. 얼굴만 봬도 그냥
1: 예.
2: 은혜가 됩니다.
1: 은혜가 그냥 뚝뚝 넘쳐서 찬양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0: 예.
1: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목사님이 목사님을 만나셨는데
2: 예.
1: 예. 어떠셨어요?
2: 네, 사실 목회자로서요.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1: 그냥 네.
2: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그냥 생각해도
1: 네.
2: 감사가 넘치거든요.
1: 네.
2: 근데 우리 윤양기 목사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네. 주님 끝까지 신뢰.

0: 하고 따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1: 저는 이 같은 식탁에 앉았던 밥그릇을 같이 나눈 분들 가운데 목사님 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럴 때마다 늘 저희는 뒤에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게 하나님 저분이 우리 연예계 쪽에 계시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정말 마무리를 멋있게 할 수 있는 어른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윤한계 목사님이 연예인이셨잖아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런 어른이 계셨으면 좋겠다는데 오늘 그 어른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0: 또 한 가지 네. 고난이 축복이었구나. 예.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예. 만나셨기에 예. 인생이 바뀌셨구나.
1: 예.
0: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1: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상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인은 깊은 상처를 입은 소녀 주인이 주인공입니다. 고통은 주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요. 누군가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현실에서 도피하고 누군가는 문득 잠에서 깨어나 펑펑 울며 악을 쓰고 또 누군가는 곁에서 조용히 휴지를 건네며 일상의 수고를 이어갑니다. 마냥 철없을 것 같은 아이는 열심히 배운 마술로나마 가족의 상처를 씻어주고 싶어 하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고통과 마주하죠. 누군가는 회피하고 누군가는 맞서고요. 또 누군가는 마법같은 해결책을 꿈꾸기도 하지만 그래도 현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그렇게 더해진 응원이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울 힘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닿고 싶은 시간, 최강희의 영화음악 주일 첫 곡은요. 두 여인 중에서 베트 미들러, 윈드 비니스 마이 윙스 띄우겠습니다.

아름다운 두 곡을 들으셨죠? 애니메이션 매직 스워드 중에서 더 플레이어 들으셨고요. 영화에서는 어머니가 모험을 떠난 딸이 무사하길 바라며 기도할 때 부르는 노래인데요. 개봉 후에 셀린 디온과 안드레아 보첼리가 듀엣 버전으로 새롭게 불러서 큰 사랑을 받았더랬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영화 샤인,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업자가 좀 안 들렸죠? 없어라. 기나긴 고통에서 벗어난 주인공 데이빗 헬프갓이 마침내 평화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때, 그때 아름답게 흐르던 곡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 3개의 주인으로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곡들과 이어져서 들으니까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함께여서 참 좋다라는 생각까지, 네, 포근함까지 들어버리네요. 캡틴 코리아님, 저는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 때 축사를 했는데 너무 떨리고 울컥해서 참느라 힘들었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캡틴 코리아님, 저 오프라인 때 이렇게 뵌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너무 귀여우셨을 것 같은데요. 와, 근데 저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축사할 때 그 나를 선택해주는 친구,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친구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얼마나 든든한 것인가. 네. 그게 내 소중한 친구들 중에 또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한 거잖아요. 너무 뿌듯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귀여우셨을 것 같고요. 저는 김기리 씨 결혼식이 생각나요. 거기서 그 개그맨 이무일 님이 김기리 님이랑 절친이신 거예요. 그분이 보통 때는 이제 엄청 상남자로 유명하시다고, 김기리 님 말씀에는. 네, 오그라들어서 뭐 좋아해, 사랑해 이런 표현 뭐 남자들끼리 워낙 안 하지만 잘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 결혼식 날 너무 우셔가지고 축사를 하면서, 네, 오해를 살 정도로 너무 우셨던 그 기억이 나서 또 되게 아름답기도 했던, 네, 장면이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네요. 네, 언제 한번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에 모셔볼까 봐요. 그쵸? 오래된 정원 중에서 조시 그로반, You Raise Me Up, 파인어웨이 중에서 엔야의 북 오브 데이스 듣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두곡들으셨어요아빠와딸의추억그리고남겨진딸의기억이아름다우면서도가슴아프게다가오죠애프터선보셨나요애프터선중에서 REM 의 Losing My Religion 들으셨고요앞서들으신곡은미스스티븐스중에서아메리카의시스터골든헤어였습니다미스스티븐스이영화는티모시살람의풋풋한10대시절을볼수있는영화예요최근에마티슈프림이개봉했는데여기선또코스염을기른모습이새롭더라고요한번비교해서보셔도좋겠죠0335님부천중앙공원의능소화터널길보러왔는데요인생샷건지려는분들로가득이네요아그정도로아름다운가봐요그쵸남들사진찍는거보는것도재밌네요진풍경일것같은데요그거보는것도정말재밌을것같은데요오한번검색해봐야겠다제주딸기산도님텃밭쌈채소가끝물이라엊그제몇가지종류다시심었어요여름에도쭉먹으려고요호박잎찌면서출첵합니다갈치속젓에한쌈하려고요그런데왜내입에는침이줄고이는것인가저도텃밭하거든요채소가너무너무무럭무럭너무너무무럭무럭자라가지고요막정말막다떼가지고아침에막작가님하고도나누고또진짜뭐감당이안돼요네고기를많이먹게되고뭐닭갈비도많이먹게되고그러네요싸먹느라고여러분도그작은텃밭하나마당이없는데어떻게키우나하시는분들은텃밭없어도베란다같은데도할수있는것들많이나오거든요진짜몇뼘안돼도 이채소들이무지잘자라더라고요신기하더라고요한번나만의작은텃밭만들어보시는것도나름힐링이라고생각합니다정말집안의생명은힐링입니다자이번엔영화음악으로당충전좀해볼까요유부간메일중에서캐롤킹 Anyone at All 데드풀중에서시카고 You are the inspiration

0: K라디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분명히 그때는 화가 엄청 났는데요. 뭐 때문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넘길 수 있을 만큼의 일이기도 했겠지만 나이 들면서 나쁜 감정에 대해 조금씩 무뎌져서 그럴 겁니다. 생각해보면 잊어버린다는 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나쁜 일은 잊고 다시 시작할 새로운 기회를 주니까요. 이 나쁜 기억을 비워내야 그 자리에 기분 좋은 것들을 채워넣을 수 있죠. 자, 힘들고 지쳤던 일들 다 덮을 만큼 기분 좋은 시간 시작합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강산의 씨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저 연어 먹고 왔는데. 차민용 씨, 강산의 씨 노래 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힘들어하는 MZ들에게 노래방에서 직접 불러주니 울더군요. 가사도 좋고 너무 멋지더라고요. 아, 요 프로그램 보셨군요. 그래요, 이렇게 노래로 또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그럴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인 듯 합니다. 오늘 가요 속으로 해서 2시간 동안 여러분께 그런 시간 마련해 드릴 거예요. 김동임 씨, 나쁜 기억은 다 잊고 기분 좋은 음악 들으면서 함께해요.

들국화, 세계로 가는 기차, 그리고 한대수 씨의 행복의 나라, 장현홍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햇살은 뜨겁지만 한 번씩 불어주는 바람이 시원한 금요일 오후입니다. 2500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바람이 살짝 불고 있긴 한 듯합니다. 3층 스튜디오 옆에 나무가 조금 흔들리고 있네요. 2628번. 여긴 퇴촌 식물원의 새심천이에요. 물속에 발 담그고 듣고 있습니다. 노래와 이곳이 아주 잘 어울려요.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아유, 멋지게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흐르는 물도 있고요. 여기 발 담그신 거잖아요. 아, 시원합니까? 그 벌레들만 좀 안 오게 퇴치제 이런 것만 좀 잘 사용하면 더없이 좋을 듯합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으로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발표합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 선정되신 한 분께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린 노래 인순이 거위의 꿈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4913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쏙쏙쏙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오혜경 씨 문경세제 휴게소인데요. 제법 차가 있어요. 핫도그 먹으면서 쉬고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핫도그 드시고 계신 오혜경 씨의 모습 떠오르는데요. 선글라스 딱 착용하셨고 책 넓은 모자 착용하셨고 그러고 계시죠. 맛있게 드십시오. 김명옥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그 유익종 그리운 얼굴.

어떤 걸 물어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사부님이 괜히 더 긴장을 하고 계시니까 상황이네요. 저도 이런 상황에 부탁드리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럴 때 말이죠. 경험 있으신 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럴 때 어떤 말을 좀 하면 좋은지 의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부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8606번. 항암 중이던 남편이 소풍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가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고 문득 곁에 있는 것처럼

3번으로 신청하셨고요.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김수희 씨의 애모였습니다. 자, 가요스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노래들 함께 했네요. 기분 좋은 노래 한번 들려드리죠. 신나는 노래 1554로 신청하셨어요. 소찬이, Tears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